0: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nglish.
1: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수학의 김민세입니다. 자, 17강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아이고, 저는요 이렇게 뭐 긴 제목만 보면 일단 좀 거부감이 들어요. 너무 막 일단 국어 지문 같고, 그쵸? 예, 뭔가 수학은 좀 짧고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름부터가 벌써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내용이요 하나씩 뜯어보면요 전혀 어렵지가 않거든요. 삼각형에서, 자, 삼각형에서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평행선과 평행선이랑 선분의 길이의 비랑 어떤 관련이 있냐. 그냥 단순히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거기에 평행선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선분들이 생기는데 그 길이의 비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내용을 공부하자는 거고요. 겁먹지 말고 자, 저랑 같이 시작해 볼게요. 자, 삼각형 ABC에서 한 직선이 두 변 AB, AC 또는 그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DE라고 할 때 이 다음이 성립한대요. 뭔가 이 지금 시작 문장부터 뭔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한 직선, 어떤 직선이 AB와 또는 AB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 쭉 직선이 이렇게 만났을 때 이 만나는 점들을 각각 DE, DE, DE라고 하면요. 이제 1번과 2번의 성질이 성립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성질이냐 하고 보니까 첫 번째, 만약에 그 직선이 평행선이다. 평행선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A로부터 B까지의 거리, D까지의 거리, AB 대 AD가 오른쪽에서 보면 AC 대 AE, 크게 보면 BC 대 DE, 긴 거 대 짧은 거에 B가 성립하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반대로 삼각형 ABC가 더 작다면 작은 거 대 긴 거, 작은 거 대 긴 거, 작은 거 대 긴 거, 이렇게 성립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거꾸로 만났다면, 거꾸로 만났다면 A로부터 이제 B까지 D까지 이렇게 엇갈려서 C까지 E까지 엇갈려서 그 다음에 BC와 DE 요 각각의 B가 전부 같더라. 이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두 라인이 평행선이면 이런 성질이 성립한대요. 다음 두 번째, 그렇게 직선이 만났을 때 DE라고 하면요 얘가 평행선인지 모르는데 언제 평행임을 확신할 수 있냐? AB 대 AD, AC 대 AE, 즉 긴 거 대 짧은 거, 긴 거 대 짧은 거의 B가 일정하다면, 또는 짧은 거 대 긴 거, 짧은 거 대 긴 거의 B가 일정하다면, 거꾸로 봤을 때 이렇게 반대로 B가 일정하다면 두 직선이 각각 평행하더라라고 언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말로 보면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따 문제를 풀어보면 아, 이런 얘기구나 하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똑같이 한 직선이 두 변 AB, AC 또는 그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DE라고 한대요.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이번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이 D를 D와 E, 새롭게 만들어진 이 점을 중심으로 A까지 B까지, 즉 AD와 DB의 B가 EA, EC의 B와 동일합니다. 잘리는 거 중심으로 좌우, 좌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만약에 크게 만났다면 거꾸로 B까지 A까지, 즉 긴 거 대 이렇게 짧은 거, 긴 거 대 짧은 거. 만약에 거꾸로 만났다면 짧은 거 대 긴 거, E에서도 짧은 거 대 긴 거, 요 둘의 B가 어쨌든 모양만 만지면 항상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대요. 언제? 평행선일 때. 난 반대로 이 비가 동일하다면 우리는 두 선이 평행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사실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실제로 실제적인 값을 넣어보면요. 이게 좀 느낌이 좀 와닿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 뭔가 이렇게 열심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왜 그런지 이걸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로 이 닮음의 성질이 있어요. 자, 두 BC와 AD가, DE가 평행하다면 긴 거 대 짧은 거, 긴 거 대 짧은 거, 긴 거 대 짧은 거 요거의 비가 일정하다. 이거를 설명을 해볼 거예요. 근데 설명이 딱 다섯 줄 끝입니다. 보면은 ACB 요 각의 크기랑 ADE 요 각의 크기는요. AED죠. AED 요 각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왜죠? 평행선이니까 동의각이네요. 그 다음에 각 A를 공통으로 갖는다. 어떤 삼각형이?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가 공통으로 가져요. 그럼 두 삼각형은 각 두 개가 같네요. 그러면은 AA 닮음이네.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는 AA 닮음이 되기 때문에 각각 변의 길이의 비 AB 대 AE랑 AC 대 AE랑 BC 대 DE랑 닮은 비로 일정하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자, BC랑 DE일 때 D와 E를 중심으로 AD 대 DB, AE 대 EC 요 두 개의 비가 같습니다. 이거를 설명해 볼 거예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 아까보단 어려워졌어요. 자, 일단 닮음을 통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좀 필요하냐면요. 보조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DB, AB와 평행하고 점 E를 지나는 요 직선이 BC와 만나는 점 F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삼각형 ADE, 삼각형 EFC가요. 닮음이 됨을 설명을 해줄 거예요. 각 AET 여기랑 ECB, ECF죠. 요 두 개는요. 동의각입니다. 동의각. 동의각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각 CEF,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 즉 EAD도요. 동의각이죠. 두 개 평행선이니까. 두 개가 같네요. 그러면은 오케이. AA 닮음. 여기까지 확인. AA 닮음이면 뭐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AD 대 EF의 B는요. AE 대 EC의 B랑 같더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AD 대 EF, AE 대 EC. 근데 요 사각형이 뭐다?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그러면은 EF의 길이는 정확하게 DB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즉, DB와 EF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AD 대 EF 대신에 AD 대 DB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AD 대 DB는 AE 대 EC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사실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활용되지? 직접 해볼 겁니다. 자, BC와 DE가 평행하대요. X의 값을 찾아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 여기 전체가 6cm, 짧은 게 2cm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둘의 비를 계산해 보니까 6대 2, 3대 1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 오른쪽 부분. A부터 C까지와 A부터 E까지 길이의 비도 3대 1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X 대 3 또한 3대 1이어야 돼요. 따라서 X의 값은 9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얘를 아직 B를 통해서 설명하지 못하겠어요 하면요.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랑 평행선이기 때문에 닮았단 말이에요. 그럼 닮은 비가 몇 대 몇? 2대 6. 1대 3이죠. 3배인 거죠. 그러면은 3의 3배인 9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자, 5번. 여기도 평행선이죠. 그러면은 아까 뭔가 비슷한 그림 본것 같아요. 6대 4. 오케이. 3대 2네. 3대 2는, 아, 이거 뭐였지? X 대 5였나? 요렇게 하면은 된다? 안 된다? 뭔가 지금 적는 순간부터,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막 대답하고 있죠. 이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은 항상 뭐다? 닮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삼각형에 대한 X와 큰 삼각형에 대한 5cm의 B를 찾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를 봐야 된다? 6cm와 전체인 10cm의 B를 봐야 된다. 따라서 6대 10, 즉 3대 5가 바로 X 대 5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본 다음에 자연스럽게 X의 값은 3입니다. 이렇게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언제는 전체와 짧은 거, 언제는 1을 중심으로 좌우, 이거를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다 보면 나아집니다. 가볼게요, 계속. 자, BC랑 DE가 평행하대요. 그러면은, 닮았겠네? 8대 12. 오케이. 2대 3이랬어. 그러면은, X 대 9. 얘네도 2대 3이어야 되고요. DE 대 BC. 10대 Y. 얘네 또한 2대 3이어야 된다. 이게 각각이 다 2대 3이 되려면은, 얘도 2대 3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X의 값은 6이 되는 거고요. 10대 Y도 2대 3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Y의 값은 15가 돼야 된다. 그래서 X는 6, Y는 15.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닮음을 통해서 각각 변사의 길이의 비를 봤습니다. 자, 이번에 드디어 뭔가 거꾸로 된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이때는 언제? 요두 개가 평행하기 때문에 엇각으로 닮았단 말이에요. 엇각이더라. 즉, 뒤집어줘야 돼. 뒤집어둬야 닮았다. 그러면은 A를 중심으로 3과 X가 아니라 3과 6이 닮은 B가 돼야 된다. 즉, 닮은 B,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은 3대 6, 1대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B를 가지고 할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 4와 X, 즉, 4대 X 또한 1대 2가 돼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할수 있는 이야기는 뭐다? 5와 y. 5대 y 또한 1대 2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x의 값은 4의 두 배인 8, y의 값은 5의 두 배인 10. 요렇게 답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닮음인 거 이렇게 뒤집어주면 닮음이 좀더 쉽게 보이겠죠? 아니면 이 그림 자체를 머릿속에 탁 각인을 시켜두는 것도 너무 좋아요. 자, 이제 8번부터는요, 문제가 좀 달라져요. 이제는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평행하다면, BC와 DE가 평행하다면요, 좌우, 모양만 같으면 변의 길이의 B가 일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얘가 평행한지 아닌지를 판단해라. 직접. 뭘 통해서? 좌우 변의 길이의 B를 가지고 판단해라 이겁니다. 만약에 변의 길이 각각을 딱 구했더니 맞네. 둘이 동일하네. 그러면 평행인 거 확실한 거고요. 만약에 구했더니 하나는 뭐 1대 3, 하나는 1대 4가 나와요. 그럼 아, 이거 평행?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AD 짧은 거긴 거를 봤더니 12대 18이래요. 우리는 약분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2대 3입니다. 우리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오른쪽을 구했을 때이 짧은 거, 긴 거의 비, 즉 8대 12가 약분해서 2대 3이 나오냐? 그거를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4로 나누니까 2대 3이 정확하게 나오네. 그러면은 2대 3, 2대 3, 아, 얘는 평행합니다.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0번. 이번에는 만약에 얘네가 평행이 된다면 요렇게 거꾸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3과 8을 봐야 되죠. 3과 8의 비를 보는 건데 여기를 중심으로 또 D까지 B까지를 보니까 이번에는 2대 6이래요. 뭐가 이상하다. 3대 8 ADAB는요, 2대 6, 약분해도 1대 3. 1대3과 3대8은 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지? 아, 이거는 평행이 아니라는 소리죠. 평행이 아니니까 B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11번. 이번에도 보면은 자, 이거를 작은 거 큰 걸로 보려고 보니까 이번에 DE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걸 보자는 겁니다. D를 중심으로 잘린 걸 중심으로 양쪽을 보니까 3대 2래요. 그러면 2를 중심으로 여기도 3대 2가 나오면 되는데 9대 6 약분하면 3대 2가 나오죠. 어이 뭐야? 여기도 3대 2, 여기도 3대 2. 아, 둘이 평행하네. 따라서 11번 또한 평행이 맞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평행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는요. 계속 양쪽의 B를 보고 맞아요, 틀려요 이것만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자, 반복 체크. 평행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똑같은 거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자, 힘내서 가봅시다. 1번. 자, 18과 24. 그러면은 약분하면, 빨리 약분하면 3대 4. 어? 뭐야? 15, 5네? 이거 3대 1이네? 3대 4, 3대 1. 1번부터 정답? B 아니고요. 어떻게 봐야 되죠? 짧은 거 대 긴 걸로 봤으면 오른쪽 또한 짧은 거 대 긴 걸로 봐야겠죠. 15와 20으로 봐서 15 대 20이네. 약분하면 3대 4 맞네. 1번은 평행하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실수 하면 안 돼요. 하나를 맞춰줬으면 나머지도 같은 모양으로 맞춰줘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 A를 기준으로 해서요. 10대 12죠. 그러면 5대 6이란 말이에요. 파란 선은. 그 다음 빨간 선 보니까 12, 15. 12, 15? 12, 15? 12, 15 약분하면은 3으로 약분하면 4대 5예요. 자, 빨간색으로 쓴 이유가 있죠. 두 B가 같다 다르다? 아, 다르다. 정답은 일단 2번이 평행하지 않더라. 체크해볼 수 있고요. 나머지 3, 4, 5번도 봐볼까요? 8대 12. 그러면은 2대 3. 6대 9. 2대 3. 이거보다 얘는 아 이거 돼요. 평행됩니다. 확인됐죠? 2대 3, 2대 3. 나머지도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5대 10. 1대 2. 그 다음 4대 여기 12? 아니죠. 여기는 전체 12에서 4를 뺀 8. 즉 5대 10과 4대 8을 보면 둘 다 1대 2가 나오니까 얘도 평행이 되더라. 오케이. 4번도 넘겨줄 수 있고. 5번. D2를 중심으로 9대 3, 3대 1. 6대 2, 3대 1. 아, 오케이. 얘도 평행.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F의 길이를 찾아라. 그 평행선이 엄청 많이 나와 있죠? BF의 길이. 사실 BF를 직접 구할 수가 지금 없잖아요. 몰라요. 근데 BF를 포함하고 있는 거 BC의 길이는 우리가 은근히 구할 수가 있죠. 왜? 왜냐? 평행선이니까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이 닮았단 말이에요. 닮은 B도 알아요. 5대 10, 1대, 아, 5대 15, 1대 3. 작은 삼각형에서 몇 배다? 3배네? 그러면 여기 BC의 길이가 4, 3, 12cm겠네? 찾아줬는데 문제는 BF만 필요해요. CF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CF의 길이, 선생님, 평행사변형이잖아요. 여기가 4니까 여긴 당연히 4입니다. 12에서 4를 빼면요.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뭔가 빠르게 이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어려웠던 제목치고는 생각보다 괜찮았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

여러분들의 엉뚱한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복화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정말 잘 왔어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 19번째 시간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20번째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이제 절반 이상 훌쩍 지나온 거 어때요, 여러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단어는 늘 그렇지만 우리말도 새로운 단어를 그냥 처음 들었을 때 딱 와닿지 않잖아요, 의미가.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그냥 딱 들었을 때 그거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영어 단어는 하물며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찾고 반복해서 외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시간을 딱 정해서 규칙적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시간을 정말 하루에 다른 공부들도 많은데 영어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배들을 보면, 또 이제 언니 오빠들, 형아들, 누나들 이렇게 보면 단어를 이렇게 자투리 시간에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효율이 높더라고요. 단어는 막 여러 개를 연결해서 막 생각하면서 막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때, 이동할 때, 그때그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봐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여러 개의 단어, 표현들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외워야 될까 한번 고민하면서 외우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 유닛 5가 되겠고요. 내일로는 19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natural landscapes에 관련돼서 배우는 거예요. landscape이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땅의 모양입니다. 원래는요. 땅의 모양. scape이라는 표현이 어원 자체가 모양에서, shape에서 나온 거거든요. 땅의 모양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풍경이나 경관, 경치라는 의미가 되겠죠. 풍경이나 경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scenery 그리고 view가 되겠습니다. scene이 바로 여러분들 뭐 action scene이라고 할 때 scene이 장면이잖아요. scenery라는 단어도 역시 풍경, 경치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natural landscape, 자연 경관이라는 의미가 된다. 예문 한번 볼게요. The landscape, 그 풍경은요, is not the same as, 뭐뭐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the same as, 뒤에 것과 똑같다, 이런 표현인데, 똑같지가 않아요,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뭐가 똑같지 않아요? It was 10 years ago. 10년 전에 그랬던 것과 같지 않습니다. 풍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landscape 이란 단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hill. 이건 이렇게 언덕을 가리킵니다. 이런 언덕을 바로 hill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hilly, y를 붙이면 언덕이 많은 이란 뜻이고요. hilltop이라고 하면 언덕 꼭대기라는 의미가 되겠죠. hilltop. 그 다음 over the hill, 언덕 너머로 라는 의미가 됩니다. The old house on the hill, 언덕 위에 있는 the old house, 그 오래된 집은 can be seen, 볼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from far away, 멀리에서도요. 저기 멀리에서 언덕 위에 있으니까 어때요? 딱 보인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hill, on the hill, 언덕 위에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plain. 이 plain이라는 표현이 역시 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녀석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야. 많이 섞지 않고 그냥 정말 기본. 그래서 여러분들 plain yogurt, 요거트 중에서도 플레이버가 없는, 딸기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이런 맛이나 이런 플레이버가 없는 게 바로 plain yogurt가 되죠. plain이라는 의미는 일단 평범한, 밋밋한, 수수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imple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늬가 없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정말 기본이라고 얘기했잖아. 어떤 모양이나 모습이 없는 거야. 무늬가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막 굴곡지고 막 언덕이 많고 울퉁불퉁하고 이런 게 아니라 평원이나 평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명사의 의미도 형용사의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인 이 우리가 갖춰야 되는 이 생각은 바로 뭐야? 많은 변화나 어떤 것이 첨가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 기본의 상태라고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NY 붙여서 부사 만들고요. 형용사에서 부사 만든 거겠죠. 그 다음 NESS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듭니다. 단순함이라는 의미가 돼요. 얘가 plainly라는 표현이 분명히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딱 봤을 때 얘가 복잡하지 않고 딱 보일 수 있는, 그야말로 그냥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니까 분명한이라는 의미까지 될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The Great Plains, P가 지금 대문자로 되어 있고 G도 대문자로 되어 있죠. 대평원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plain, 그 평야는요, can be flooded.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예,

범람할 수 있대요. 침수가 될수 있대요. 물로 완전히 잠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범람한다기보다는 침수한다라는 의미가 맞겠죠.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거니까. During the rainy season, 뭐인 동안에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동안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와서 그래서 그 땅이 완전히 잠기는 침수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문장이 됩니다. 네 번째 단어예요. meadow, meadow라는 단어고요. 얘는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풀이 많은 목초지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pasture라는 단어 뒤에서도 나오는데요. pasture라는 단어,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meadowland, land를 붙이면 초원지대, 땅의 의미니까요. 초원지대라는 의미가 되고요. 예문 한번 보시면 a flock of sheep. 네, ship은 flock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씁니다. 한 무리라는 의미에서 group of sheep보다는 a flock of sheep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양떼가요. It's running, 달리고 있어요. In the meadow, 어디에서? 초원에서 뛰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meadow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땅의 이런 그 유형 중에서 초원이라는 의미가, 목초지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pasture. 그럼 비슷한 단어가 뭐겠어요? meadow라는 단어랑 비슷하겠네요. 초원이나 목초지라는 뜻이고요. pastoral이라고 하면 목가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런 초원에서, 초원에서의, 초원의, 목초지라는 의미가 목가적인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The pasture. 자, 뭐가? 목초지가 did not look green. 푸르게 보이지 않았어요. 초원하면 모름지기게 파래야 되는데 푸르게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After the drought. 아, 그렇구나. 가뭄 이후에는요. 다 마른 거야. 예, 물이 없고 비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다 말라가지고 이제 푸름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pasture 그리고 meadow라는 단어 같이 짝꿍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ranch, ranch. 목장이라는 뜻입니다. 뭐 말이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걸 기르는 목장이 바로 ranch가 되겠습니다. The ranch, 그 목장은요, is the place, 어떤 곳이에요? Where horses are trained. 말들이 훈련받는 곳입니다. 말이 훈련되는 곳입니다. 그게 어디야? 목장이라는 곳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어예요. swamp. swamp. 이 우리 이 파트는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땅의 유형, 지형에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는 특히나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따로 외우시기보다는 이런 비슷한 유형,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meadow, pasture 것처럼 비슷한 유형의 이런 땅의 지형들이나 이런 형태들, 유형들, 타입들을 같이 묶어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wamp라는 단어는 물이 많은 지대예요. 즉, 늪. 습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은 marsh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선생님이 수능에서 이 marsh라는 단어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swamp라는 단어는 종종 나옵니다. 근데 marsh라는 단어는 많이 안 나오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swamp라는 단어 먼저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여력이 좀 더 되신다면 marsh라는 단어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는 물이 이제 수분이 땅에 이제 별로 없기도 하고 그리고 강이나 비가 별로 안 오는 desert라는 사막이라는 단어랑 좀 대조가 되겠죠. 그래서 물이 많은 swamp, 습지대, 늪이라는 것과 desert라는 단어는 지금 반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어로요. This is the swamp. 이것은 바로 늪지입니다. 습지예요. 자, 이 늪지는 바로 어떤 곳인데? That mosquitoes and frogs love. Mosquitoes, 모기요. 모기와 frog, 개구리가 love, 좋아하는 습지입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모기도 얘네들이 번식하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웅덩이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개구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피부로도 숨 쉬니까 아주 축축한 곳을 좋아하는 녀석들이죠. 그죠? swamp라는 단어, 늪, 습지. 아, 늪과 습지, 개구리 이렇게 연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구리가 좋아하는 곳, 물이 많은 곳, 늪, 습지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oasis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얘는 오아시스입니다. 우리말로도 그냥 오아시스라고 하죠. 그죠? 사막에서. 우리가 정말 가다가 너무 지쳐서 물을 찾고 싶은데 물이 없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어.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오아시스 같은 존재, 오아시스 같은 곳, 나한테 뭔가 힐링을 줄 수 있는 곳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아시스는 그야말로 그냥 오아시스라고는 하지만 약간 좀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복수 형태는 중간에 I 모음을 E로 바꿔서 oasis, 그때 is 사운드가 나는 z 사운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음으로는요. Oasis and the desert. 사막에서의 오아시스. 자, 예문 보시면 The oasis that appear in front of us. 우리 앞에 나타난, 드러난, 보여진 오아시스는 felt unreal. 어떻게 느껴졌어요? 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실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진짜?

할까? 이렇게 뭔가 내가 지금 환영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Oasis라는 단어, 오아시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Canyon, Canyon. 우리의 미국에 되게 유명한 캐년 있죠? Grand Canyon, 그죠? 네, 선생님 딱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로 예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The Grand Canyon, 이 Grand Canyon은 is famous, 유명합니다. 유명한 뭐예요? Canyon, 협곡입니다. Canyon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뭐다? 협곡이라는 의미, 지형의 하나의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유명한 협곡입니다. 이것은 뭘로 유명해요? Is famous for its colorful rock layers. 아주 다채로운 이 암석의 layer, 층으로 유명한 곳입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Grand Canyon이 바로 Canyon, 협곡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가 되는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Canyon이란 단어, 협곡이란 단어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열 번째 단어요. Peninsula, Peninsula. 우리나라도 반도 아닙니까? 그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땅이 바로 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남해, 동해, 서해 다 있잖아요. 그죠? 반도, 한반도. 반도라는 단어가 peninsula라는 단어예요. 끝에 ar로 바꾸시면 여기 r을 하나 더 붙이시면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반도의라는 뜻이래요. A peninsula, 반도는요, is the reason 어떤 지역이에요? 반도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Where three sides, 세 면이 are surrounded by, 뭘로 에워싸다, 둘러싸다라는 표현이 surround라는 단어입니다. be surrounded by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거든요. 뒤에 것에 따라서 둘러싸여진 그 지형이 바로 어떤 지역이다? Peninsula, 반도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면이 바다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둘러싸인 그 지역이 바로 반도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물이라고 나왔지만 우리나라처럼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Peninsula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Peninsula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1번째 Stream, Stream. 우리 왜 인터넷에서도 스트리밍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방송 스트리밍, 그죠? 그러니까 스트림이라는 단어는 일단 뭔가가 끊기지 않고 쭉 이어진다라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의미는요, 시내나 개울이나 줄기, 물줄기, 시내나 개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이 쫄쫄쫄쫄 흘러가는 작은 이런 개울, 시내를 가리키는 게 바로 스트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사의 의미로 쓰이게 되면 얘는 계속 흐르다요. 뭐라고요? 계속 흐르다. 끊기지 않고 쭉 흘러가는 거, 계속 흐르다라는 단어가 동사의 의미가 stream이라는 동사의 의미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flow라는 단어도 비슷한 의미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streamer라고 하면 물줄기 혹은 인터넷의 streamer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인터넷 또 streaming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streaming, 흐르는 거. 네, 어떤 것이 이제 그 방송 같은 것들이 쭉 흘러나오는 거. 네, 끊김없이 쭉 흘러나오는 스트리밍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아, stream up라고 하면 뭐뭐의 줄기, 끊임없는 뭐뭐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It was so cold. 너무 추워서 so that 구문이 되겠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의미에서 얘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너무 추워서요. The stream has frozen solid. 그 시내가 꽁꽁, solid라는 단어가 단단한이라는 의미. 고체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얼었어요. 그래서 얼어서 어떤 상태가 됐어? 아주 단단한 상태, 즉 꽁꽁 얼른 상태가 되었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So that 구문을 활용한 그리고 stream이 들어가 있는 문장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2번째 단어 갑니다. Chore. Shore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는 그래도 다른 뭐 캐년이라는 단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뭐 swamp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더 익숙한 단어가 되지 않을 것 같,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hore라는 단어는 바다의 그 가, 해안가를 가리키죠. Shore, 그래서 coast라는 단어랑 비슷하거나 beach라는 단어랑 비슷합니다. 호숫가라는 뜻도 돼요. 다시 말하면 얘는 그냥 물가를 가리키는 거지 꼭 바닷가를 가리키는 건 아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예문 보시면 the fisherman. 자,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니까 어부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어부가요, rowed. 자, 얘는 뭐야? 노를 젓다라는 뜻이에요. 노를 저어서 우리를 back, 다시 데려다 줬어요. To the shore. 어디로? 그렇지. 해안가로, 물가로 우리를 다시 데려다 주었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호숫가, 해안가 둘다 되는 단어 shore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bay, bay. 얘는 만이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지형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유의어도 지금 나와 있긴 하지만 bay라는 단어 일단 먼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bay라는 거는 어떤 지형을 내야겠나 한번 볼게요. The bay that we saw on the map. 우리가 지도상에서 보는 우리가 봤던 그 많은
어떤

모양이라 shaped like a half moon. 어떤 모양? 반달. 반달 모양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오늘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그 물이 육지를 타고 이렇게 움푹 들어간 그런 지형 있죠? 그 지형이 바로 베이라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이제 물 쪽으로 트여져 있고 나머지는 이제 육지로 이렇게 에워싸여진 그런 곳. 이런 지형이 바로 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베이만이라는 뜻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 가지 지형이 나왔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쓰이는 표현들은 지금 선생님이 plain이라는 단어나 swamp라는 단어나 이런 단어들을 좀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한번 눈에 담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보시면 좀 익숙할 것 같고 진짜 이 지형이 어떤 지형일까 궁금하시면 한번 구글링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서칭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요. channel. 채널. 우리가 뭐 TV 채널, 인터넷 채널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방송 채널. 그죠? 그 채널의 채널이 맞아요. 근데 얘가 원래는 무슨 의미에서 출발했냐면 해협이라는 의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물길. 해협이라는 뜻이고 혹은 경로라는 뜻이고 혹은 개인 방송의 채널이라는 의미로 보통은 요 의미나 요 의미로 수능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해협이라는 의미로 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죠? 네, 보시면 the channel 그 해협은요 was too narrow for large ships to pass through. 자, 너무 좁아요. 자, 뭐 하기에는 for large ships 대형 선박들이 to pass through 지나가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그 얘기는 뭐야? 너무 좁아서 지나갈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여기 지금 구문이 하나 숨어 있어요. to 구문입니다. 너무 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뒤에 것 하기에는 너무 원만하다는 뜻이죠. 아, 난 너무 피곤해서 거기에 갈수 없어. 내가 가기에는 거기 너무 내가 피곤해. 거기 가기에는 내가 너무 피곤하다는 건 피곤해서 갈 수가 없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to는 이 to가 너무 원만이라는 의미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원만해서 원만할 수 to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이 되겠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for large ships가 나온 거죠. 거대한 배들, 큰 선박들이 지나가기에는 너무 좁았어요. 너무 좁아서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해석은 부정적인 의미로 부정어로 지금 이렇게 없었다라고 해석을 했지만요. Change the channel. 이러면 채널을 바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Channel이라는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채널 말고도 아, 지형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구나라고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Marine. Marine. 이 단어는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Marine이라는 단어는 바다의 해양해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 ocean이라는 단어가 해양이잖아요. 그러니까 oceanic이라는 해양의라는 ocean에서 파생된 형용사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어로요. 그 다음에 territory가 우리가 영역, 땅, 영토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territorial이라고 하면 terrestrial이라고 하면 육상해라는 의미의 형용사 형태로 반대격인 바다와 육지가 우리가 보통 대조적인 개념으로 많이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육상해라는 의미는 반의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Marine이라는 단어가 해병대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군대, 뭐 육군, 해군, 그 다음에 뭐 공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Marine이라고 하면 해병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Marine life, 자, 해양의 생명이니까 해양 생물. 자, 해양의 오염이니까 해양 오염. 그 다음에 해양의 생물. 생물학, 그러니까 marine biology, 해양생물학,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marine이라는 단어, 해양의 바다에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많이 쓰였다. 형용사로 쓰인 거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marine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rainforest. rainforest. 얘도 이렇게 나눠보죠. rain, 비가 많이 오는 forest, 숲이란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아주 식물이나 생명체들이 굉장히 잘 자라는 어디를 열대우림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열대우림,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숲이라는 의미에서 열대우림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jungle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tropical rainforest라고 하면 tropical이라는 단어가 열대의라는 뜻이니까 열대우림이라는 정식 명칭이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many different kinds of monkeys. 많은 여러 종류의 원숭이들이요. can be found, 발견이 됩니다. 어디에요? 발견이 될수 있어요. 어디에서? in the Amazon rainforest. 아마존 열대우림, 아마존 우림에서는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원숭이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 식생들이 존재를 하니까 그걸 먹고 사는 생물체도 동물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열대우림의 아마존과 같은 곳은 사실은 뭐 지구의 허파, 폐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무도 워낙 많고
생명체도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가지각색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레인포레스트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굉장히 보존해야 되는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17번째 단어 wildlife라는 단어입니다. wild가 야생해라는 뜻이잖아요. 거친이라는 뜻도 있지만 야생에서 사는 생명체니까 얘는 야생동물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wildlife reserve. reserve라는 동사 자체가 명사 자체가 보호 구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reserve가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약하다. I'd like to reserve my my room. 내 방을 예약하고 싶어요라고 할때 reserve라는 동사가 reservation의 동사 형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reserve라는 동사가 원래는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입니다. 내걸좀 따로 떼어놔 주세요라는 게 내가 예약하겠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보존 구역이라는 의미까지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사로 여기서는 쓰인 거고요. Domestic animals.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죠? 우리 전 강에서 배웠던 표현입니다. Domestic이라는 단어가 가정의, 국내의, 길들여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길들여진 동물이라는 건 야생동물의 상대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driving at night, 밤에 운전하는 거, 운전을 하다가 we almost hit, 우리는 거의 칠 뻔했습니다. 누구를요? wildlife on the road, 도로에, 길에 있는 야생동물을 칠 뻔했어요. 그래서 동물을 잘못 쳐가지고 이렇게 죽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동물들이 보통 밤에 빛을 보고 막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로에 빛을 내는 건 차밖에 없으니까 글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의 칠 뻔했습니다. Wildlife라는 단어 뭐라고요? 야생동물이라는 뜻이라고요. Habitat. 중요합니다. 이 단어. 별표. 네. Habitat이라는 단어는 얘는 서식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서식지는 뭐, 동물들한테 서식지, 집. 우리한테도 서식지라는 표현은 잘안 쓰지만, 그죠? 서식지라는 표현은 집, 이렇게 home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겠고요. 비슷한 말로 볼수 있겠고. habitat이라는 표현이 거주하다 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실제로 좀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inhabit, 그 다음에 habitat, 이렇게 됩니다. inhabit이라는 동사,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이에요. habitation이라면 거주나 주거라는 동사의 그냥 정말 명사의 의미가 되겠고, habitat라고 해야 주거지라는 의미가 돼요. 서식지라는 의미가 된다는 의미예요. natural habitat이라고 하면 자연 서식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문 볼게요. This species, 그 종은요, 이 종은요, this species, 이 종은요, has nearly died out. 거의 죽는데요. 거의 멸종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왜요? Because its habitat, 왜냐면 그것이 사는 서식지가 is being destroyed. 거의 파괴가 됐기 때문에. 파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멸종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서식지가 사라지고 그리고 먹이가 사라지고 이러면 그 종은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죠? 서식지라는 단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habitat이란 단어예요. 자, 그다음에 19번째 conservation. conservation. 자, 이 명사는 conserve라는 동사 먼저 보겠습니다. 보존하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예요. 그런데 이 동사가 진짜 많이 나오고 conservation이라는 명사도 많이 나와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보호하고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이렇게 보호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conserv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랑 같은 격으로 보존하다, 보호하다라는 의미에서 preserve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그거의 명사 형태가 preservation이 됩니다. preservation과 conservation은 약간 의미는 좀 비슷한데 약간의 뉘앙스에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뭘 보존한다, 뭘 보호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떤 식문에서는 얘가 거의 같은 유역격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말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말이 아니에요. 비슷한 말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conservation, 자연 보호나 자연 보존을 하고요. 보존의 반대는 파괴가 되겠죠. 그러니까 destruction이라는 표현, destroy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인 destruction을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conservative가 보수적인이라는 뜻인데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보호한대요. 자신의 의견을 보존한대요. 안 바꾸고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좀처럼 자신의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 기존의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 보수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것들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보수적인이라는 의미가 conservative라는 표현이 된다. 이거 형용사 형태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nservation의 명사 형태는 a를 붙여서 conservational, 보존해 라는 의미를 만들어요.
wildlife conservation, 야생동물 보존, energy conservation, 에너지 절약 이렇게 됩니다. 보존도 되고 보호, 보존이라는 의미니까 에너지 보존이니까 에너지 절약이라는 의미까지 가는 거죠. 이 단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habitat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abitat를 선생님 별표 두 개를 쳤는데 얘가 사실 더 많이 나오는 명사이자 또 동사이자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넘어갈게요. 20번째 단어입니다. Northern. 뭐 이 단어는 어렵지 않죠? North가 북이니까 북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Northward. Ward로 여러분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북쪽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Southern이 반대말. 반대말이라기보다는 좀 상대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자, Northern Hemisphere라고 하면 북반구. 해미가 여러분들 half의 뜻이에요. Sphere가 구적. 그러니까 절반이 되는. 근데 그게 어떤 절반? 위쪽 절반이니까 북반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Southern Hemisphere라고 하면 뭐겠어요? 남반구가 되겠죠. 자, The North Lights. 북쪽에서 비추는 빛이래요. 오로라입니다. 우리가 북극에서만 북쪽에 북반구에서만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남반구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The Southern Lights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찾아보니까요. 오로라가 북쪽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오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보통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째 Arctic이라는 표현이고요. 북극이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반대의 표현을 이야기할 때 anti를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Antarctic이라고 하면 남극에라는 뜻이에요. Ant를 붙여서 anti, ant라는 표현을 붙여서 반대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남극에라는 뜻이에요. Whales, 고래들은요, are still being hunted, 여전히 사냥되고 있고, and killed,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In the Arctic region, 이 북극 지역에서요. 여전히 북극에서 사람들이 가서 죽이기도 하고 사냥도 하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Arctic이라는 단어, 북극이. Antarctic, 남극이 라는 뜻이에요. 자, Antarctic, 바로 방금 전에 나왔던 이 Arctic의 반대되는 Antarctic이 나왔습니다. 남극의 Arctic, 북극의 Researchers at Antarctic Station, 남극 기지에, 남극 이 스테이션에 머무는 연구가들이란 얘기니까 남극 기지의 그 연구가들은요, study ice, 뭘 연구하고, 얼음을 연구하고, and climate change, 기후변화를 연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Antarctica, 남극 대륙을 가리키고, Antarctic Expedition, 이라고 하면 Expedition이 탐험이라는 뜻이죠. 남극 탐험이라는 의미를 만드는 표현. 한번 눈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3번째, Atlantic, 대서양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The Atlantic Ocean, 많이 나오는 표현이 되겠죠? 대서양이라는 뜻입니다. 대서양은요, 동사가 여기 나와 있고 얘가 지금 삽입으로 들어간 절이 되겠습니다. 자, 대서양은 is huge, 엄청나게 커요, 거대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하는 대서양일까요? Which separates some continents, 일부 대륙을 나누면서, 일부 대륙을 분리하면서 이 대서양은 굉장히 거대한 곳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째 Pacific, 태평양. 태평양의 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Most active volcanoes, 대부분의 활동하는 화산이니까 활화산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대부분의 활화산은요, surround, 에워싸고 둘러쌉니다. 우리 좀 전에 be surrounded by, 뭐뭐로 에워싸여 있다 라는 수거적인 표현 배웠죠. surround, 에워싸다 둘러싸다요. 보시면 여기 round라는 표현이 보이죠. 그죠? 내가 있는데 나를 주변으로 round, 하게 사람들이 surround 했대요. 그럼 에워싸다 둘러싸다 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활화산은요, 무엇을 둘러싸고 있어요? The Pacific Ocean,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 25번째 Steep, 얘는 가파른 이란 뜻입니다. 아까 우리 Plain이라는 표현 뭐였어요? 그치, 얘는 평야, 평지였어요. 근데 Steep이라는 단어는 가파른 이라는 뜻입니다. 급격한 이란 형용사고요. 비슷한 의미 단어는 Sharp, 얘도 뭐 날카로운 이라는 뜻이니까 아주 경사가 급한 이라는 의미로, 비슷한 의미로 보여진 것 같아요. 자, ly를 붙여서 steeply, 그리고 steepness, ness 붙여서 명사 형태, 부사와 명사 형태 이렇게 같이 보고 계십니다. The steep road, 가파른 길은요, 어떤 길? That leads to the village, 마을로 이어지는 가파른 길은요, it's dangerous in winter, 가파르니까 겨울에 꽁꽁 얼면 어떻겠어요? dangerous, 위험합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문장. 자, 그 다음 26번째, fast. 우리 앞에 예문에서 봤던 표현입니다. Vast는 방대한이라는 뜻이고요. 방대한, 광대한, 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normous, huge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A vast amount of water.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와요.
amount of.

양이잖아요. 근데 a vast amount of라고 하면 방대한 양이란 뜻입니다. 방대한 양의 물이요, can be stored 저장될 수 있습니다. In this lake 이 호수에 방대한 물이 저장될 수 있어요. 자, vastly ly 붙여서 부사 만들었고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니까 부사가 된 거죠. vastness라고 ness에서 붙이면 명사로 광대함이가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다음 27번째 gigantic. Gigantic. 자, 일단 giant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거인이라는 뜻. 굉장히 키도 크고 이렇게 덩치가 큰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거의 형용사 형태가 gigantic입니다. Giant고 giant이 아니라 gigantic이라고 해서 G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거대한이라는 뜻이에요. 방금 전에 봤던 vast랑 비슷하게 enormous, huge라는 단어가 유의어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Tiny, 아주 작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가 반대어입니다. Small보다 tiny가 더 작은, 아주 작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예요. Gigantically 부사로 보여지고요. I don't know, 저는 모릅니다. How ancient Egyptians 어떻게 고대 이집트인들이 moved 움직였는지요, 이동시켰는지 such gigantic stones 그렇게 거대한 돌들을 움직였는지 이동시켰는지 정말 저는 알 수가 없어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미스터리라고 이야기하죠.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돌들을 움직여서 그죠? Gigantic이라는 단어. 자, 그다음 28번째 horizon이라는 단어입니다. Horizon은요, 여러분 땅이나 물이 공기층과 만나는 그 지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땅을 이렇게 봤을 때, 멀리 봤을 때, 우리가 하늘과, 공기층이 아니라 하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선, 이걸 뭐라고요? 지평선. 그렇지. 자, 이제 바다로 가보면,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그 선, 이걸 뭐라 그래요? 그치, 수평선. 걔가 바로 horizon이라는 단어입니다. 알겠죠? 그 수평선, 지평선이라는 단어가 명사가 horizon이 되겠고요. horizontal이라고 하면 수평의, 지평의라는 의미를 수평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평이라는 게 여러분 가로로 이렇게 된 거. 반대로 이제 수직의라는 의미가 vertical이라는 단어인데요. vertical 써드릴까요? 이렇게. 얘가 수직의, 수평의라는 단어는 horizontal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반대의 개념으로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얘랑요. 자, beyond the horizon, 수평선이나 지평선 너머로라는 표현이 되겠죠? The sun rose, 해가 떴습니다. Rise, rose, risen이라고 해서 rise의 과거 형태예요. 자, 해가 떴습니다. Above the horizon, 지평선 위로 떠올랐습니다. 혹은 수평선 위로 떠올랐습니다. 멋있겠다, 그죠? Above the horizon 많이 나오겠죠? Above the horizon이라는 표현. 자, 그다음 29번째 hot spring. Hot spring. Spring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봄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왜 용수철 있잖아. 그지? 볼펜 같은 데 이렇게 딱 튕겨가져가지고 침대 같은 데 있는 용수철. 이것도 spring이죠. 근데 hot spring. Spring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샘. 물이 퐁퐁퐁퐁 나오는 샘.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퐁퐁퐁 나오는 거니까 뭘까요? 온천. 그렇지. 그래서 hot spring. spa라는 표현과 비슷한 온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This town is famous for 이 도시는 유명해요. As hot springs 그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라는 문장을 여러분들 해석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표현 한번 가볼까요? Stay away. Stay away. away라는 게 떨어져서라는 뜻이잖아요. 떨어져서 유지하다라는 뜻이니까 가까이 가지 않다, 멀리하다, 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avoid, 피하다. keep away from. 예, 여기 stay away 대신에 keep이라는 동사를 넣고 그 다음에 from이라는 전치사까지 같이 넣으면 가까이 하다, 멀리 하다, 피하다 라는 의미의 비슷한 표현이 됩니다. 반대의 표현은 뭐겠어요? 가까이 가다 라는 approach라는 표현이 되겠죠. 가까이 다가가다. approach와 반대말입니다. If I were you, 내가 만약에 너라면 I would stay away from. 나는 떨어져 있을 거야. 멀리 할 거야. keep away from이나 stay away from이나 지금 비슷한 표현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죠. Dangerous places at night. 밤에 그렇게 위험한 곳들은 피할 거야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Stay away from 혹은 keep away from, stay away라는 표현이 떨어져 있다, 피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from이란 전치사랑 보통 많이 쓰인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현 머리에 그리고 눈에 잘 담아두고 요거 적용하는 문제로 한번 연습해 봐야 되겠죠? Daily practice 가볼까요? 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각각 보기에 단어와 의미가 지금 섞여져 있으니까 한번 같이 연결해서 맞는 의미 연결해 보겠습니다. Wildlife, 야생동물, Horizon, 방금 전에 했는데 지평선, 수평선.

이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habitat, 그렇지, 서식지라는 뜻입니다. peninsula, 우리가 살고 있는 반도. the natural home of an animal or plant, 동물이나 식물의 자연 집, 자연적인 집, 서식지, 뭐야? 그렇지, habitat, habitat, 서식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animal living in nature, 자연에 사는 동물, 뭐가 아니라 not raised by humans, 인간들에 의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가축 말고 야생동물. 그러니까 그렇지, wildlife 그리고 야생동물. The line 선은 선인데 어떤 선? Where the earth or sea 땅이나 혹은 바다가 seems to meet the sky 하늘과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선. 딱 보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선,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선, 지평선, 수평선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평선, 수평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horizon 그리고 이렇게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평선도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Earth가 있으니까, 그죠? B 파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단어의 짝지어진 먼저 관계를 보고 그 관계에 따라서 나머지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자, meadow, pasture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landscape. 여기가 풍경, 경치라는 뜻이니까 경관이라는 의미 비슷한 거. 그렇지, scenery라는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marine, terrestrial 이란 단어는 반의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arctic과 대조적인 건 반대말은 ant를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antarctic. 그래서 북극, 남극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stay away, 떨어지고 피한다라는 거고, approach는 다가간다라는 거니까 반의어가 되겠습니다. destruction, 파괴의 반대는 뭘까요? 만드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보존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배웠던 단어 중에서 보존이란 단어, 그렇지, conservation이란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C 파트하고 마무리 가볼게요. 자, shore step, hot spring, marine이란 단어 각각 맥락상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sea turtles, 바다 거북이, 그리고 dolphins, 얘는 그 돌고래가 되죠? 바다 거북이, 돌고래? 다 바다에 사는 애들 아니에요? 그죠? 얘네들은요, 어떤 동물이다? 해양 동물이다라는 의미니까 marine animals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hikers, 하이킹을 하는 사람들, 즉 등산객들은요, had to climb 올라야만 했어요. A very blank space 어떤 길, 매우 어떤 길을 올라야만 했습니다. To reach the top of the mountain 산에 정상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어때요? 산까지 올라가는 게 굉장히 가파르지 않나요? 가파른이란 단어가 뭐죠? 그렇지, steep이라는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hot spring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얘는 온천이라는 뜻이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1번과 4번에서는, 그죠? 이렇게 우리 문제까지 다 풀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훌륭해요. 최고입니다. 자, 우리 오늘 배웠던 단어 표현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넣어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그쵸? daily review 한번 완성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의 만점왕 도우미 정소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4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5단원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서 감상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 시간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지난 퀴즈는요. 독서 감상문의 제목은 책의 제목과 같아야 한다 였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요. 정답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X입니다. 이 독서 감상문이 뭐라고 했죠? 맞아요. 책을 읽고

듣고 나서 느낀 점, 생각한 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의 글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독서 감상문의 제목을 책의 제목과 같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서 감상문의 내용에 따라서 그 글의 전체적인 주제나 느낌, 이런 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오늘은 이런 내용을 비롯해서 독서 감상문을 잘쓸수 있게 해주는 꿀팁을 몇 가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그럼 바로 출발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은요, 이 그림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독서 감상문을 쓸때 주의해야 할 점, 또는 생각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첫 번째입니다. 독서 감상문에 제목을 쓸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요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독서 감상문에 어울리는 제목을 지어봐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서 감상문의 제목이라고 해서 반드시 책의 제목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책의 주제와 관련된 제목을 붙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전체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재미있는 제목을 붙이셔도 됩니다. 또 글의 내용을 대표하는 그런 느낌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가나 기억에 무슨 말이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하면서 여기 안에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책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읽게 되었는지 씁니다. 아, 이 책을 왜 읽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처음 보았을 때의 상황이나 느낌, 책을 고른 까닭을 쓴다. 여기에서 이 상황이 무슨 말인지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누군가가 추천을 해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서실에 가서 이렇게 훑어보는데, 지금 내 마음 상황, 내 상태랑 너무 비슷한, 이내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것 같은 제목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가서 나도 모르게 이 책을 집어들었다. 이런 것도 특별한 상황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내가 왜 읽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첫 부분에 적어주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기억에 들어갈 말이라고 하면 책을 읽게 된 까닭.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38번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점을 두 가지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알수 있는 점 뭐예요? 위에서 우리는, 제목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앞부분에 책을 읽은 까닭은 또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관련된 내용이 몇 번일까요? 자, 2번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 맞아요. 그다음 4번 독서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 이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알수 있네요. 그런데 1번 독서 감상문을 어디에서 써야 되는지 또는 독서 감상문을 누가 읽는지 그리고 독서 감상문을 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정답은 2번과 4번이라고 체크해 줄게요. 그다음 3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독서 감상문에서 글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을 골라 써보세요라고 했어요. 여러분, 글의 내용을 대표한다는 건 뭐예요? 이 글의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준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인상 깊은 장면. 두 번째, 책을 읽은 까닭. 세 번째, 독서 감상문의 제목 중에서 정답이 뭐예요? 맞아요. 제목이 글의 내용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독서 감상문의 제목이라고 적어줄게요. 짠짠짠. 그래서 내가 제목을 붙일 때 어떤 제목을 붙이면 글의 내용을 잘 대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 40번 문제입니다. 그림 2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가와 관련된 건 뭐였어요? 책을 읽게 된 까닭이었잖아요.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발표하기 무서워요라는 책에는 알프레드라는 아이가 나와 어떤 아이가 나오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2번 발표하기 무서워요라는 제목이 내 마음

마음과 같아서 읽어보고 싶었어. 아,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나는 이 책을 읽게 되었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게 된 까닭과 관련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그냥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책의 줄거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단계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니은에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글 읽어볼게요.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인공 알프레드가 발표를 잘할수 있게 되는 내용이었지. 이거 뭐예요? 이 책의, 이 이야기의 줄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알프레드죠. 그 다음 이야기의 배경은 어디이고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서 쓴다. 그 다음 두 번째, 책의 줄거리를 떠올려서 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니은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다? 맞아요. 책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독서 감상문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단계로 가볼게요. 여기에는 나와 있네요. 이것부터 읽어볼게요. 인상 깊은 장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 책의 내용에 대해서 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내 기억에 남는 장면을 쓰는 것이 이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상 깊은 장면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나는 알프레드가 멋지게 발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 이 말은 멋지게 발표하는 그 장면이 가장 내 기억에 남았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에 따라서 재미있는 장면이 될 수도 있고 슬픈 장면 또는 감동적인 장면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를 떠올려 보면 다양한 장면들이 될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왜 인상 깊었는지 까닭도 떠올려서 써주면 좋겠죠. 나는 이 발표하는 모습이 이러이러해서 인상 깊었습니다라고 함께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5단계입니다. 여기에는 또 디귿이라고 비어져 있네요. 디귿이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한번 글 읽어볼게요.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알프레드처럼 멋지게 발표를 해내고 싶어.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 무엇이 든 거예요? 마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등장인물이나 이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깨닫거나 다짐한 점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디귿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책을 읽고 느낀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독서 감상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럼 41번 문제 같이 볼게요.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선으로 이어보세요. 기억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책을 읽은 까닭.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니은은 뭐였죠? 맞아요. 책의 내용이었고요. 다음 디귿은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 이런 순서대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2번 문제 볼게요. 인상 깊은 장면을 쓸 때, 자, 인상 깊은 장면이 뭐라고요? 내 기억에 가장 남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이때 떠올릴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1번, 굉장히 슬펐어요. 이런 장면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재미있는 장면, 감동적인 장면, 인상 깊은 까닭도 다 좋아요. 그런데 책을 보게 된 사연은 뭐예요? 책을 보게 된 사연이라는 것은 내가 왜이 책을 읽게 되었는지, 책을 읽게 된 까닭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맨 앞쪽 부분에서 보통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인상 깊은 장면은 책을 왜 보게 되었는지와는 관련이 없겠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사자마트라는 이야기를 읽고 쓴 독서 감상문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같이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마트를 읽었다. 어느 아파트 상가에 사자씨가 사자마트라는 가게를 열었는데요. 사자마트는 사자씨의 이름과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러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곳이었다. 아, 이런 이름에 어떤 뜻이 있구나. 그러나 사람들은 사자씨의 겉모습을 보고 성격이 고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자마트를 무서운 사자마트라고 부르게 된다.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오해를 했나 봐요. 손님이 찾아오지 않아도 사자 씨는 매일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전기가 모두 나가자 사자 씨는 가게 곳곳에 촛불을 밝혔다. 이 촛불이 켜진 마트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오게 되었고, 사람들은 사자 씨가, 생각외로 친절하고 다정하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물건을 설명하면서 판매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사자마트를 나오며 그동안 겉모습만 보고 사자를 오해했음을 깨달았고요. 이 사자 씨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건 독서 감상문이기는 한데요. 어떤 내용이 주로 설명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 이야기의 줄거리, 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죠. 그러면 43번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독서 감상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맞아요. 이 글의 줄거리, 즉 책의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4번이에요. 이 독서 감상문은 잘쓴 글인가 아닌가 표시하고 그 까닭을 써보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 독서 감상문, 이것이 한 편의 독서 감상문이라면 잘쓴 글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잘쓴 글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줄거리 요약은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독서 감상문은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글이 아니잖아요. 책을 읽고 나서 감상문이잖아요. 나의 생각과 느낌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그 까닭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책의 내용만 있고 책을 읽은 까닭이나 인상 깊은 장면,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더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45번입니다. 사자마트를 읽고 독서 감상문에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쓸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이 글에서 찾아 써보세요. 빈칸 한번 볼게요. 가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 나 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쓰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이 이야기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자 씨가 사자마트를 열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자의 이 겉모습만 보고 우와 엄청 성격이 안 좋은 사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사자마트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자 씨가 생각보다 되게 친절하고 다정한 친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나면 우리는 우리도 혹시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오해한 적은 없는지 한번 떠올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가에 들어갈 말은 그렇죠. 겉모습이 되겠네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하면 안 된다? 나 혼자 판단하거나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은 오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내가 생각하게 된것 또는 내가 느끼게 된 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46번으로 가겠습니다. 독서 감상문에 들어갈 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을 때이 독서 감상문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보세요라고 했어요. 자, 책의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것에 대한 제목을 붙인다면, 자, 선생님이 아까 첫 부분에서 제목 어떻게 붙인다고 했죠? 맞아요. 책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사자마트를 읽고,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 전체적인 줄거리가 보여주고 있는 주제, 또는 내가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든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붙이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책의 내용이 쭉잘 나와 있습니다. 굳이 다 읽지는 않을게요. 우리 이제 책의 내용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주제를 잘 표현해주는 제목이 무엇일까? 앞에 후보 1, 2, 3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후보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라는 제목입니다. 어때요? 이 글의 주제가 뭐였어요? 사자 씨의 겉모습만 보고 오해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 사자 씨의 진짜 따뜻한 모습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 씨처럼
보이는 모습만 보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제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 2번도 한번 볼게요. 사자 씨의 인생과 사자마트. 오, 선생님 이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글이, 이 이야기가 사자 씨의 인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글은 아니죠. 특히 이 독서 감상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을 읽고 읽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쓴 글인데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정전일 때는 꼭 사자마트로. 오, 이건 사자마트 홍보글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이 글의 주제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런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이 글 전체의 주제를 보고 그걸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알맞은 제목으로는 1번의 동그라미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뭐 또 다른 더 멋진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죠. 이게 꼭 정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셋 중에는 첫 번째가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47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독서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써보세요. 사람들이 사자 씨의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기뻤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런 장면에서 내가 기쁨을 느꼈다라는 거죠. 이때 아 그래 우리 사자 씨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수도 있고요. 기뻤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거예요? 이 장면 어떤 장면? 인상 깊은 장면에 대해서 서술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적어줄게요. 인상 깊은 장면.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4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독서 감상문을 잘 쓰기 위한 방법을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써보세요. 먼저 희림입니다. 독서 감상문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떠올려야 해. 그렇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지 떠올리고 글을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 현진 가봅니다. 책의 주제나 독서 감상문의 내용을 잘 나타내는 제목을 지어야 해. 그렇죠. 제목을 지을 때 생각해야 하는 점이었죠. 그 다음 윤수,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보다는 책에 대해 어떤 줄거리, 내용을 주로 써야 해 라고 했어요. 맞나요? 아니에요. 이 줄거리를 물론 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독서 감상문이잖아요.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더 위주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못 말한 친구는 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독서 감상문 써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윤수처럼 쓰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이렇게 쭉 줄거리 써놓고 참 재미있었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좀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9번으로 가볼게요. 독서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게 선으로 이어보세요. 1번 책 표지에 도깨비 표정이 재미있어서 책을 골랐습니다. 어 이건 뭐예요? 이 책을 왜 읽게 되었는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연결해줄게요. 그 다음 2번 혹부리 할아버지는 도깨비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건 뭐예요? 노래를 부른 혹부리 할아버지 이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3번 책을 다 읽고 나니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예요? 내가 이 책을 읽고 든 생각 또는 느낌. 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제 50번으로 갑니다.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1번부터 볼게요. 책 전체의 내용을 빠짐없이 씁니다. 맞나요?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빠짐없이 씁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위주로 중요한 장면 위주로 요약해서 압축해서 쓰는 것이 맞아요. 빠짐없이 쓰려다 보면요 독서 감상문 전체에서 줄거리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의해야 될 점이고요. 1번은 넘어갈게요. 2번, 읽게 된 까닭이나 감동받은 부분을 쓴다. 어, 이건 맞죠? 딩동. 3번,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쓴다. 감상문이니까 반드시 이게 잘 드러나야 됩니다. 마지막 4번, 독서 감상문의 제목은 책 제목을 그대로 쓴다. 그대로 쓸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됐죠?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독서 감상

과색이 잘 풀어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문제 다 풀어봤고요. 이제 이번 단원에서의 핵심 정리 함께 해볼게요. 네, 이번 단원에서의 첫 번째 핵심은 자신 있게 발표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발표를 잘 하려면 무엇부터 잘해야 된다고요? 준비부터 잘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준비하는 방법, 발표할 내용은 반드시 미리 열심히 찾아보고요.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거예요. 왜? 발표는 내가 무언가 어떤 내용, 정보 같은 것을 상대에게 잘 전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야 발표도 잘할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목소리 중요한데요. 무조건 큰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 빠르기도 알맞게 해야 되고요.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게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어떤 빠르기로 했을 때 이해하기 쉬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마지막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하기. 내가 말을 할때내 말을 듣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야기해야 더 전달력이 높아진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핵심이에요. 친구들 앞에서 자신 있게 발표하는 순서를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하기예요. 발표 주제가 나오면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내가 무엇이 궁금하지? 뭘 알고 싶지?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질문을 적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리부엉이의 먹이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책 같은 걸 통해서 정보를 찾을 수 있겠죠. 꿩토끼 쥐따위를 먹는다. 그리고 그 출처도 같이 정리해 놓는 거예요. 어린이 백과사전에서 찾았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서 정보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 발표할 내용을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뭐 수리부엉이에 대해서 발표한다고 하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분배할지, 어떤 식으로 차례대로 이야기할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시작하는 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 수리부엉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설명하겠다. 그 다음 끝맺는 말, 마지막에는 어떻게 마무리하겠다. 인사하는 것까지 머릿속에 대본을 쭉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발표할 내용을 잘 정리했는지 확인할 때는요,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두면 좋겠죠. 내가 찾은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있나요? 그 다음 믿을 만한가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빠지진 않았나요? 잘 드러나 있나요? 그 다음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썼나요? 이런 체크리스트 하나씩 체크하면서 정리해 보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발표하기 단계예요. 발표하기 단계에서는 주의할 점, 목소리, 그 다음 말하는 빠르기,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전달해 주시고요. 내가 만약에 친구들의 발표를 듣는 사람이다.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표를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메모를 해볼 수도 있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친구들의 잘한 점을 서로 칭찬해 주면서 서로 배우는 이런 시간도 필요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신의 발표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내가 더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 다음번에는 어떤 점을 고치면 좋을까? 다음번에는 이런 점을 좀 노력해 볼까? 이런 다짐을 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발표를 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독서 감상문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감상문이라는 건 뭐라고요? 내가 어떤 글을 읽고 나서 그 글에 대해서 든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글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제목을 붙이는데, 제목은 어떻게 붙이냐면, 글의 내용을 대표하는 제목을 붙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렵다면 그 글의 제목을 가지고 무슨 책을 읽고 라고 먼저 시작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바꾸셔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책을 읽은 까닭이 들어가는데요. 이건요, 그 책을 읽었을 때의 상황, 그때의 느낌, 내가 이 책을 왜 골랐는지 특별하게 뭔가 설명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책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줄.

0: 꺼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책에는 누가 나오고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고요. 그러니까 배경이라고 하면 어떤 장소에서 또는 어떤 시간에, 어떤 때이 이야기가 펼쳐지는지를 적어준다는 거고요. 그다음 이야기의 어떤 사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인상 깊은 장면과 까닭이라고 하면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어떤 장면이 재밌었는지 또는 슬펐는지 감동적이었는지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이곳에서 나이 장면이 정말 기억에 남아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죠. 그리고 왜 그런지도 꼭 설명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 이러이러했는데 저러저러했기 때문이야 라고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듣는 사람이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독서 감상문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는 이책 또는 글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보통 줄거리를 쭉 쓰고 나서 마지막에 그냥 참 재미있었다 이렇게 적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이 책을 읽고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또는 다짐했는지를 함께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대부분 줄거리 쭉 써놓고 참 재미있었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 생각이나 느낌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번 잘 적어보세요. 네, 여기까지 우리 오늘 공부 함께 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오늘 잠깐 퀴즈 함께 확인해 볼게요. 독서 감상문을 쓸 때에는 책 전체의 내용을 빠짐없이 써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네, 오늘 선생님과의 공부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공부한 거잘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또 재미있는 문제풀이에 도전해 보자고요.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자원순환 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3: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2: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3: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NSM이 왔어요. 의논하면 토의해요. 여섯 번째 시간 38강에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단원 확인평가 6번부터 마지막 20번까지 함께 풀어볼 텐데요. 선생님 숙제 잘 하고 왔나요? 만점 고치기 퀴즈 정답 확인할게요. 자, 지난 시간 만점 고치기 퀴즈의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봐도 이것에 따라 생각이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요. OX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단어를 적는 거였죠? 정답은 관점이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같은 사물, 같은 현상을 봐도 생각이나 판단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항상 그 아이스크림 가게의 그 그림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군가는 반이나 남았어, 이지만 누군가는 반밖에 안 남았어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같은 것을 봐도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사례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단원 확인 평가 6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아요. 교재는 130.

17쪽입니다. 6번부터 10번까지 이 글을 읽고 푸는 거니까 이 글의 내용 한번 잘 이해해 봅시다. 가라는 기호가 붙었어요. 가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나도 나올 것 같은데요. 가의 내용. 공공자전거는 곳곳에서 설치된 대여소에서 빌려 타고 원하는 대여소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글 오랜만에 보는데요. 대여소에서 빌려 타고 원하는 대여소에 다시 반납도 할수 있어요. 대여소는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학교, 공원과 같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도 우리 알수 있다고 했었죠. 무엇을요? 글쓴이의 관점을. 공공자전거는 그래서 편리하다라는 거잖아요.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교통카드 등을 이용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저렴한 가격, 우리 가격이 저렴하면 좋죠. 비싸면 좋아하지 않잖아요. 저렴한데 편리한 것이니까 좋아하겠죠. 그리고 또 빌리는 과정이 복잡하면은 가격이 저렴해도 망설일 수도 있는데 빌리는 방법까지 아주 손쉽습니다. 반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나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글이 다른 겁니다. 지금 문단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글이 달라진 거예요. 공공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빌린다. 좋은 거 얘기하나 봐. 일단 끝까지 봅시다.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아, 좋은 점을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하네요. 도난은 뭐죠? 도둑 맞는 거. 그리고 고장은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쉽대요.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함부로 타고 고장낸 채 반납하거나 정해진 곳에 돌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배려하는 게 아니죠. 고장난 자전거를 고치거나 새로 사는데 드는 비용이 늘어난대요.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가와 나의 관점은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공공자전거를 바라보는 관점인데도 가는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손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고 말한 반면 나를 쓴 글쓴이의 관점은 조금 다르죠.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난 고장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새로 사는데 또는 고치는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의 수는 줄어들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 나의 글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카드뉴스인데요. 한번 볼까요?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납해 주세요. 아, 걸려서 넘어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반납해 주세요. 그리고 안전모를 꼭 써요. 아유, 안전모 없는데 어떡하지? 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타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켜보는 친구가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귀찮으니까 안전모를 꼭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그냥 타면 안 돼요, 여러분. 안전모를 꼭 쓰고 안전하게. 그렇죠? 안전하게. 그리고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돼서 넘어지는 것은 이것도 안전한 문제가 아니죠. 넘어지면 다치니까요. 그럼 다는 뭐예요? 이것도 공공자전거 관련된 거. 여기도 자전거 있고, 여기도 자전거 있잖아요. 공공자전거 좋다,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이용하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럼 문제 확인해 봅시다. 6번이에요. 가나다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에 알맞은 말을 빈칸에 쓰시오라고 했어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빌려 쓸수 있게 마련된 이 서비스에 관한 문제. 가나다의 관점은 다 다를지언정 이것에 대해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뭐죠? 공공자전거. 모두가 쓸수 있는 공공자전거예요. 개인 자전거 아니죠? 공공자전거. 자, 공공자전거라고 썼으면 정답이고요. 7번입니다. 가나다의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는 거예요.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공공자전거지만 내용은 다 달랐습니다. 가의 글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공공자전거의 장점, 공공자전거 이용의 문제, 공공자전거 관리의 문제 중에 무엇이었죠? 그렇죠. 공공자전거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편리합니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비용, 가격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글가였고요. 자, 밑에를 보니까 뭔가 비슷해요.
공공

자전거 이용의 문제, 공공 자전거 관리의 문제, 여기에 차이점이 크게 있겠군요. 이용을 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관리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봐야 하는데요. 그의 나의 내용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어떤 거였죠? 누구나 손쉽게 빌릴 수 있는데 그래서 고장이나 도난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관리의 문제에 해당되죠. 그렇게 되면 관리가 잘안 되면 뭐 망가진 채로 반납을 하거나 도난을 하게 되면 이용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는 문제. 그런데 공공자전거 이용의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 안전하게 이용해야 된다. 그 카드뉴스의 내용이었잖아요. 안전모 착용하고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되니까 그것은 이용의 문제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할때 단어, 어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용의 뜻이 뭐지? 관리의 뜻이 뭐지? 에휴, 모르겠다. 아무거나 찍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용하는 거, 사용하는 거랑 비슷한 뜻이고요. 그다음에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지문에는 없었지만 글 나에서 인력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골고루 배치하고 어떤 곳에는 너무 많거나 어떤 곳에 너무 적으면은 이용하는데 불편하니까 그런 것도 관리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망가지거나 도난당했을 때 새로 사거나 고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이것도 모두 관리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어줬다면 정답이고요. 8번입니다. 보기에서 가나다의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난 표현을 찾아 기호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표현을 통해서 글쓴이의 생각, 관점을 알 수가 있다고 했었죠. 가나다의 내용도 잘 떠올려 보세요. 가는 공공자전거의 좋은 점을 말하는 글이었고, 나는 관리의 문제점, 그리고 다는 이용의 문제점을 얘기한 거였습니다. 자, 고장 문제 어디서 얘기했었죠? 글, 나에서 얘기했었죠. 바로 한번 적어볼까요? 가. 고장 문제, 나에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통행에 방해가 된다. 이것은 이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다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나. 그리고 함부로 타고 하는 것은 조심히 타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타는 거 나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다. 그리고 위험해 보인다. 이용할 때, 저 안전모를 쓰지 않아서 위험해 보인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다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손쉽게 빌리고 반납한다. 아, 이건 너무 편리해요. 빌리는 것도 반납하는 것도 손쉬워요. 좋은 점, 공공자전거의 좋은 점을 알려주는 글, 가에서 사용된 표현이었네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기호 헷갈리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그려서 기호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9번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가운데에서 다음 그림과 관점이 같은 것의 기호를 적는 거예요. 관점이 같은 것. 자, 지금 어때요? 이 그림을 보니까 자전거가 막 쓰러져 있죠? 제대로 바르게 반납을 안한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그 관점이 같은 것에 기호를 쓰는 거예요. 기역. 대여소는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학교, 공원과 같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해요. 지금 편리한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정해진 곳에 돌려놓지 않습니다. 저 정해진 곳에 빠르게 이렇게 세워놔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똑같은 관점이네요. 안전모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것은 친구가 타고 있는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그 안전하지 않게 이용하는 카드뉴스에서 볼수 있었으니까 관점이 같은 것은 니은이네요. 10번은 서술형 문제인데요. 다의 관점과 그에 대한 내 생각을 쓰는 거예요. 자, 다의 관점은 뭐였어요? 자전거, 공공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안전하게 이용해야 된다였잖아요. 그에 대한 내 생각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관점과 그에 대한 내 생각이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포함해서 적어줘야 하는 거예요. 다의 관점은 이것인데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은 이것이다. 둘 중에 하나만 적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공공자전거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관점과 같이, 비슷한 관점인가 봐요. 이 친구의 생각을 쓸 때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함께 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글쓴이의 관점. 우리가 숫자로 했으니까 여기도 숫자로 해볼까요? 다의 관점 잘 정리해줬죠? 공공자전거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관점. 자, 1번.

충족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함께 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을 알맞게 썼죠. 두 가지 조건이 잘 들어가게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안전 문제에 대한 의견이어야 하고요. 다의 관점도 적어줘야 하고요. 그래서 좀 까다로울 수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서술형 적는 연습도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도 서술형 문제 있잖아요. 그쵸? 네, 10번 잘 풀었고요. 11번부터 15번까지는 이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우리 모둠 토이는 불협화음이라는 글이었었죠. 가보겠습니다. 친구 1 얘기합니다. 좋아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토의해보는 건 어때요? 아, 주제가 아직 안 정해졌나 봐요. 토의 주제 정하기 단계인 것 같네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반 친구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알아보고 실천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뭐예요? 토의 주제를 정하는 단계고요. 아, 그럼 먼저 각자 의견을 마련해 봅시다. 토의 주제 정하기 다음이 의견 마련하기였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친구 4가 필통을 만지다가 대답한다. 무슨 주제로 토의한다고 했었죠? 이미 얘기했었는데 집중을 하지 않았어요.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면 안 되죠. 토의 주제는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예요? 그래서 토의 주제이고요. 주제가 정해졌으니까 의견을 마련해 봅시다 했는데 이렇게 집중을 안 하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나 보겠습니다. 이런 기호의 구분도 잘 보세요. 가에서 문제, 나에서 문제 이렇게 구분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친구 1.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모아 봅시다. 의견 모으는 단계죠. 일단 의견을 나누고 나서 의견을 모으게 되겠죠? 친구를 배려하며 말하기, 친구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기, 친구를 툭툭 치지 않기,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입니다. 우리가 이 의견에 관련이 있을까 했지만 일단은 나왔으니까 의견을 모으는데 포함해주고 있었어요. 친구 3이 말합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는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주제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친구 4가 발끈하죠. 본인이 낸 의견이었잖아요. 친구와 맛집에 가서 더 친해지면 존중하게 된다니까요? 라면서 자기 생각을 우기고 있어요. 왜 맛집을 찾아가야 하는지 이유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었던 거 기억하죠? 다 보겠습니다. 아, 의견 모으기가 쉽지 않네요.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그래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일단 활동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 모든 의견을 결정해 봅시다. 모으고 나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친구 2. 저도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는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꼭더 친해져야만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너의 의견은 잘못됐어가 아니라 그 이유를 잘 얘기하고 있죠. 왜 그것이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지. 그런데 또 화가 났어요. 본인의 의견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말을 끊으며 제 생각을 존중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둠의 생각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자기 생각만 우기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면서 싸우기 일보 직전의 그런 모습입니다. 무서우니까 얼른 문제로 도망가요. 11번. 가나다의 회의 절차를 알맞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토의 주제를 정하는 것이 먼저였죠. 가. 토의 주제 정하기의 단계였고요. 나는 뭐였어요, 여러분? 의견을 모으는 거였어요.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토의 주제를 정한 다음에 의견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마련한 의견을 나눈 다음에 이제 모으고, 마지막에 의견을 결정하게 되겠죠. 다. 의견 결정하기. 다의 과정 자체는 의견 결정하기였는데, 하나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만 우기고 막 그러면서. 하지만 절차는 이렇게 순서로 된다. 확인하시고요. 12번. 모둠의 토의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자, 토의 주제. 무엇으로 정해졌죠? 이 본문에서 그대로 찾아서 적어보면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적는 문제 아니에요.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로 토의 주제가 정해졌었죠. 이 대화에서요. 13번. 가나다에서 친구 4가 부족했던 토의 태도를, 자, 부족했던 토의 태도를 알맞게 말한 친구. 찾아봅시다. 자, 하민.
가에서 자신의 의견을 비판한 친구에게 화를 냈어. 볼까요? 무슨 주제로 토의한다고 했죠? 집중하지 않아서 토의 주제를 몰라서 질문한 건데, 비판한 친구에게 화를 낸건 아니에요. 나에서 토의에 집중하지 않았어. 집중하지 않은 건 가에서 그렇죠. 그쵸? 그다음 현서. 다에서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 너무 쉽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말을 끊으며 라고 했잖아요. 다에서 친구의 말 끝까지 듣지 않은 거 맞네요. 그럼 정답은 현서. 14번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이므로 맞췄길 바라면서. 나에서 친구 3의 토의 태도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토의 태도입니다. 태도. 나에 있는 친구 3의 말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는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친구가 의견 냈는데 왜 비판적으로 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끝까지 들어봐야죠. 이 의견,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가 주제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니까 타당한 얘기죠. 비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유가 타당하다면요. 그럼 이 태도로 알맞은 거 찾아보는 거예요. 진행을 잘하였다. 진행한 친구는 친구 1이었어요. 나온 의견을 잘 모았다. 이것도 역시 진행자가 할 역할이죠. 사회자의 역할 마찬가지예요. 지금 1, 2, 3이 전부 다 사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적절하지 않은 의견을 비판하였다. 맞죠? 적절하지 않은 의견. 여기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즉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비판하는 거죠. 비판이라는 거안 좋은 거 아니야? 친구 삼은 착해 보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 비판은 비난이랑은 달라요. 옳고 그른지 정말 따져보고 확실한지 이제 짚어보는 그런 단계에 비판하는 거잖아요. 지금 친구 3이 보이는 토의 태도가 비판하는 태도 맞죠?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을 말하였다. 의견을 새롭게 주제에 맞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의견을 비판한 거니까 정답은 4번. 15번입니다. 친구들의 토의 모습을 통해 알수 있는 협력하며 토의하는 방법을 한 가지 쓰시오. 이 모습을 보니까 뭐 바람직하게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교훈을 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대화를 쭉 보니까 협력하면서 토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을 한 가지 여러분 맞게 썼다면 정답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주제와 관련이 있는 의견과 이유만 이야기한다. 친구 4가 얘기한 걸 보니까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을 얘기했네. 그걸 보니까 내가 협력하면서 토의하려면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걸 얘기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 또 서로의 기분을 생각하며 바른 태도로 토의한다. 자기 것만 우기고 막 존중하지 않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집중해야 하고요. 그쵸? 기분을 생각하며 바른 태도로 토의한다. 발언권을 가진 사람의 말이 완전히 끝난 뒤에 발언권을 얻고 말한다. 친구 사가 막 말을 끊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면서 눈살이 막 찌푸려졌죠. 그러면 안 되는데 친구의 말은 끝까지 들어야 하는데 왜 저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발언권을 가진 사람, 사회자가 손을 든 친구에게 네, 말씀하세요. 또는 가리켰을 때그 친구만 얘기를 해야 되죠. 그 얘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적었으면 여러분 정답입니다. 자, 16번부터 20번까지 이 글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시사 주간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잡지를 얘기합니다.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는 오리온 진군을 2021 올해 어린이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굉장히 영예롭군요. 이 잡지는 1927년부터 매년 올해의 인물을 발표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올해의 어린이 선정은 두 번째이다. 굉장히 영예로운 일입니다. 올해의 어린이로 선정됐대요. 누가요? 오리온 진이라는 친구가요. 올해의 어린이 오리온 진의 말로 시작이 되고 있죠. 친절함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친절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사람들이 친절을 전파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라는 이 오리온 진의 말이죠. 큰따옴표니까. 오리온 진이 지난 2년간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친구가 한 일들이다.

나오자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모은 후원금으로 끼니를 굽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락 10만 개를 전달했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만 개, 엄청 큰 수죠. 책 50만 권, 엄청나네요. 책 50만 권을 기부하기도 했다. 나눔의 시작은 2020년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받은 상금을 지역 어린이 병원에 장난감으로 기부한 것에서 비롯됐다. 아, 친절 경연 대회라는 게 있나 봐요. 거기서 우승한 것도 대단한데 그 상금을 본인이 가진 것이 아니라 역시 친절하네요. 그것을 장난감으로 또 기부했어요. 그것이 나눔의 시작이라고 하죠. 나눔의 시작. 오리오는 누구든지 마음만 있다면 저처럼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16번입니다. 오리온진이 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2021 올해 어린이로 선정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유명한 잡지에 글을 썼기 때문에 아니죠. 잡지에 나온 것이 글을 쓴게 아니에요. 과학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과학이란 단어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여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아니죠. 선정된 까닭이 뉴스에 나왔기 때문은 아니죠. 그렇죠? 네, 나눔을 베풀기 위한 경연에서 이겼기 때문에도 아니고요.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퍼뜨렸기 때문에, 자, 이것이 정답이죠. 봉사활동을 해서 저처럼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어요. 막 인터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17번. 기억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을 보니까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해요. 자, 이 내용으로 알맞은 거 찾아보는 거예요. 오리온진이 가족과 함께 시작하였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찾을 수 없었고요. 말하기 대회를 릴레이로 하는 캠페인? 아니에요. 친절 경연대회 기부금으로 책을 50만 권 기부하였다. 이것은 친절 캠페인을 진행한 그 내용이 아니라 나눔의 시작, 뭐 그런 내용이었었죠. 그쵸? 칭찬이 릴레이 경기처럼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였다 아니고요. 후원금으로 끼니를 굽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락 10만 개를 전달하였다. 여기에 답이 있네요. 친절 캠페인,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를 갖고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그 내용으로 알맞은 것이 5번이었습니다. 여러분, 3번이랑 조금 헷갈릴 수 있었을 텐데요. 5번, 예, 정답을 찾을 수 있죠. 18번. 오리온진의 나눔에 대한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가진 생각과 같은 생각이에요. 지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야. 쉬운 일이면 모두가 하면 되는데, 모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리온진 같은 훌륭한 친구가 했기 때문에 올해 어린이로 선정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아니고요. 누구든지 나눔에 대한 마음은 있어. 근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쵸? 지민이랑 비슷한 거네요. 원영,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어. 그것이 오리온진이라는 친구가 가진 나눔에 대한 생각이죠.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돼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으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찾을 수 있죠? 답은 원형. 19번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눔을 실천한 사례로 알맞지 않은 것이에요. 자, 우리 주변에서 나눔을 실천한 사례. 나눔. 그렇죠? 이 글에서의 핵심 내용이죠. 나눔. 뭐 선한 영향력 이런 건데요. 사례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공부가 부족한 학생을 도와주는 거. 나눔이죠, 나눔. 내가 공부를 잘해요. 국어 문제를 잘 풀어요. 근데 공부가 어려워하고 부족한 학생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 아는 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거. 생명을 살리기 위한 헌혈 운동. 피를 나눠 주는 거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 활동하기, 우리 봉사활동과 관련된 공익 광고도 봤었는데, 그쵸? 뭐, 여가 시간을 반으로 나누어서 봉사활동을 하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봉사활동하는 거 나누는 거죠. 쓰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기부하기, 판매하는 거, 돈을 버는 목적의 활동이에요. 끝까지 읽어야죠. 그 수익금을 기부했다고 하잖아요. 나눈 거죠.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캠페인. 이것은 뭔가 건강과 관련된 것이 나눔을 실천한 사례는 아니네요. 그쵸? 5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캠페인은 무조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알맞은 건지, 나눔을 실천한 건지를 확인하셔야 됐습니다. 20번 문제예요. 중요한 내용인데, 이 글의 내용과 관련 있는 토의 주제에 해당하는 것에

0: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자, 이 글의 내용이 뭔지를 잘 파악해야겠고, 그것과 관련 있는 토의 주제를 한번 골라보자 하는 거죠. 그럼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 오리온 진이라는 어린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눔이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베풀 수 있는 친절로 인해서 퍼뜨릴 수 있는 뭐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주요한 내용이었죠. 이것과 관련 있는 토의 주제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뭐 학급 친구들끼리 얘기를 할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과 관련되게. 1. 올해의 어린이로 선정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나눔 친절 선한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진 부럽다. 나도 올해 어린이로 선정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친절 경연대회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도 1번과 비슷하게 올해 어린이로 선정되고 싶어. 친절 경연대회에서 잘하고 싶어.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 여기에 정답이 있네요. 아, 오리온진이라는 친구 정말 훌륭하고 멋있는데,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 나눔이라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이 내용과 관련 있는 토의 주제가 되겠군요. 여기까지 우리 20번 문제 풀어보았는데요. 이번 단원을 풀면서 그 정말 국어의 만점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두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라는 생각을 선생님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즉, 관점이 다를 수도 있구나.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구나.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함께 느낀다면 선생님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라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퀴즈도 확인해야 돼요. 똑똑한 것도 중요하니까요. 토의를 진행하는 사회자는 발언권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수강 후기 게시판에 E와 함께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바로 확인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기로 해요. 수고했어요. 안녕!
1: ...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 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4: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동물과 에너지 단원에서요, 소화계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은요, 이어서 순환계와 호흡계에 대해서 공부해 볼 예정이에요. 오늘 수업 역시요, 개념 미션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념 미션은요, 한 학생이 굉장히 숨가쁘게 있는 모습이고요. 달리기와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호흡 운동의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체육 시간에 격렬하게 운동을 하거나 막 빠른 달리기를 하고 나면요, 숨이 점점점 가빠집니다. 도대체 호흡을 할때 우리 몸에서는요, 어떠한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호흡이 가빠지는 것인지 오늘 시간 그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 순환계의 정의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순환계는요, 혈액, 혈관, 심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여러 물질의 운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 몸에, 온몸에 혈액 흐르고 있잖아요. 그 혈액이 여러 물질들을 운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혈액부터 먼저 깊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혈액은요, 액체 성분이 무엇과 혈장과요, 세포 성분인 혈구로 구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혈구는 다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나뉘어집니다. 각각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겠죠. 제일 먼저 혈장은요, 액체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요, 영양소, 이산화탄소, 노폐물이 이 혈장에서 잘 운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첫 번째 혈구입니다. 적혈구 모양을 보니 붉은색의 원반 모양을 갖고 있고요. 또 특이하게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적혈구는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을 하고 있고요. 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적혈구에는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붉은 색깔을, 이처럼 붉은색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이 헤모글로빈이 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헤모글로빈은요, 산소가 많은 곳에 가면요, 산소와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막 돌아다니다가 산소가 없는 곳에 가면 이 산소를 이렇게 놓아줘요. 내놓습니다. 즉,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혈구가 바로 적혈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우리 세포에 가면 이 세포에 산소를 계속 공급해주는 친구가 적혈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이번엔 백혈구예요. 백혈구 그림 보면요. 적혈구보다 크기 어때요? 훨씬 더 커졌죠? 그런데 이 백혈구는요. 모양은 일정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 적혈구와 다르게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혈구도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식균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식균 작용. 우리가 말 그대로 보면요. 식, 먹을 식자예요. 균을 먹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몸속에 들어온 병원체를 제거해서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백혈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혈소판인데요. 혈소판 보시면 모양이 혈소판도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는 어떤가요? 가장 작죠. 혈소판은요, 모양은 일정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적혈구처럼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혈소판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 상처 나면 피가 나잖아요. 근데 피가 계속 나면 과다출혈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 나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혈액이 흐르던 것이 멈추고 우리 피딱지가 생긴다라는 말 하잖아요. 이 혈소판이 더 이상 혈액이 흐르지 않게 해줍니다. 어떠한 기능?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키는 혈액 응고작용을 해주는 것이 혈소판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혈액을 알아보았으면 이 혈액이 온몸을 돌수 있게 펌프 역할을 해주는 우리 심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수축과 이완을 통해 우리가 붐빠, 붐빠, 이렇게 움직이면서요. 온몸의 혈액이 순환될 수 있게 펌프의 역할을 한다. 우리 중심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려면 그때 이 심장을 이해하려면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 그림이 조금 많이 복잡하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간략하게 한번 옆에 다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냥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그릴게요. 심장이 이렇게 이런 모양이 조금 더 실제에 가깝지만 선생님 간단하게 그려본 거예요. 이 심장은 크게 네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심장 위쪽을 심방이라고 해요. 여기도 심방. 그리고요, 그 아래쪽을 우리는 심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심실. 그러면 우리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또 어떤 심방인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니까 좌우를 사용합니다. 즉 오른쪽 심방, 왼쪽 심방 이렇게 구분을 할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쪽은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아, 이쪽이 왼쪽이죠, 선생님? 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우리는 이쪽을 오른쪽, 우라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의 심장이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선생님의 심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심장의 오른쪽이다, 왼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장의 주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선생님 심장 이렇게 갖다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을 기준으로 하면 선생님에게는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우, 이쪽을 좌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이쪽은 우심방, 우심실. 그럼 이쪽은 좌심방, 좌심실이 됩니다. 좌심실. 아, 우리 심장의 주인을 기준으로 볼 거니까 내가 보는 내 눈에는 좌우가 바뀐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심장은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심장이 이렇게 이완하고 수축하면서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거예요. 이때 심방은요, 혈액이 이렇게 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즉, 밖에서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 심방이에요. 그럼 심실은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갔으면 나가는 혈액도 있어야겠죠. 그렇죠. 심실은 혈액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곳입니다. 즉, 심장이 쫙 수축을 해서 이렇게 혈액을 밖으로 내보내는 곳이 바로 심실이에요. 그래서요, 심실은요, 심방에 비해서 지금 벽이, 이 근육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특히나 이 좌심실의 근육병이 굉장히 두꺼운데요. 그 이유는 일단 심실은 수축을 해서 피를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강한 근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근육벽이 두껍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좌심실은요, 어디로 피를 내보내냐면 대동맥으로 피를 내보내요. 온몸을 도는 순환이다 보니까 더 강한 힘으로 수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육벽이 두껍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좀 힌트를 줬는데, 이 심실이, 심실에서 혈액이 나갈 거잖아요. 그럼 심실에서 연결되는 혈관의 이름이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이 혈관을 동맥이라고 합니다. 동맥. 마찬가지로 심실에서 나가는 혈관도 우리가 동맥이고요. 우리 동맥이 있으면 정맥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심방으로 들어오는 그 혈관, 연결된 혈관은 정맥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동맥과 정맥도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이 좌심실에서 나간 동맥은요, 온몸의 모세 혈관을 돌고 들어옵니다. 온몸을 돈다, 즉큰 순환이다라고 해서 이 동맥을 우리가 대동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동맥. 대동맥. 아,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나가는구나. 그리고 대동맥은요, 온몸의 모세혈관을 다 돌고 나서 어디로 들어올 거예요? 이제 정맥으로 돌아올 건데, 어느 쪽 정맥인가라고 보면요, 항상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좌심실로 나갔어요. 그러면 심방으로 들어올 텐데 어떤? 좌에서 나갔으니까, 아, 우심방으로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대동맥에서 온몸 모세혈관 돌고 나서 어디로? 이 정맥으로 들어올 텐데, 우리 대동맥으로 시작했으니까 여기도 무슨 정맥으로 끝나겠어요? 그렇죠. 온몸을 돌고 온 정맥, 대정맥입니다. 그래서 대정맥에서 우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와요. 그리고요, 우심방에서 혈압 어디로 내려가요? 우심실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심실에서 다시 동맥으로 혈액 내보낼 텐데, 이번에 이 동맥은요, 어디를 돌게 되냐면, 폐를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폐동맥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혈액 흐르면요, 다시 이제 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가겠죠? 폐 주변에 있는 폐모세혈관으로 가고요. 폐모세혈관에서 다시 이제 정맥으로 혈액 들어옵니다. 그래서 폐동맥에서 폐모세혈관, 그 다음에 정맥, 남은 건 이쪽이죠. 선생님이 우에서 나갔으면 좌로 들어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폐정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폐정맥에서 좌심방으로 혈액 들어오면요, 좌심방에서 다시 좌심실로 혈액이 내려갈 거고요, 좌심실에서 다시 대동맥으로. 그래서 하나의 이러한 혈액의 순환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좌심실에서 대동맥, 대동맥에서 온몸 모세혈관, 온몸 모세혈관에서 대정맥, 이런 식으로 한 방향의 혈액의 흐름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혈액은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서 혈액을 보내놨는데 거꾸로 흐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흐르는 걸 역류라고 하는데, 이 거꾸로 흐르는 걸 방지하는 막이 있어요. 두 개나 세 개의 막으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역류하는 걸 방지해주는 이 막이 판막이라고 합니다. 판막은요, 심방과 심실 사이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심실과 동맥 사이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심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정맥에서도 우리가 판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심방과 심실, 그리고 판막으로 심장의 구조가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한 번만 더 보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좌심방, 이 밑으로

좌심실, 그리고 여기가 우심방, 그리고 이 밑으로 우심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좌심실에서 어디로 연결돼요? 대동맥으로 연결돼요. 대동맥에서 온몸 모세혈관 돌고 오면 대정맥으로 들어오고요. 대정맥에서 어디?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우심실로 내려갑니다. 우심실 다시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다시 이제 폐동맥으로 연결돼요. 그럼 폐모세혈관 돈 다음에 이제 폐정맥으로 들어와서 다시 좌심방, 좌심실로 들어오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그림 그려서 연결하시고 구조를 보시면 한 번만 그려보시면 또 금방 이해되실 수 있을 거예요.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정맥과 연결되어 심장으로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 어디라고요? 심장이라고요. 그러면요. 동맥과 연결되어서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근육벽도 두꺼웠죠. 심실이라고 얘기하고요.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에 위치하며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막, 판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심장과 연결된 동맥과 정맥, 그리고 선생님이 말로 설명했던 모세혈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우리 아까 심실이랑 연결되어 있었죠? 바로 동맥입니다. 반면에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에요. 무엇이겠어요? 정맥이 됩니다. 여러분들 동맥은 아까 심실 되게 근육복 두꺼웠잖아요. 강한 힘으로 수축해서 혈액을 동맥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동맥도 혈관벽이 굉장히 두껍고 탄력성이 좋습니다. 왜? 심장에서 강한 힘으로 밀려오게 한 혈액을 받아들여야 되다 보니까 이 동맥도 탄력성도 좋고 근육복도 탄탄해야 해요. 그리고요, 동맥으로 강한 힘으로 혈액이 내려와요. 그래서 동맥의 혈압도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혈압은요, 이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심장에서 막 내려온 혈액이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압력을 가지고 있어요. 동맥에서 압력이 가장 커요. 그런데 정맥에서 가장 압력이 작습니다. 왜? 정맥은 심장의 심장 박동으로 밀려 내려온 그 힘이 가장 영향을 덜 미치는 가장 멀리에 위치한 곳이에요. 심장에 들어가는 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수축해서 이렇게 혈액을 내보낸 것과 가장 멀리 있다 보니까 정맥에서 혈압이 가장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온몸에 퍼져 있는 혈관을 우리는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모세혈관 얼마나 얇냐면요. 혈관벽이 한 층의 세포로 매우 얇아요. 왜 얇아야 하냐? 이 모세혈관은요, 우리 어디에 조직 세포에 산소도 제공하고 영양소도 제공해요. 또 필요 없는 건또 모세혈관이 받아올 거고요. 이처럼 물질 교환이 일어나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한 층의 얇은 세포로 되어 있다. 혈관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럼 이세 혈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혈액은 동맥으로 들어와서 모세혈관, 모세혈관에서 정맥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때 혈류 속도 당연히 심장이랑 가까운 동맥에서 제일 빠르고 굉장히 얇은 모세혈관에서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 단면적이요. 당연히 얇게 나눠져 있는 어디에서 모세혈관에서 면적 크고요. 동맥은 두껍게 되어 있죠. 단면적 제일 작습니다. 혈압은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동맥에서, 심장에서 큰 힘으로 혈액 내보냈으니까 혈압 제일 동맥에서 크고, 정맥은 심장이랑 가장 멀리 있다 보니까 혈압이 제일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혈관벽의 두께, 동맥은요, 심장에서 나오는 피다 받아들여야 돼요. 탄력성도 좋아야 되고, 혈관벽도 두꺼워야 되고요. 모세혈관은 물질 교환 일어나야 하니, 우리 혈관벽이 가장 얇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혈관도 비교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 혈액이 선생님이 한 방향으로 순환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렇게 모식도로 나타내 볼수 있습니다. 아까 좌심실에서 시작된 혈액 대동맥으로 가서 대동맥에서 온몸 모세혈관, 그리고 다시 대정맥, 좌로 나갔으니까 우로 들어오죠. 대정맥에서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우심방에 있는 혈액 아래로 내려옵니다. 우심실이고요. 우심실에서 다시 나가죠. 동맥인데 폐로 연결된 동맥이다라고 해서 폐동맥. 폐동맥에서 다시 폐의 모세혈관. 폐의 모세혈관에서 다시 폐정맥. 우리 우로 들어왔으면 우로 나갔으면 좌로 들어와야 돼요. 폐정맥에서 다시 좌심방. 그리고 좌심실로 혈액 내려옵니다. 이렇게 혈액은 한 방향으로 순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때 이 수산을 크게 두 순환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순환은요, 심장의 우심실에서 나온 혈액이 어디를 거쳐? 폐를 거쳐 좌심방으로 돌아오는 이 순환을 우리가 폐와 관련된 순환이다.

순환이라고 해서 허파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허파는 폐의 우리나라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허파나 폐나 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순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걸 좀 반복해서 하시면 나중에 이제 혈액의 흐름이 눈에 잘 보이거든요. 보시면서 한번 말하면서 수업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심실에서 시작해서 배동맥, 폐 모세혈관, 그리고 폐정맥, 그리고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순환을 우리는 어떤 순환? 허파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 온몸 순환 알아봐야겠죠? 심장이 어디서 시작해요? 좌심실에서 나온 혈액으로 시작한대요. 온몸을 거쳐 어디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순환을 온몸을 돈다라고 해서 온몸 순환이라고 부르고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좌심실에서 어디로? 대동맥, 그리고 온몸의 모세혈관, 그리고 대정맥, 그리고 마지막 우심방까지를 우리는 온몸 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서요. 산소를 많이 포함한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하고, 산소를 적게 포함한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하는데, 산소 어디서부터 맞나라고 하는 걸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요. 폐를 돌고 나서부터 갑자기 산소가 많아져요. 왜? 우리 이따 호흡기에서 얘기하겠지만, 하는 들숨을 통해서 우리는 산소를 굉장히 많이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산소가 많다가, 언제부터 갑자기 산소가 사라졌어요? 온몸 돌고 나서. 아, 여기 있는 산소 누구 주고 왔구나. 온몸 세포, 조직 세포에게 전달해 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폐 다시 들어가기 전까지는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이구나 라고 그림까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뭐에 대한 순환계에 대한 이야기 지금 길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호흡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계는요, 호흡한 기체가 지나가거나 머무르는 기관의 모임이에요. 즉, 호흡과 관련된 기관들의 모임을 호흡계다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들 호흡계 기관들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숨을 쉴 거예요. 하고 내뱉을 때 공기가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와요? 코로 들어오겠죠? 코로 들어온 공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디로? 숨을 쉬는 관이다라고 해서 순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를 통해 들어온 공기 순관을 지나서요. 순관 끝에 보시면 순관이 어떻게 가지처럼 막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 이름을 순관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에서 순관으로, 순관에서 순관가지로 내가 들이마신 공기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순관가지 끝에는 무엇과? 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간지에서 폐로 공기가 이동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해요. 이 폐는요, 좌우 한 개씩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포도송이 모양의 수많은 무엇으로 허파가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파가리가 뭐냐면요, 이렇게 폐를 확대해 보면요,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알알이 허파가리가 붙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아, 폐는 여러 개의 허파과리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허파과리 주변에는 이렇게 모세혈관, 우리 아까 앞에서 폐의 모세혈관 봤잖아요. 그 모세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파과리는요, 내가 하는 들숨을 통해서 산소를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 산소를 누구한테 줄 거예요? 모세혈관한테 줄 거예요. 모세혈관은 아까 온몸 돌고 나와서 이산화탄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이산화탄소를 허파과리한테 줘요. 그럼 이 허파과리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후 하는 날숨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호흡 운동의 원리를 이해하려면요. 여러분들은 갈비뼈, 흉곽, 가로막을 좀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갈비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우리 옆에 보면 이렇게 갈비뼈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 뼈를 갈비뼈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요, 이 밑에 우리가 근육막이 하나 있어요. 이 근육막 가로로 된 막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가로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이 공간을 우리가 흉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호흡은요, 심장처럼 심장이 막 스스로 박동해서 일어나지 않고요. 폐가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으로 흉강의 부피가 변해서 폐의 운동이 일어난다. 즉, 폐의 부피가 커지고 폐의 부피가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내용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호흡 운동의 원리요.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으로요. 흉강과 폐의 부피와 압력이 변화해서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도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볼게요. 들숨입니다. 들숨은 밖에 있는 공기가 내 안으로 하고 들어오는 숨이죠. 여러분들, 우리 갈비뼈 움직임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들숨

그 흉강 안에 있던 폐를 누르는 힘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폐의 부피도 커집니다. 폐의 부피 커지면 폐 내부의 압력은 줄어들겠죠. 폐 내부의 압력이 줄어들면은 밖에 있는 대기압의 압력이 더큰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밖에서 어디로? 안으로 들어오는 들숨이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순서대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한번 표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들숨일 때요. 가로막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올라간다고요. 아, 선생님 잘못 말했네요. 갈비뼈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갈비뼈와 가로막은 반대잖아요. 그럼 가로막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얘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 아래로 내려갔으니 이 흉강이라고 하는 공간 어떻게 돼요? 부피가 커지겠죠? 부피가 커졌으면 압력이 줄어들어요. 그럼 흉강 안에 있던 폐 어떻게 누르는 힘이 작아졌으니 폐의 부피가 커집니다. 부피의 압력은 반비례니 폐의 압력 감소할 거고요. 그래서 밖에 있는 공기의 압력이 더큰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즉, 공기가 어디서? 밖에서 폐 쪽으로 들어오는 들숨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 우리가 생성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꼭 암기하시지 말고 선생님이 설명하신 대로 하나씩 단계단계 이해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반대로 날숨입니다. 날숨은 들숨의 반대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날숨에서는요, 갈비뼈가 반대로 어떻게 될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가로막은요, 선생님 반대라고 했으니까 올라갈 거예요. 위에는 내려가고 아래는 올라왔어요. 흉강의 부피 작아졌겠죠. 부피가 작아지면요, 우리 압력이 커져요. 즉, 압력이 커지면 폐를 큰 힘으로 막 눌러요. 그러면 폐의 부피 작아질 거예요. 부피가 작아졌어요. 다시 압력은 증가하게 되겠네요. 폐의 압력, 폐 내부의 압력이 커요. 그러면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공기 이동하겠죠. 아, 폐에서 밖으로 공기가 나가는 무엇이 날숨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호흡 운동의 원리 보았으니 이제 기체의 교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허파까리 주변에는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그럼 허파까리는 아까 들숨을 통해서 산소를 엄청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 산소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가게 할 텐데 이때 이 원리는 확산이에요. 즉, 여기에 산소 농도가 높아서 산소 농도가 낮은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고요. 마찬가지로 모세혈관에 많은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허파까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네, 이 모세혈관이 결국에는 어디로 이제 갈 거예요? 이제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온몸 모세혈관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온몸 모세혈관에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오면, 온몸 모세혈관은 아까 여기 산소 되게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산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산소 누구한테 줄 거예요? 조직세포한테 이렇게 산소 전달해줘요. 조직세포는요, 자기가 호흡하고 남은 이산화탄소 누구에게? 다시 모세혈관한테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모세혈관은 또 어디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 이산화탄소 허파까리로 다시 전달해주는 순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폐는요, 우리 들숨으로 산소 많이 갖고 있죠. 어디에? 허파과리에. 허파과리에서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산소 주고요. 이산화탄소 모세혈관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허파과리로 확산에 의해서 이동을 합니다. 자, 온몸에서는요, 어디에 산소가 많아요? 아까 허파과리에서 잔뜩 받아온 모세혈관의 산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소 누구에게? 조직세포에게 전달해 줄 거고요. 이산화탄소는요, 조직세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포 호흡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 이산화탄소 누구에게? 모세혈관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기체의 교환과 이동은 확산에 의해 이렇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구나라고 정리해 줄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개념 아이템 모아 보았으니까요. 개념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심장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두 개의 심방, 그리고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고, 이쪽이 선생님이 좌, 이쪽이 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는요, 심방과 심실 사이 역류를 방지하는 판막이에요. 문제 풀어 볼게요. A는 혈액을 심장으로 내보내는 곳 아니라 들어오는 곳이죠. B는 D보다 두껍고 B가 더 두꺼워요. 아니요, 선생님이 심실이 이렇게 훨씬 더 두껍다고 했어요. 틀렸고요. C는요, 혈액을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곳. 아니요, 심장 밖, 여기 심실은 혈액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틀렸고요. D는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줘요. D가 아니라 E라고 해줘야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이는 판막인데 심실과 동맥 사이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호흡 운동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옳은 설명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갈비뼈 어떻게 돼요? 올라가네.

커지겠죠? 가로막 내려가겠죠? 그럼 흉강의 부피가 커져요? 흉강 부피 커지면 흉강의 압력이 줄어들어요. 흉강 압력이 줄어들면 폐를 누르는 힘이 작아져서 폐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폐가 커지면 폐의 압력은 또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폐의 압력이 작으니까 대기압이 더 커서 밖에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지금 무슨 그림이에요? 들숨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그 표에서 본 것처럼 순서대로 이해해 주셔야 된다.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폐로 공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흉강의 부피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왜? 갈비뼈 올라가고 가로막 내려갔으니까. 흉강 부피 커지면 흉강의 압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져야죠.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작아진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날숨이 아니라 들숨일 때죠. 정답은 기역과 니은.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 잘 배웠거든요. 한번 개념 클리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숨일 때는요,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반대 숨일 때는요,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 순환계랑 호흡계 굉장히 많은 개념을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의 듣고 나서요,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 흐름 잘 잡아가셔야지 다음에 책 폈을 때 기억 잘 나시고 문제도 잘 풀릴 겁니다. 꼭 복습하시고요. 개념 클리어 문제도 어디에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동물과 에너지 마지막 수업으로 또 만날게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시간 단원 확인 평가. 두 번째 시간인데 혹시 선생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선생님 옷이 여기 있는 배경색하고 비슷해서 나 찾아봐라의 숨은 선생님 찾기 같아. 자,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살펴봐요.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북원의 단원 확인 평가. 지난 시간에 다못 풀었던 문제들 시작을 해야겠죠? 자, 준비되셨지요? 그러면, 빠밤! 네, 지난 시간에, 단원 확인 평가 앞부분을 하면서 주장하는 글의 짜임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었죠? 라면 확인. 그 다음에 근거자료. 예, 근거자료 모을 때 인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출처를 꼭 밝혀야 된다. 출처를 밝히는 방법까지도 확인을 하고 또 문제도 풀었습니다. 오늘은요,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을 볼 거예요. 주장하는 글을 여러분이 많이 읽어봤잖아요. 자, 그래서 짜임까지도 그냥 다 머릿속에 있어요. 이걸 그냥 썩히면 안 되지. 여러분도 주장하는 글을 써보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진 않지만 이미 여러분은 주장하는 글의 짜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 일단 경험과 지식을 떠올리고 계획하고 내용을 생성하고 내용 조직하고 표현하고 고쳐쓰기.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결의 과정이 뭘까? 내가 경험했던 것. 지난주에 어딜 놀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런 문제 상황을 발견을 했어. 뭐 이런 문제 상황을 당했어. 맞닥뜨렸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 상황을 놓치지 않고 잘 떠올리면 이미 주장하는 글을 쓸수 있는 재료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 중에 꼭 바꾸고 싶은 문제, 뭐 고치고 싶은 문제, 해결하고 싶은 문제, 이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장하는 글을 쓸 수가 있다. 어때요? 좀 시작은 할수 있을 것 같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떠올린 다음에 무엇이든 계획이 중요하죠? 계획을 합니다. 자, 글을 쓰는 목적과 글 주제를 정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주장을 여기 가슴속에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글을 왜 쓰는지, 또 어떻게 주제를 정할지, 누가 읽으라고 쓸지, 뭐 친구가 읽으라고 쓸지, 우리 동네 어른들이 좀 보시라고 쓸지, 일단은 정해야겠죠? 자,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해서, 그래, 나는 이걸 주제로 해서 이런 주장을 펼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하나하나하나 모아야겠죠?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글에 써넣기 위해서 자료들을 모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내용 생성하기입니다. 자, 생성이 뭐예요? 만들기예요. 자, 내가 글에 넣을 내용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아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일단 나는 어떤 주장을 해야지. 미세 플라스틱을 줄입시다. 이 주장을 할 거야. 이걸 내 글에 쓸 거야. 그러면 왜?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이유도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유만이 아니라 그 이유를 잘 뒷받침해주는 근거까지도 내가 제시를 해야겠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물어다 주는 게 아니야. 찾아야 돼요. 자, 찾아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책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가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문 기사, 뉴스 기사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구 자료도 내가 찾아올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을 잘 찾아야 결국엔 내 주장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세 글자. 뭐였어요? 주장하는 글의 목적. 그렇지. 세 글자.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을 만한, 객관적인 이러한 자료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정리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수집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결과를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통계나 도표 같은 것들도 찾아봐야 되고요. 책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걸 찾는 연습을 미리 해두면 좋아요. 남들에게 찾아줘, 찾아봐, 이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중에서요, 가짜 정보도 여러분이 버릴 수가 있어요. 다 이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니야. 아이, 이건 못 믿겠어. 그러면 가져오시면 안 되죠. 이건 가짜야 라고 판단이 되면 가져오시면 안 되죠. 이 상황이 예, 이 생성하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여기가 튼튼해야 내 글에 설득력이 선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내용 조직하기로 들어갑니다. 내가 내용을 많이 만들어냈단 말이야. 생성을 했어요. 이거 끌어오고 저거 끌어오고, 와, 나는 내용 부자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어요. 야, 나는 이렇게 내용을 많이, 많이, 많이 찾아서 갖고 왔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직하셔야 됩니다. 구성을 하셔야 돼요. 구성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면서

글의 개요를 작성합니다.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개요를 작성합니다. 개요 지난번에 살짝 얘기해 줬었죠? 일단 제목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목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론 부분에는 문제 상황. 요런 문제 상황 써야지. 내가 겪었던 거쓸 거야.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내 주장을 여기다 써야지. 자, 주장을 썼으니까 본론 부분에는 그래. 이 여기에 이유를 한몇개 나왔을까? 그래, 한두 개만 써보자. 이유 하나, 거기에 따른 근거 하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도 여기다 써야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근거도 여기다 써줘야지 하고 개요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개요죠? 네. 자, 이 개요. 네.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이제 뼈대. 뼈대를 작성하는 거예요. 네. 이 뼈대가 튼튼해야지. 예, 그 다음에 뭐랄까, 설계도? 설계도라고도 볼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유와 근거 썼으니까 결론. 결론 부분에 나는 이렇게 요약을 해줄 거야 하고 지금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은 실제로 쓰셔야 돼요. 실제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 그대로 써야지. 이유도 쓰고 근거도 써야지. 선생님은 지금 이런 식으로 쓰세요라고 얘기한 거지. 여러분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 주장하는 글에 대충의 개요를 여기다가 빼곡하게 쓰셔야 돼요. 자, 이게 바로 개요라는 거고요. 짜임에 맞게 잘 정리를 하십니다. 이게 바로 내용 조직하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용 생성하기와 내용 조직하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의외로 이 부분이 쉽게 해결이 됩니다. 표현하기가 뭐예요? 주장하는 글을 비로소 쓰는 겁니다. 이 표현하기가 어려워. 아, 어떻게 다시 지워? 아, 다시 다 지우고 다시 쓰자. 이렇게 하는 친구는 어디에서 좀 부족한 점이 나타났다? 여기 내용 생성하기와 내용 조직하기 부분에서 준비를 잘안 하신 거예요. 여기만 잘 준비가 되면 여기는 예, 오히려 더 쉽게 쓰여진다는 것. 자, 고쳐쓰기는 글의 통일성과 표현의 정확성을 고려해서 뭐 고칠 부분 고친다. 우리 저번에 썼었죠. 뭐, 글 수준에서 고쳐쓰기, 문단 수준에서 고쳐쓰기, 문장 수준에서 고쳐쓰기. 요거 하시면 돼요. 여기에 글의 통일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의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그 글들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높게,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뭐냐면, 통일성이란 얘기는 글들이, 거기에 여러분이 그쓴 문단의 글, 뭐, 문장 글, 이런 모든 글들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자, 내가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라는 주장을 갖고 있잖아요? 이 주제를 향해서 똘똘똘똘똘똘똘 뭉쳐있다. 그러면, 아, 이 글은 통일성이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남북통일하고 똑같아. 여러분, 남북통일 할때그 통일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가 하나로 다 응집이 되는 거지. 이리 삐죽 나가고, 저리 삐죽 나가고, 잘 나오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오로지 내가 생각한 주장, 내가 생각한 주제를 향해서 모든 문장과 모든 문단들이 다 그쪽으로 똘똘똘똘똘똘 뭉쳐야 돼요. 이게 바로 글의 통일성이라는 겁니다. 통일성이 잘 지켜진 글은요, 글을 읽는 사람이, 아,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이해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지? 갑자기 여기 있는 이 자료는 왜 들고 온 거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똘똘똘똘, 주제를 향해서 똘똘똘똘 모든 자료와 모든 이유와 모든 문단들, 문장들이 다 통일성 있게 똘똘 뭉쳐져 있으니까. 요걸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11번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보기의 내용에 대해 알맞은 의견을 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의견이래요. 우리 부모님께서 낮잠 자면 머리가 나빠진다고 하셨어. 그래서 낮잠을 자

그러면 안 된다고 난 생각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을까? 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의 연구 결과이므로 그대로 인용해도 된다. 여기 어디 전문가가 있어? 없지요. 그냥 부모님이에요.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부모님은 낮잠 자라고 하셨는데, 낮잠을 자면 피로가 풀려서 집중력도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이럴 수도 있죠. 네. 자,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의견이므로 인용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 자, 내용을 인용하면 글을 더 길게 쓸수 있으므로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 사실 여러분 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다 읽어보면요. 글을 짧게 쓰면 뭔가 부족해 보여서,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썼다. 나 많이 썼죠? 실제로 갖고 와. 그러면, 선생님 저 많이 썼죠? 하고 이렇게 들고 오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많이 쓴 것도 물론 좋지만, 그만큼 이제 노력을 했다는 얘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통일성이라고 했어요. 통일성. 네. 예, 그래서 무조건 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자, 글을 읽는 사람이 글쓴이의 주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자, 전문가의 연구 결과이므로 그대로 인용할 수가 없어. 왜? 우리 부모님은 전문가가 아니야?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고 해서 인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 이거죠. 네.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객관적이려면 어떤 기관에서 만들어낸 연구 결과라든가, 뭐,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이걸 갖고 와야죠. 그래서 알맞게 제시한 것은 3번.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는 방법으로 서로 관련된 것끼리 알맞게 연결해 주세요. 자, 기상청 누리집에서 찾은 연도별 기온 자료가 있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급식 메뉴에 대한 통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근거잖아요. 그쵸? 근거죠? 여기가 근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건데, 이걸 어디서 찾았냐? 이 말이에요. 예, 해석을 하자면, 이 문제를 해석하자면. 자, 인터넷 조사로는 자료를 찾았고, 설문조사 결과로는 통계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설문이 뭐라고요? 여기 문이? 예. 묻다. 질문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죠? 네. 한자도 써줬었어. 그쵸? 예, 물을, 문. 그래서, 학생들에게 너 어떤 급식 메뉴 좋아해? 하고, 물어봐서 통계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주장을 발표할 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에 동그라미 표할게요. 주장이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주장과 관련 있는 이유나 근거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말한다. 발표 목적, 발표를 들을 대상 등을 미리 생각해보고 낱말 수준을 어렵게 하여 발표한다. 주의할 점으로 알맞은 것 1번과 2번.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사람은 쉽게 설명한다. 모르는 사람은 어렵게 설명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쓸 때는 쉽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장하는 말을 할 때는 네, 발표 목적, 발표를 들을 대상들을 생각해서 쉽게 얘기해주면 좋아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근거의 타당성. 타당이 뭐다? 이치에 맞다. 맞다. 옳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이치에 맞다. 옳다. 예,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자, 이 근거가 맞는 것인지 또는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객관적인가? 이유와 근거가 관련 있는가?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인가? 근거의 출처를 믿을 수 있는가? 친한 사람이 실제로 겪어본 사실인가? 아닌 것. 5번. 쉽게, 예, 풀리네요. 그쵸? 일단,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제3자가 봐도 고개가 끄덕여져야 돼요. 그죠? 예. 주관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 내가 봤을 때 고개가 끄덕거려지면 이건 주관적인 자료가 되겠죠. 내 친한 친구가 그러더라. 뭐 이런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자, 관련이 있어야 되겠고, 뭐 당연하죠. 뒷받침을 잘 해야 되겠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거를 가지고 올 때,
인용을 잘 해야 되니까 출처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출처 가운데에, 이 출처? 이 기관이 이게 믿을 만한 기관인가? 이런 것도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출처를 믿을 수 있는지 이것도 봐야 되겠죠? 출처! 우리 부모님, 이거 좀 곤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정답 5번. 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기에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 근거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객관성을 띄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결론은 신뢰성으로까지 가야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기후 에너지 환경부의 조사 결과 대기 오염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여기서 근거는 뭐예요? 기후 에너지 환경부의 조사 결과죠. 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기가 근거가 되겠죠? 기상청의 통계에 따르면 이것이 근거입니다. 누리소통망의 댓글에 따르면, 자, 누리소통망의 댓글이 또 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요. 어린이 과학 잡지 2000몇 년몇 호에 찾아보니까, 자, 여기도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객관적이지 못해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누리소통망의 댓글이죠. 왜? 누리소통망의 댓글은 아무나 와서 다 댓글을 달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누리소통망의 댓글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 객관적이어야 하고, 그래서 믿을 만해야 된다.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4번의 누리소통망의 댓글은 정말로 주관적인 의견들이 다수겠죠.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기에 알맞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기후 에너지 환경부, 보건복지부, 기상청, 어린이 과학 잡지 이런 것들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줄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글을 쓸때 이러한 곳에서 신뢰성이 있는 곳에서 근거를 가져오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좋아요. 자, 보기와 같이 이걸 그러면 보기를 봐야겠네. 자, 보기와 같이 주장하는 글을 쓴 과정을 이제 점검할 거예요. 내가 잘했나 점검을 해야겠죠? 각 단계와 점검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여기 계획하기 단계에서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될까? 글의 목적이 명확한가? 글을 읽을 사람을 내가 잘 고려했나? 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각 단계들에서 점검할 내용이 여기 있는데 연결을 우리가 잘 해야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표현하기 단계, 내용 생성하기 단계, 생성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죠? 자료를 마구마구마구 가지고 오셔야 돼요. 모으셔야 돼요. 그 다음, 내용 조직하기. 만약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뭐해? 이걸 제대로 조직을 해야지. 그쵸? 잘 배치하고, 쓸 것은 쓰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예, 이러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점검 내용을 볼게요. 점검.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용이 주제와 관련 있나요? 글의 짜임을 고려해서 내용을 조직했나요? 읽을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인가요? 자, 여기 힌트가 있네요. 표현 말 나왔고요. 조직 나왔습니다. 자, 내가 만들어내는 또는 수집하는 그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요거 따져봐야겠죠? 자, 그럼 표현하기. 내가 쉽게 표현했나?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성하기. 내용이 내가 만들어내는 또는 가지고 오는 이 내용들이 주제와 관련이 있나 보셔야겠죠? 자, 이것을 잘 구성해야 됩니다. 짜임새 있게
잘 조직했나, 구성했나, 이제 요.

그걸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글을 읽어볼게요.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간다. 맞아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죠. 이런 세상에서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이제 불편하게 여겨질 만도 해요. 그치? 사실은 그러기가 쉬워요. 내가 이걸 꽉 쥐어야 되고, 또그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맞춰서 또 써야 되고, 그런데 그냥 키보드에 탁탁탁탁 하면은 차차차차 다 컴퓨터가 알아서 글자를 만들어 주잖아요. 자, 그래서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불편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좋은 점이 많고, 특히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 자, 이 부분은 문제 상황이죠? 자, 이러한 문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왜? 진짜요?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준비한 게 뭡니까? 이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다? 서론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다알 겁니다. 이제는요, 잠꼬대도 다 서론 본론 결론 할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되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다? 본론 부분이다. 이유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죠? 손으로 글을 쓰면 우리 뇌의 연결을 정교하게 만드니까 좋은 점이 많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요. 경제 일간지의 최모 기자는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자판을 치는 것보다 뇌의 연결성을 높여준다는 연구를 취재했답니다. 예. 자, 요것이 이유고요. 자, 여기 이 부분부터는 근거가 되겠죠. 이 연구에 따르면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손을 정밀하게 제어하면서, 조절하면서 이런 뜻이고요. 뇌의 연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자, 둘째, 자, 이유. 여기에 이유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숨겨놨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인터뷰에 따르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근거가 나오네요. 수업 시간에 공책에 필기하는 학생과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학생 가운데서 비교를 했다는 것이죠. 공책에 필기하는 쪽이 수업 내용을 오랜 시간 기억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한다. 근거를 통해서 이유를 뒷받침해주고 있으니까 여기 이유에 어떤 것이 들어갈까요? 아, 손으로, 연필이든 볼펜이든 손을 쥐고 글씨 쓰는 것, 글자 쓰는 것들이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억력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겠죠. 네. 자,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공부할 때 손으로 글을 써서 공책의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 학습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아, 학습 효과가 더욱 커지려면 기억력이 좋아진다라는 이유를 여기다 써야겠네요. 그치? 자, 이 글의 내용을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되고 학습 효과가 커진다.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장점이 많고 특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자판 치는 것보다 뇌의 연결성을 더 높여준다. 오호,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것이 공책에 필기하는 것보다 학습 효과가 더 높다. 예, 헷갈리죠?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필요 없는 부분을 한번 없애볼게요. 자, 보세요.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것이 이 부분. 네. 있으면 좋지만, 굳이 만약에, 없앤다면 어떤 걸 없애볼까 할 때는 이 부분을 없앨 수 있죠.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것이 학습 효과가 더 높다. 말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주장의 이유를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왜 손으로 글씨 써야 한다고, 이게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 이유로 드는 것이 뭘까? 글쓰기 습관은 나중에 키우는 것이 좋다.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생각의 속도를 높여준다. 자판 치는 것이 학습 효과를 내기에 가장 좋다.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우리 뇌의 연결을 정교하게 만든다. 요 4번이 되겠습니다. 손으로 글을 쓰는 것보다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것이 기억력 향상에 더 좋다는 아니죠.
자, 기억에 대해 알맞게

0: 말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세상에서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진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은 글의 서론에 해당해. 맞죠? 글을 시작하며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알리고 있어.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이 나와. 디지털 세상에서 필요한 기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 같아. 아니야, 수혁아.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 자, 글의 흐름으로 보아.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짐작해 쓰고, 여기 이유가 들어가야겠죠? 네. 짐작해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쓰시오. 자, 들어갈 내용 뭘까요? 여기 보니까, 필기하는 쪽. 네. 필기하는 쪽이 수업 내용을 오랜 시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예. 그러니까 기억력 향상에 좋다. 예. 기억력에 좋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겠죠.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왜 그랬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볼 때. 인터뷰가 이제 근거잖아요. 이 근거들. 즉, 이유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이 뒷받침 문장들이, 그쵸? 이유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이 뒷받침 문장들이 모두 바로 전자기기에 기록할 때보다 이렇게 손으로 글을 쓸때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면 문제예요. 주장하는 글쓰기의 내용은 어떻게 조직하면 좋을까요? 발단, 전개, 결말, 서론, 본론, 결론, 처음, 가운데, 끝. 아, 정말 쉽다. 예, 마르고 닳도록 이거였죠? 네, 요세 가지 이거 이거 이거 여러분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북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소단원 실전 테스트 오늘 마무리하는 날이죠. 오늘의 구원픽으로 선생님이 골라본 문제는 14번과 16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있는 14번, 16번 두 문제가 전부 다 지난 시간 마지막 문제와 맥락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 마지막 문제 뭐였습니까? 그래요. 평행사변형이 주어져 있는데 그 평행사변형 안에서 무게중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대각선 그리면서 삼각형 찾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지난 시간의 포커스는 삼각형에 무게중심 두 개가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을 그리면서 위아래의 무게중심 두 개가 등장했었습니다. 자, 그 얘기들을 오늘 조금 더 깊이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14번과 16번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지만 그 안에서 심화적인 내용들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알수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문제에 이어서 13번 문제 볼 겁니다. 이 그림도요, 중요하기는 정말 중요한, 매우 중요한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굳이 고르지 않은 이유는 대각선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치? 저 대각선이 그려져 있으면 우리 눈에 삼각형 ABC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저게 안 그려져 있으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려져 있었으니까 좀 쉽다라고 선생님은 판단한 거죠. 하지만 중요한 그런 그림입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두점 M은 각각 선분의 중점이다. 그리고 O는 두 개의 대각선의 교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랬을 때 PQ의 길이가 2cm일 때 MN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눈에 보이셨다면 여기 있는 선분 AM이 중선이

있구나라는 건 바로 중점 M 때문에 눈에 보였을 거예요. 괜찮죠? 또 여기 있는 O가 대각선의 교점이니까 평행사 변형에서 대각선은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하니까요. 아, O도 선분 AC의 중점이구나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BO도 중선이에요. 자, 중선과 중선이 만나는 점이 P이기 때문에 이 P라는 점이 뭐다? 무게중심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P가 무게중심이니까 2대 1로 쪼개져 있을 거야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니? 근데 이 얘기가 어디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위쪽에 있는 삼각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위에 있는 삼각형 ACD에서도 여기 있는 선분 AN이 중선이고요. 여기 있는 선분 OD가 중선이니까 Q라는 점이 중선들의 교점 무게중심이 될 것이고, 네가 2대 1의 비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2라는 길이의 비가 그냥 비율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실제 길이마저 똑같아져요. 왜 그래? O가 대각선의 중점이니까 OB와 OD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길이를 2대 1로 쪼갠 거. 여기도 똑같은 길이를 2대 1로 쪼갠 거니까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2가 비율만 똑같은 게 아니라 길이마저 똑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완벽하게 이 2대 1이 여기 있는 2대 1과 똑같고, 그렇다면 2.5가 선분 PQ의 중점이다라는 얘기까지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아?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길이가 1cm, 1cm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당연히 2cm, 2cm라고 실제 길이를 구해볼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우리 알아낸 거 쓰고 나머지는 지워봅시다. 현재 네가 2cm, 너는 1cm, 너 1cm, 여기 있는 QD 2cm라고 이렇게 식을 써볼 수 있었겠죠. 괜찮니? 이제는 관심을 이 아래쪽으로 옮겨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아래쪽 삼각형에서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너 중점,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중점에서 아래에 있는 이 삼각형과 위에 있는 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할수 있겠니? 자, 선생님, 여기 있는 이 점이 중점이라는 보장이 없는데요?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커다란 삼각형 생각해보면 너도 중점, 너도 중점이니까 중점과 중점 연결했어요. 그럼 얘도 중점이 될 거예요. 가운데 길이의 비가 1대1, 1대1 하고 될 거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너 평행이면서 3cm의 절반하고 쓸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요점 중간에 있는 점까지의 길이가 2분의 3cm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 반대쪽에서도 당연히 2분의 3cm야라는 얘기 해야 될 것이고, 그두 개를 더하면 3cm를 정답으로 골라볼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됐나요?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맞아. 실은 이렇게 풀면 어려운 거야. 근데 선생님이지 아래쪽에 뒤집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중점과 중점이 되면서 1대 2라는 길이의 비를 갖는 삼각형이 역시나 숨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괜찮죠? 선생님, 그럼 이 문제 답을 쉽게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답을 쉽게 구하려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선분 PQ의 길이가 2cm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AP 대 PM이 2대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또 AQ 대 QN이 2대 1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A라고 이야기하는 꼭지점 기준으로 해서 긴것대 짧은 게 2대 1, 긴것대 짧은 게 2대 1, 너네들은 평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긴거대 전체가 PQ 대 MN이야라는 얘기 할수 있죠. 즉, 2대 3이 2대 3이다라는 얘기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MN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 3cm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요거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만 본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삼각형만 본다. 그래서 2대 1이니까 긴것대 전체가 2대 3. 그럼 PQ 대 MN도 2대 3. 그래서 MN은 3cm. 이게 정답. 하지만 다른 생각 충분히 할수 있더라. 어떤 생각? 2대 1대 1대 2가 된다라는 생각. 그러면 3에 대해

해서 너 절반, 그러니까 너 2분의 3만큼이다라는 생각 할수 있더라라는 거죠. 됐니? 이 선분들이 길이의 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행 사변형에서 대각선 그려가지고 아래쪽에 만들어지는 삼각형, 위쪽에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요 무게중심들을 찾아내가지고 연결했다면 일정하게 길이의 비가 나타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지? 요 얘기들까지 우리 좀 깊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1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14번. 자,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놓은 문제고요.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쳐준 정보가 삼각형 PBM의 넓이를 가르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전체 사각형에 대해서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됐니? 자, 이 문제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고른 이유 뭐다? 대각선 AC가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눈에 좀 바로 보였을 겁니다. 눈에 보이세요? 그래, 아직도 안 보인다면 요렇게도 선 하나 더 그려드릴까요? 자, 이렇게 더. 그럼 어때?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무게 중심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6개의 삼각형이 눈에 보이고요. 저 6개의 삼각형은 넓이가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돼라는 생각해야겠죠. 이제 보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선이 없으면 도대체 이 삼각형이 전체 평행사변형이랑 무슨 관계지? 정말 뜬금없는 질문이 돼요. 됐죠?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대각선을 그려내고 아래쪽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CP를 연결한다면, 아, 여섯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다 동일하구나라는 사실이 눈에 보이겠죠. 시작은 어딥니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AC를 긋는 게 시작입니다. 괜찮니? 자, 그렇다면 이 넓이가 3이에요. 너도 3, 너도 3, 너도 3, 너도 3, 너도 3. 전체적으로 삼각형 ABC의 넓이는 3제곱센티미터에 6배, 6배, 18제곱센티미터가 될 것이고, 그게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CD와 넓이가 동일하겠죠? 그래서 18제곱센티미터에 2배, 36제곱센티미터를 정답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은 암산으로 풀수 있어요. 선 AC와 CP의 연장선, 요게 그려져 있다면 충분히 눈에 보일 수 있다. 저 선이 없으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대각선을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미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본 문제였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15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역시나 평행사변형인데 대각선 그려져 있죠. 됐니? 그러면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눈에 보이고요. 아, 이 색깔 칠해진 부분이 선분 CP를 연결해서 삼각형을 무게 중심이 쪼개 놓은 6개의 삼각형 중에 2개에 해당되는구나라는 게 눈에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요게 눈에 보이면요. 실은 해결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천천히 같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각형 ABCD의 넓이가 120제곱센티미터래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넓이가 120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60제곱센티미터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 방금 전에 선분 그려서 6개의 넓이가 모두 다 동일하다라는 생각했으니까 한 조각이 10제곱센티미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 2개에 해당되는 영역이니까요. 당연히 20제곱센티미터를 정답으로 골라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평행사변형에서 무게 중심을 가지고 그 정해진 영역의 넓이를 구하도록 요구하는 문제죠. 되니?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첫 번째, 요 전에 주어져 있었던 문제는 이 부분의 넓이에 관한 문제였고, 지금은 그 옆에 있는 사각형 모양에 관련된 문제였다. 하지만 원리는 동일하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에 의해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아내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영역을 6개로 쪼개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할수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됐지? 자, 다음 문제 갑시다. 16번으로 가봅시다. 자, 16번 문제 보자. 자, 역시 여기 있는 이 16번 문제 같은 경우도 대각선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골라본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지?
자, 대각선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수 있죠. 하나는 이렇게 그려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렇게도 그려볼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여기 있는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이렇게 대각선 그렸을 때 전부 다 지나가는 게 맞기는 한데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니까 네, 우선 지금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대각선 BD를 그려서 네,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대각선 BD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이 아래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가 눈에 보인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대각선이 그려진 방향이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것과 다른 쪽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낯설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대각선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 두 개로 쪼개지고 하나의 삼각형에만 집중해 본다면 무게중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괜찮겠니? 자, 지금은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에만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꼭지점 D에서 마주 보고 있는 대변의 중점까지 연결한 선분 DF. 너는 중선이다. 삼각형 DBC의 중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요, 역시나 G가 중점이니까 B라는 점에서 마주 보고 있는 변의 중점까지 연결한 선분 BG. 너도 중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Q가 그냥 Q라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로? 무게중심으로 보여야죠. 그렇다면 색깔 칠해진 영역 중에 일부분, 이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에 의해서 삼각형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눈 것 중에 자, 요렇게 빗금 칠해진 부분 한 부분, 요렇게 한 부분, 그리고 요렇게 한 부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구나. 아래쪽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만큼이구나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혹시 연장선이 그려져 있어서 이렇게 연장선 그렸다면 무게중심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6개의 삼각형 중에서 두 조각이 해당되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전체 넓이의 3분의 1만큼이구나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아래쪽 삼각형의 넓이의 3분의 1이 빗금 칠해진 부분의 절반, 또 위쪽 삼각형에서의 3분의 1이 위쪽에 빗금 칠해진 부분의 넓이. 아, 그렇다면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의 3분의 1만큼이 색깔 칠해진 사각형의 넓이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 아,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대각선 BD에 의해서 자, 대각선 BD에 의해서 이쪽에 있는 넓이가 삼각형의 3분의 1로, 위쪽에 있는 넓이가 삼각형의 3분의 1로, 전체적으로 평행사변형의 3분의 1이 색깔 칠해진 부분이야 라는 생각 한다면, 이 넓이는 16제곱센티미터다라고 바로 계산되어지겠죠. 그래서 몇 번? 3번을 정답으로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자, 가능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문제 해결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되니까 이제 반대쪽 대각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자, A와 C를 지금 연결하는 대각선을 생각할 겁니다. 자, A와 C를 연결하는 대각선을 그릴 때 많은 친구들이요. 그다지 고민 없이 여기 있는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지나가도록 선을 그리거든요. 근데 이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 있는 A와 C를 연결했을 때 PQ를 정말 지나가나?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괜찮아? 그래서요, 그거 따져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각선 BD와 대각선 AC를 동시에 그려놓고 봤을 때이 만나는 교점이 O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이 O라는 점이 선분 BD의 중점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봤을 때 지금 너 P라는 점이 BH가 중선, DE가 중선이니까 무게중심이 될 거고, 당연히 이 P라는 무게중심이 AO라는 중선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괜찮니? 다시 한번, 뭐라고? 나는 이 AO가 아직 P라는 점을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ED와 BH만 놓고 봤을 때 P가 무게중심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당연히 AO라는 중선 위에 있어야 돼. 아, AO가 P를 지나가야 돼. 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각선 AC를 연결하면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동시에 지나갈 수밖에 없더라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풀이를요, 다른 방향으로 진행해 볼 수도 있겠죠. 아까 전에 이렇게 그리는 게 우리 이제 좀 쉬운 방법이었다면, A에서부터 P를 거쳐서 Q를 거쳐서 C까지 선이 연결되어진다라는 생각했다면,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바라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때 여기 있는 P와 여기 있는 Q가 AP 대 PQ 대 QC가 1대 1대 1이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어요. 됐나요? 선생님, 이거는 처음 보는 이야기인데요? 아니야. 아까 우리 처음에 문제 풀때 어땠어? 대각선 그려지고, 대각선 그려지면, 이 대각선의 교점에 의해서 2대 1, 2대 1, 2대 1대 1대 2 하고 쓰여지면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는 거 봤었거든요. 그래서 1대 1대 1이라는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때 선생님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과,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과, 그 다음 세 번째 삼각형이 전부 다 밑변의 길이가 동일한데 높이마저 동일한 삼각형이야. 너랑, 너랑, 너랑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이야. 아, 3분의 1만큼이 색깔 칠해진 거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래쪽 삼각형 ABC의 3분의 1만큼이 색깔 칠해진 영역. 위쪽 삼각형에서의 3분의 1만큼이 또 색깔 칠해진 영역. 그렇다면 전체 평행사변형의 3분의 1만큼이 저 사각형 PBBPDQ라고 이야기하는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도 16제곱센티미터라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됐니? 그래, 지금 이게 더 어려워 보일지 몰라요, 풀이가. 하지만 선생님과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대각선 그려봐야 어차피 PQC 다 이어질 거고, 길이가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3분의 1만큼이네. 아, 전체적으로 48에다 3분의 1 곱하면 답이야,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은 BD라는 대각선 그려서 계산하는 것보다 계산이 훨씬 간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되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공부를 하면서 시작했던 거죠. AP 대 PQ 대 QC 1대 1대 1다 길이 똑같아집니다. 왜냐? 요 가운데 있는 중점, 대각선의 교점에 의해서 2대 1대 1대 2로 나누어졌었는데 여기 있는 길이들이 다 똑같아지면서 2대 2대 2, 즉 1대 1대 1이 된다. 길이 다 똑같다라는 얘기 했었던 거죠. 괜찮지? 여기까지 생각한다면 우리 소다론 실전 테스트에서 가져가야 될 것들을 다 챙겨갔다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소다론 실전 테스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개념책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조금 더 심화시키고 복습하는 그런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중단원 실전 테스트로 넘어가서 앞에 배웠던 것들을 조금 더 시험에 가깝게 함정들이 파여져 있고 조금 비틀어 놓은 형태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너무 어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닮음에 대해서 연습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 삼각형의 닮음이 숨어 있는 거다라는 생각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중단원 실전 테스트 1번 문제 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DE와 BC가 평행이다. 그랬을 때 X의 값 구해라. 라는 게 지금 문제죠.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닮음이다에서 출발해서 결국 우리가 이미지로 형상화 시켰던 게 뭐였습니까? 긴것대 전체는 긴것대 전체. 이거 성립해. 이런 거 얘기했었고요. 또 아니면 긴거대 짧은 거는 긴 거대 짧은 거야. 요런 얘기 했었죠. 그치? 이 중에 편한 거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각각 도막도막 나 있는 그 부분의 길이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긴 거대 짧은 게긴 거대 짧은 거다라는 길이의 비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죠. 그래서 2x 플러스 2대 3이라는 것이 5x 마이너스 2대 4라고 생각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내항의 곱 생각할게요. 15x 마이너스 6. 외항의 곱 생각하면 8x 플러스 8 하고 쓸수 있겠다.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7x가 14. x 값이 2더라라고 x 값 구해지죠. x의 값 구해라 그랬으니까 그냥 2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니? 선생님, 근데 이게 정말 긴 거대 전체, 긴 거대 전체로 식 세워도 해결됩니까? 돼요. 그치? 자, 그래서 2x 플러스 2 대 2x 플러스 5라고 식을

하면 2x 플러스 5대 짧은 거 3. 이게 전체 5x 플러스 2대 4라고 이렇게씩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럼 내항의 곱 생각하면 15x 플러스 6이, 외항의 곱 생각하면 8x 플러스 20이더라. 정리하면 7x가 14하고 만들어지면서 x는 2라고 이렇게 동일한 정답 얻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 거대 전체, 긴 거대 전체 해서도 풀수 있긴 하지만 아직 우리가 시계 계산 중에서 다루지 않은 방법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답을 구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방법이 세 가지나 있는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가보자. 중단어 실전 테스트 2번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XY의 합을 구해봐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선생님 눈에는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 눈에 보이죠? 나비 모양의 닮음 눈에 보입니다. 됐나요? 그렇다면 S자 형태로, 그치? 리을자 형태와 S자 형태로 길이의 비를 생각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눈에 딱 들어와 3대 6 S자 형태. 그러니까 몇 대면 1대 2 하고 쓸수 있겠다. 자, 1대 2. 그게 어디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오른쪽에서 X 대 여기 있는 이 부분 하고 나타나야 되지. A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는 전체 12에서 X를 뺀 거니까 이 길이가 12 빼기 X만큼입니다. 그래서 너는 X 대12 빼기 X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겠죠. 그치?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정리해 주시면 2X가 12 빼기 X. 자, 그럼 3X가 10이니까 X는 4하고 X값 구해지네요. 됐지? 그래서 X가 4다. 그럼 이 길이가 8이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1대 2. 그게 역시 1대 2라는 길이의 비를 만족한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 Y가 당연히 6이다라는 것도 알수 있겠죠. 두개 더해봐라는 거 정답 4번 하고 답 쓰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할수 있겠니? 선생님, 근데 전체 12에서 X를 빼니까 12 빼기 X라고 쓰는 게좀 불편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겠지. 그렇다면 요렇게 바라봐도 괜찮겠죠? 자, X 대 전체, 짧은 것대 전체. 됐니? 그래서 X 대 12라고 우선 식을 씁시다. 이게 뭐예요? 짧은 것대 전체라는 거죠. 그걸 어디에서 바라보면 돼? 짧은 것대 전체에서 보면 되지. 3대 6이 아니라 9 하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3대9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 그러면 역시나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식에서 X를 4라고 동일하게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도 좋고요. 이렇게 풀어도 좋아요. 어떤 방법도 좋은데 선생님은 위쪽 풀이를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각각 닮았다라는 얘기를 사용할 때가 더 많아서 위에 있는 풀이를 더 선호해요. 자, 우리 친구들 편한 대로 풀이 골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자. 3번입니다. 자, 역시 다음과 같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X-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닮음 눈에 보입니까? 그렇다면 6대 X가 2A 대 AC 하고 구할 수 있어요. 근데 AC도 모르고 EA도 몰라. 아무것도 못 구하겠네? 하지만 또 뭐도 있습니까? 9대 18 하고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요. 6대 X가 9대 18이다. 짧은 것대긴 거, 짧은 것대긴거할수 있겠지. 그렇다면 6대 X가 9대 18, 1대 2라고 쓸수 있어서 X값이 12라고 X값 구해볼 수 있겠어요. 됐죠?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만 우리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길이가 12cm였다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도 역시나 닮음이고, 2대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12대 18, 2대 3. 그러면 그게 2대 3을 만족시켜야겠지. 그래서 y는 당연히 8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x에서 y 빼봐라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우리 3번 4를 정답으로 골라 쓸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괜찮지?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4번 문제. 자, 역시나 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너도 중점, 너도 중점.

0: 0.5점. 그러면 평행이면서 길이가 절반이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 너랑 너 AA 닮음이야 라는 구조를 그대로 만족시키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괜찮겠지? 그렇다면 어때요? 여기 있는 X도가 45도와 동위각에 위치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같아져야 합니다. X는 45하고 쓸수 있어야겠고, Y의 절반이 6이니까 Y값이 12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두개 더하면 X 플러스 Y는 5번 57하고 골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이거 얼렁뚱땅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눈에 보자마자 닮음 이게 아니라 명확한 이유는 뭐다? 선분 AB의 중점 M, 선분 AC의 중점 N, 삼각형에서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니까 밑변과 서로 평행이면서 길이가 절반이더라라고 얘기하는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서 있어야 된다. 대충이 아니라. 자, 오늘 우리 중단원 실전 테스트 4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뒤에서부터 이어서 진행할 거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 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끼리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커플의 비밀.
1: 누나, 이거 봐라.
2: 우와, 우리 호떡이가 키위를 먹네.
1: 나도 이제 키위 먹었으니까 내 몸에도 전설의 가위맨이 있다.
2: 내 몸에도 전설의 가위맨이 있다. 근데 호떡이 너 파인애플은 안 먹지? 그럼 내가 먹을.
1: 어허? 안 먹긴 누가 안 먹어.
2: 우와, 우리 호떡이가 달라졌네. 과일은 입에도 안 대더니. 그래, 뭐든지 다 잘 먹어야 나처럼 예뻐지지. 어? 뭐야? 파인애플 어디 갔어? 어?
1: 너무 맛있어.
2: 뭐야, 혼자 다 먹고 욕심쟁이. 왜? 파인애플 맛있다고? 나도 알거든. 파인애플 나도 먹고 싶었는데.
1: 아니 혀가 따끔따끔 아파.
2: 뭐?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 혀 씹은 거 아니야?
1: 안 씹었어. 파인애플이랑 키위를 먹었을 뿐인데 왜 혀가 따끔따끔 아픈 거야? 왜 혀가 따끔따끔 아픈 거냐고? 왜?
2: 아유,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 잠깐만. 야!
1: 오!
2: 오, 여기 있다. 혀세포 딱지. 내가 가서 왜 갑자기 혀가 따끔따끔 아픈 건지 알아보고 올게.
1: 알았어, 누나.

0: 꺼내주세요. 꺼내달라고요.
1: 어? 어, 여기는
2: 오빠, 오빠가 우리 좀 꺼내줘.
3: 꺼내달라고.
1: 키위, 파인애플, 너희들 왜 거기 있는 거야?
0: 오빠가 나 억울해. 나보고 위험한 음식이라면서 잡아가뒀어.
3: 나도 정말 억울해.
4: 여기 억울하지 않은 음식이 어딨어. 나도 억울해.
0: 고기, 넌 소화불량제로 잡혀온 거잖아.
4: 아이, 누군 소화불량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킨 줄 알아? 호떡이가 한꺼번에 많이 먹는 바람에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조용, 조용, 조용!
0: 조용.
1: 누구세요?
5: 나.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온 위험한 음식을 특별 관리 단속하는 다지켜 관리소장이다.
1: 아, 다지켜 관리소장님. 근데 키위랑 파인애플은 왜 여기 잡혀온 거예요?
5: 아, 조금 전 입안 혀 세포님이 쓰러지셨기 때문이지.
1: 네? 아, 그래서 호떡이 혀가 따끔따끔 아팠던 거구나.
5: 혀 세포님이 쓰러진 곳에서 키위와 파인애플을 봤다는 목격자들이 있었다. 그렇다는 건 키위와 파인애플이 범인으로...
0: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누군지 모르세요? 전설의 가위맨이라고요. 절 범인 취급하시면...
5: 조용, 조용! 범인인지 아닌지는 차차 밝혀지겠지. 그때까지 반성하고 있어!
1: 이거 진짜 효세포님을 쓰러뜨렸던 거야?
0: 모르겠어. 내가 입안을 지나가고 난 후에 쓰러졌다는 얘기만 들었어.
3: 효세포님, 나랑 신나게 춤추고 놀았었는데 쓰러지실 줄이야.
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4: 근데 진짜 춤만 춘 거 맞아?
0: 맞거든?
6: 효세포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3: 정신 좀 놓으면 안 돼요.
1: 침원장님, 어금니님, 효세포님이 다치셨다면서요? 와, 많이 다치셨잖아요. 의사세포님.
7: 의사세포 왔습니다. 효세포님, 어디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따끔따끔 병이네요. 상처가 오래 가겠는데요?
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8: 안녕하십니까, 키위입니다.
9: 입속의 온걸 환영합니다.
3: 어금니가 잘게 씹어주겠소.

0: 천이만 가볼게요.
1: 그래, 잘 가, 키위!
2: 안녕! 어우, 새콤달콤한 게 또 왔으면 좋겠네요.
3: 안녕하십니까? 파인애플입니다.

0: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1: 파인애플 잘 가.
0: 향.
2: 셰프님 왜 이러세요?
3: 나는 씹고 심 원장님은 함께 춤을 추고 저세포님은 맛을 봤을 뿐인데 갑자기 쓰러졌다니까.
4: 이럴 수가.
5: 어머나 어머나, 여기 혀세포님 몸에 난 이 상처 혹시 어금니가 씹은 거 아닙니까?
4: 그런 거예요?
3: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키위랑 파인애플만 씹었다고요. 아무리 많은 음식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단 한 번도 혀세포를 친 적이 없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 어금니의 자랑이라고요. 아 근데 제가 왜요?
4: 하긴 이건 어금니님 말씀이 맞아요. 호떡인 큰 빵을 한 입에 넣고 먹어도 절대 혀를 씹은 적이 없으니까요.

0: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1: 자세히 보니 혀세포 님 몸에 생긴 이 상처는 가위로 자른 거네요?
2: 네? 가위로 자른다고요? 아, 저 이 입안에 가위를 든 자를 알고 있습니다.
0: 저도 압니다.
3: 누구?
4: 아밀레이스 원장님?
5: 아밀레이스? 무슨 일이시죠? 어머나, 혀세포님은 왜 여기에?
1: 아밀레이스 원장님이 그 가위로 혀세포님을 쓰러뜨린 건가요?
3: 그런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5: 내가 가위를 들고 있긴 하지만 나는 이 가위로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만 커트가 기가 막혀, 커트가 기가 막혀, 커트가 기가 막히게 자른다고요?
1: 잠깐! 방금 들어온 음식이 뭐라고 하셨죠?
6: 그게... 키위랑 파인애플.
5: 키위, 파인애플은 탄수화물이 아니라서 내가 자르고 싶어도 자를 수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0: 어금니님, 어떻게 된 거죠?
2: 아니, 저는 그냥 그 의사세포님이 가위로 자른 것 같다고 하시고. 아니, 팀 원장님도 같이 의심하셨잖아요.
0: 제가 언제요?
5: 어떻게? 이 아밀레이스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몹시 서운합니다.
4: 미안합니다.
3: 그렇다면 누가 효세포님을 쓰러뜨린 걸까요?
5: 나도 아니고 팀원장님도 아니고 어금니님도 아니라면 범인은 딱 나왔네요. 가위를 가진 또 다른 장.
0: 천사의 가위맨에게도 가위가 있잖아요.
2: 맞네요. 그렇다면 범인은
4: 천사의 가위맨 키위.
3: 이럴 수가. 키위한테 가봐야겠어요.
5: 나 진짜 억울해. 혀세포님을 쓰러뜨리지 않았다고.
7: 억울하지? 그럼 우리 여기서 탈출할까?
5: 도망치자는 거야?
2: 있지.
7: 아니, 파인애플 너무 빠져. 키위, 난 네가 전설의 가위맨이라는 거 다 알아.
5: 어떻게 알았어?
2: 있지, 나도.
7: 아니, 파인애플 너 있는 거 알아. 근데 내가 지금 키위랑 얘기 중이잖아.
0: 키위, 네가 날 가위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주면 내가 철창 밖으로 빠져나가서 널 꺼내줄게. 아,
5: 정말? 근데 난 진짜 혀세포님을 쓰러뜨리지 않았어. 곧 풀려날 거라고. 근데 괜히 탈출했다가.
2: 내가 해줄게.
7: 파인애플, 네가 어떻게
2: 해? 나도 있어, 황금가위. 짠!
7: 눈부셔!
2: 키위, 너 전설의 가위맨이라고 했나? 난 슈퍼 울트라 초강력 쌍둥쌍둥맨이다.
5: 오, 신이시여.
7: 슈퍼 울트라 초강력 쌍둥쌍둥맨이시여! 미처 몰라본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 고개를 들라, 고기여. 오늘 우린 여기서 탈출한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이겼다.
0: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7: 간단하게 탈출 성공! 나오십시오! 슈퍼 울트라 초강력 쌍둥쌍둥맨이시여!
2: 좋았어! 가자!
7: 가시죠!
3: 키위, 너야? 혀세포님을 쓰러뜨린 범인!
5: 범인은 파인애플이었어.
3: 뭐라고? 파인애플한테도 가위가 있어?
5: 내 가위보다 훨씬 강력했어. 고기를 한 방에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도망쳤어.
3: 뭐라고?
7: 이 녀석들!
2: 놔라고!
7: 놓으세요!
8: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도망을 치다니!
7: 너무 빨리 잡혀버렸네.

0: 괜히 탈출했어!
1: 파인애플! 혀세포님을 쓰러뜨린 게 너야?
2: 아, 그게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아, 혀세포님이 단백질로 돼 있는지 몰랐지.
3: 안 내면 신고 가위바위보!
2: 가볼게요! 슝! 내 가위가 살짝 닿기만 했는데 쓰러지셨어.
3: 혀세포님!
2: 호떡이가 파인애플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제 가위가 좀 세진 상태였거든요.
1: 아, 그랬구나.
4: 파인애플, 너 정말 위험한 과일이구나.
2: 아니에요. 아, 파인애플은 한꺼번에 많이 먹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불고기를 만들 때 절을 넣으면 고기가 야들야들해져서 얼마나 맛있게요. 그리고 익으면 제 가위가 사라지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1: 아, 그렇구나.
5: 우와, 파인애플 최고 딱지가 생겼네.
4: 자, 그럼 이제 범인도 잡았으니 키위는 나오고 파인애플 들어가. 뭐해? 너도 들어가!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보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0: 지난 이야기. 그린초키 구조대가 되기 위해 아지랑이 섬으로 가던 이다와 뿌기는 매너키를 돕다가 위험에 처하고 이들을 구하려고 출동한 그린초키 구조대와 만나게 되는데,
1: 일단 아지랑이 섬으로 같이 가자고.
2: 응? 근데 우린 다른 지원자들보다 늦게 도착하는 건데 괜찮을까? 아 맞다, 뿌기랑 이다는 브리즈고 테스트랑 할 실험 못했잖아.
1: 그래서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희들이 늦은 탓이니 어쩔 수 없더더. 안 그래?
2: 그렇지.
0: 과연 이다와 뿌기는 무사히 아지랑이 섬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린초끼 구조대 새로운 대원의 탄생!
2: 얘들아 안녕!
3: 뿌기다! 뿌기야 잘 왔어!
2: 고생했어!
4: 잠깐만. 근데 쟤는 여기 또 왜 온 거야? 설마 저 플라스틱 쓰레기도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겠다고 여기 온 거 아니겠지?
2: 설마!
3: 설마!
2: 맞아! 이다도 그린조끼 구조대 하려고 왔어.
3: 뭐?
2: 근데 이다 그린조끼 구조대 할 자격 충분히 있어. 나보다 책도 더 많이 읽고 노력도 더 많이 했다고.
1: 여러분! 이제 새로운 대원을 뽑기 위한 마지막 순서가 남았죠.
5: 아, 진짜 떨린다.
2: 마지막 순서는 바로
1: 서포터 참여 투표.
6: 서포터 참여 투표?
4: 그게 뭐야?
3: 뭐지?
4: 처음 듣는데 나는?
1: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테스트들,
7: 대화룡,
1: 그 영상을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 서포터분들이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 누가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면 좋을지 서포터분들이 직접 판단해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린조끼 구조대를 응원하시는 서포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린조끼의 주인공이 누군지
2: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주세요!
1: 네! 과연 서포터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린조끼 구조대원은 누굴지? 오, 예측할 수 없는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2: 우리 0표네.
8: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너까지 늦어서.
2: 아니야! 괜찮아! 너 아니었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야.
9: 여러분!
2: 아빠!
9: 저 우리 뿌기를 응원하러 왔습니다. 우리 뿌기 그동안 바다 쓰레기를 열심히 청소해 왔어요. 친구들이 플라스틱이나 비닐 쓰레기를 먹고 이 아빠처럼 목숨을 잃게 될까 봐요. 이렇게 착한 뿌기가 꼭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기를 이 아빠가 응원합니다. 뿌기 화이팅!
2: 고마워요 아빠. 이건 또 뭐야?
10: 나 고래도 이다랑 뿌기를 응원해요.
2: 고래 저쪽으로 갔는데.
10: 이다랑 뿌기는 고래를 잡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날 지켜줬어요.
4: 그래 고맙다. 고래 앞으로 출발.
10: 이다랑 뿌기

0: 매너티도 이다와 뽀기를 응원해요.
1: 이다와 뽀기는 우리를 돕느라 아지랑이 섬에도 늦게 간 거예요.
0: 그러니 여러분, 이다와 뽀기를 그린조끼 구조대원으로 뽑아주세요.
2: 뽀기요!
3: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서포터 여러분들이 이다와 뽀기에게 엄청나게 많은 표를 주고 계시네요.
4: 이제 투표를 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5: 5, 4, 3, 2, 1.
3: 새로운 그린조끼 구조대원은
6: 이다와 뽀기.
3: 그렇게 온갖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이다와 뽀기는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이다와 뿌기에게 주어진 그린조끼 구조대 첫 번째 미션은?
7: 먼저 뿌기 대원의 첫 번째 미션. 뿌기 대원은 지금 바로 태평양 쓰레기 섬으로 가서 바다 쓰레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사를 해주다죠.
4: 네, 알겠습니다. 뿌기 출동!
7: 뿌기 파이팅!
4: 파이팅!
7: 파이팅! 다음, 이다 대원!
8: 네!
7: 이다는 우리와 함께 만나야 할 친구들이 있다죠.
9: 어떤 친구들?
4: 네, 가보면 알아. 지금 가보자. 그린조끼 구조대
7: 친구들을 만나러
5: 출동!
4: 출동!
7: 가자!
4: 가자!
7: 같이 가!
3: 이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인천 남동초등학교.

0: 초등학교 1학년 3반 친구들이 있는 곳. 이 친구들로 말할 것 같으면.
1: 아, 네. 지난 7월 남동초등학교 1학년 3반 어린이들이 편지와 플랜카드를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많이 아파하고 있으니 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을 조금 적게 생산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구를 생각하는 이런 어린이들의 마음이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저희가 뭔가 선물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린조끼 구조대에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된 거죠.
0: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플라스틱. 하지만 함부로 버리면 지구를 병들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2: 그래서 그린조끼 구조대가 남동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러 왔다도. 친구들 안녕. 반가워. 먼저 우리 소개를 할게. 응. 나는 그린조끼 구조대 대장 도동.
3: 나는 그린이.
4: 나는 맞아. 나는 새로운 그린조끼 구조 대원이 된 이다라고 해. 친구들, 나 뭐처럼 생겼어? 맞아, 나는 음료수 페트병이야. 바다에 버려졌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그린조끼 구조 대원이 됐어. 반가워.
2: 우와. 친구들,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왔냐면 친구들이 지구를 깨끗하게 지키는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친구들이랑 환경 이야기도 나누고 재밌는 활동도 해보기 위해서야.
5: 맞아. 그럼 오늘 함께 선생님을 불러볼까?
6: 선생님! 우!
2: 우와!
7: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랑 함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 조민주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오늘 우리가 할 활동은 바다를 병들게 하는 쓰레기 줍기.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는 걸 다 같이 힘을 모아 막아보자고. 화이팅!
7: 우리 친구들, 처음에는 쓰레기를 주워서 우리 이다와 그린조끼 구조대를 도와줄 거예요.
0: 자, 그럼 다 같이 쓰레기를 주워볼까? 플라스틱 쓰레기, 깡통 쓰레기 모두 주워서 한 곳에 쏙쏙. 쓰레기를 줍시다. 모두 모두 줍시다. 와, 우리 친구들 잘한다. 다 같이 쓰레기를 줍다 보니 그 많던 쓰레기가 금방 다 사라졌도도. 그린조끼 구조대 바다 쓰레기 줍기 성공!
7: 여러분, 어떤 쓰레기 주웠어요?
0: 쓰레기를 다 주웠으니 이제 쓰레기 분리배출을 해볼 차례야. 그럼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 첫째, 투명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끼리 모아서 배출하고 색깔이 있는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해주세요. 둘째, 페트병의 비닐라벨은 꼭 떼어주세요. 셋째, 페트병 안의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물로 가볍게 씻어주세요. 넷째, 페트병은 납작하게 찌그러뜨리고 뚜껑을 닫아 배출해주세요. 그럼 규칙대로 잘 하는지 한번 볼까?
5: 이거는 비닐라벨을 이렇게 떼서 비닐칸에 버리고 페트병은 페트병 칸에 버리는 거예요.
0: 역시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원 최고!
7: 여러분, 이제 분리배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지! 비닐라벨은 쑥 떼고 비닐 따로, 페트병 따로.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한다. 이렇게 분리배출된 페트병들은 재활용 공장으로 가서 다른 물건으로 다시 태어난대. 페트병들아,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분리배출해줄 테니까 쓸모있는 물건으로 꼭 다시 태어나. 자, 이렇게 해서 그린쪽

0: 구조대 페트병 분리배출도 성공.
1: 우리 남동초등학교 1학년 3반 친구들 그린조끼 구조대가 될 자격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진짜 그린조끼 구조대 친구들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2: 네, 역시 지구를 지키는데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라 그런지 바다 쓰레기도 잘 줍고 분리배출도 잘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더.
3: 맞아요. 친구들도 다 그린조끼 구조대 인정!
4: 1등! 여러분 덕분에 더러웠던 바다가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었어요. 저 같은 친구들을 보면 앞으로 분리배출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2: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조민주 선생님 감사드리더더.
4: 감사합니다.
1: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분리배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그럼 지구가 다시 맑고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5: 그린조끼 구조대 파이팅!
6: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야. 오랜 시간 지구를 지켜온 동물과 식물들이 사라지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작은 노력부터 실천해보자. 소중한 우리의 별, 지구를 위해!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국어 4단원 중요한 내용을 찾아요 단원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4단원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차근차근 풀어볼 건데요. 우리 배운 내용 떠올리며 차근차근 풀어볼 겁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요, 이런 머리띠를 하고 왔지요. 바로 바람개비 머리띠인데요. 가짜냐고요? 아니요. 진짜 바람개비예요. 보여줄까요? 자, 선생님이요. 부채를 들고 왔습니다. 자, 부채로 바람을 이렇게 내면은, 와! 잘 돌아가죠? 부채를 천천히 붙이면 천천히 돌아가고, 빨리 붙이면, 빠바바! 빨리 돌아갑니다. 재밌다. 움직여도 돌아가요, 이렇게. 자, 선생님이 이 바람개비 머리띠를 한 이유는요, 이렇게 잘 돌아가는 바람개비처럼 우리 친구들의 두뇌 회전도 잘 되어서 배운 내용이 잘 속속 떠올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바람개비 머리띠를 해봤습니다. 재밌다. 자, 우리 배운 내용 잘 떠올리면서 바람개비가 잘 돌아가듯이 문제도 척척 풀어보자고요. 그럼 1번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야 할 때가 아닌 거 묻고 있는데요. 우리 배웠죠? 중요한 내용을 기록할 때, 설명하는 내용을 정리할 때, 영상을 보고 내용을 정리할 때, 글을 읽고 내용을 간단히 기록할 때, 떠오른 생각과 느낌을 간단히 정리할 때, 이럴 때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야 할 때죠. 1번에 친구에게 마음을 전할 때는요,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면 되지,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죠.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쓴 글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또 배웠잖아요.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쓴 글을 우리 두 글자로 바로 메모라고 배웠지요. 메모, 편지, 쪽지, 광고, 영상 중에서 이번에 1번 메모라고 쉽게 정답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메모.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3번부터 5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3번은

매미가 내뿜는 액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날씨 맑은 여름날 매미 소리가 들리는 나무 밑에서 물방울을 맞은 적이 있나요? 하늘은 맑은데 나무 밑에서 맞는 물방울,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매미가 내뿜는 액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이 매미가 내뿜는 액체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매미가 내뿜는 액체를 알아볼까요?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래를 읽으면 정답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매미는 배 밑에 구멍에서 자신이 먹은 것을 내뿜어요. 우리 이야기나 글을 읽을 때 중요한 내용을 잘 찾는 방법을 또 배웠잖아요. 중요한 낱말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문단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찾아봅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 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바로 여기 있죠. 매미는 배 밑에 구멍에서 자신이 먹은 것을 내뿜어요입니다. 그 다음은 뒷받침 문장이죠. 매미는 자신의 몸무게보다 훨씬 많은 나무의 수액을 마셔요. 그리고 먹은 것 대부분을 몸 밖으로 내뿜어요. 둘째, 중심 문장. 매미는 액체를 내뿜으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도 해요. 몸 속에 저장한 수액을 내뿜는 매미는 몸이 가벼워져서 빨리 날아서 천적에게서 도망갈 수 있거든요. 셋째, 중심 문장. 매미가 내뿜는 액체는 단맛이 나요. 만약 맑은 날 나무 아래에서 갑자기 물방울을 맞았다면, 아, 시원하네 하고 한껏 웃어봐요라는 글입니다. 자, 이글 속에서 매미가 내뿜는 액체는 바로 뭐예요? 자신의 몸무게보다 훨씬 많은 수액을 마시고, 나무의 수액을 마시고, 이것 대부분을 몸 밖으로 내뿜는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소변, 이슬, 수액, 빗방울, 노폐물 중에서 바로 정답은 나무의 영양분이 되는 액체, 수액이 정답이겠다. 3번의 정답,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 4번을 보죠. 매미가 액체를 내뿜으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 속에서 그대로 찾아 써봐라고 한다면, 자, 낱말을 중심으로 잘 보세요. 액체를 내뿜으며 자신의 몸을 보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몸을 보호한다라는 말을 잘 찾아보세요. 둘째, 매미는 액체를 내뿜으며 자신의 몸을 보호라는 말이 나왔지요. 중심 문장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 문장, 뒷받침 문장을 잘 보면 됩니다. 몸 속에 저장한 수액을 내뿜은 매미는 몸이 가벼워져서 빨리 날아서 후다닥 천적에게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라는 것, 이 뒷받침 문장을 통해 알수 있죠. 따라서 이 문장을 보고 이렇게 한번 선생님은 적어 보겠습니다. 몸이 가벼워져서, 몸이 가벼워, 몸이 가벼워져서 빨리 날아서 천적에게서 잡아먹는 동물을 천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미를 잡아먹는 이 동물에게서, 천적에게서, 도망가라!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선생님은 이렇게 글 속의 내용을 참고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 꿀단지 친구들도 이렇게 참고해서 적어 보세요. 몸이 가벼워져서 빨리 날아서 천적에게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 5번을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이 글의 내용을 듣고 정리한 것입니다. 정리한 내용의 특징으로 알맞은 거두 가지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또 배운 내용 떠올려 볼까요? 자, 우리 배운 내용 떠올려 봅니다. 뭘 배웠나요? 중요한 내용을 정리할 때는요, 바로 제목을 간단히 적어보고 숫자나 기호를 이용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잘 돌아가나요? 쉽게 정리해 봅니다라고 배웠잖아요. 자, 예시를 한번 보죠. 제목, 매미가 내뿜는 액체.

제목을 잘 적었어요. 글의 제목을 참고해서 적어봅니다. 다음은 그냥 문장만 적어도 좋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숫자를 이용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고요. 또 중요한 내용에는 밑줄 쫙 그리고 별표 같은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배운 바 있습니다. 자, 찾아볼까요? 1번. 들은 내용의 제목을 적었다. 제목 맞고요. 2번. 설명과 다른 내용 적으면 안 되죠. 3번. 설명한 내용을 모두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야 하죠. 4번. 낱말로만 정리하는 것보다는 숫자나 기호를 이용하면 좋죠. 5번. 숫자를 사용하여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좋아요. 따라서 정답은 두 가지. 1번과 5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꿀단지 친구들 중에서요, 뭐, 과목 상관없이 수학이든 국어든 과학이든 문제를 풀 때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두 가지 고르시오. 또는 뭐, 모두 고르시오라고 한다면 눈치를 채야지요. 아! 정답이 하나가 아니구나. 두 개나 세 개일 수 있구나. 라는 것 하나와. 그리고 정답을 찾았으면요. 이렇게 선택지만 표시하고 여기에 적지 않은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자, 잊지 말고요. 여기에 표시도 좋지만 꼭꼭꼭 여기 괄호에다가 선택지의 번호를 잘 찾아서 개수에 맞게 적어주는 것.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꼭꼭 잊지 말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계속해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설명을 듣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보세요. 여기서도 모두 쓰시오가 나왔잖아요. 그럼 친구들은 눈치채야죠. 아, 한 명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쓰는 것이구나. 라고 말이죠. 자, 설명을 듣기 전에 주의해야 할점 바르게 말한 친구 찾아봅니다. 현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까닭, 이유를 생각하며 잘 들어야겠다. 두 번째, 혜정이. 들은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으니까 메모를 할 필요는 없겠어. 준서.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며 들어봐야지. 우리 또 배운 내용 떠올려 볼까요? 어떤 이야기나 설명을 들을 때는요, 왜 설명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 나의 어떤 경험이나 비슷한 기억들을 함께 떠올리며 들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현아와 준서인데요. 혜정이처럼, 처음에는, 아, 메모할 필요 없겠는데 라고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은 잘 잊어버립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메모를 잘 해두면 그만큼 잘 내용을 떠올리고 잘 전달하고 기억할 수가 있죠. 따라서 혜정이는 잘못 말했어요. 바르게 말한 친구는요, 두 명이에요. 현아와 준서라고 두 명의 친구의 이름을 잘 적어주면 6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7번부터 9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글을 한번 보죠.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 버스 탑승 시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요. 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을 가거나 또는 뭐 가족들끼리 나들이를 갔을 때 나는 이렇게 뭐 차를 타거나 버스를 탔을 때 이렇게 했는지 내 경험을 떠올리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주의할 점 보죠. 먼저,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주의사항, 타고 내릴 때 주의사항입니다. 버스 출입문은 앞쪽에 한개 있습니다. 이 문을 이용하실 때는 질서를 지켜 차례차례 오르내려야 합니다. 양보하지 않고 뛰거나 밀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보하세요. 이 점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타고 내릴 때 주의사항이에요. 우리 꿀단지 친구들은 버스나 차탈때 이렇게 하나요? 질서를 잘 지켜 타나요? 양보하나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버스를 탄 뒤, 이번엔 타고 나서예요. 안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안전을 위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바로 여러분이 앉은 좌석에 놓인 안전띠를 매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정말 정말 중요하지요. 잊지 마세요.
버스나 차를 타면요, 항상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안전띠를 매는 겁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자리에서 양쪽 띠를 딸깍 소리가 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가 움직일 때는 자리에서 함부로 일어나거나 이동하지 않습니다. 위험해요. 화장실 따위에 급한 볼일이 있을 때는 손을 들고 선생님을 찾으면 선생님께서 불편한 점을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주의사항, 또 타고 나서의 주의사항이 잘 나와 있네요. 자, 7번 문제부터 볼까요? 버스 탑승 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알맞은 것은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은 것은 가위 표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버스가 움직일 때에는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글 속에서요. 버스가 움직일 때뭐 이런 말 어디 있나요? 버스가 움직일 때에는 자리에서 함부로 일어나거나 이동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중요한 낱말을 중심으로 찾아봅니다. 따라서 1번은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화장실이 급하면 기사님께 가서 말씀드린다가 아니라 화장실을 찾아볼까요? 화장실 여기 있죠. 화장실 따위에 급한 볼일이 있을 때는요, 기사님이 아니라 선생님을 찾아야 하지요. 따라서 2번은 가위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출입문을 이용할 때에는 질서를 지켜 차례차례 오르내린다. 출입문 찾아볼까요? 출입문 저기 앞쪽에 있었죠? 출입문 여기 여기 여기. 버스 출입문은 앞쪽에 한 개. 질서를 지켜 차례차례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3번도 역시 맞습니다. 1번과 3번은 동그라미, 2번은 가위표를 해주면 7번 문제 해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8번 문제 볼까요? 버스를 타고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뭘 해야 한다고요? 앉자마자 과자부터 꺼내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그래요. 띠부터, 무슨 띠? 안전띠부터 잘 매야 합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자, 가방 둘곳 짝이 누구인지 물론 궁금하겠지만 3번, 좌석에 놓인 안전띠를 맨다. 이게 정답이죠. 4번, 자신의 좌석이 어디인지 확인한다. 선생님이 어디 앉아 계신지 확인한다. 다 궁금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가장 먼저 해야 할건 안전띠를 매는 것부터입니다. 8번에 3번 적어줍니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요, 약속 하나 해요. 앞으로 이 강의가 끝난 뒤에 뭐 차나 비행기나 뭐 버스나 탈 것들을 탈 일이 생기면 반드시 안전띠부터 꼭꼭 잘 매줍니다. 이게 바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앉자마자, 아, 맞아. 우리 꿀따지 선생님이 안전띠부터 매라고 했지. 꼭 안전띠부터 꼭꼭 매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문제, 9번 문제 보죠. 자, 다음은 이 글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별 모양과 같은 기호를 사용한 이유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뭐 제목, 또 번호를 또잘 이용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중요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밑줄을 쫙쫙 또잘 그어줬죠? 특히 이게 중요해. 질서를 지켜 차례로 오르내리기. 별표. 또탄 뒤에는 띠띠띠, 안전띠, 안전띠 매기. 꿀따지 선생님이 또 강조하셨어. 별 모양.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별 모양이 그리기 쉬워서, 2번 중요한 내용이어서, 3번 제목과 구별하기 위해서, 4번 제일 앞에 나온 내용이니까, 5번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어서, 중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별표를 하는 거겠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겠네. 9번에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속에도요, 이런 별표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죠? 바로 여기도요. 잘 보세요. 두눈 크게 뜨고. 여기 별표가 있고요. 중요라고 적혀 있죠. 중요하니까 별표를 해둔 겁니다. 우리도 중요한 내용을 정리할 때는요. 이런 별표 또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하면, 아, 이게 중요한 것이었지. 더잘 기억되고, 더잘 떠올려지고, 나중에 보면 좀더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10번 문제부터 13번 문제 살펴볼까요? 먼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0번 문제는요, 낱말을 찾아 쓰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낱말이냐면 물기 있는 물체의 겉이 조금 마르거나

나 얼어서 꽤 굳들 이런 낱말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글을 잘 보면서 이런 낱말이 나오면 여기다가 잘 정답 적어 주자고요. 자, 글을 보면 가부터 시작합니다. 된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먹거리입니다. 된장은 콩으로 만든 메주를 재료로 사용합니다. 메주로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문단이고요. 두 번째 문단은 먼저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들어 잘 말립니다라고 했어요. 찐콩 반죽을 되게 네모난 모양으로 빚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메주를 꾸덕꾸덕 할 때까지 말립니다라고 했어요. 말리긴 말리는데 그냥 말리는 것이 아니라 뭐할 때까지? 꾸덕꾸덕 할 때까지 말린대요. 20여일간 메주를 잘 말려 볏짚으로 묶어 띄울 준비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문단은 그 다음으로 또 내용이 바뀌고 있죠? 메주를 볏짚으로 묶어 이번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습니다. 볏짚과 공기 중에는 메주를 발효시키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메주를 서너 달 동안 매달아 놓으면 된장의 고유한 맛과 향을 내는 미생물이 많이 퍼집니다. 이 성분을 사람들이 먹으면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진대요. 이렇게 잘 띄운 메주를 이번엔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적당히 말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10번 문제 다시 볼까요? 물기 있는 물체겉이 조금 마르거나 얼어서 꽤 굳을을 뜻하는 낱말은요. 말리긴 말리는데 꾸덕꾸덕 할 때까지 말려주세요. 바로 꾸덕꾸덕이 정답이죠. 꾸덕꾸덕 할 또는 꾸덕꾸덕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에다가 선생님은 꾸덕꾸덕이라고 적어볼게요. 꾸덕꾸덕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다음 문제 11번 문제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메주를 만드는 순서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메주를 만드는 순서입니다. 자, 먼저 가, 나, 다라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낱말을 생각하며 한번 볼게요. 자, 가는요. 따뜻한 곳에서 말린다라고 했고요. 나는 찐콩 반죽을 네모난 모양으로 빚습니다라고 했어요. 다는 볏짚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띄웁니다라고 했고요. 나는 잘 띄운 메주를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낱말을 잘 보면서 무엇이 먼저 나왔는지를 보면 메주를 만드는 순서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맨첫 번째는 바로 나. 찐콩 반죽을 네모난 모양으로 빚습니다. 어디 있나요? 찐콩 반죽을 되게 네모난 모양으로 빚습니다. 이게 먼저죠. 어떤 친구들은요. 선생님, 말립니다가 먼저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지만, 이 먼저 된장의 재료가 되는 메주를 만들어 잘 말립니다는요. 문단의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심 문장이고요. 잘 말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니은부터는요. 이 문장을 뒷받침해 주는 뒷받침 문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요. 모양으로 빚는다. 무슨 모양? 네모난 모양으로 빚는다. 이게 먼저입니다. 다음은요. 따뜻한 곳에서 말립니다. 따뜻한 곳에서 꾸덕꾸덕 할 때까지 말립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가가 두 번째겠죠. 나가, 나가, 나가 하나밖에 없지요. 3번이 정답이겠는데요. 끝까지 볼게요. 다는요. 볏짚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띄운대요. 볏짚으로 묶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고 띄우고요. 마지막에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적당히 말립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라가 마지막이에요. 따라서 나가 다라 이 순서대로 골라주면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계속해서 12번 문제 만나볼까요? 기역부터 리을까지 가운데 나 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인지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또 나왔네요. 중심 문장. 그런데 그 앞에 문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를 샤샥 풀어보기 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볼까요? 자, 친구들이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자, 먼저 문단이 뭘까요? 문단. 친구들이 생각하는 동안 선생님이요. 열심히 바람개비를 돌려볼게요. 친구들이 어려워하면 바람개비가 잘 돌지 않을 것이고, 친구들이 쉬우면 바람개비가 잘 돌아갈 터인데, 어? 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자, 차분하게 생각해 봅니다. 문단은?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자, 문단은
문장들이 모이고 모여 문단이란 뭐예요? 하나의 중심 생각을 가지는 문장의 덩어리, 글의 단위를 문단이라고 하죠. 아, 잘 들어간다. 그리고 중심 문장은 뭐예요? 중심 문장은 문단 안에 들어있는데 그 문단의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 그 중심 문장을 뒷받치고 있는 문장이 바로 뒷받침 문장이죠. 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0: 바로 나 문단의 중심 문장은 기역이 되겠네요. 기호를 찾아 기역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13번 문제 볼게요. 메주를 볏짚으로 묶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놓는 까닭이 아닌 것 묻고 있습니다. 메주를 볏짚으로 묶는다. 다 문단 잘 보면 되죠. 1번, 메주를 잘 발효시키기 위해. 2번, 꾸덕꾸덕 할 때까지 메주를 말리기 위해. 꾸덕꾸덕은요, 그 이전 문단에 있죠. 따뜻한 곳에서 메주를 꾸덕꾸덕 할때 말리는 거지. 볏짚으로 묶을 때는 그렇게 큰 연관이 없어요. 된장의 고유한 맛과 향을 내기 위해 볏짚과 공기 중에 여러 가지 미생물이 많이 살기 때문에 미생물이 많이 퍼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5번, 사람에게 이로운 미생물이 많이 퍼지게 하기 위해 몸이 튼튼하고 또 건강해지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4번부터 16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보죠.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 글을 읽어보았지요. 자, 우리 이야기를 읽고 일어난 일을 파악하는 방법 세 가지 배웠는데요. 시간의 변화, 장소의 변화, 또 인물의 마음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어난 일을 조금 더잘 파악할 수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자, 14번 문제부터 보죠. 소리감자가 생긴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소리감자라는 말 한번 찾아볼까요? 이글 속에서. 자, 소리감자, 나 문단에 보면은요. 할머니께서 소리냐 할미다 내일 할미 집에 올 끼가 소리감자 나왔지요. 소리가 캐야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을 볼게요. 자, 다른 때 같으면 가기 싫다고 했을 텐데 내 감자가 생각나 얼른 간다고 했어요. 내 감자가 생긴 건잘 봐야죠. 한 달도 더 앞이에요. 할머니네 감자밭을 지났는데 이랑마다 감자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줏빛 꽃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할머니, 지금 캐면 안 돼. 때 되면 소리가 캐면 되제. 그럼 저거, 그 자줏빛 꽃이 핀 감자. 내 감자 할 거야. 할머니가 잘 가꿔야 돼. 오야, 오야. 자줏꽃 핀 감자, 이제 소리끼다. 이렇게 소리 감자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1번, 소리가 감자를 캤기 때문에. 2번, 소리가 감자를 잘 가꾸었기 때문에. 3번, 친구가 소리에게 감자를 선물했기 때문에. 4번, 심심한 소리를 위해 할머니께서 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5번, 소리가 밭에서 자줏빛 감자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문제 15번 문제 보죠. 시골에 대한 소리의 마음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 까닭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가 문단에서 시골은 싫다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시골에 얼른 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요, 내 감자가 생각났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내 감자, 소리 감자가, 소리 감자가 생각나서 라고 선생님은 적어 볼게요. 인물의 마음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6번 문제 확인해 보죠. 소리 감자가 생겼을 때 소리의 마음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신기하다. 2번, 소중하다. 3번, 궁금하다. 4번, 속상하다. 5번, 기대된다. 에서 나만의 감자가 생기면 정말 기대되고 궁금하고 신기하고 그렇겠죠? 하지만 속상하진 않을 겁니다. 따라서 16번 정답은 4번이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단원정리평가 1회 16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이번 시간 문제를 풀며 알게 된 내용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또 꿀단지 친구들만의 감자는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만의 보물을 수강구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어서 단원정리평가 2회 문제 풀어볼 거니까요. 미리 풀어보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단원정리평가 2회 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

행동 요령. 박수 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장갑.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인우입니다. 오늘은 실전책 19번째 시간입니다. 다항식의 곱셈, 중단원 서술형 대비 쭉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렇죠, 요 내용들,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계산이거든요. 계산? 좀 납득이 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계산하면 수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첫 번째 단원 루트에서도 연산이 많이 중요했죠, 그렇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근데 여기서도요, 우리가 이제 문자들을 대상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개하는 과정. 근데 그 전개하는 과정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것들을 곱셈 공식이라고 칭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들을 계속 풀어 나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제일 먼저 연습해야 될 것은 그렇죠. 그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의 본인의 계산 속도를 올리는 것이에요. 알겠죠? 네, 오늘도 쭉 문제를 살펴볼 건데 이 부분 항상 네, 인지를 해주세요. 자, 실전책 35쪽입니다. 중단원 서술형 대비 7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x 더하기 a의 제곱이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00분의 1일 때 전개를 한 거죠. 그럴 때 상수 a와 b를 구해서 더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모두 구하래요. 모두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가 아닌가 봐요. 이런 소소한 표현들이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되거든요. 일단 보죠. 자, 일단 봤을 때 한번 좌변을 전개해 볼까요? 좌변을 전개하면 x 더하기 a의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몇 ax? 그렇죠. 2ax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a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것이 지금 무엇과 같으냐? 얘는 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00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물론 항별로 비교해도 됩니다. x제곱 항, 그 다음 x항, 상수항. 그렇죠? 우리가 조만간 그렇게도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끼리끼리 비교해주면 되겠죠? 근데 2a는 b네요. 그렇죠? 아직은 좀 그렇죠? 2a는 b. 얘는 영양가가 좀 없는 상태고 그 다음 상수항끼리 봤을 때 a제곱은 어떻게 돼요? 100분의 1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쪽에서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a는 누구 아니면 누가 가능해요? 요거 100분의 1의 제곱근이잖아요, 그렇죠? 제곱해서 100분의 1 되는 것, a는 10분의 1도 있고 마이너스 10분의 1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한 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걸 먼저 구하는 게 그죠? 예, 중요하겠네요. 요거 구했다면 이미 A 값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그쵸? 예를 들어서 모두 구하시오네요. 이게 모두 구하시오라고 해서 막한 10가지, 뭐 100가지 구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구해도 모두 구하시오는 거거든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보통 문제가 구분될 때 이렇게 번호를 써줘도 좋아요. 1번, 2번.

자, 그럼 1번이면 이제 2번에서는 A 값에 따라 두 가지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A가 10분의 1인 경우, 10분의 1이면, 자, B가 어떻게 되죠? A의 두 배잖아요? 그럼 B는 10분의 2가 되네요. 약분 안 할게요. 왜냐면 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로 할까요? 이렇게 되면 A 더하기 B는 10분의 3이 나오죠. 그렇죠?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0분의 1이면 B는 이것의 두 배니까 마이너스 10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B는 이렇게 마이너스 10분의 2. 자, 다시 약간 요렇게 적어볼게요. 10분의 2. 그러니까 2를 더한 것은 마이너스 10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답은 이제 두개 적으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적어 보겠습니다.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쪽에도 적어 볼까요? 답은 마이너스 10분의 3 또는 10분의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서는 그냥 콤마, 쉼표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분의 3, 그리고 뭐 10분의 3 이렇게 써도, 이 문제 안에서는 크게 어려울 거, 뭔가 문제가 될것 같진 않지만, 우리가 2차 방정식 단원부터는 이두 가지 대상을 지칭할 때 보통 또는이라는 표현을 써요. 일상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이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A가 10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10분의 1이다. 요런 의미거든요. 일상적인 용어로. 그래서 A가 10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10분의 1인데, 그럴 때마다 각각 10분의 3 아니면 마이너스 10분의 3이다. 이런 의미로 또는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8번이요. 자, 요거는 그냥 쭉 좌변을 전개한 거랑 전개한 걸 더해서, 그죠? 계산하라는 거네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먼저 계산을 좀 해보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이 좌변을 다시 한번 써서 는 해도 되는데요. 이거를 뭔가 조금 적기 그렇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주어진 식을 계산하면 하고 그다음부터 써도 될것 같아요. 제말 들었어요? 주어진 식을 계산하면. 요 정도? 근데 좀더 간단하게, 요렇게 쓰기도 해요. 주어진 식이다 또는 준식 이렇게 쓰기도 해요. 괄호 열고 그다음 는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바로 적어볼 텐데 뒤에 거는 비교적 간단해요. 합차죠, 그렇죠? 합차. 그죠? 근데 앞에 거를 합차를 알아채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합차 알아채기입니다. 자 보면 합차라고 잘안 보일 수 있지만 뒤에 있는 마이너스 3y는 서로 똑같고 반대로 앞에 있는 마이너스 2x와 2x는 서로 부호가 반대죠. 그쵸? 요것도 합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희가 알아요 라고 좀 어필을 하고 싶으면 요 부분도 추가해도 좋아요. 아니면 바로 계산해도 되겠어요?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희가 알아요. 한번 티 내볼게요. 마이너스 3y를 앞에 두고 요렇게 적어볼게요. 그 다음 뒤에도 마이너스 3y 더하기 2x 이렇게 적어볼게요. 선생님 저 이거 합찬 거 알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 부분은 좀 계산을 해줍시다.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한번더 계산을 해주면 앞에 쪽은 자, 마이너스 3y의 제곱 마이너스 아니죠? 플러스 9y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4x 제곱. 먼저 앞에 부분 나오고요. 자, 여기도 2분의 1 곱하면서 쭉 정리를 해보면 더하기 8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y 제곱이죠. 그쵸? 그러면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는데 x 제곱이 보통 앞에 나오죠? 그럼 x 제곱 먼저 계산하면 4x 제곱. 자, 그리고 보통은 xy 항을 안 쓰는데 여기는 bxy라고 되어 있으니까 써볼게요. 몇 xy? 가끔 이거 당황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0xy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y 제곱 계산해 보면 9 빼기 2분의 1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2분의 18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더하기 2분의 17y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A, B, C가 나오네요. A는 4, B는 0, C는 2분의 17이죠. 그렇죠?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은 AC 더하기 B니까 구해주면 되겠죠.

AC 곱하면 34 더하기 0이니까 답은 3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어렵진 않다? 어렵죠. 그렇죠? 단순 계산인데요. 이걸 또 서술형이라고 생각하면 완전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어요. 계산 연습이다. 그렇죠?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화이팅! 자, 9번. 자, 요것을 전개하여 간단히 하였더니 x의 계수가 마이너스 8일 때 상수항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또쭉 전개하는 게 안전해요. 어떤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성장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용어를 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 용어를 사용하는 쪽으로 풀이를 작성을 해볼 텐데 팁입니다. 문제에 있는 표현을 잘 쓰세요. 문제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x의 계수, 상수항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상황을 봤을 때 x의 계수가 마이너스 8이니까 주어진 식에서 x의 계수만 구해볼게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x의 계수.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x의 계수만 구해보면 ax 빼기 9x, 그쵸? 그럼 먼저 a 빼기 9가 나오죠, 그쵸? 괄호를 써줄게요. 앞에 거에서 가져왔어요. 이런 의미로. 그리고 뒤에 쪽은 마이너스 2x의 두 배, 마이너스 4x가 x항이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4. 이것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쵸? 괄호는 굳이 안 써도 돼야 알겠죠? 제가 조금 뽐낸 거예요. 자, 어쨌든 주어진 부분을 계산하면 a 빼기 9에서 또 4를 빼는 거니까 a 빼기 13이죠, 그쵸? 이렇게 이것이 마이너스 8이니까 a는 얼마예요? 자, 이항 해주면 어떻게 되죠? 5가 되겠죠. 5. a 찾았습니다. a 찾았고 상수항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1번 하고 2번 상수항 이렇게 명료하게 작성할 수 있겠죠. 채점하는 분들이 아, x의 계수 구하고 있구나. 상수항 구하고 있구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상수항 하나하나 적어보면 자, 여기는 마이너스 9a, 그다음 뒤에 쪽은 더하기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a가 5니까 마이너스 45 더하기 4, 답은 마이너스 41 이렇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예, 이 부분에서 좀 주의할 점, 그러니까 용어를 왜 사용하지 말라고 하냐면 여기서 학생들이 좀 애매한 상황이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a 빼기 9x, 뭐, 예를 들어, 빼기 4x는 a 빼기 13x.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전혀 뭐, 문제가 없다고 볼수 있지만, 풀이를 보시면, 여기 x의 계수라고 써놨잖아요. 그쵸? x의 계수는 그 x항들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를 의미하는데, 요 빨간색 부분만 작성한다면? 그러면, 이게 계수인가? 라고 채점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망설여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좀 자제하자라고 처음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쓸 거면 확실하게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빨간색 이렇게 적으면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적어주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쓸 거면 X항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쵸? 네,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41이었어요. 그다음 10번 보면요. 자, 10번도 마찬가지로 쭉 전개해도 괜찮은데요. 이젠 조금 요령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객관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A를 구해보면, A 곱하기 4가 얼마예요? 12죠, 그쵸? 연습장처럼 위에 써놓을게요. A 곱하기 4. 이것이 10이다. 그쵸? 그럼 A는 3이겠고, 그 다음에 B는 여기 상수항을 보는 거죠? 마이너스 6 곱하기 B. 그죠? 마이너스 6 곱하기 B가 마이너스 30이니까 b는 5네요. 그쵸? 그리고 c는 그렇죠. 두개 계산해서 하면 전형적인 문제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세련되게 적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제안을 드려보면 1번 x제곱항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앞에 x제곱의 계수 둘을 분리해야겠죠? 그럼 통일시켜서 계수로 쭉 적어볼게요. x제곱의 계수로 갑니다. x제곱의 계수. 자, 그럼 x제곱의 계수를 보면 a 곱하기 4죠? 4a. 그것이 12가 된다. 그쵸?

그래서 A는 3이다. 이렇게 A 찾아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상수항을 보는 겁니다. 상수항. 상수항은 위에도 써놨지만, 마이너스 6B가 마이너스 30이기 때문에 B는 5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혹시 채점하기 편하게 이런 포인트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줘도 좋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머지 C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C는 X의 계수와 관련 있죠? 그래서 X의 계수.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러면 좌변에서는 마이너스 24와, 그쵸? 이렇게. 그리고 AB, 둘의 합이죠? 더하기 AB, 이것인데요. 지금 A랑 B가 3과 5니까 마이너스 24 더하기 15입니다. 그쵸?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요것이 얼마예요? C죠, C. 그쵸? 그래서 C는 마이너스 9구나. 그럼 답을 구해보면 A와 B와 C의 합입니다. 8에다가 마이너스 9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네,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쵸? 이렇게 답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문제에 어떤 용어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선생님, 저는 그래서요. 그냥 전개할게요. 라고 해도 되지만, 그렇죠. 본인을 더 실력을 성장시키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죠. 아, x제곱의 계수랑 x제곱항이라는 표현이 조금 미세하게 다르구나. 뭐가 다른 건지 공부하는 거죠.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11번입니다. 11번. 전개하고 있는데 3을 A로 잘못 봤대요. 그럼 3을 A로 바꾸고 전개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쭉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전개를 해볼까요? 4x 더하기 A 곱하기 5x 빼기 2는 자, 지금 잘못 보고 전개했더니 이렇게 되었대요. 이렇게 일단 적어보고요. 이렇게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이걸 전개해 볼게요. 4x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4x 더하기 A 곱하기 5x 빼기 2는 일단 몇 x제곱? 네, 20x제곱. 그 다음에 5ax와 마이너스 8x죠. 그렇죠? 이럴 땐 계수만 생각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5a 마이너스 8. 그렇죠? 그럼 더하기 5a 마이너스 8까지 쓰고 당연히 x항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상수항은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위아래 쓱싹쓱싹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볼게요.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0이죠? 적습니다.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2, a는 6, 먼저 a 구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는 여기 있죠? 5a 빼기 8이므로 30 빼기 8, 22가 되네요. 그쵸? B도 구했습니다. 그쵸? 그럼 A 더하기 B를 구하는 것이니까요. 답은요? 네, 2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네, 답을 구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12번이요. 자,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나와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네요. 그쵸? 주어진 상황을 식으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x 더하기 a 곱하기 2x 더하기 9는 2x제곱 더하기 bx 빼기 27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조금씩 적다 보면 굳이 표현을 써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 난도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냥 아니 9 곱하기 a가 마이너스 27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쵸? 바로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시간이 별로 없다면 답부터 적지만, 시간이 조금 있다는 가정하에는 조금의 표현을 추가해보자 이거죠. 지금은 공부하는 거니까요. 자, 먼저 상수항 보겠습니다. 상수항. 상수항을 비교해보면, 9a는 마이너스 27이므로, a는 마이너스 3이죠. 그쵸? 한 번씩 검산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구해볼까요? 2번. X의 계수 구해보겠습니다. 좌변에는 2a 더하기 9가 되겠죠. 그쵸? 2a 더하기 9. 그럼 한번 더.

적어볼게요. A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9예요. 3이죠. 그것이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를 구했습니다. 그렇죠? 둘을 곱하라고 하네요. 그럼 A, B는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겠죠. 12번이었습니다. 넘어가죠? 13번. 자, 이번엔 진짜 도형이 등장했네요. 그렇죠? 이게 아마 실제로 여러분들 평가에 등장한다면 꽤나 부담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육면체의 부피가 아니라요. 겉넓이에요. 겉넓이. 생각을 해보면 입체 도형의 부피는 보통 세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를 다 만약에 x에 대한 1차식으로 세팅을 하면 부피는 3차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3차는 학습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 3차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넓이에 대한 게 보통 나와요. 근데요, 여러분 1학년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부피보다 겉넓이가 은근히 더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렇죠. 구해야 될게 은근 많아요. 지금도 보면 면을 무려 6개의 면에 대한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구해도 되는데, 그렇단 얘기는 우리가 배운 그 곱셈 공식 또는 그 전개를 6번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힘들겠고, 그나마 면이 두 쌍, 그죠? 두 개씩 한 쌍을 이루잖아요, 그죠? 앞에, 뒤에, 오른쪽, 왼쪽, 위, 아래, 그죠? 그러면 적당히 세 개의 면을 구해서 두 배를 해도 좋고요. 근데 지금은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그죠? 이쪽을 가로와 세로, 밑면의 가로, 세로라고 하면 길이가 같네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이렇게 직육면체의 겉넓이. 겉넓이는 일단은 자, 는하고 적어볼게요. 어떤 거 먼저 두 개냐? 지금 밑면이라고 세팅을 해볼게요. 위아래가 이거 두 개. 두 개. 자, 적어볼게요. 두 개입니다. 곱하기 2x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할 때는 곱셈을 쓰는 편이에요. 보통 곱셈 생략하죠? 그러면 좀 느낌이 안 오는데 이렇게 하면 아, 이것의 두 개. 이런 표현이 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더하기. 자, 이제 옆면이라고 표현하는 쪽이죠. 옆면이 네 개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구하고 네배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 보면 2x 더하기 5 곱하기 4x 빼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2x 더하기 5 곱하기 4x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적었고요. 이제 계산만 잘 하면 됩니다. 는2 곱하기 4x 제곱 더하기 2 곱한 거에 2배, 20x. 그 다음 더하기 25. 이렇게 되는 거고요. 더하기 4, 괄호 열고. 자, 이게 먼저 계산할게요, 여기. 8x 제곱. 그 다음 더하기 몇 x냐? 20 빼기 6이죠, 그쵸? 14x. 그 다음 상수항은 마이너스 15.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번더 전개하고 더해줄게요. 8x 제곱 더하기 40x 더하기 50, 그 다음에 더하기 32x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14는 16 더하기 40이라서 56x 빼기 여기는 20 더하기 40, 60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동량끼리 계산하면 40x 제곱. 그 다음 더하기 몇 x냐? 40 더하기 56. 그러면 96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0에서 60을 빼면 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A, B, C 꼴로 나타내시오. 나타냈죠. 그렇죠? 이게 답이 되는 거죠. 40x 제곱 더하기 96x 빼기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 겉넓이는 나온다고 하면 이 길이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좀 문제가 다양해지긴 해요. 근데 항상 풀수 있는 건 3개를 구해서 2배 하는 건데 계산량이 많으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계산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죠? 생략이 되어도 좋아서 보통 시작과 끝만 잘 맞으면 보통 이것은 만점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 힘드세요?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더 힘들 것 같지 않을까요? 그쵸? 우리 같이 힘을 내봅시다. 알겠죠? 자, 14번이에요. 14번. 자, 이게 우리가 다음 강까지 좀 연결되는 좀 새로운 학습 내용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제곱근과

곱셈 공식이 섞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전개를 하면서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일단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앞에 거 제곱 얼마예요? 여기 위에다 적어볼게요. 27이죠? 27. 가운데는 2 곱한 거의 2배잖아요? 마이너스인데 6루트 3의 2배니까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원래 상수항 포지션이죠? 기존에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서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앞의 제곱과 뒤의 제곱이 계산이 가능하죠. 보세요. 루트가 있는 식에서는 제곱을 하면 루트가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순서를 우리 곱셈 공식 변형 풀듯이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 그렇게 순서를 하듯이 여기서도 전개를 할때 그냥 앞에 거 제곱과 뒤에 거 제곱을 먼저 계산하면서 적어보면 계산량이 조금은 줄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계산을 할때 앞에 거 제곱하면 27, 뒤에 거 제곱하면 4 이렇게 먼저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6루트 3의 2배 이렇게 적으면 조금 낫다는 거죠. 이게 좀더 익숙해지면 이 부분을 바로 31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뒤쪽은 볼게요. 마이너스 그대로 두고 괄호 열고. 자, 이쪽도 보면은 뭐 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도 좋지만 근호가 사라지는 쪽 먼저, 그리고 안 사라지는 쪽두 개. 이렇게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2루트 3이 있으니까 루트 3이랑 곱하면 6이죠. 그쵸? 자, 그리고 요렇게 1과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루트 3은 아까 마이너스 3이랑 안 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6루트 3. 그리고 요렇게 곱하면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쵸? 뭐 어떻게든 하시든 상관없어요. 그냥 저의 방법을 좀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는31 빼기 12 루트 3 빼기 3 마이너스 5 루트 3이죠. 그쵸? 계산해 보면 끼리끼리 빼면 되겠죠? 31 빼기 3 2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루트 3에 마이너스 5 루트 3을 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2 더하기 5네요. 그쵸? 마이너스 7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A는 28. B는 7 아니죠? 부호 항상 조심하세요. B는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러면 B분의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15번. 자, 이거는 우리가 종종 했던 건데, 자, 이거는 모양을 봤을 때 더하고 빼고 곱하는 것까지가 간단해진다는 거였고요. 일단 주어진 식을 적어볼게요.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는 xy분의 y제곱 더하기 x제곱이죠? 요렇게 적어볼게요. 그죠? 그러면 저 상황에서 보세요. 추가적으로 xy는 둘 곱한 거예요. 합차공식 적용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6 빼기 4라서 2가 되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일단 x 더하기 y를 알아야겠죠? x 더하기 y는 깔끔하게 2루트 6이 나옵니다.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요거 제곱 24 빼기 xy 몇 개? 두 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20이 됩니다. 그래서 답을 내보면 2분의 20이라서 1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16번입니다. 자, 보시면 전형적인 곱셈공식 변형이 제일 끝머리 문제예요.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게좀 흩어져 있긴 하지만 얘네 두 개와 얘네 두 개를 묶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과 2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과 같은 거죠. 그쵸? 그럼 구해보면 앞에 것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88에 64에다가 얼마를 뺀 거? 네, 2를 뺀 거예요. 괄호로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2 곱하기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여기도 괄호 각각 구한 거다. 이런 의미예요. 좀더 예쁘게 따로따로 써줘도 문제는 없어요. 계산해보면 62 더하기 16이죠. 그쵸? 그럼 답은 78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익숙한 문제들, 오히려 14, 15, 16이 좀 그나마
작성할 게

적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서술형이 아니다라는 마음 풀고 한번 정리해보고 해설과도 비교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드디어 마지막으로 서술형 대비 살펴볼 거예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정답을 향해 떠나는 여행, 은혜쌤과 함께합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하고 글을 쓰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정말 쓰는 게 올바른 문장인 건지 내 생각이 잘 전달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2단원 공부를 함께 하면서는 내가 평소에 하고 있는 말, 쓰고 있는 글에 무리, 오류가 없는지 정말 잘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문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의 생각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건데 그 그릇에 금이 가거나 깨지면 온전하게 그 생각을 담아내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문장 성분도 배웠고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도 배웠고 또 그것을 문장을 잘 전달하기 위한 매체는 또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배웠으니까 2단원 공부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낼 때도 또는 일기 한 문장을 적을 때도 조금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낱말 퀴즈 정답 확인해 보고 오늘의 공부 시작해 봐야겠네요. 우리는 합창 연습을 포기하지 않았다. 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정답은 결코였습니다. 아,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내가 뭘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결코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뒤에 부정하는 말 않았다가 왔지요. 그냥 이 낱말 없이 우리는 합창 연습을 포기하지 않았다 보다 우리는 합창 연습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무조건 갔다. 뭐 이런 의미가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는 정말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나는 정말 결코 한마디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뭐 이렇게도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공부 11번 문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여행 시작하는 기차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 공부가 끝나고 나면 단원 확인 평가도 20번까지 다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재는 몇 쪽 펼치셔야 하죠? 그렇죠. 50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아, 우리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형서비의 하루라는 글의 일부분이네요. 형과 나는 신나게 갯벌 썰매와 조개를 캤다 라고 나오는데 가장 처음에는 이 그림과 문장은 아니었고 뭐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 뭐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형과 나는 신나게 갯벌 썰매와 조개를 캤다. 무리 없군. 오류가 없어요. 이렇게 읽히나요? 우리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를 배우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 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어떤 부분이요? 그렇죠. 조개를 캤다는 괜찮은데 갯벌 썰매와 조개를 캤다라고 하면 갯벌 썰매도 캤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적어와 서술어가 지금 어울리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갯벌 썰매를 타고 조개를 캤다. 이렇게 목적어에 어울리는 서술어를 각각 넣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끝에 있는 조개를 캤다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문장 호응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예리한 눈으로 살펴보면 갯벌 썰매는 캐는 게 아니지 여기에 어울리는 서술어를 넣어줘야지 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글을 쓰는 입장이 됐을 때도 내가 쓴 글을 쭉 읽어보면서 아, 여기 지금 목적어에 어울리는 서술어가 빠졌네 하면서 고쳐 쓰는 거고 그것이 고쳐 쓰기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11번 문제이네요. 형과 나가 즐겁게 놀고 있다. 맞죠? 아빠께서 썰매를 끌어주신다. 썰매라는 게 들어가기는 했는데 아빠께서 끌어주셨나요? 아니죠. 그림을 보면 형이 이렇게 썰매를 끌어주고 있었죠. 좋은 형입니다. 자, 이 내용은 틀렸고요. 엄마께서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신다. 우리가 그림에서 역시 찾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기에 1번에만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네요. 12번. 기억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갯벌 썰매와 조개를 캤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다른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갯벌 썰매는 캤다라고 안 하고 갯벌 썰매를 탔다 이렇게 해야 하니까 한 문장으로 이으려면 갯벌 썰매를 타고 조개를 캤다 이렇게 적어야 하는 것이죠. 자, 누가 알맞게 말했는지 봅시다. 캐다는 조개를의 어울리지만 썰매에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썰매에 어울리는 서술어도 넣어야 해.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말이죠. 자, 이 서술어는 여기에는 어울리지만 여기에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썰매에 어울리는 서술어 뭐요? 저 타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썰매와 조개를처럼 목적어가 두 개일 때는 두 개의 목적어에 모두 어울리는 서술어로 바꾸어야 해.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렇죠? 목적어가 갯벌 썰매를 뭐 타고 그다음에 조개를 캤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목적어가 두 개인데 자, 모두 어울리는 서술어 찾을 수 있나요? 목적어마다 어울리는 게다 달라요. 썰매와 조개를에 어울리는, 모두 어울리는 서술어가 없으니까, 모두 어울리는 서술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각각 어울리는 서술어로 바꾸어야 해. 이렇게 바꾸어 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주연입니다. 이거는 지금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 중에서도 12번 문제는, 무엇과 무엇의 호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중에서, 그렇죠.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도 맞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쓰는 목적어에 어울리는 서술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자를, 에 어울리는 서술어. 선생님이 쭉 한번 써볼게요. 네 가지 정도. 양말을. 그럼 이것도 목적어죠. 을 이런 것이 주로 붙는다고 했으니까요. 주어는 생략하고 우리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만 쓸게요. 그다음에 뭐 김치를. 선생님 먹는 거 좋아하니까 음식도 하나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음식 하나 더 할까요? 송편을, 송편을. 여기에 이제 각각 어울리는 우리 서술어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자, 모자를은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모자를 신다라고 하나요? 모자를 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쓰다. 또는 쓴 것을 이제 어떻게 한다고 하죠? 벗다, 벗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쓰다, 벗다. 라는 서술어가 와야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양말을 모자 양말 뭐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럼 양말을 쓰다. 얼른 양말 써라 이러나요? 어떻게 얘기해요? 양말을 신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양말을에 어울리는 서술어는 신다잖아요. 벗다는 똑같이 쓸수 있겠네요. 그렇죠? 양말을 신다, 벗다. 하지만 쓰다 신다가 다른 서술어가 되겠고요. 김치를 뭐 만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우리 보통 어떤 표현을 쓰나요? 김치를 담그다 이렇게 하죠. 김치를 담그다 하면 목적어에 딱 어울리는 서술어고요. 송편을 만든다고 역시 해도 되지만 우리 보통은 뭐라고 표현해요? 송편을 손으로 빚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송편을 빚다, 빚는다, 빚었다 이렇게 하니까 목적어에 어울리는 서술어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조개를 캤다는 문장

제가 없지만 갯벌 썰매를에 해당하는 그 목적어에 어울리는 서술어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라고 주현이가 말한 설명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가적으로도 아 이런 것들이 단어에 따라서 단어 낱말에 따라서 어울리는 짝꿍이 따로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읽으면서 고쳤을 때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3번 중요한 문제예요. 경험을 글로 쓰는 과정을 생각하며 다음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모두 동그라미 하시오 했어요. 근데 우리 문제를 풀기 전에 경험을 글로 쓰는 과정을 한번 또쫙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겪은 것을 글로 쓰고 싶어 하면은 가장 처음에 뭐였죠? 내가 글을 왜 쓰는 거지? 글 쓰는 목적도 생각하고 열심히 쓰면 누가 읽는 거지? 읽을 사람도 정하고요. 그다음에 생각해야 될 점이 내가 겪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걸 적을까? 경험, 글로 쓸 경험을 정하는 거죠. 그다음엔 어떤 거였나요? 아, 나이 경험 쓸 거야라고 마음을 정했는데 몇날 며칠에 거쳐서 여행을 했다라고 하면 뭐 월요일에는 무엇을 했는지, 화요일에는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에 따라서 또는 여기 갔다가 그다음에 여기 갔어. 장소 이동에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 이제 완벽히 정리됐다. 글 쓰자가 아니라 여기 13번 문제에 나온 표처럼 글의 짜임, 처음, 가운데, 끝을 짜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정리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틀 계획 두 글자로 우리 개요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개요를 이렇게 정리했으면 글을 쓰고 마지막에 쭉 읽어보면서 고쳐 쓰는 그것이 경험을 글로 쓰는 여섯 가지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개요가 있으니까 어떤 단계예요? 글의 짜임을 생각하며 무엇으로 정리한다고요? 개요로 정리하기. 선생님도 글을 쓸 때, 특히 굉장히 긴 글을 써야 하거나 중요한 글을 쓸 때는 꼭 개요로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정리를 하지 않으면 처음에 들어갔던 내용이 가운데나 끝부분에 계속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 첫 시작을 뭘로 해야 하지? 고민이 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봤을 때이 부분은 가운데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어울리겠는데 하는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글을 쓰기 전에 이렇게 개요로 정리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요를 적을 때도 처음, 가운데, 끝에 어울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13번 문제에선 그걸 함께 찾아보는 건데요. 처음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간단히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요, 언제, 누구랑 어디에 갔었습니다. 그런 것을 소개해야지, 아, 그랬구나, 이해를 하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를 궁금해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들어갈 내용을 찾는 거예요. 글의 목적, 읽을 사람, 경험의 구체적인 과정, 그때 든 생각이나 느낌 중에서 가운데에 들어갈 건 뭐죠? 그 경험, 이제 소개를 했으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어떤 일들이 있었어, 궁금하잖아요. 이번에 내용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이나 느낌, 어떤 것들이 느껴졌는지를 가운데 부분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 느낌 끝에 오는 거 아니었어요? 끝에도 올수 있죠. 그 경험을 통해 배우거나 느낀 점, 다짐이나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지만, 과정이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그때 뭐 재밌었다, 그때 이런 느낌을 느꼈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글의 목적이나 읽을 사람은 가운데에 들어갈, 개요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 우리 경험을 글로 쓰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단계였죠. 좀 헷갈렸을 수 있어요. 아, 글의 목적? 읽을 사람? 우리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근데 개요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 가장 첫 단계, 경험을 글로 쓰는 과정의 첫 단계였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13번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14번부터 15번까지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보니까 우리 세 가지 배웠던 매체 중에서 어떤 거예요? 네, 너무나 명확하게 여기 답이 있군요. 전자우편이라는 매체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는 건데요.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이것을 뭐라고 했죠?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주소는 주소인데 전자우편 주소라고 불렀습니다. 전자우편 주소. 이것을 적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뭐였죠? 단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됩니다. 여기 알파벳

R로 시작하는데 뭐 V로 적는다거나 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거나 아예 도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한 글자라도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또 제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자 참여에 싣고 싶은 글과 그림을 제출합니다라고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전자우편 수신함에 여러 그 우편물이 도착하는데 제목만 보고 아 이거 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목이 했었죠. 그리고 보낸 날짜도 전자우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언제 보냈던 거지? 일주일에 왔던 거구나. 일주일 전에 왔던 거구나. 아, 오늘 도착한 우편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요. 내용을 다 작성하고 보내기를 누르면 만약에 이 주소가 정확하다면 그 사람에게 딱 전송이 되겠죠. 네, 내용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평소 무슨 무슨 어린이 잡지를 즐겨 읽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아, 이 전자우편이라는 것도 편지 글이기 때문에 첫 인사를 해야 하는구나, 우리 배운 적 있었습니다. 다음 달이 어린이 잡지 독자 참여에 싣고 싶은 글과 그림을 보냅니다. 아, 이것이 이 친구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에도 이 내용이 들어갔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내며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한 글과 그림입니다. 첨부한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첨부한 자료가 글과 그림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매체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첨부할 수 있어요. 첨부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어떤 문서에 자료를 덧붙일 때 첨부한다라고 했잖아요. 잡지를 읽는 친구들에게 제 글과 그림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드림까지 끝인사도 완벽하게 마쳤네요.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예요? 첨부 자료를 넣을 수가 있다. 무슨 매체로요? 전자 매체로요. 글을 쓰는데, 아, 내가 독자 참여 이 글과 그림을 보내고 싶은데, 뭐, 학급 누리집에 올릴까? 아니면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낼까? 전자우편으로 보낼까? 고민을 해봤더니, 아, 첨부 자료가 있으니까 전자우편으로 보내야겠구나. 라고 해서 이 매체를 선택하게 됐겠죠. 14번입니다. 글쓴이가 전자우편을 보낸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전자우편을 왜 보냈니? 글을 쓴 목적이 뭐니?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어린이 잡지, 뭐 글과 그림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선지 차근차근 확인해야겠어요. 어린이 잡지에 찾아가고 싶어서 아니죠. 또는 저 이거 즐겨 읽는데요.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정확한 목적, 글과 그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아, 3번에 있네요. 어린이 잡지 독자 참여에 글과 그림을 내가 보내서 친구들이 나의 글과 그림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전자우편을 보냈습니다. 어린이 잡지 독자 참여에 당첨자를 확인하려고 여기까지 보면 맞는데 했는데 당첨자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를 보내야 당첨이 되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잡지에서 읽은 글과 그림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글 그림 보냈는데 만약에 당첨이 되면 소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보낸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3번이었네요. 어린이 잡지 글 그림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럼 하나하나씩 천천히 보셔야 해요. 15번. 전자우편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그럼 이 매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하필 이 매체를 선택했을까?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제목만 보고 글의 내용을 짐작하기 어렵다. 우리, 전자우편 제목 보고, 아, 여기에 싣고 싶은 글과 그림 응모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으니까 짐작할 수 있죠. 받는 사람의 전자우편 주소가 올바른지 확인한다. 선생님, 이거 중요하다고 했었죠? 하나라도 틀리면 제대로 전송이 안 돼요. 글도 열심히 쓰고 그림도 열심히 그렸는데 전자우편 주소를 잘못 적어서 보내지 못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여러분도 이 매체를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편리함이 있지만 이것 하나를 꼭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16번부터 17번까지의 문제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겠습니다. 지유라는 친구가 아 지난 학급 발표회 때 내가 우리 반 친구들 사진 이렇게 찍었어 하면서 옆에 친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그 휴대전화에 있는 그 사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학급 발표회 이렇게 적혀져 있었죠. 그러니까 같이 사진을 보고 와 발표하는 친구 모습이 잘 나왔어. 우리 반 친구들끼리 다 같이

같이 보고 오랫동안 기록으로 남길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했습니다. 아, 우리만 보기 아깝다. 우리 반 친구들끼리 다 같이 보고 또 기록으로도 남길 수 있으면 좋겠어. 어떤 매체에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6번. 남자아이가 지우에게 말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하시오. 학급 발표회 때 사진 찍을 계획을 세우자. 이거예요? 이미 사진 찍었잖아요. 그쵸? 학급 발표회 때 찍은 사진을 발표한 친구에게 전달하고 싶다. 여러분, 2번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요. 찍은 사진 전달하고 싶다. 그런데 발표한 친구에게만 전달하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반 친구들끼리 함께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너 발표했으니까 이 친구들에게만 주자가 아니라, 아, 다 같이 보자. 발표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2번은,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지만, 틀린 내용입니다. 학급 발표회 때 찍은 사진을 우리 반 친구들끼리 같이, 이게 정확한 설명이죠. 같이 보고 또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고 한 내용까지도 알맞네요. 17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대화에서 활용하기에 알맞은 매체는 무엇입니까? 자, 매체. 선생님이 크게 한 번만 다시 적어볼게요. 매할 때는 아이고요. 그렇죠? 체할 때는 어이를 쓴다는 거. 자, 요것도 여러분 잘 적으셔야 돼요. 매체. 둘다 아이로 쓰거나 둘다 어이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매체라는 건 뭐였어요? 나의 생각이나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 대화 상황을 보니까, 우리 반 어떤 학급 행사에서 찍은 사진을 우리 반 친구들, 학급의 구성원들과 같이 공유하고 또 기록하고 싶은 거니까 그런 특성을 반영한 매체를 선택해야 되겠죠. 어떤 거예요? 학급 누리집. 4번의 정답이 있죠. 우리가 배운 그런 매체들 3, 4, 5번에 다 있습니다만 학급 행사에 사진을 찍은 것고 거였고 그다음에 학급 구성원들끼리 공유하고 싶었고 기록할 수 있는 매체 학급 누리집이었죠. 선생님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저 블로그가 뭔지 몰랐어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블로그는요 개인 공간이에요. 자신의 어떤 일기나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이것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고 자료를 첨부할 수도 있지만 학급 구성원들끼리 같이 공유하거나 모두가 글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블로그를 소유한 개인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매체는 적합하지 않아요. 물론 답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이게 뭐예요? 궁금할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18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어떤 매체예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었던 학급 누리집이네요. 5학년 무슨 반인지는 모르지만 이반 친구들만 이 학급 누리집에 글을 올리고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볼수 있겠죠? 최은우라는 친구가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 시간도 나와요. 학급 누리집에. 48분 전에 은우라는 친구가 글을 올렸구나. 또알수 있어요. 자, 이건 뭐죠? 학급 자리 바꾸기 의견을 모아 정해봅시다. 제목이죠. 그리고 우리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볼수 있었던 그림말도 학급 누리집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전체 공개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학급 구성원 전체가 읽을 수 있는 글이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안녕하세요. 최은우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공식적인 글이기 때문에 인사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학급에 제안할 내용이 있어 학급 누리집에 글을 씁니다. 제안한다는 건 뭐였어요?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라고 말할 게 있나 봐요. 요즘 우리 반에서는 학급의 자리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리를 바꾸는 방법을 함께 의논해 보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은우가 제안하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자, 학급의 자리를 바꾸는 방법,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같이 의논해 보고 그리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또 결정해보는 거 어때? 제안하는 은우의 글을 학급 누리집이라는 매체에 실었네요. 은우가 활용하고 있는 매체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학급 누리집. 학급 누리집. 우리가 그림에서 학급 5학년 무슨 반 학급 누리집이라고 나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없었어도 알수 있었어요. 우리 반

바꾸는 방법을 누누가 결정해버리는 게 아니죠. 이것을 함께 의논해보고, 그리고 의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 매체를 통해서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으면, 어떡해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해보자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해보자. 그래서 그대로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의논해보고까지는 잘 적었는데, 함께 의논해보고 학급 임원진들이 결정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엇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 결정하는 것 자체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해보자라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어때?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안하는 내용을 학급 누리집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올렸죠. 왜요? 같이 공동의 문제이기도 하고, 댓글로도 의견을 남길 수도 있고, 그리고 사진 등의 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은우가 제안했습니다. 학급 누리집에요. 20번. 다음에서 알수 있는 이 매체의 특징. 이 매체가 뭐였죠? 학급 누리집이었습니다. 자, 은우가 제안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이두 친구가 댓글로 의견을 나누고 있어요. 저는 추첨으로 자리를 정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같은 조건이어서 불만이 적을 것 같습니다. 추첨이라는 것은 이제 무작위로 뽑자라는 거죠. 누구나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리고 이 아래 친구는 친한 친구와 짝을 정해서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방법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이죠? 그것을 댓글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매체의 특징이 뭘까요? 친구들의 의견을 한 곳에 모으기 어렵다? 지금 한 곳에 다른 의견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친한 친구와 의견을 공유하기에 알맞다. 2번 맞지 않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친한 친구와 의견을 공유하기에 알맞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친하지 않으면 의견을 공유할 수 없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학급 구성원들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2번은 틀렸죠. 만약에 친한 친구와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공개적인 누리집이 아니라 휴대전화 메시지 같은 매체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신의 의견에 자유롭게 댓글로 쓸수 있다. 이 친구들 지금 어떤 조건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의견을 한 곳에 모을 수 있고, 자유롭게 댓글로 쓰면서 의견을 학급 구성원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이 매체, 학급 누리집의 특징이 되겠네요. 자, 우리 이제 여러분 단원 확인 평가 20번 문제까지 전부 풀었어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낱말 퀴즈 확인하고 가셔야 되겠죠? 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이것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히읗은 해로 끝납니다. 선생님 이름 해할때 말고 아이 해예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모집에 응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대회나 어떤 행사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 지원해주세요 할때 이것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아, 오늘의 단어. 선생님 이것 했을 때 당첨된 적이 잘 없었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힌트가 될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정답도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공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하루하루 쌓이는 단어가 실력이 된다. 여러분과 이보카 중학 기본 강의를 함께하고 있는 유진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의 주제는 Day 39, Numbers and Quantities, 수와 양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조금 어법적인 요소들을 선생님이 좀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외우는 것에 더해서 여러분이, 아, 이러한 어법적인 쓰임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함께 잘 따라오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월드 미션 정답 한번 볼게요. 자, 1번은요. 바로 huge, 거대한이란 형용사가 들어가면 되겠죠. 2번은 바로 tiny, 아주 작은이란 형용사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huge, tiny 이렇게 잘 적어 보셨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word mission인데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보는 거예요. 자, 영어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날짜를 세지 말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때 공통으로 들어갈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동사에 대해서 우리 배워볼 거고요. 오늘 강의 열심히 들은 후에 월드 미션 도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가보겠습니다. 바로 number이죠. number. 발음해 볼까요? number. 자, 명사로 숫자 또는 번호란 의미가 있고요. 동사로는 번호를 매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예문 볼게요. 그녀의 행운의 숫자는 7이다. Her lucky number이 되겠죠. Her lucky number is 7. 자, 이때 number 숫자란 의미다. 자, 다음은 all이에요. all. 자, 발음 해볼까요? all. 형용사로 모든, 전, 그리고 대명사로 모두란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자, 예문 볼게요. 모든 선수들이 되는 거죠. all players. 모든 선수들이 매일 열심히 연습한다. All players practice hard every day. 자, 여러분, 이때 all이라는 형용사를 우리가 썼는데요. 쓸때 주의할 점 잠깐 볼게요. 자, all 뒤에는 어떤 명사가 오느냐에 따라 우리가 동사의 형태를 적절하게 써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ll players, 복수 명사가 왔어요. 자, 이렇게 복수 명사가 올 경우에는요. 복수 동사를 써준다라는 규칙이 있고요. all 뒤에 셀수 없는 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요, 단수 동사를 쓴다. 자, 아래 예문 한번 보면 all students, 모든 학생들, 이때 학생들은 복수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are here, 복수 동사를 써준다. 자, 그럼 아래 보면 all the information, 자, information, 정보는 셀수 없는 명사예요. 이렇게 셀수 없는 명사가 오면 어떻게 쓴다? 동사를 단수 형태로 쓴다. 그래서 all the information is correct. 모든 정보는 정확하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방금 우리가 예문 쓴 것도 all players, 모든 선수들 복수 명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동사는 아, 복수 형태에 맞춰서 그냥 practice 이렇게 써준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every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발음해 볼까요? every. Every. 자, 형용사로 모든, 매 또는 뭐뭐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예문 보면 그녀는 모든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 She got a perfect score. Perfect score. 만점이라는 의미가 되죠. On every test. 모든 시험에서. 자, 이와 관련된 대명사들을 좀 볼게요.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모든 것 모두란 의미고요. Everyone. Everyone. 이때는 모든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모든이라고 했을 때 왠지 복수 개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모든이라는 의미로 복수 개념으로 우리가 착각을 할수 있지만 사실 이때 every라는 말은요.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단어예요. 즉, 어떤 그룹 내에 있는 개개인 또는 개별적인 것들을 하나하나씩 바라보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 취급하지 않고요. 단수 명사와 단수 동사가 뒤에 온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Every, 모든이란 의미지만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취급한다. 뒤에는 단수 명사, 단수 동사가 온다.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many예요. many. 자, 발음해 볼까요? many. 자, many. 많은, 다수의라는 의미가 있고요. 대명사로 다수란 뜻이 있어요. 내 남동생은 많은 조각의 피자를 먹었다. My little brother ate many slices of pizza. Many slices of pizza. 많은 조각의 피자를 먹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볼 다음 단어는 much예요, much. 자, 발음해 볼까? much. 자, much도 무슨 뜻일까? 많은이란 뜻이네. 아니, 앞에서 many도 많은이란 뜻이었잖아요. much도 많은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바로 이들이 취하는 명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many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셀수 있는 복수 명사와 써요. many slices of pizza. 많은 피자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조각은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조각 셀수 있죠. many는 셀수 있는 복수 명사와 much는 셀수 없는 명사와 쓰인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많은이란 의미지만 어떤 명사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지는 거죠. 자, 지금 보면 much, 셀수 없는 명사 앞에서 많은, 뭐 다량의 또는 대명사로 다량이란 의미가 있다. 예문 볼게요. 나는 오늘 정말 많은 즐거움을 느꼈다. 자, 여러분, fun, 즐거움은요, 셀수 있나요? 아니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셀수 없어요. 이럴 때는 much를 써주는 거죠. I had so much fun today. I had so much fun today.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다음은 more이에요. more. 발음해볼까요? more. 더 많은, 더 큰, 또는 더 많이, 더욱. 부사로도 쓰입니다. 자, 물을 더 주실 수 있나요? Can I have more water, please? Can I have more water, please? 이때 more, 더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most. most. 자, 형용사로 대부분의 또는 가장 많은, 가장 큰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대명사로도 대부분, 또 부사로 가장, 가장 많이 여러 가지 품사로 쓰입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건물들은, 자, 이때는 형용사 대부분의 의미로 쓰인 거죠. Most buildings, 대부분의 건물들은 need air conditioning, 에어컨이 필요하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each. 자, 발음해 볼까요? each, each. 각각의 각자의 형용사의 의미도 있고요. 또 대명사로 각자라는 뜻도 있어요. 자, 각각의 학생은, 자, 이때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죠. Each student has a piece of paper. Each student, 각각의 학생은 has a piece of paper. 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Each, 각각의 각자의, 그리고 그냥 대명사로 각 자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자, 다음 표현 볼게요. 자, 다음은 some이에요. some. 자, 발음해 볼까요? some. 자, 조금의 얼마간의란 의미도 있고요. 형용사로도 쓰이고 대명사로 어떤 사람들, 어떤 것들 또는 다소 얼마간이란 의미가 있어요. 자, 한번 예문 볼게요. 우리는 조금의 시간이 남아 있다. 이때는 we have some time left.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이때는 형용사로 쓰인 거고요. We have some time left. 우리는 조금의 시간이 남아있다란 뜻이죠. 자, 관련된 대명사 하나 볼게요. something입니다. something. something은 어떤 것이란 의미죠. something.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someone이라고 합니다. someone. 네. 자, 다음은 nothing이요. nothing. 자, 발음해 볼까요? nothing. 자, nothing 대명사로 아무것도 무엇이 아니다 또는 무엇이 없다. 부정의 의미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 nothing의 문장 안에 들어가면 부정문으로 해석이 된다. 자, 그리고 nothing 명사로 그냥 무라는 의미도 되죠. 자, 예문 보면 아무것도 그녀의 자신감을 꺾을 수 없다라고 하네요. nothing을 넣어볼까요? Nothing can break her confidence. Nothing can break her confidence. 아무것도 그녀의 confidence, 자신감을 꺾을 수 없다. 부정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few, little이 나와요.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일단 few, few, 거의 없는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 어가 붙으면요. A few, 조금은 있는이란 의미가 된다. few, 거의 없는. a few, 조금 있는. 자, 그리고 대명사로 쓰일 때는 소수 또는 적은 수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나는 이 동네에 친구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거의 없어요. 이럴 때는, 그렇지, 그냥 few라고 쓰면 되죠. I have few friends in this town. I have few friends in this town. 나는 이 동네에 친구가 거의 없다. 자, 다음은 little입니다. little. 자, 발음해볼까요? little. little. 자, 마찬가지로 거의 없는이란 뜻인데요. 자, 지금 보면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쓰인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few와 little 같은 경우에도 의미는 똑같아요. 거의 없는. 하지만 어떤 명사를 취하느냐에 따라 쓰임이 다르다. 자, few는요. 한번 적어볼게요. 자, few는 뒤에 무엇이 온다? 셀수 있는 복수명사와 함께 쓰인다. 자, 셀수 있는 복수명사와 쓰이고요. little 같은 경우에는요. 셀수 없는 명사와 쓰인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셀수 없는 명사 앞에서 쓰인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가 붙으면요. a little. 나 이때는 조금은 있는이란 뜻이고요. 작은이라는 의미도 있죠. 자, 예문 볼게요.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돈은요. 셀수 없는 명사에 해당이 돼요. your money. 셀수 없습니다. 그래서 there is little money left. 이렇게 쓰는 거죠.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어요. There is little money left. 자, 셀수 있는 명사 앞에는 few. Friends는 셀수 있죠. 친구 한 명, 두명셀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거의 없다라고 할 때는 I have few friends. 자, 그런데 돈이 거의 없어요. There is little money left.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few little의 차이점 확인되셨나요? 자, 다음 페이지 가봅니다. 자, 다음은 enough예요. enough. 발음해볼까요? enough. 자, 형용사로 충분한, 부사로 충분히 두 가지 품사 다 가능합니다. 자, 예문 보면 우리는 점심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다. We don't have enough time for lunch.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We don't have enough time for lunch. 자, 다음은 half예요. half. 발음해볼까요? half. 명사로 절반, 반, 그리고 형용사로도 절반의 반의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녀는 자신의 돈 절반을 책에 썼다. She spent half her money on books. She spent half her money on books. 책에 그녀의 돈 절반, half를 쓴 거죠. 자, 지금 보면 반으로 자르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반으로 자르다는 cut in half. cut in half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자,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add예요. add. 발음해볼까요? add. 동사로 더하다 또는 추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숫자들을 모두 더해라라고 하네요. add. add these numbers together. add these numbers together. 자, 이때는요. 숫자들을 add, 더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다음은 count예요. count. 발음해볼까요? count. 자,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세다, 계산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숫자를 뭐 세다, 계산하다. 자, 그리고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중요하다. 자, 이거는 예문 선생님이 좀 이따가 써드릴 거고요. 먼저 주어진 예문 한번 볼까요? 1부터 10까지 세어보자. 이때는 세다라는 의미의 count를 써서 Let's count from 1 to 10. Let's count from 1 to 10. 1부터 10까지 세어보자. 자, 그럼 중요하다는 뭐 이런 예문이 있겠죠. 자, 너의 의견은 중요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너의 의견, your opinion. counts. 네,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Your opinion counts. 이때는 너의 의견이 counts. 중요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count. 세다, 계산하다. 그리고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은 이제 100이 나와요. 100. 100은 뭐라 할까요? 100이에요. 100. 자, 발음해 볼까요? 100. 100입니다. 자, 나는 100개가 넘는 댓글을 받았다. I got over 100 comments. I got over 100 comments. 100개가 넘는 댓글을 받았다. 이때 넘는 over이라는 표현이 쓰였죠. 자, 100은 100가 된다. 자, 그럼 1000이 나와요. 1000. 1000은 thousand. 자, 따라해볼까요? thousand. thousand. 1000이 되는 거죠. 수천 개의 별들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냥 쳐는 thousand인데요. 자, 그런데 수천 개의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좀 수천의, 수백의라고 할 때는 s를 뒤에 붙여서 thousands of. 그리고 만약에 수백의라고 한다면 hundreds of 이렇게 써줍니다. 자, hundreds of 수백의 수천에는 thousands of. 자, 그래서 예문에 수천 개의 별들이니까 thousands of 이렇게 s를 붙여서 써주면 되죠. Thousands of stars filled the night sky. 수천 개의 별들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million이 나와요. million. 자, 따라해볼까요? million. million. 백만이 돼요. 백만. 자, 아까 전에 수백의 hundreds of 수천의 thousands of 였어요. 자, 수백만에는요. 그렇죠. S를 붙여서 millions of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지금 예문에 보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괭사를 본다라고 하죠. Millions of people.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Millions of people watch the event every year.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괭사를 본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거의라는 부사예요. Almost. 자, 따라해볼까요? Almost. Almost. 거의. 자, 예문 보면 나는 내 숙제를 거의 끝냈다. I am almost done with my homework. 이때 almost 거의 라는 부사가 되죠.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only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발음해볼까요? Only. Only. 자, 유일한 단 하나의 그리고 부사로는 오직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자, 그녀는 교실에 있는 유일한 학생이었다. She was the only student. She was the only student in the classroom. 자, 이때 only 유일한 형용사로 쓰인 거죠. 자, 다음은 quite예요. quite. 자, 발음해 볼까요? quite. quite. 자, 부사로 꽤 상당히 그리고 완전히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영화는 꽤 흥미로웠다. The movie was quite interesting. The movie was quite interesting. 영화는 꽤 흥미로웠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이어서 우리 다음 단어 한번 가봅니다. 자, 다음은 총액 합계라는 명사도 되고요. 또 형용사로 전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total. 자, 따라해 볼까요? total. total이요, total. 자, 마지막에 till로 끝나요. total. 네. 총액 합계 또는 전체의. 자, 세금 포함 총액이 12달러가 된다. The total comes to $12 including tax. 자, 이때 tax가 세금이죠. 그래서 including tax, 세금 포함해서 the total, 총액은 comes to $12, 12달러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다음은 많은이란 표현으로 a lot of가 있어요. a lot of. 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별표 두개 쳐볼까요? a lot of, 많은. 자, 아까 앞에서 우리가 many, much도 많은으로 봤죠. 하지만 쓰임에 차이가 있었다. 자, many는 어떤 명사 쓴다? 셀수 있는 명사와 쓴다. 자, 그러면요. 우리 much는요. 아, much는 셀수 없는 명사와 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a lot of는 뭘까요? 네, a lot of 그리고 lots of는 만능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아래 있는 설명 잠깐 볼까요? a lot of, lots of는 뒤에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를 모두 쓸수 있는 만능 표현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many는 셀수 있는 명사, much는 셀수 없는 명사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a lot of, lots of는 다 가능하다라고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예문에 보면 A lot of students, lots of students. 이때 students는 셀수 있는 명사죠. 많은 학생들 이렇게 쓸수 있고요. Money 셀수 없는 명사였는데요. 이때도 가능하죠. 그래서 a lot of money, lots of money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예문 볼까요? 그는 그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He received a lot of help. He received a lot of help from them. 그들로부터 많은 도움, a lot of help를 받았다. 자, 마지막 표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a bit이에요. 자, 따라해볼까요? a bit, a bit. 조금, 약간이란 의미입니다. 오늘은 조금 춥다. It's a bit cold today. It's a bit cold today. 조금 춥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이렇게 단어 학습 마무리해 보는데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word activities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로 퍼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my favorite blank is 10. 자, 10이라는 뭐가 나오죠? 숫자가 나와요. 자, 그러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10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우리 숫자는 영어로 number입니다. number. My favorite number is 10.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10이다. 자, 3번 가볼게요. 3번은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우리 100은 100이라고 하죠. 100. 자, 그러면 100. 네, 100이라고 적어볼게요. 6번은요. 자, 6번은 100만이라는 숫자예요. 우리 100만은요. 그렇죠. 바로 million이 있었어요. million. 자, 6번은 million. 네, 100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7번의 그림 힌트입니다. H로 시작하는데요. blank of a pizza. 자, 지금 피자 한 판에 무엇이 남아있죠? 절반이다. 우리 절반이란 단어 half가 있었어요. half. 피자의 절반, half of a pizza. 자, 마지막 9번의 그림 힌트를 볼게요. 자, 이 친구를 보니까 하나, 둘, 셋 숫자를 세고 있죠. 자, 우리 세다라는 동사 count입니다. count, count, 세다. 자, count는 세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었죠?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었어요. 중요하다. 자, 이렇게 우리 가로 퍼즐 잘 완성해 봤고요. 세로로 가봅니다. 자, 세로의 1번. There is blank in the box. It's empty. 자, empty. 비어 있는 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상자가 비어 있다라는 건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때 들어갈 말은 그렇죠. 바로 nothing이 되겠습니다. nothing. 자, nothing. There is nothing in the box.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It's empty. 그것은 비어 있습니다. 자, 2번. I have blank pens. 나는 빈칸한 펜이 있습니다. I don't need more. 나는 더 필요가 없어요. 자, 펜이 더 필요가 없다라는 건 이미 충분히 펜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때 들어갈 말은 충분한 형용사. enough가 되겠네요. enough. I have enough pens. 저는 충분한 펜이 있습니다. I don't need more. 저는 더 필요 없어요. 자, 4번. It's 9:59. 자, 9시 59분입니다. 9시 59분이다라는 건요. 거의 10시다라는 거죠. 자, 우리 거의라는 표현 almost가 되죠. almost. 자, 4번에는 almost, 거의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It's almost 10 o'clock. 자, 5번 보겠습니다. A little. 약간 조금이라는 표현이고요. 이것의 유의어로, 그렇지, 바로 a bit이 있었죠. a bit. 5번에 a bit. 네, 약간 조금.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Few a little. 자, 무슨 관계죠? 둘다 거의 없는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지금 둘이 쓸수 있는 명사가 달랐어요. 자, few는요, 어떤 명사와 쓴다?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쓰인다. little은요,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쓰인다라 그랬죠. 둘다 의미는 거의 없는이지만 취할 수 있는 명사가 달랐다. 자, 그러면 여러분, many는요, 많은이란 뜻이요. many는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쓰이죠. 그럼 똑같이 많은이란 뜻인데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쓰이는 이것은 그렇죠. much가 됩니다. much. 자, 그러면 마지막 8번에 들어갈 말은 그렇지. much가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우리 낱말 퍼즐을 다 완성해 봤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데일리 프랙티스로 가서 우리 A번 단어에 알맞은 뜻을 찾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1번에 100. 무슨 의미죠? 100입니다. 100. 그래서 100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자, 이번에 thousand. thousand는 천입니다. 그래서 천. 자, 3번에 half. half. 그쵸? 절반. 절반의 라는 의미가 되죠. 자, add는 그쵸? 무언가를 더하다 또는 추가하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Add. 자, 마지막 5번 enough. 그쵸, enough. 충분한이랑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비로 한번 가봅니다. 자, 비로 가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우리 보기에서 골라볼게요. 자, 거의 없는 희망입니다. 자, 우리 거의 없는 어떤 의미가 있었죠? few, little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리 희망은 셀수 있는 명사일까, 없는 명사일까? 희망은, 그쵸, 추상적인 개념으로 셀수 없어요. 자, 앞에 들어갈 말은 little hope. 거의 없는 희망이 됩니다. 자, 총 가격이죠. 우리 총액. total 이런 표현이 있었죠. the total price. 총 가격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3번입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도는 우리가 영어로 all or nothing 이라고 해요. nothing. 그러니까 all, 전부 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전부 또는 아무것도 아닌 것.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거죠. all or nothing. 자, 4번에 단한 번의 기회입니다. 자, 단한 번에 또는 오직. only가 되죠. only. only one chance. 자, 마지막 5번은요. 내 친구들 모두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죠. all. All of my friends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비번 잘 완성해 봤고요. 이제 C로 가서 문장을 같이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1번. 나는 학교에 거의 늦을 뻔했다. 그렇죠. I was almost late for school. 거의는 almost입니다. 자, 2번. 각각의 학생. 우리 각각의 each죠. each. 네, 의미가 있네요. 자, each. Each student has a locker. 각각의 학생은 사물함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자, 3번. 커피를 더 주실 수 있나요? Can I have more coffee, please? Can I have more coffee, please? 더는 more를 써주면 되죠. 자, 이어서 4번, 5번 볼게요. 자, 방 안에 의자들을 세워주세요. 자, 우리 세다. count가 됩니다. count. Please count the chairs in the room. 자, 마지막 5번이죠. 이 문제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 거의 없다라는 표현인데요. 지금 뒤에 나오는 명사를 보니까 people, 사람들은 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자,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 앞에 뭐가 온다? 그렇죠. few가 온다. few. 그래서 few people. Few people understand this problem. 이 문제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오늘의 단어들 한번 열심히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은 특히 이 어법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복습하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의 월드 미션이죠.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써 보는 거예요. 날짜를 세지 말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라. 이때 공통으로 들어갈 딱 하나의 단어 오늘 봤습니다. 잘 채워가지고 Day 39 미션 인증으로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함께한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강의 딱한 강의 남았어요. 우리 이제 마지막 다음 강에서 함께할게요. 오늘 잘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봐요. 안녕.
1: 지금 놔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며?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한쌤과 함께하는 하루 서른 단어의 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보카 실력편의 홍하은입니다. 자, 오늘은 39강이에요. 단 두 개 강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단어 주제는요. Digital life, 디지털 생활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쉬운 단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분명 영어인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또 인터넷을 쓰면서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디지털 생활과 관련된 단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14페이지 첫 번째 단어 같이 볼게요. File. 자, file 하면 일단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서류철을 나타내는데요. 어떤 서류들을 모아놓은 묶음, 서류철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컴퓨터 상에서 하나의 파일을 얘기하기도 하죠. 어떤 사진이나 영상, 문서 등의 하나의 파일을 이 단어로 쓴다. 그리고 이 파일들을 넣어둘 수 있는 folder라는 단어가 또 있죠. 자, M 보면 나에게 이메일로 최종 파일을 보내주세요. Please send the final file to me by email. 한편 우리 돋보기 표시 보면요. 이 file과 철자가 비슷한 pile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른 단어예요. 이 P로 쓴 pile은 더미, 쌓아놓은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쌓아둔 것, a pile of books.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아, 쌓아둔 더미를 얘기하는 단어다. 그래서 이 파일이란 단어는 파일과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우리는 파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영어로는 F로 써서 파일이다. 자,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첫음절의 강세, 인터넷. 자, 인터넷, 말 그대로 인터넷인데요. 이건 고유명사 취급해서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해서 써줍니다. 유의어로 웹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뜻하는 단어로 쓸 수 있죠. I searched the internet. 내가 인터넷을 검색했다. And found a great recipe. 그리고 훌륭한 요리법을 찾았다. 인터넷에 검색하다. Search the internet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라고 할 땐 on the internet 이렇게 덩어리 표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Online. 자, 우리 online 하면 이건 형용사로 온라인의 란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 반대말로 offline 하면 오프라인의가 되겠죠? 또 이거 온라인 하면 형용사로 접속되어, connected의 의미로도 쓰여서요. 어떤 게임 같은 거 접속된 상태, 또 인터넷에 접속된 상태를 나타낼 때 나 지금 접속해 있어, I'm online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우리 부사로 온라인으로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온라인 쇼핑, 말 그대로 온라인 쇼핑이 되겠고 또 여러분이 듣고 있는 온라인 강의, 온라인 lecture, 온라인 class 이럴 때 이 단어 쓸 수 있겠죠?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웹사이트. 자, 웹사이트 하면 이때 사이트는 장소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웹상에서의,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장소, 웹사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이 EBS 홈페이지도 하나의 웹사이트인데, 자, 예문 보면 You can visit our website for more news. 너는 더 많은 소식을 보기 위해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링크. 자, 링크. 이 단어도 쉬워요. 링크를 나타내고 또는 관련, 연결, 연결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문자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You just won $10,000. 당신이 만 달러를 당첨되었습니다. To get your money now. 지금 돈을 얻으려면 tap here. 여기를 탭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링크 여러분 클릭하면 안 되잖아요. This is fake. 이것은 가짜 링크예요. 메시지에 있는 알 수 없는 링크를 클릭하지 마라. Do not click the unknown link in the message. 이때 링크라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시면요. Digital. Digital 하면 말 그대로 디지털의, 디지털 방식의 인데요. 이건 어떤 정보를요, 딱 떨어지는 숫자, 0과 1과 같은 그런 딱 떨어지는 숫자로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우리 반대말로 아날로그 방식의 analog라는 단어.

도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디지털 시계와 아날로그 시계 떠올려 주시면 돼요. 디지털 시계에서는 시간이 딱 떨어지는 숫자로 표현되지만 우리 아날로그 시계에서는 어떤 정보가 연속적인 방식으로 표시가 되죠. 시침 분심이 그냥 연속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analog라는 단어입니다. 예문 보면 many students use 많은 학생들이 사용한다 무엇을 디지털 기기를 할때 digital devices입니다. To study and communicate 공부하고 소통하기 위해 이때 device는 기기 또는 장치라는 뜻이 있어서 디지털 기기 digital device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가볼게요. 자, 이 단어도 쉽네요. battery 배터리를 얘기하죠. 또는 건전지를 뜻하기도 하는데, 내 스마트폰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졌다. My smartphone battery is almost dead. 우리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졌다라고 할 때, 다 떨어진 상태를 말할 때는 이때 dead라는 단어를 써서요. My battery is dead.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 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또 배터리가 많이 없다라고 할 때는 low라는 단어 쓰면 돼요. My battery is low.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볼까요? 우리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때 배터리를 충전해야 됩니다. 우리 충전하다라는 단어는요. charge, charge 이렇게 써주는데 배터리를 충전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서 You should charge your laptop before next class. 너는 다음 수업 전에 너의 노트북을 충전해야 된다. 너는 너의 휴대폰을 충전해야 된다. You should charge your phone.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charge는 또 청구하다 또는 요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서비스 charge 하게 되면 이건 서비스에 대해서 내는 요금, 서비스료가 되겠고, 우리 배달 같은 거 시킬 때요, delivery charge를 내게 되는데, 이건 배달료, 배달비를 얘기합니다. 우리 추가 단어로 충전기라고 할땐 charger, charger라는 단어 써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erase. erase 하면 지우다라는 동사이다. 우리 지우개 하면 eraser인데 이 안에 erase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를 삭제하다, 지우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쓸수 있어요. 데이터를 삭제하다, erase data. 자, 그 다음 단어 보면요. program이란 단어 있습니다. 자, 이건 TV 프로그램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추가 단어로 여러분, programming 하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programmer가 되겠고요.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filter. 자, filter라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filter 또는 여과 장치. 동사로 쓰여서 여과하다란 뜻으로도 쓰이는데,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여러분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filter를 얘기할 때이 단어를 씁니다. You can use a filter. 너는 filter를 사용할 수 있어. To make your selfie look better. 너의 셀카가 더 나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다음 단어 보시면요. software라는 단어 나와 있네요. 우리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software이고요. 우리 반대말로 hardware라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우리 hardware 같은 경우는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만져지는 그런 컴퓨터 장치 또는 부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hardware 속에 들어있는,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software라고 하는 거죠. 자, 예문 보면,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to update your computer software regularly. 너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하대요. 또 우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다라고 할 땐, 설치하다란 단어, install을 써서요, install software,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까요? 첫 음절에 강세 두고, password. 자, 패스워드 하면 비밀번호, 암호를 얘기합니다. 우리 로그인할 때 이런 화면이 뜨는 걸볼수 있는데, Login to your account, 당신의 계정에 로그인 하세요. 우리 윗부분에는 username, 사용자 이름, 그러니까 ID를 써주어야 하죠. 그리고 우리 비밀번호라고 할때 password입니다. 이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강력한, 안전한 비밀번호라고 할땐 strong password가 되겠고요.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단어 upload.
upload 이렇게 되는데요. 어떤 파일 같은 것을 업로드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반대말로 download라는

있는 이제 단어도 있고요. 그래서 영상을 업로드하다, upload a video. 어떤 사진을 업로드하다, upload a photo. 이렇게 되겠죠? 우리 업로드랑 다운로드 관련해서 보카 플러스에 나와 있네요. up은 위로, down은 아래로란 뜻이고, 우리 load라는 단어는 배웠었잖아요. 동사로 짐을 싣다란 뜻이 있었다. 따라서 이제 업로드 같은 경우는 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인터넷 서버, 원격 시스템에 올리는 거죠. 마치 짐을 올려 싣는 것처럼. 한편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인터넷 서버나 원격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나의 기기로 내려받는 것, 짐을 내려받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컴퓨터용으로 업로드 그리고 다운로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예요. 케이블. 케이블이란 단어, 이것도 일상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죠? 케이블, 전선. 우리 와이어도 마찬가지로 전선이라는 뜻으로 쓰는데, 예문 보면 connect your phone to the computer. 너의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해라. With a cable. 케이블을 이용해서 우리 전선을 뜻하는 단어 케이블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15개 단어 공부했어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도전 초성 퀴즈입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자,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휴대폰을 쓰려면 이것이 필요해요. 정답은 바로 battery, battery입니다. 다음 우리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이건 뭘까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어떤 장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website. 웹사이트였어요. 다음 우리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이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할때 아이디 말고 이것이 필요해요. 정답은 비밀번호, password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단어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fake. 자, fake 하면 가짜를 나타내죠. 또는 가짜의라는 형용사로도 쓰인다. 우리 반대말로 진짜의라고 할 때는 real이 되겠고요. 자, 예문 보면 be careful, 조심해라. not to believe fake news online. 온라인상에서 가짜 뉴스를 믿지 않도록. 우리 가짜 뉴스 할때 fake news가 되겠고요. 자, 우리 다음 단어 보시면 database. 데이터베이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하면 자료를 얘기하고, 우리 베이스란 단어는 기초, 기반을 뜻해서요. 어떤 자료들을 필요할 때 꺼내 쓸수 있도록 모아놓은 기반이다. 해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 단어 두 번째 음절 강세를 두고, delete인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컴퓨터로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은 자판에서 오른쪽 위에 del 이렇게 되어 있는 자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뭐의 약자다? delete의 약자다. 해서 그 자판을 누르게 되면 이제 파일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delete 하면 삭제하다. 유의어로 erase, remove, 마찬가지로 삭제하다, 제거하다라는 뜻이 되겠고, 반대말로 저장하다는 save가 되겠네요. 자, 예문 보면 I deleted the old apps. 나는 오래된 앱들을 삭제했어요. To save space on my smartphone. 내 스마트폰에 공간을 아끼기 위해서. 자, 계정을 삭제하다라고 할때 계정이 account니까 delete an account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단어 보시면요. booting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부트라는 단어는요, 일단 우리 신는 부츠, 목이 긴 부츠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때는 복수형으로 이제 부츠 이렇게 써주는데, 이게 동사로 쓰일 때는 컴퓨터를 부팅하다, 그러니까 시동을 걸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팅, 컴퓨터를 시동하는 작업을 나타낼 때이 단어를 쓴다. 우리 컴퓨터가 갑자기 멈췄을 때, 먹통이 되었을 때, 재부팅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재부팅이라고 할 때는 앞에다가 re를 붙여서 rebooting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이 단어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 storage. 자, storage 하면요. 우리 store 하면 뭐 가게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는 저장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명사형, storage 하게 되면, 이건 어떤 정보의 저장, 보관이란 뜻도 되고, 또는 보관 공간, 저장 공간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에 만약에 storage full 이런 메시지가 뜬다면 이건 저장 공간이 가득 찼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My phone is slow. 내 휴대폰이 느려.

Because of a lack of storage, 저장 공간 부족 때문에 할 때, 우리 저장 공간 storage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자, 이 단어 조금 긴데요. A의 강세를 두고, application, application. 이것 역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죠. 여러분, 휴대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앱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전화, 문자, 달력, 지도. 그리고 뭐 시계, 날씨, 사진, 카메라 앱. 그때 이 앱은요, application의 줄임말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apply. apply는 동사로 지원하다, 적용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휴대폰에서요, 이런 앱들을 적용해서 사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application 하면 응용 프로그램이 되고 또 application은 다른 뜻도 있어요. 지원, 지원서라는 뜻이 돼서 우리 job application 하게 되면 일자리 지원서 가 됩니다. 또 이건 명사로 적용, 응용이라는 뜻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sort. 자, sort 하면요. 동사로 쓰여서 분류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분류하다, 정렬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떠한 자료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 또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열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 명사로 쓰일 때는 종류, kind, type의 의미로도 쓰이고 또는 분류, 정렬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우리 예문 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You can sort the files by date 하면 너는 파일을 날짜별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 날짜별로 분류하다 할때 sort by date가 되겠고요. 또 어떤 순으로 분류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름 순으로, 뭐 가나다 순, 알파벳 순으로 분류하다라고 할 때, you can sort the files by name 이렇게 되겠죠.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쇼핑할 때요, 뭐 낮은 가격 순, 높은 가격 순 이렇게 정렬을 하잖아요. 우리 가격 순으로 정렬하다 할 때는 sort by price가 되겠네요. 해서 우리 sort는 분류하다 또는 정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요. influence, influence입니다. 자, 이 단어 영향을 미치다 또는 영향이란 뜻이 있어요. 동사 또는 명사로 사용될 수가 있다. 우리 영향을 미치다 동사로는 affect라는 단어 쓴다고 배웠고요. 또 영향이라는 명사로는 effect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동사, 명사 둘다한 단어로 influence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문 보면 소셜미디어는 10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할 때, social media influences teenagers' lives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SNS 상에서의 어떤 유명인을요, influencer라고 하잖아요. 이때의 이 influence가 바로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다. 자,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여러분,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 각각 강세가 다릅니다. 일단 명사로 쓰일 때는 아음절의 강세가 와서요, addict. 자, addict 하게 되면 중독자. 라는 명사가 되고요. 우리 동사로 쓰일 때는 뒤음절의 강세가 와요. 명전 동후니까. 그래서 동사로 쓰일 땐 addict. addict 하면 중독되다라는 동사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파생어도 같이 보면 addicted 이렇게 addict에다가 ed를 붙인 형태는요. 중독된이라는 형용사예요. be addicted to 하면 무엇에 중독되다라는 뜻이라서 나는 게임하는 것에 중독되었어. I'm addicted to playing games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명사형으로는 중독할 때 addiction이 됩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 중독, smartphone addiction 이런 표현도 쓸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뒤음절의 강세를 두고요. transmit, transmit인데요. transmit 하면 전송하다,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send, 보내다. 이것도 transmit의 유의어라고 볼수 있겠고, 우리 이 단어 3단 변화는요, transmit, transmitted, transmitted. 이때 과거형 쓸때 여러분, t를 두번 쓴다는 거 주의해 주세요. 자, 예문 보면, this brand new computer, 이 최신 컴퓨터는 transmits data very fast. 데이터를 매우 빠르게 전송한다. 데이터를 전송하다, transmit data.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보카 플러스 보시면 이 trans라는 접두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trans는요, 이동 그리고 변화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trans는 건너서라는 의미가 있어서
자, A

에서 B로 건너서라는 뜻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보면 translate 하게 되면 이건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다라는 의미고요. transform 하면 변형하다.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형태를 바꾸는 거죠. transfer 하면 이건 옮기다, 이동하다입니다. 장소를 바꾸다. 그리고 transport 하게 되면 이건 수송하다, 운송하다라는 뜻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물의 장소가 바뀌는 거죠. 이 단어에서 이제 transportation, 운송수단, 교통수단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아, 어떤 이런 단어에 trans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A에서 B로 이동하는 거 또는 A에서 B로 바뀌는 걸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plug. 자, plug 하면 이건 우리 배웠었던 단어인데 우리 콘센트에 꼽는 그 plug 있죠? 전선의 맨 끝에 연결되어 있는 그 뭉툭한 부분. 그걸 plug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건 동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plug를 꽂다 또는 구멍을 막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우리 플러그를 뽑다 할 때는 앞에다가 on을 붙여서 반대말 만드네요. unplug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요, 이 동사 어떤 식으로 쓰느냐, 우리 표현 하나 정리해 둘게요. plug A into B 하면 A를 B에다가 꽂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써볼게요. A를 B에 꽂다. 예를 들어서 충전기를 스마트폰에 꽂다. 어떻게 쓰면 돼요? plug The cable, plug the charger into your phone.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plug A into B, A를 B에 꽂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그 다음 단어 보시면요. 이 단어는 발음 주의해 주세요. receive가 아니라 receive, receive. 이렇게 발음해 줍니다. 이건 받다, 수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데이터 같은 거 전송하다라고 할땐 transmit 이란 단어 있었죠? transmit data. 한편, 데이터를 받다, 수신하다라고 할 때는 receive dat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다음 표현 같이 보겠습니다. set up. 우리 set up 하면 이건 뭔가를 세우는 거잖아요. 해서 설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설립하다도 되고요. 우리 설치하다, 아까 install이라는 단어 두 단어로 바꿨으면 set up이 되겠네요. 자, 민재는 내가 새 프린터를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민재 helped me set up the new printer. 한편 이 setup을 만약 띄어쓰기 없이 쓰게 되면 그때는 명사가 됩니다. 설치, 뭐 설정, 구성의 의미가 돼서 그 프린터를 설치하는 건 쉬웠다. The setup was eas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다음 표현 보시면요. shut down 있습니다. 자, shut down 하면 어떤 기계를 종료하다, 멈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컴퓨터를 끄다라고 할때 turn off 말고도 shut down을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shut down은 또 문을 닫다, 특히 어떤 가게 같은 거 폐업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예문 보면 당신이 일을 끝낸 후에 컴퓨터를 종료해 주세요. Please shut down. Please shut down the computer after you finish your work.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 shutdown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띄어쓰기 없이 쓰게 되면 그때는 명사가 된다. 종료, 폐쇄의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 다음 표현 같이 볼까요? In detail, in detail인데요. 우리 detail 하면 세부 사항을 얘기하죠. 그래서 in detail 하면 자세히, 상세하게라는 뜻입니다. 우리 반대말로 간단히라고 할땐 briefly란 단어 알아두시고요. 자, 예문 보면 she explained, 그녀는 설명했다. How to use the app, 그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할때 in detail 이런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단어 모두 공부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도전! 숨은 단어를 찾아라입니다. 우리 첫 글자 힌트 바로 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이 빨간색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모두 찾아보세요. 자, 모두 찾으셨을까요? 그럼 우리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맨 위에 두 번째 줄에요. A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요. 자, 이렇게 볼수 있죠? Addict 하면 중독자, Addict 하면 중독되다입니다. 다음 우리 오른쪽에 D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Delete. Delete 하면 삭제하다라는 뜻이죠. 다음 우리 왼쪽 아래에 S로 시작하는

sort 연결하면 되겠네요. 다음 C입니다. To have an effect on someone. 누군가에 대한 영향을 갖는 거, 영향력을 갖는 걸 뭐라고 하죠? influence 써주시면 되겠네요. 영향을 끼치다. 자, 다음 우리 D 보면요. To put electricity into a battery. 전기를 요 배터리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건 충전하다라는 단어, charge 연결해주면 됩니다. 다음 E 보면요. Starting up a computer system. 컴퓨터 시스템을 시작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 부팅이라고 하잖아요. booting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우리 B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알맞은 영어 단어 빈칸에 한번 써볼게요. 우리 인터넷을 사용하다라고 할때말 그대로 use the interne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고유명사 대문자로 시작해서 써주면 됩니다. 다음 우리 2번에요. 온라인 쇼핑 써볼까요? 온라인 쇼핑 되겠고요. 다음 우리 3번에 칠판을 지우다라고 할때 우리 지우다란 단어 erase 있잖아요. erase the board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4번입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다라고 할때 비밀번호라는 단어는 password, change the password가 되겠고요. 우리 스마트폰 중독자라고 할때 우리 중독자란 단어 addict였습니다. a smartphone addict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우리 C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 보기에서 골라서 완성해 볼게요. 우리 1번에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코딩을 배우도록 돕는다. This program 바로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This program helps students learn coding. 다음 우리 2번 보면요. I downloaded a new game. 나는 새로운 게임을 다운로드 했다. 자, 새로운 게임 앱.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했다라고 할 때는 여기 application 써야 되겠네요. I downloaded a new game application today. 자, 우리 다음 3번 보시면요. 그 케이블은 프린터를 나의 노트북 컴퓨터에 연결한다. 우리 케이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The cable connects the printer to my laptop. 다음 우리 4번 보겠습니다. I didn't 뭐뭐 your message. 나 너의 메시지를 못 받았어. 우리 받다라고 할땐 receive라는 단어 쓰잖아요. I didn't receive your message. Really? I'll send it again. 정말? 그걸 다시 보낼게. 할때 보내다, send. 그리고 받다는 receive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문제도 모두 풀어보았고요. 오늘의 마무리 미션은요. 오늘 나온 단어로 예문 만들어 보기입니다. 나는 내 스마트폰을 충전해야 돼. I should charge my smartphone. 이런 식으로. 또 나는 어제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 받았어. I downloaded a new app yesterday. 이렇게 여러분만의 문장 만들어 보면서 배운 단어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까지 열심히 달려볼게요. 친구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있어요. 하지만 그 공식을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외울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오늘의 미션 확인하고 개념 같이 공부하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는 두 1차식의 곱을 계산할 때 1차식의 개수가 1인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b를 곱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분배법칙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x를 뒤쪽으로, a를 뒤쪽으로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결과가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질 때 결국 x의 2차항, x의 1차항, 그리고 상수항으로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x의 2차항, 1차항, 상수항 꼴로 나누어 쓰자라는 거, 그게 바로 오늘의 공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식은 앞쪽에 배웠던 공식들에 비하면 훨씬 조금은 공식스럽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요. 머릿속에 뭘? 그렇지.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차수를 잘 생각하자라는 아이디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래에 있는 예제 한번 볼게요. x-2, x 플러스 3을 곱해봐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생각해보시면 x의 2차부터 상수항까지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야 x제곱이 나타나겠구나. 그리고 1차항과 상수를, 1차항과 상수를 곱해야 1차항이 나타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은 x제곱, 1차항은요. 마이너스 2x와 3x를 더해줄 거니까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상수항은요, 숫자끼리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공식을 기억한다라는 것보다 차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첫 번째 공식은 선생님이 한번 잘 써놓도록 할게요. 왜? 다른 단원에서 좀 활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x의 네모를 더하고 x의 세모를 더했다면 만들어지는 식이 x제곱 그리고 네모 더하기 세모 x 그리고 네모 곱하기 세모라고, 아, 저기 있는 네모와 세모의 합과 곱이 식에 쓰여지는구나 라는 구조를 눈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식을 한번 볼까요? 다음 식은요, 1차항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요. 와, 식이 정말 복잡하죠? 좋아, 이 식을 외우고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왜? 식을 외우는 게 그다지 도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싹 지워버릴 거예요. 어? 선생님, 식이 없으면 문제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래, 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항, 1차항, 상수항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항들을 쫙 지워보는 겁니다. 자, 2x와 x를 곱하면 2차항 만들어지죠? 그래요. 두 개 곱하면 2x제곱하고 만들어져요.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1과 x, 2x와 2를 곱하면 1차항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2x 곱하기 2, 마이너스 1 곱하기 x 하고 쓰면서 1차항 3x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항은요. 역시 상수끼리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공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2차항, 1차항, 상수항이 나타날 수 있는 개수들을 확인하는 거, 그게 바로 오늘의 두 번째 공식을 대응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싱크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싱크홀은 위에 있는 두 공식을 암기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공식 두 개는 절대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죠. 어떻게 곱해야 x제곱이 나타날까? 어떻게 곱해야 x의 1차항이 나타날까? 어떻게 곱해야 상수항이 나타날까를 상상하면서 식을 전개하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야 공식을 암기하지 않고도 식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반드시 선생님의 요령을 몸으로 익혀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개념을 확인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항식을 전개하여라 그랬는데 1차식들 4개를 곱해라 이야기하고 있죠. 엄청 복잡해요. 자, 저거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어낸다면 정답이 나오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통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짝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보시면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포텐 수학 14번째 시간은요. 두 1차식의 곱셈 진행할 겁니다. 오늘 엄청 긴 공식

플러스 4를 곱하면요. 그렇죠. x제곱 더하기 5x 그리고 뒤에 플러스 4 붙어 있는 식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3을 곱하면요. 역시나 x제곱 더하기 5x 그리고 상수항 6이 붙어 있는 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순서를 좀 바꿔서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4의 곱,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3의 곱으로 순서를 바꾸고요. 앞에 있는 두 개를 먼저 전개합니다. 그렇다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뒤쪽에 있는 거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라고 쓰여지면서 x제곱 더하기 5x라는 공통 부분이 만들어진다.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직접 식으로 손으로 써보기 전에 머릿속으로 먼저 상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통 부분이 나타나는 것들을 잘 짝지을 수 있어요. 자, 공통 부분이 나타나는 것들을 이렇게 짝지었다면 이제 그 공통 부분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죠. 자, 그러면 이 복잡했던 식이 a 플러스 4와 a 플러스 6을 곱한 형태로 간단하게 바뀌어지고요. 이제 또두 1차 식의 곱을 생각하면서 전개할 수 있죠.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24가 됩니다. 자, 근데 이때 a가 원래 x제곱 더하기 5x였기 때문에 원래 식을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 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 a 자리에 x제곱 더하기 5x 대입해서 그거 제곱합시다. 자, 이게 뭐예요? a제곱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요? 그렇죠. 10a 와야 되니까 1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5x 그리고 뒤에 24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완전제곱식 전개합시다. x제곱을 제곱하니까 x의 4제곱 그리고 그 다음은 2개 곱해서 2배 할 거니까 플러스 10x세제곱 그리고 5x 전체 제곱하니까 25x제곱 하고 쓰여집니다. 그 다음 10을 분배해야겠죠? 10 분배해주면 플러스 10x제곱 그리고 50x 자, 뒤에 상수항 24 하고 만들어지네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나요? 아니죠. 지금 여기 있는 이식 전개해놓고 항상 뭐 해야 돼? 동류항 계산 진행해야죠. 동류항이 있나 하고 봤더니요. 25x제곱과 10x제곱은 서로 동류항입니다. 그럼 저두 개의 항은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계산해보자. 자, 그럼 x 4제곱 그리고 플러스 10x 3제곱 그다음 25x제곱과 10x제곱 더하니까요. 35x제곱 하고 쓰여지고 그리고 그 뒤에 플러스 50x 플러스 24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정답이 될 겁니다. 다음과 같이 동류항이 있는 경우에는 동류항 계산을 반드시 해주어야 완벽한 전개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두 1차식의 곱셈 진행해 봤는데요. 뭔가 공식에 대입한다기보다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들 잘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줄 보면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소세곱셈에 관련한 내용으로 이번 시간은 북2에 있는 응용문제 복습 그리고 서술형 수행평가 문제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응용문제 복습 두 가지 유형을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두 가지 대표 유형을 먼저 살펴본 후 서술형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자, 유형 세 번째, 수카드를 사용하여 곱셈식 만들기. 네 장의 수카드를 한 번씩 모두 사용하여 곱이 가장 작은 소수 한 자릿수 곱하기 소수 한 자릿수의 곱셈식을 만들려고 해요. 이때 곱을 구해 보세요. 1, 3, 6, 9가 있습니다. 수 카드가 작은 것부터, 구수가 작은 것부터 나열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곱이 가장 작게 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소수 한 자릿수 곱하기 소수 한 자릿수의 곱셈식을 만들 때는 자연수 부분에, 즉 높은 자리에 가장 작은 수와 둘째로 작은 수를 놓아 주어야겠죠. 따라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1점 그리고 3점 이렇게 1점 몇, 3점 몇이라고 하는 소수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1과 3을 제외하면 6과 9가 남으니까 이렇게 6과 9를 써서 곱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9와 6을 써서 이렇게 1.9 곱하기 3.6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각각을 계산해 볼까요? 왼쪽 먼저 6, 9, 50, 4, 1,9는 9, 5랑 더하고 6, 3, 18, 1, 3은 3, 1과 더해서 4. 그럼 이제 이 두 값을 더해서 4, 2, 6, 소수점을 찍으니까 6.24. 1.9에 3.6을 곱하면 96에 54, 16은 6, 93, 27, 13은 3. 더해주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소수점을 찍어 6.84. 그럼 둘 중에 곱이 더 작은 것은 6.24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때 곱을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6.24입니다 라고 답하면 됩니다. 연습해 볼게요. 네 장의 수카드를 한 번씩 모두 사용하여 곱이 가장 작은 소수 한 자릿수 곱하기 소수 한 자릿수의 곱셈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곱을 구해 보세요. 0, 4, 7, 8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수가 작은 것부터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자연수 부분에 0이 들어가야만 곱이 작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0.4라는 소수를 만들어 볼 수 있고 0.7, 0.8이라는 소수 한 자릿수를 만들 수 있잖아요. 0.4를 만들었을 때 7과 8로 더 작은 소수 7.8을 만들어 곱해주는 거예요. 0.7이면 4와 8을 활용해서 4.8을 만들어 곱하고 0.8이라면 4와 7을 활용해 4.7을 만들어 곱해줍니다. 이 중에 곱이 가장 작은 것을 골라봐요. 8, 4, 32, 7, 4, 28, 3을 더해서 31, 소수점 찍어서 3.12. 4.8에 0.7을 곱하면 8, 7에 56, 4, 7에 28, 5를 더해서 33, 소수점 찍어 3.36, 4.7 곱하기 0.8, 7, 8에 56, 4, 8에 32, 5를 더해서 37, 소수점 찍어서 3.76. 이 중에 곱이 가장 작은 것은 3.12. 따라서 그 답을 3.12로 나타내 줍시다. 이어서 네 장의 수카드를 한 번씩 모두 사용하여 곱이 가장 큰 소수 한 자릿수 곱하기 소수 한 자릿수의 곱셈식을 만들 것이다. 이때 곱을 구해보세요. 이번엔 곱이 가장 크게 되도록 2, 5, 7, 9 작은 것부터 나열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가장 큰 수 9와 둘째로 큰 수 7을 각각 자연수 부분에 쓰고 2와 5를 활용해서 9.2와 7.5를 곱한다. 또는 9.5와 7.2를 곱한다라고 하는 곱셈식 두 가지를 만들어 계산해 보세요. 먼저 왼쪽부터 2, 50, 9, 5, 45, 2, 7, 14, 9, 7, 63 더해서 표현하고 소수점을 찍어주었죠. 그랬더니 이때 값이 69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또 9.5와 7.2를 곱하면 5, 20, 9, 18, 5, 7, 35, 9, 7, 63 더해볼게요. 0, 4,

86 소수점을 찍고 그럼 68.4가 되는 거잖아요. 곱이 가장 클 때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69로 답하면 돼요. 수 카드 사용해서 곱셈식 만들기 유형을 해결했습니다. 곱이 가장 클 건지 작을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해결해 주면 되겠어요. 유형 4. 튀어오른 공의 높이 구하기. 떨어진 높이에 0.95배만큼 튀어오르는 공이 있고요. 이 공을 6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두 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를 구해 볼게요. 그러면 비법은 이거죠. 튀어오른 공의 높이는 공이 떨어진 높이의 0.95배니까 곱하기 0.95를 해주면 된다. 그럼 첫 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는 6 곱하기 0.95가 되겠죠. 그래서 6, 5, 30, 6, 9, 5, 10, 4 소수점을 찍어서 표현하니까 5.7m. 두 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는 5.7에다가 0.95를 곱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럼 75, 35, 55, 25, 79, 63, 59, 45, 6을 더하니까 51 이렇게 표현되죠? 5, 1 하나 올라가서 4, 5 곱하는 두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 옆이 하나, 둘, 셋 곱의 소수점 여기에 찍어 주어야겠군요. 따라서 두 번째로 튀어 오른 공의 높이는 5.415m다라고 표현됩니다. 연습해 볼게요. 떨어진 높이에 0.25배만큼 튀어오르는 공이 있어요. 이 공을 16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세 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는 16m에 0.25배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16과 25의 곱은 6, 5, 30, 1호는 5, 6, 22, 1, 2는 2 해서 400이니까 16 곱하기 0.25는 4.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바로 이것이 첫 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입니다. 두 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는 4 곱하기 0.25로 1m가 되겠네요. 세 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는 그럼 1m에 0.25배 0.25m로 답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를 구하여 0.25m로 해결해 둡시다. 한번더 해볼까요? 떨어진 높이에 0.6배만큼 튀어오르는 공이 있어요. 이 공을 10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두 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와 세 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의 차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그것의 0.6배만큼 튀어오르니까 첫 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는 6m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는 6m에 0.6배, 따라서 3.6m로 표현되고, 세 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는 3.6m에 0.6배가 되죠. 66, 36, 36, 18 소수점 찍어서 2.16m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와 세 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의 차니까 3.6에서 2.16을 빼서 1.44m로 높이의 차를 구해야겠죠. 따라서 1.44m로 답을 표현해 주세요. 네 번째 유형도 해결되었어요. 그럼 이제 서술형 수행평가 문제 해결해 봅시다. 지연이는 선물을 포장하는데 1m의 무게가 0.07kg인 빨간색 리본 0.7m와 1m의 무게가 0.14kg인 노란색 리본 0.4m를 사용했습니다. 지연이가 사용한 리본의 무게는 모두 몇 kg일까요? 그러면 사용한 빨간색 리본 무게 이걸 먼저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m의 무게가 0.07kg인데 0.7m를 사용했으니까 이럴 때에는 0.07에 0.7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0.049kg이고, 그 다음에 이번엔 빨간색 해결했으니까 노란색 리본의 무게를 구해주어야 하는데, 1m의 무게가 0.14kg인데 리본 0.4m를 사용했으니까

0: 곱하기 0.4 해줘야죠? 그럼 0.056kg이므로 이때 사용한 전체 리본 무게 요것을 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0.049와 0.056을 더해서 0.105kg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어야죠. 답은 0.105kg으로 해결해 주었어요. 2번은 일정한 빠르기로 1시간에 24.6km를 이동하는 배가 있는데 같은 빠르기로 4시간 15분 동안 갈수 있는 거리를 구하려고 해요. 가장 먼저 4시간 15분을 시간으로 바꿔요. 그럼 4와 60분의 15 시간이 되므로 4와 4분의 1 시간, 즉 4와 100분의 25 시간이니까 4.25 시간, 요렇게 표현해 둘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4시간 15분 동안 갈수 있는 거리, 갈수 있는 거리를 구하려면 1시간 동안 갈수 있는 거리에 4.25를 곱해서 표현해 주면 되겠죠. 24.6에 4.25를 곱해봐요. 6, 5, 30, 4, 5, 20, 2, 5, 10, 6, 22, 4, 2, 8, 2는 4, 6, 4, 24, 4, 4, 16, 2, 4, 8 더해서 0, 5, 10, 5, 그 다음에 요거는 14가 되고요. 이렇게 10이 되네요. 소수점 찍어서 이렇게 소수점 오른쪽 끝에 0까지 생략해 보세요. 그랬더니 104.55, 104.55km 이렇게 나타내 볼수 있겠습니다. 4시간 15분 동안 갈수 있는 거리는 104.55km로 정리해서 나타내 줄게요. 또 어느 공원에 일정한 빠르기로 1시간 동안 74상자를 옮길 수 있는 운반 로봇이 있어요. 이 운반 로봇이 같은 빠르기로 5분을 측정할 수 있는 모래시계를 30번 사용하는 시간 동안 모두 몇 상자를 옮길 수 있을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5분을 측정할 수 있는 5분을 측정할 수 있는 모래시계를 30번 사용하는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럴 때5 곱하기 30 해서 150분,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150분이고, 이때 150분은 2시간 30분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150분은 2시간 30분이므로 이것을 시간으로 바꾸면 2와 60분의 30시간, 즉 2와 10분의 5시간으로 2.5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동안 옮길 수 있는 상자의 수는 지금 보면 1시간에 74상자, 그런데 2.5시간이라고 했잖아요. 74에다가 2.5를 곱해주는 거예요. 4, 5, 20, 7, 5, 30, 5, 4, 2, 8, 7, 2, 14 더하니까 0, 5, 8, 1 소수점 찍고 끝에 0은 생략. 따라서 185 상자. 이더라. 이렇게 그 풀이의 과정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답까지 한번더 쓰는 것으로 해결해 볼수 있겠네요. 이제 우리 4번 보세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합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일단 계산할 수 있는 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0.75 곱하기 64는 75하고 64를 곱해 보세요. 5, 4, 20, 7, 4, 28, 5, 6, 30, 7, 6, 42. 따라서 이 값은 4,800. 그런데 0.75와 64의 곱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48이라고 나타내 볼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50 곱하기 1.1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50 곱하기 1.1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0, 5, 0, 5 더하고 소수점 찍고 그러니까 55 이와 같이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표현되므로 네모는 48보다 크고 55보다 작습니다.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인 49와 가장 큰 자연수인 54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더하시오라고 했잖아요. 54를 더하면 아니면 가장 작은 자연수와 가장 큰 자연수인 54의 합은 이렇게 해도 좋아요. 54의 합은 49 더하기 54 해주니까 바로 103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문제의 답은 103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번엔 5번 문제를 볼게요. 일정한 빠르기로 1시간에 2.3cm씩 타는 양초가 있다. 양초에 불을 붙이고 2시간 후에 불을 껐더니 양초의 길이가 8.35cm였다. 처음 양초의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시간 동안 타는 길이 1시간에 2.3cm씩 2시간, 그래서 4.6cm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2시간 후에 불을 꺼서 양초의 길이가 8.35cm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 양초의 길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남은 길이에다가 2시간 동안 탄 길이까지를 더한다라고 표현을 해줘야겠죠. 2시간 동안 타는 길이가 4.6cm이므로 처음 양초의 길이는 8.35에 4.6을 더한 값으로 12.95c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12.95cm로 답까지 정리해 두었어요. 이제 태양계의 행성 중 하나인 금성에서의 무게는 지구에서 측정한 무게의 약 0.9배래요. 유노의 몸무게는 40.3kg, 예슬이의 몸무게는 39.2kg. 금성에서 측정한 유노와 예슬이의 몸무게의 합이 약몇 킬로그램일까라고 묻습니다. 그럼 금성에서 지금 유노의 몸무게는 약몇 킬로그램일까? 유노 몸무게가 40.3kg인데 금성에서는 지구에서 잰 무게의 약 0.9배라고 했으니까 0.9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40.3에 0.9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 0은,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소수점 찍어서 36.27kg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금성에서 유노의 몸무게는 약 이와 같이 표현되고 예슬이의 몸무게는 약몇 킬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39.2 킬로그램에 0.9를 곱한 것으로 표현해 볼수 있잖아요. 그럼 39.2에 0.9를 곱해서 2구 18, 9구 81, 3구 27, 8을 더해서 35, 소수점 찍자. 35.28kg이므로 금성에서 두 사람의 몸무게의 합은 이것을 구하면 약36.27 더하기 35.28로 나타내 줄수 있으므로 이때 71.55kg이다. 요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두 사람 몸무게 합, 금성에서 약 71.55kg으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 또, 준서와 민서는 각각 길이가 0.65m인 끈을 가지고 있는데, 준서는 끈 전체의 0.7배를 사용, 민서는 끈 전체의 0.8배를 사용했어요. 준서와 민서가 사용한 끈의 길이는 모두 몇 미터가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먼저 준서가 사용한 끈 길이 요것을 구해보면 0.65m에 0.7배 0.65와 0.7을 곱해요. 그럼 57에 35, 67에 42, 소수점을 찍어서 0.455m이고, 그 다음에 민서가 사용한 끈의 길이는 위에서는 준서가 사용한 끈의 길이, 아래는 민서가 사용한 끈의 길이를 구하면 0.65m에 0.8배 두 소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5, 8에 40, 6, 8에 48, 4를 더해서 52, 소수점 찍고, 소수점 오른쪽 끝에 0은 생략할 수 있죠? 0.52m 이므로 두 사람이 사용한 끈의 길이는 두 사람이 사용한 끈의 길이는 이걸 더해줘야죠. 0.455와 0.52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0.975m입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문제답 0.975m로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또 문항 8번 보세요. 32.9의 기억을 곱했더니 0.329가 되었대요. 781.4의 기억을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그럼 처음에 이것처럼 32.9의 기억을 곱한 것이 0.329와 같다. 이와 같이 표현되므로, 그럼 32.9에서 소수점이 왼쪽으로 하나, 둘, 이렇게 옮겨지면 0.329가 되는 것이니까 기억은 바로 0.01입니다. 그렇다면 781.4의 기억을 곱하면 이것은 781.4 곱하기 0.01과 같다라고 할수 있으므로 소수점이 왼쪽으로 두 자리 옮겨져 7.814라고 나타내 볼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7.814 이렇게 그 답이 표현되네요. 자, 이제 9번의 문제 볼게요. 4장의 수카드를 한 번씩 모두 사용하여 곱이 가장 작은 소수 한 자릿수 곱하기 소수 한 자릿수의 곱셈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곱은 얼마가 되는 것일까요? 0, 4, 6, 9. 그러면 수가 작은 것부터 0, 4, 6, 9. 이와 같이 표현되고, 곱이 가장 작으려면, 자연수 부분에 0을 써야 합니다. 그럼 어떤 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0.4라는 소수를 만들게 되면 6과 9로 6.9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0.6이라는 소수를 만들게 되면 4와 9로 4.9를 만들어 곱해야 합니다. 또 0.9를 만들면 4와 6으로 4.6을 만들어 곱해 주어야겠죠. 왜냐면 곱이 가장 작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이렇게 곱해 볼게요. 9, 4, 30, 6, 6, 4, 24, 소수점 찍어라. 2.76이죠. 4.9에 0.6을 곱하면 9, 6에 54, 4, 6에 24. 자, 그럼 9, 6에 54, 4, 6에 24 이렇게 표현하고 소수점 찍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2.94가 되겠고요. 4.6에 0.9를 곱하면 6, 9, 54, 4, 9, 36 5랑 더해서 써주고 소수점을 찍어서 표현해주면 4.14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니까 이때 구하려는 곱은 바로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곱이 가장 작게 될 때의 곱이다라고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 경우에 곱이 제일 작은 게 2.76이 되는 거잖아요. 2.76입니다. 문제의 답 2.76으로 곱이 가장 작을 때 곱을 구해서 표현해 둘수 있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곱셈식을 만들어내고 그 곱을 비교해 답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문항 10번으로 떨어진 높이에 0.75배만큼 튀어오르는 공이 있어요. 이 공을 20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튀어오른 공의 높이가 처음으로 10m보다 낮아질 때는 몇 번째일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 요것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20m 높이의 0.75배만큼이 튀어오릅니다. 20의 0.75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15m 이와 같이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 요것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튀어오른 높이의 0.75배만큼이다 라고 표현해줘야죠. 15와 0.75를 곱해보았더니 5, 25, 1호는 5, 5, 7에 35, 1, 7은 7 더해서 나타내고 소수점을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값은 11.25m 이와 같이 표현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누구를 또 계산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 요것도 구해 줄게요. 그럼 두 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의 0.75배 요렇게 표현이 돼야죠. 11.25에다가 0.75를 곱하여 나타내 봅시다. 그럼 5, 25, 2호, 10, 1호는 5, 1호는 5, 5, 7에 35, 2, 7에 14, 1, 7은 7, 1, 7은 7, 더해서 5, 7, 3, 4, 8. 곱하는 두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합이 하나, 둘, 셋, 넷. 곱도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하나, 둘, 셋, 넷 만큼이 될 수 있도록 소수점을 찍었더니 8.4375m.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10m보다 낮아질 때는 여기서 공의 높이가 처음으로라고 할까요? 따라서 공의 높이가 처음으로 10m보다 낮아질 때는 바로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의 답, 세 번째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해결해 둘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중요한 거 한 번 더 확인해 둘게요. 가장 큰 곱이나 가장 작은 곱을 구할 때 여기서 가장 큰 곱을 구하자. 2, 5, 7, 9를 한 번씩 사용해서 소수 한 자릿수 곱하기 소수 한 자릿수의 곱셈식을 만들 때 가장 큰 곱을 구하려면 가장 크게 되는 곱셈식을 만들기 위해 자연수 부분에 가장 큰 수와 둘째로 큰 수인 9하고 7을 놓아서 9.5 곱하기 7.2 또 9.2 곱하기 7.5 이렇게 두 가지 식을 만들어 계산을 하고 그 중에 결과가 더 큰 것을 골라 표현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그 방법을 잘 익혀두도록 하자고요. 이번 시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피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함께해요. 모두 안녕!
1: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1: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풀이랑 꼭꼭 약속!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트윈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바로 우리가 서술형 수행평가 문제를 대비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문제는 잘 푸는데요. 어떻게 서술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막한 단원이 또 이번 4단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북투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자신이 없는 친구들 괜찮아요. 쌤이 어떻게 서술하는지 눈만 크게 뜨고 잘 봐주세요. 아셨죠? 서술형 수행평가 10문제 도전 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 3과 5분의 3 대 1.5를 두 가지 방법으로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어째서 두 가지 방법이나 있을까? 전항은 분수고 호항은 소수입니다. 형태가 다를 때는요, 형태를 맞춰주는데 누구 마음? 우리 친구들 마음이에요. 자, 분수를 소수로 바꿔줘도 되고요. 소수를 분수로 바꿔줘도 됩니다. 아,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을 말하는구나.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방법으로 일단 분수로 싹 다 바꾸는 걸 해볼까요? 그래서 후항 1.5를 분수로 바꾸면 바로 1과 10분의 5니까 약분하여 1과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고 그리고 가분수로 2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또 전항 3과 5분의 3도 가분수로 바꾸면 5분의 8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여기다 연결해 볼게요. 2고 3과 5분의 3을 가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18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b는 5분의 18 8대 2분의 3이니까 이므로 자 전항과 호항에 뭘 곱할까요? 5i의 공배수 중 가장 작은 10을 곱해볼게요. 전항과 후항의 10을 곱하자. 그래서 내가 계산하는 과정 있죠? 간단하게 했던 거를요. 풀이 과정 써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말로 풀어주세요. 그럼 5분의 18에다가 10 곱하면 36, 그 다음에 2분의 3에다가 10 곱하면 15가 되는데 아직도 안 간단해졌죠? 36, 15 모두 뭘로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바로 3으로 나눠줘야 되네요. 그리고 또 전항과 후항을 자 3으로 나눠줍니다. 3으로 나누면 36 나누기 3은 12, 15 나누기 3은 5니까 12 대 5입니다. 이곳이 바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갑니다. 이번에는 3과 5분의 3을 소수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전항 3과 5분의 3을 소수로 바꾸면 자, 3과 5분의 3은 3과 10분의 6이니까 3.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3.6 대 1.5의 전항과 후항에 뭘 곱할까? 둘 다 소수 한 자리 있으니까 10을 곱할까요? 10을 곱하면 36 대 15이고 아까랑 똑같아졌죠? 그리고 전항과 후항을 3으로 나눕니다. 3으로 나누면 12 대 5가 됩니다. 과정은 달라도 결과는 같다라는 것도 확인해 줄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계산하는 과정을 그대로 말로 쓰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 2번 갈까요? 비례식을 바르게 세운 사람의 이름을 쓰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민주는요, 0.3 대 0.5는 5 대 8, 그리고 성호는 2분의 1 대 5분의 1은 25 대 10, 이렇게 비례식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비례식이 바르려면 비례식이란 게 뭐예요?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같다로 나타낸 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왼쪽 오른쪽 비율을 따져봐도 되는데 아니 그러면 여기 소수가 있고 분수가 있으니까 이거 뭐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낸 다음에 비율

비율을 구해서 비교해야 되나? 물론 그래도 됩니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이 문제는 그보다는 바로 비례식의 성질 있죠? 만약에 비율이 같다면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이 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확인하는 게 훨씬 쉽겠네요. 좋아요. 우리 방향을 잡았습니다. 바로 각각 두 사람이 만든 식에서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이 같은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바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민주 같은 경우에는요, 외항의 곱0.3 곱하기 8 계산하면 2.4죠? 그 다음에 내항의 곱0.5 곱하기 5라면 2.5입니다. 어머!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기는 소수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비례식이 아니네. 그 다음 성호 갈게요. 외항의 곱. 2분의 1 곱하기 10 계산하면 5가 되겠고요. 그리고 내항의 곱. 5분의 1 곱하기 25를 계산하면 5. 어머머, 5로 갔네. 찾았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따라서 그러므로 그런 표현이 있으면 너무 좋죠.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비례식을 바르게 세운 사람이니까 그대로 우리 친구들 마지막 정리할 때는 문제에 나오는 그런 말들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례식을 바르게 세운 사람은 누구? 성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성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번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갈게요.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이 120이래요. 기역과 니은은 각각 얼마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게 기역과 니은은 각각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내항의 곱이 120이라면 비례식에서는 외항의 곱도 120이 되는 거죠? 그럼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기역과 니은을 구하는 과정을 풀이과정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좋아요. 그럼 먼저 주어진 내항의 곱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문제에서 내항의 곱이 12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므로 주어진 비례식에서 내항은 기역과 온데 이를 곱한 곱이 120이라면 기역은 120 나누기 5를 계산하여 24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례식에서는 외항의 곱도 내항의 곱과 같죠. 그래서요,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아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기 때문에 외항인 4 곱하기 니은을 계산한 것도 12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니은은 120 나누기 4 계산하니까 30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구했죠? 따라서 기역은 24, 그 다음에 니은은 30이 답이 되겠네요. 자, 비례식의 성질을 그대로 써서 기역, 니은을 구하는 과정만 잘 보여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까요? 구하고자 하는 거는 기역 곱하기 니은의 값은 얼마인지 대분수로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때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주어진 비례식이 두 개네요. 그럼 여기서 기역은 전항이고요. 니은은 이제 후항이에요. 그럼 비례식이 맞다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으니까 여기 첫 번째 비례식에서 기역을 구하는 과정 보여주고 두 번째 비례식에서 니은을 구하는 과정 보여준 다음 마지막으로 기역 곱하기 니은을 대분수로 나타내기만 하면 끝! 좋아! 그럼 기역부터 출발해 볼까요? 자, 바로 우리가 구하는 이 전략은 둘다 비례식이기 때문에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라는 것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0.9 곱하기 7과

2.1 곱하기 기억이 같은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2.1 곱하기 기억은 0.9 곱하기 7이니까 6.3이에요. 그럼 여기 기억은 어때요? 2.1에다가 3을 곱하면 6.3이니까 기억은 3으로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례식에서는요. 외항의 곱. 6분의 5 곱하기 10분의 9는 내항의 곱. 니은 곱하기 2분의 1과 같다. 그럼 여기에서는 니은 곱하기 2분의 2일은, 자, 두수 곱해볼까요, 여러분? 여기다 계산해보죠. 6분의 5 곱하기 10분의 9. 우리 친구들은 예쁜 연습장에다가 계산해보세요. 5로 약분, 3으로 약분. 그러면 4분의 3이 되겠구나. 4분의 3이구나. 따라서 니은은요, 4분의 3을 2분의 1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4분의 3 곱하기 2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약분하여 2분의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자, 따라서 이제 두 수를 곱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기억 곱하기 니은은, 우리가 기억은 3이었고요. 니은은 바로 2분의 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9가 되고, 그리고 또 대분수 4와 2분의 1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요, 4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냥 가분수가 아니라 꼭 문제에서 대분수로 나타내세요라고 했으니까 답은 대분수로 제시해야 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것도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풀이과정 쓸수 있었죠. 그 다음 5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높이가 2m인 막대의 그림자의 길이가 1.2m입니다. 같은 시각에 옆에 있는 나무의 그림자의 길이가 4.8m라면 이 나무의 실제 높이는 몇 미터인지 풀이과정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라고 했어요. 실제 높이가 2미터인 그림자, 여기 그림자의 높인 길이는 1.2미터. 같은 시각 옆에 있는 나무의 4.8은 뭐예요? 실제 길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림자로 4.8미터의 실제 높이는 얘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일단 구하고자 하는 거 바로 이 실제 높이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같은 시각이기 때문에 실제 높이와 그림자의 비율은 같을 겁니다. 그래서 비례식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네모라고 하고 비례식 세워서 그 네모를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되겠죠. 그럼 뭘 네모라고 할 거예요? 이 나무의 실제 높이. 그래서 나무의 실제 높이를 네모미터라 하면 자, 비례식을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높이가 2m, 막대의 높이랑 막대의 그림자 1.2, 그러니까 2대 1.2는 자, 처음에 이것이 실제 길이죠. 그러니까 네모 대 그림자를 후항으로 이렇게 놓는 거죠. 4.8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항의 곱부터 먼저 할까요? 1.2 곱하기 네모는 2 곱하기 4.8과 같다. 입니다. 그럼 1.2 곱하기 네모는 2 곱하기 4.8이니까 계산하면 9.6이 되겠어요. 9.6이 되는 거고, 여기서 네모는 9.6 나누기 1.2를 계산하면 바로 8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의 실제 높이는, 단위까지 써줘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네모의 값이 의미가 있어요. 높이니까 8m. 입니다. 이렇게 결론 내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8m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비례식 세워서 그 안에서 어떤 항을 구하는 과정 보여주고, 그 다음에 결론이 그래서 8m야 라고 답해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6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수진이와 민호가 미술 재료를 사기 위하여 5만 6천 원을요, 3분의 1대 4분의 1로 나누어 내기로 했대요. 자, 두 사람이 내야 하는 금액의 차는 얼마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내야 하는 돈. 수진이가 내야 하는 금액. 구해볼게요. 자, 5만 6천 원을 비례 배분합니다. 4와 3으로 나눈 것중 4만큼이 수진이죠? 그쵸? 그리고 뒤에 있는 후항이 민호니까. 그럼 5만 6천 곱하기 7분의 4예요. 약분합니다. 7, 8, 56이니까 8, 4, 32. 3만 2천 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민호가 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똑같이 5만 6천 곱하기 7 더하기 3, 아, 4 더하기 3은 7이니까 7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약분해서 8천 곱하기 3이니까 2만 4천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구하고자 하는 거에 쌤이 이렇게 밑줄 그었죠? 그거 마지막에다가 문장에다가 활용해갖고 써볼게요. 두 사람이 내야 하는 금액의 차는 32,000원에서 지금 민호가 24,000원이잖아요. 24,000원 빼주면 8,000원이네요. 자, 따라서 정답은요. 8,000원 차이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자, 요거는 세 단계로 문제 해결했습니다. 주어진 분수의 비를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고, 두 사람이 내야 하는 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구한 다음, 마지막에 차를 구하자. 라는 풀이 과정 써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으로 넘어갈게요. 화면 비율이 16대 9인 어느 모니터의 가로가 80cm입니다. 이 모니터에 세로는 몇 cm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 가로가 더 길어요? 세로가 더 길어요? 가로가 더 길죠. 그래서 가로가 16일 때 세로가 9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러면 가로가 80cm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비례식 세우면 되겠네. 바로 세로를 네모 cm라고 하고 비례식을 세워 우리 친구들 비의 성질도 좋고 비례식의 성질도 좋아요. 편한 방법으로 세로를 구해 봅시다. 자, 풀이과정 갈까요? 그럼 먼저 내가 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항은 네모도 좋고 세모도 좋아요. 그냥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모니터에 세로를 네모 센티미터라 하면 16대 9는 80대 네모에서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 보세요. 전항에 16에서 80이니까 5배가 됐죠. 자, 16에서 5가 80이므로 바로 9에도 똑같이 5를 곱하여 45가 됩니다. 그래서 네모는 즉 45이므로 세로는 45 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네요. 물론 우리 친구들 비례식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건 풀이 과정에 딱한 가지만 정답이 될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도 돼요. 16대 9라고 그랬으니까 16대 9에서 우리가 전항과 후항의 2배, 3배, 4배 차근차근 한 다음에 가로가 80cm가 나오려면 전항이 80이 나오는 그때의 비를 찾아서 그때 세로를 구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럼 8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삼각형 가와 나의 넓이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네요.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가와 나의 넓이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고자 하는 게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다 알고 있죠?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는 밑변의 길이 높이가 다 나왔으니까 일단은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첫 번째, 가의 넓이, 나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두 번째, 그 넓이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과정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쌤하고 작전 짰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가의 넓이부터 구해볼게요. 먼저 삼각형

가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3과 2분의 1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나누기 2입니다. 그럼 그대로 그냥 곱하기 1을 하고 나누기 2를 하면 3과 2분의 1로 계산이 되겠어요. 그 다음 이번에는 나의 넓이 구해 볼까요? 삼각형 나의 넓이는 밑변이 2.8 곱하기 높이가 4예요. 나누기 2를 합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요. 5.6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넓이의 비. 따라서 삼각형 가와 나의 넓이의 비는 3과 2분의 1대 5.6이고, 그 다음에 이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면, 보세요. 여기에 3과 2분의 1대 5.6을 자,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과정을 써도 돼요. 화살표로 보세요. 분수를 소수로 바꿀까요? 소수를 분수로 바꿀까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 마음. 선생님은 3과 2분의 1을 소수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3.5가 되겠죠? 5.6. 그리고 전항 후항에 10을 곱합니다. 그러면 35대 56이 되겠어요. 그리고 전항 후항에다가 바로 7로 나누면 되겠어요. 다 7의 배수니까요. 그쵸? 7, 5, 35, 7, 8에 56. 그래서 5대 8. 더 이상 간단해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 5대 8입니다. 8, 여기입니다. 그요 사이에 우리 친구들 요 과정을 써줘도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대 8이 답이 되겠네요.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9번 문제는 톱니바퀴 문제인데, 이건 앞에서 여러 유형 우리 연습을 했습니다. 복습을 잘한 친구들은, 아, 이거 쉽게 구할 수 있지라고 자신감 가질 것 같은데, 자, 어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쌤하고 또 계획 세워야 되잖아요. 구하고자 하는 거 찾아볼게요. 맞물려 돌아가는 두 톱니바퀴 가와 나가 있는데요. 톱니바퀴 가의 톱니는 63개, 그리고 톱니바퀴 나의 톱니는 28개예요. 톱니바퀴 가가 20바퀴 도는 동안, 톱니바퀴 나는 몇 바퀴 도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우리 친구들 쌤이 톱니바퀴 처음에 응용력 키우기 북1에서 설명을 했을 때 정말 정말 중요한 원리 하나 설명해줬는데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 맞죠?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에서는요. 톱니수의 비와 회전수의 비는 서로 전항후항을 바꾸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몇 바퀴 도냐라는 회전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톱니수의 비를 먼저 구하는 게 좋아요. 따라서 톱니바퀴 바퀴 가와 나의 톱니수의 비 비가 지금 가는 63개 나는 28개죠.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더 나타낼 수가 있겠죠. 7로 각각 나누면 7, 9, 63, 7, 4, 28이니까 9대 4예요. 이므로, 자, 이 톱니수의 비를 통해서 우리는 회전수의 비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회전수의 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꾸로 9대 4니까 4대 9입니다. 그 다음에, 가가. 20바퀴. 도는 동안 나가 만약 네모 바퀴 돈다면 비례식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4대 9는 20대 네모. 여기에서 그러면 네모는 어때요? 4가 20이 되려면 5배 됐으니까 9가 또 5배를 해갖고 45. 45이므로

마흔 다섯 바퀴 돕니다. 이렇게 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5바퀴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톱니스와 회전수의 비 반대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 문제 가죠. 정원에 장미와 튤립이 4대 5의 비로 심어져 있는데 장미가 48송이 있다면 장미와 튤립은 모두 몇 송이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이 문제는 우리 친구들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 튤립의 수를 내가 직접 구하고 싶어. 그러면 튤립의 수를 네모라고 한다면 4대 5는 48대 네모. 거기에서 네모를 구한 다음 장미와 튤립의 수를 더해도 돼요. 또는 비례배분을 이용해도 돼요. 48송이는 장미와 튤립이니까 장미가 4죠. 4만큼의 값이 48이 나왔으니 우리가 비례배분하기 전체 수를 네모라고 하고 그다음 비례배분한 결과가 48이다라는 거에서 거꾸로 전체가 몇 송인지 알아봐도 돼요. 무슨 방법으로 할까요? 우리 친구들 마음입니다. 선생님은 비례배분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장미와 튤립이 튤립 모두 만약 네모 송이라 한다면 자, 장미가 지금 몇 송이? 48송이죠? 이므로 전체 네모송이를 4와 5로 나눈 것중 4만큼이 48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네모는 48 나누기 9분의 4니까 곱하기 4분의 9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약분 12 곱하기 9를 계산하면요. 얼마예요? 12 곱하기 9, 108입니다. 108입니다. 자, 따라서 모두 장미와 튤립 모두 108송이. 이거는 따로 더할 필요 없이 그대로 네모가 답이 되는 거죠? 입니다. 정답은 108송이가 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 풀이 과정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퀴즈, 우리 풀이 한입 뚝딱 만나봐야 되겠죠? 시계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 풀이 과정 이렇게 보면서 나의 풀이랑 우리 친구들의 풀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맞았다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선생님 칭찬 많이 해주고 싶네요. 이거 좀 어려웠거든요. 자, 그럼 오늘의 우리 퀴즈도 공개 안할 수가 없겠죠? 오늘의 플러스 퀴즈 한입 뚝딱, 바로 다음과 같은데, 어머, 똑같이 정원의 장미 튤립, 우리 마지막 문제잖아. 그죠, 그죠? 자, 이번에는 튤립이 27송이래요. 전체 몇 송인지 구해보세요. 어우, 우리 열심히 들었다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쌤은 물러나지만 이제는 우리 친구들의 시간입니다. 함께 풀었던 문제들 꼼꼼하게 서술하는 거 연습해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오늘은 24번째 시간이죠. 이제 곱셈 공식 중단원 마무리 풀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요. 아, 많이도 공부했다, 그쵸? 우리가 제곱근 단원도 막 열심히 했는데 어느덧 곱셈 공식의 이제 끝에 와 있는 거예요, 그쵸? 아, 우리가 다항식과 다항식 곱셈 요거 하나만 알면 된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더니, 그쵸? 막상 해보니까 곱셈 공식이 4개, 그쵸? 말이 4개지 좀 다양했죠, 그쵸? 근데 그거를 단순히 외우면 적용이 잘안 돼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는 게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저게 뭐지? 막상 외웠는데 적용이 안 되고, 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죠. 제가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해드렸죠. 그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곱셈 공식 활용. 크게는 3가지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곱셈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 그죠? 곱셈 공식과 어떤 수 계산을 접목한 부분, 그리고 분모의 유리화 있었고요. 마지막 곱셈 공식의 변형 있었습니다. 차례차례 한번 풀어볼까요? 자, 교재 52쪽이고요. 레벨 1,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봤을 때, 그쵸? 그냥 전개해도 되지만,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그죠? 저는 순서를 바꿔볼게요. 첫 번째. x 빼기 3 더하기 마이 아더 곱하기 마이너스 4y 더하기 5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요거를 전개하자 이거죠. 그러면 차례차례 일단 몇 xy 마이너스 4xy. 그다음에 더하기 몇 x? 네, 더하기 5x. 자, 그리고 플러스 12y. 그죠? 이게 마지막 상수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A, B, C 구해주면 되겠어요. A는 마이너스 4, B는 5, 그리고 C는 1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A 빼기 B 마이너스 4 빼기 5 그리고 더하기 1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9에다가 12를 더하면 3 이렇게 되겠죠?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전개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냥 하셔도 되고요. 자, 2번. 얘는 오케이. 순서가 같네. 그쵸? XY, XY. 자, 제가 이거를 계속 연습시키는 이유는 선생님 괜히 이거 신경 쓰여서 너무 불편해요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신경을 쓴다는 게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쵸? 무슨 소리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개하는 학생이 있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순서가 안 맞아. 항에 대한 디테일이 추가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처음엔 어렵지만 이게 장착이 되면 그죠? 그럼 이제 선생님처럼 되는 거죠. 그죠? 봤을 때 그러니까 화이팅. 알겠죠? 물론 자신의 속도에 맞게. 자, 이렇게 전개를 하면 되는데 그냥 전개하기보다는 문제에서 원하는 걸 끄집어내자 이거죠. 자, xy의 계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xy의 계수? 그러면 요거랑 그죠? 요거죠. 그죠? 순서를 정렬하는 것의 장점 중 하나는 xy 계수를 구하는 상황에서는 양 끝의 거와 안의 것끼리 곱하는, 그죠? 바깥 것끼리 안의 것끼리 곱하면 xy 계수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3xy 그리고 마이너스 14xy죠, 그죠? 계수만 쏙 구해보면 그냥 통째로 쓸게요. 이렇게. 그럼 답은 4번이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중요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x 더하기 a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0x 더하기 b일 때, 자, 상수 ab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엔 좀 표시를 해둘게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쵸? 얘네는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 곱셈 공식 적용해보면, x제곱 더하기 둘 곱한 것의 두배 2ax가 되겠죠? 더하기 a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x 제곱 더하기 20x 더하기 b와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싹싹싹 항별로 비교하면서 건져낼 수 있는 걸 빠르게 건져내야겠죠? 2a가 20이네요, 그죠? 그럼 a는 10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럼 a 제곱이 얼마예요? 여기가 100이네, 100, 그죠? 100이기 때문에 b는 얼마다? 10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b 빼기 a니까 100에서 10을 뺍니다. 그렇죠? 그러면 90. 답은 90. 어디 있어요? 1번이네요.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당연하게 할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4번. 자, 5 더하기 A 마이너스 5 더하기 A를 정리하면입니다. 자, 일단 순서도 정렬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아, A 더하기 5와. 보세요. 첫 번째. 아, 순서를 바꾸고 싶어. A가 먼저 나와야지. 그렇죠? 요렇게 바꾸면 합차인 게 명확하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어디 있습니까? 예, 4번의 답은 3번이죠. 그렇죠? 요렇게 풀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도 마저 써 보면 요렇게.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다른 방향의 풀이는, 그렇죠, 합차 공식 알아내기였잖아요. 그렇죠? A랑 A는 똑같은데 5랑 마이너스 5가 부호가 반대네. 그럼 합차 공식이지 뭐. 이렇게 A제곱 빼기 25. 요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5번입니다. 5번. 자, 5번은 1차식과 1차식을 곱해서 2차식이 되고 있다. 방금 제가 이렇게 말한 걸 들었을 때 시선이 저와 같은 곳에 가셨을지 1차식과 1차식을 곱했더니 2차식이 되었다. 그죠? 근데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것 문장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A랑 B를 구하는 거잖아요. A는 뭐냐면 X의 계수네요. 그쵸? 맞죠? 그리고 B는요, 상수항이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X의 계수와 상수항을 구하는 문제다라는 거고요. 좌변에서 이제 전개를 할때 목적을 갖고 전개를 하는 거죠. 자, 1차항, X의 계수는 요렇게 요렇게 전개하면 돼. 그쵸? 그럼 8X 빼기 3X, 5X죠. 그쵸? 요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8과 마이너스 3의 합이야. 그래서 A는 5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쵸? 그럼 B를 구해볼게요. 상수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과 8을 곱하는 거야. 그쵸? B는 마이너스 24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 빼기 B는 5 빼기 마이너스 24이므로 29가 되겠죠. 그쵸? 여기 플러스로 바뀌니까 답은 어디 있습니까? 예, 4번이지요. 5번의 답은 4번. 그쵸? 그래서 계수를 장착한다는 마음. 알겠죠? 어차피 2차, 1차 상수가 될 거야. 라는 그 안심이 필요해요. 알겠죠? 안정된 마음. 넘어가겠습니다. 6번. 6x 더하기 4 곱하기 3x 빼기 4. 그죠? 얘도, 그렇죠, 2차가 될 거야. 라는 안정된 마음을 갖고 우리는 2차항의 계수와 1차항의 계수를 구해주면 되겠다. 그죠? 상수항은 나와 있고요. 그럼 2차항의 계수는 어디 있습니까? 6, 3, 18. 그죠? A는 18이고요. 자, 이제 B를 구해볼게요. B는 두개 있죠. 두 개. 두 개를 더해야 돼요. 4, 3, 12, 마이너스 24. 그죠? 12 빼기 24,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둘을 더해라. 답은 6이네요. 6번의 답은 1번이죠. 그죠? 자, 이렇게 풀되, 또 주의해야 될 부분 중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가끔가다 여기가, 이 자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b로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는 다 그냥 그 자리의 계수를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그 말은 다 플러스 bx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치르는 시험에서는 가끔가다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bx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런 경우라면 마이너스 12x가 마이너스 bx니까 이럴 땐 b는 10이에요. 그쵸? 소소한 실수 포인트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을 예민하게 관찰할 필요는 있다 이거죠. 마이너스에. 그쵸? 이런 거 참고 삼아. 이 문제에선 해당되지 않지만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넘어갈게요. 7번.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아, 이거 수 계산하는 거구나. 그쵸? 어떤 곱셈 공식을 적용할까? 이건데, 44와 56을 봤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50을 기준으로 6을 뺀게 44. 그쵸? 50을 기준으로 6을 더한 게 56이니까 합차 공식을 적용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똑같은 게 A잖아요. 그쵸? 그럼 A가 50이 되겠죠. 50. 그리고, 자, 이제 6을 더하거나 빼는 거잖아요. 근데 B랑 C 중에 C가 더 크대요. 그러면 C 자리가 이제 더하기 6이 되겠죠. 그쵸? B는 이제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C는 플러스 6,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형태가 요렇게,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아래처럼 쭉쭉쭉 나오는 거죠. 그럼 A와 B와 C의 합을 구해라. 이건데, B와 C는 서로 더해서 없어지죠?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A, B, C를 더하는 거라서, 다 더하는 거라서, 사실 B와 C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누군가는 아무 생각 없이 B는 플러스 6, C는 마이너스 6, 이렇게 하고 답을 내도 같죠, 그쵸? 혹시 그렇게 맞춘 학생이 있다면 우연히 맞춘 거예요. 알겠죠? 여기가 만약에 A 빼기 B 더하기 C로만 바뀌어도 이제 답이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혹시 맞췄어도 B랑 C 정확하게 맞췄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이거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변형. 자, 보겠습니다. X 더하기 Y라는 조각이 있고요. XY라는 조각이 있어요.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조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얘를 이 둘로 표현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한번 다시 써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것은 X 더하기 Y의 제곱 입장에서, 그렇죠? 여기 있는 거, 얘 제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 얘는 아, 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는데 뒤에 뭐가 있다? 그렇죠. EXY가 붙어 있더라. 근데 둘이 같을

그러려면 우변에 조금, 그쵸? 이제 조치를 취해야겠네, 그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너 사라져라! 이거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EXY를 빼주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공식이라는 건데, 아마 대부분의 수학 선생님들은 일단 외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느껴질 수 있는 건데, 그걸 최대한 제가 연결 지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아, 일단 저질러. 제곱을 하고, 이 공식, 곱셈 공식이 활용이잖아요, 애초에. 그죠? 곱셈 공식을 써보니까 XY를 맞춰줘야겠구나. 라는 관점인 거죠. 문제를 풀어보죠. 그러면 얘는 구하고자 하는 값은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xy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 이렇게 되죠? 그러면 9 빼기 4라서 5가 되는 거죠. 그쵸? 답은 5번인 거죠. 8번의 답은 5번입니다. 됐죠? 이 곱셈 공식의 변형 부분은 처음엔 낯설 수 있다. 이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들수 있지만, 그렇죠.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좀 비유를 해드리면 이 상황이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조건을 주면 X랑 Y를 각각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답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순서냐면, 이두 조건을 이용해서 X가 얼마고 Y가 얼마인지 구해야지. 그리고 그걸 제곱해서 더하면 되잖아. 라는 순서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X랑 Y를 각각 구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쵸? x, y 각각 구하라고 한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것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갈 필요 없이 이 둘을 이용해서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어. 라는 아주 특수한 퍼즐이에요. 퍼즐. 그 예전에 역사적인 유명한 일화 중에, 뭐, 계란을 세우는 거? 달걀을 세우는 게 있어요. 뭐, 그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진위 여부는 있지만, 어쨌든 유명한 일화니까요. 이 계란을 세우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어떻게 세우지? 막 이렇게 모여서 막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세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아래를 살짝 깨버렸어요. 그냥 깨버려가지고 그냥 툭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깨서. 이런 경우가 있대요.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방법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는 일화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줬을 때 정직하게 X랑 Y를 각각 구하는 그런 것만이 정답은 아닌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값의 합과 곱으로 제곱의 합을 구하거나 또는 x 빼기 y의 제곱, 그러니까 차의 제곱을 구하는 그 과정을 연습하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이 합과 곱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미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8번 얘기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9번입니다. 4a 빼기 9 곱하기 3 더하기 2b를 자, 전개하면입니다. 네, 순서를 바꿔볼게요. 4a 빼기 9 곱하기 2b 더하기 3이죠. 그쵸? 전개를 해보면, 자, 앞에 거두개 곱하면 8ab. 그 다음에, 자, a 먼저, 자, 4, 3, 12a. 그리고 마이너스 9와 2b를 곱하면 마이너스 18b. 자, 그 다음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27이죠. 그쵸? 그럼 순서대로 찾아나가면 되겠죠? 8AB 탈락, 4번, 5번 탈락. 그 다음에 12A 3번 탈락. 그쵸? 지금까지는 1번과 2번 중에 답이 있는데, 마이너스 18B, 마이너스 27, 답은 1번. 요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네, 요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이구. 복잡하게 생겼죠? 그쵸? 이런 전개하는 문제에서 분수인 어떤 계수나 상수항이 투입되면 확실하게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마이너스, 그리고 분수. 알겠죠? 그럴 때는 조금 더 침착하게, 조금 더 집중해서 풀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좀더 집중해볼까? 이런 느낌.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4x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또 오케이 하고 8 걷어붙이고 다 전개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그렇죠?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면 x의 계수와 상수항을 구해서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얘는 숫자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몇 x 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상수항이 나올 거야. 그렇죠? 믿음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구해야 될건 가운데 있는 값과 마지막에 있는 값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치가 보이는 거고, 가운데 거 구해볼게요.

이거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1x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바깥 것끼리 곱하면 4네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x의 계수는 얼마다? 네, 3이다. 이런 표현 써주세요. 얘는 3이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 하나 합니다. 얘는 3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답은 3이다. 이게 아니고요. x의 계수가 3이다. 이렇게 용어를 머릿속으로라도 괜찮아요. 억지로 소리 낼 필요는 없고요. 머릿속으로라도 계속 읽어주세요. 아, x의 계수. x의 계수. 그죠? 아, 1차식, 1차식 곱하면 2차식.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리고 상수항을 구해볼게요. 상수항은 2분의 1과 1을 곱하면 되겠죠? 네, 2분의 1입니다. 아, 잘하셨어요. 지금 저 따라했죠? 상수항. 잘했습니다. 자, 그럼 둘을 곱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답은 2분의 3이네요. x의 계수와 상수항을 곱하면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서술형 답안을 쓰는 기본 훈련이 되는 거죠. 그쵸? 좋아요. 답은 3번인가요? 네, 3번입니다. 계수, 상수항. 중요한 용어죠, 그쵸? 넘어갈게요. 11번. 자, 일단 이 문제는 A가 상수다,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르게 보면,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형태로 보면, 요것 곱하기 어떤 네모 x 더하기 8y인 상황이다, 그쵸? 두 번째 다항식의 x의 계수가 가려져 있는 형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런 상태인데 xy의 계수가 18이래요. 그렇죠? 그럴 때 x제곱의 계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구해볼게요. 자, 여기를 다 전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xy의 계수만 가져올 건데 일단 보세요. 몇 x제곱 더하기 몇 x가 아니죠. 지금은 뒤에 있는 게 상수가 아니라 y이기 때문에 곱해보면 xy. 그죠? 문자만 싹 보면 되잖아요. 그 뒤에 거는 상수가 아니고 몇 y제곱이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값이 18이다.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여기를 구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a로 쓸게요. 이제는. 자, 마이너스 2axy. 마이너스 2a. 그죠? 그리고 38에 24잖아요. 더하기 24가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괄호로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머릿속에 있는 채로 좀더 세련되게 풀면 이걸 봤을 때, 아, 오케이. 요거랑 요거 곱한 거. xy 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24가 18이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적당히 이항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2a는 6이네요. 그쵸? 그래서 2a는 6, a는 3. 이렇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 A 구했다. 근데 구해야 되는 거, X제곱의 계수. 여기 구하는 거죠. 그쵸?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아, 너랑 너 곱한 거에서 계수만 가져오면 되겠네. 그쵸? 3A가 답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답은 3 곱하기 3, 9. 이게 되겠죠. 그쵸? 답은 5번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12번. 자, 간단히 하면입니다. 간단히 하면, 앞에 거 계산하고, 뒤에 거 계산해서 빼주면 되죠, 그쵸?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앞에 거 제곱, 4a 제곱, 뒤에 거 제곱, b 제곱, 그 다음 둘 곱한 거에 두 배, 플러스 4ab죠, 그쵸? 이거 은근히 학생들이 그냥 2ab라고 많이 써요. 공식의 2ab다 보니까, 그쵸? 2ab의 그 공식의 의미는 둘 곱한 것의 두 배니까 지금은 4ab. 빼기. 자,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가운데만 바꾸면 되죠? 어떻게 보면, 그쵸.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써줍니다. 그쵸? 부호만 가운데, ab 항의 부호만 다른 상황인 거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분배해줘도 좋고 좀 뺄셈의 원리를 잘 알고 있다면 아니 4a 제곱 더하기 4ab 더하기 b 제곱에서 얘네를 뺄 거야, 그죠? 근데 똑같은 것들은 서로 없어지겠죠, 그죠? 굳이 분배해보지 않아도 b 제곱도 b 제곱끼리 빼는 거니까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요것만 쏙 분배하고 꺼내면 되겠죠. 4ab 더하기 4ab 몇 ab? 8ab가 되겠죠, 그죠? 간단히 했어요. 답 어디 있어요? 5번이 되는 거죠. 5번. 12번의 답은 5번입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 비슷하다는 걸 캐치해달라 이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a 더하기 b의 제곱과 a 빼기 b의 제곱을 외워두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a 빼기 b의 제곱을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과 하나의 공식으로 기억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각각으로 기억하면 확실하게 가운데만 다르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인식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선 도움이 됩니다. 13번 보겠습니다. ex 빼기 7y의 제곱을 전개하면 저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 학생들 항상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ABC는 상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막 선생님 너무 어렵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XY 뭐 이렇게 다 ABC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ABC는 그냥 네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빈 자리인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전개해 볼게요. 저거 EX 빼기 7y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죠. 가운데는 마이너스 14xy의 2배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 ABC 찾아보면 A는 4,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8, C는 49. 그쵸? 그러면 A 빼기 B 빼기 C 4 빼기 마이너스 28 빼기 49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여기 더하기로 바꾸고 32에서 49를 빼겠습니다. 그죠? 32 빼기 49. 그러면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나요? 네, 답은 어디 있습니까? 3번이죠. 그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좀 익숙해지시나요? 좋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인수분해로 나아가기 위한 직전이잖아요. 그쵸? 근데 막 마스터하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인수분해. 그러니까 요 정도만 따라와도 충분히 제가 또 설명 잘하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14번 볼게요. 14번. 일단 9분의 1이 좀 거슬리긴 하네. 분수가 있네. 그쵸? 어쨌든 여기서도 어떤 걸 모르는 거고 어떤 걸 아는 건지를 바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양수 AB에 대하여니까 여기 A랑 B를 지금 모르는 상태죠. 그쵸? 근데 또 특이한 표현이 하나 등장했네. 우리가 이때까지 보통 여기 상수라고 나왔는데, 그쵸? 양수라고 나왔네. 그러면 문제에 추가적인 조건이 붙는 거죠. 우리 앞에서 라지 B가 어떤 부호가 결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아, 요 스몰 AB는 다 0보다 크네. 그쵸? 요거 하나 체크해야겠죠? 양수. 그러고 볼게요. 요거 좌변에 있는 거 이제 전개할 건데 굳이 전개하지 않아도 여기는 필요가 없죠. 그쵸? 그럼 이제 1차와 상수만 보면 되겠죠. 그럼 상수를 먼저 볼까요? A제곱이 9분의 1이죠? 이거 9분의 1의 제곱근이잖아요. 그쵸? A는 제곱해서 9분의 1 되는 수. 근데 A는 양수잖아요. 그죠? 그럼 9분의 1의 양의 제곱근이 되는 거죠. 그죠? A는 3분의 1이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중에서 3분의 1이 답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네, 이렇게 3분의 1. 자, 그리고 A를 찾았으니 이제 원래식의 형태를 복원해 보면 아, 너 원래 이런 식이었구나. 이거 제곱하는 거였구나. 그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16x제곱은 그대로 쓰고 더하기 bx 더하기 9분의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B를 찾아보겠습니다. 4랑 3분의 1 곱한 거에 몇 배? 2배죠. 2배. 그럼 B는 3분의 8이죠.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해야 되는 것이 A 더하기 B의 3배네요. 그렇죠? 그럼 A 더하기 B. 계산해 볼게요. 3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8, 3분의 9. 3이네요. 답은 9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네, 14번의 답은 3번인 거죠. 됐죠? 자, 지금 계속 제가 처음 우리 곱셈공식 문제 풀 때부터 상수 막 밑줄 치면서 그랬죠. 그죠? 상수, 상수 이런 식으로 밑줄 쳤는데 지금은 양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이 부분만 읽고 푸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앞에 있는 문제도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걸 읽지 않고 여기만 보고 아, 나 이거 할줄 아는데. 그죠? 아, 너무 잘하는 거긴 한데 조금 더 문제에 있는 다른 표현들도 세밀하게 읽을 필요는 있다 이거죠. 여기도 양수.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15번이요. 어허. 중요 돼 있네요. 혹시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0: 비슷한 거 풀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좀 기억나요? 뭔가? 뭔가 기억나요? 우리 비슷한 거본적 있는데. 제가 그때 어떤 거에 비유를 했었냐면, 도미노에 비유를 했었어요. 그리고 무슨 공식 사용할 거냐면, 합차 공식 사용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지수 법칙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를 떠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아, 이 문제 처음 본것 같은데요? 라고 해도 괜찮아야겠죠? 우리가 비슷한 걸푼 적이 있었는데, 합차 공식인 걸 알아채야 돼요. 알겠죠? 질문하는 학생들의 요지는 보통 이렇습니다. 선생님, 저거 8차예요? 근데 8차예요? 8차도 나와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아 근데 아 나오긴 나와. 그렇죠? 근데 뭔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8차가 우리의 포인트는 앞에. 그렇죠? 더 어려운 문제는 순서를 섞어 놓기도 해요. 지금은 둘이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붙여놔서 좀 보여요. 근데 더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곱셈의 교환 법칙을 적용해야 되니까 더 어려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부분 계산해 보면 1 빼기 x 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면 앞에 세 덩어리 적어보면 여기는 1 빼기 x 제곱. 그렇죠? 거기에다가 1 더하기 x 제곱을 곱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합차 공식이 적용이 되죠? 그러면 1 빼기 x의 4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는 너랑 또 곱하면 또 합차네. 그렇죠?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그러면 여기까지도 계산을 해볼게요. 자, 적어보면 형태를 살려서 1 빼기 x 4제곱 곱하기 1 더하기 x 4제곱이니까 1 빼기 x 8제곱이죠. 그렇죠? 그럼 마지막 총 계산 결과는 1 빼기 x 8제곱 곱하기 1 더하기 x 8제곱이니까 무려 1 빼기 x 몇 제곱? 와, 16제곱이다. 그쵸? 그러니까 답은 a는 1이고요. 모양을 잘 보세요. x를 기준으로 b는 16이 되죠. 그쵸? 그래서 b 빼기 a는 15가 되는 거죠. 그쵸? 15번의 답은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곱셈 공식 조금 익숙해지셨을까요?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죠.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복습도 해보고 충분한 휴식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1: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2: 뭐야, 지금 이게 나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3: 그런 거 없어도 돼.
1: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 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 너 로밍은 했냐?
3: 당연하지. 확!
2: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1: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4: I'm injured. I'm injured.
2: 너 뭐해?
1: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3: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어?
1: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어, 버스 온다.

에이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친구들 단원 평가 책임질 만점왕 단원 평가 5학년 2학기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4강까지 왔죠. 친구들 기특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강의는 제가 무슨 오프닝 멘트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대신 오늘 강의는 더더욱이 알차고 즐거운 강의로 준비했으니까 그냥 오프닝 멘트 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거는 확인해야죠. 학습 목표 도달 체크. 한번 정답 확인해 볼까요? 자, 매체의 특성 중 전자 우편의 특성에 대해 한 가지 적어달라고 했는데요. 뭐, 특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친구들이 하나만 적었다 하면 되겠죠. 예시 볼까요? 글, 그림, 동영상.

영상처럼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첨부 자료로 전달할 수 있다. 이것도 특징 중 하나였고요. 이 외에도 다른 특징을 적었다 하더라도 정답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거. 오늘은 이제 표준어 그리고 방언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국어 3단원이죠. 그쵸? 해서 핵심 정리부터 단원평가, 수행평가까지 한번 오늘 확 정복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죠?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표준어부터 한번 알아봐야죠. 표준어. 뜻.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말을 표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왜 생겼냐 하니까 사는 지역이 달라도 원활하게 소통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쵸? 사는 지역마다 말과 억양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거를 아우르는 말이 없다 하면은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막 이쪽에 사는 말, 저쪽에 사는 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어라고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왜 정하냐? 어떻게 정하냐? 알아봐야겠죠? 사람들이 두루 사용하는지, 그리고 문법에 맞는지, 발음하는데 편하고 자연스러운지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말을 꼼꼼히 살펴본 뒤에 국립국어원에서 정하는 거예요. 국립국어원에서 표준어를 지정을 합니다. 자, 특징은 특정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언이 표준어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 예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멍게 있죠, 멍게. 멍게가 사실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근데 이게 표준어로 모두가 많이 쓰니까 바뀌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빈대떡도 사실 원래는 표준어가 아니었던 거 알아요? 원래는 방언이었는데 표준어로 바뀌었다는 거. 왜? 특정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니까. 자, 그럼 이런 표준어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봅시다. 자, 뉴스에서 기상캐스터가 일기예보를 전달할 때전 국민이 보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때 당연히 지역에 상관없이 날씨 정보를 이해해야 하니까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도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볼 테니까 표준어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방언에 대해서도 알아봐야죠. 방언은 뭐예요? 표준어랑 반대되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준어가 아닌 말이에요. 자,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기회가 지금과 다르죠. 그쵸? 지금처럼 뭐 첨단 기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산 넘고 강 건너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사용하는 언어의 억양, 그리고 다른 단어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자, 찾는 방법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강원도 춘천 사람입니다. 그쵸? 강원도 춘천에 온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강원도 춘천은 사실 사투리가 많이 없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런 단어들도 있었어요. 그, 뿔기다. 무언가가 부러뜨리다란 뜻이거든요. 뭐, 옷걸이가 부러졌다 하면, 옷걸이가 뿔겨졌다.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썼고, 또 뭐가 있지? 하면, 졸리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춘천 사람들은 졸렵다라고 말합니다. 졸리다와 졸려워를 합쳐서 말해요. 졸렵다 이렇게.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런 지역마다의 방언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방언을 사용하는 상황 한번 알아봐야겠죠. 시장에서 상인과 손님이 물건을 사고 팔면서 대화할 때, 그쵸?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더 친근하고 정답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혹은 지역 축제에서 사회를 볼 때도 그 지역 언어를 쓴다면은 뭔가 관객이 더막 신나고 친근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방언, 가치가 있습니다. 방언이 무조건 없어져야 하고 우린 표준어만 써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의 가치 볼게요. 방언은 그 지역에 있는 독특한 자연 환경의 특징을 잘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지역 문화를 더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짐작할 수 있게 해줘요. 예를 들어, 물의질이 있습니다. 친구들. 물의질. 물의질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많겠죠. 왜냐? 물의질은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잡거나 해초를 따는 일이에요. 사실, 선생님도 강원도 춘천 사는데 물의질이란 말

네, 들어봤겠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봐요. 제주도 놀러 갔을 때, 뭐 그런 거 아닌 이상, 아니면 영상 매체 아닌 이상, 물회지대란 단어를 들어볼 일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물회지리 왜 제주도에 생겨났냐? 이러한 단어가 제주도 해녀들이 바다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생활 모습이 제주도만의 특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물회지리란 단어 자체가 제주도의 그 지역의 특징을 잘 담고 있는 단어가 된 거다.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읽는 소설 뭐 그런 이야기에서 이제 방언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 한번 볼까요? 이야기의 생동감이 살아나고요. 지역의 정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 없어지면 안 돼요. 잘 보존할 수 있는 거죠. 자, 멋져부러 세발 자전거. 선생님이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서 어떤 억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야, 저것이 무엇이여? 이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야, 저것이 무엇이니? 이러는 거고요. 자장구 바퀴가 셋이면 세발 자장구제. 억양이 뭔가 이상한데? 자전거 바퀴가 셋이면 세발 자전거지. 못 보던 양반인데 어디서 오셨을까? 이것도 뭔가 이상한데? 못 보던 양반인데 어디서 오셨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에 방언을 쓰면은 방언도 잘 보존하고 생동감도 넘치게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개념 빠르게 훑어봤고요. 이렇게 훑어봤으니까 이제 단원 평가 문제 풀로 한번 떠나볼까요? 좋습니다. 단원 평가 1회 한번 풀어봐야죠. 그 전에 친구들, 단원 평가, 수행 평가 다 풀고 온거 맞죠? 좋아요. 그럼 문제 풀이 해보겠습니다. 자, 1번, 2번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거예요. 보니까 까구리, 깨꼬락지, 먹장구, 깨구리가 모두 표준어인 개구리를 가리킨다는 거다. 그래서 개구리와 같이,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말, 이걸 뭐라고 한다? 표준어, 그리고 까구리, 깨꼬락지, 먹장구, 깨구리와 같은 이제 특정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 표준어가 아닌 말은 뭐? 방언이라고 한다. 그래서 방언이 왜 생겼대요? 자, 지리적 특성 등이 언어에 나타난 현상이래요. 뭐냐? 우리나라가 아까 얘기했죠? 산이나 강이 많아가지고 이제 지역 사이에서 대화할 일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못하니 그 지역만의 독창적인 단어, 그리고 억양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지역마다 사용하는 말이 다르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사는 지역이 다르더라도 서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표준어를 우리는 정하게 되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쵸? 자, 1번. 이 글을 읽고 방언과 관련이 있는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라고 하네요. 개구리는 표준어. 자, 먹장구는 방언. 그쵸? 표준어가 아닌 말. 방언. 맞죠? 자, 지리적 특성이 언어에 나타난 현상. 방언. 맞습니다. 그 다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말은 방언이 아니라 표준어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2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한 말. 오, 아까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표준어. 자, 표준어라고 했죠.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3번부터 5번은 다음을 보고 물음에 한번 답해 보는 거예요. 볼게요. 가는 이제 기상캐스터가 일기예보를 하는 모습이고요. 나는 오징어 상태가 좋아 보이네. 예. 뭐 이러고 있는데, 네, 오늘 새벽에 들어와서 억수로 싱싱합니다라고 하는 모습이네요. 할 때마다 뭔가 되게 부끄럽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이제 지역 방언을 활용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자, 3번. 가와 나의 상황을 알맞게 연결해 볼게요. 가는 기상캐스터가 일기예보를 전달하는 거. 나는 상인과 손님이 물건을 사고 팔며 대화하는 거. 4번. 가해 상황에서 방언을 사용하면 어떤 불편함이 있겠어요? 이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기예보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불편함이 생기겠죠? 자, 예시. 날씨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친구들의 의견을 적었다 하면은 정답. 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황 나에서

이 상황이죠? 자,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볼까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진 않아요.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2번. 서로 더 친근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2번 일단 정답 적어주고요. 3번. 다른 지역의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다. 지금 같은 지역 사람끼리 같은 방언을 쓰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쵸? 4번. 다른 지역 사람과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나요? 아니죠. 자기만의 특색이 있는 방언을 쓰는데 다른 지역 사람과 의사소통을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표준어를 써야겠죠. 누구에게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없겠죠. 이건 방언이 아니라 표준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6번부터 8번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거네요. 볼까요? 자, 이제 다음 날에 해녀 박물관에 갔어요. 해녀 박물관. 제주도를 갔나 봐요. 그쵸? 해녀는 제주도에 있으니까. 해녀 박물관에는 해녀들이 사용하던 도구와 바닷속에서 일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 그리고 영상을 전시하고 있었대요. 제주도에서는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에 막 이렇게 잡거나 해초를 따는 일을 물의 질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물질에, 물질한다 할때 물질, 물질의 제주 방언이라고 한대요. 예전에는 잠수복이나 물안경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갔다는 설명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해녀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순비 소리에 대한 설명도 인상 깊었대요. 순비 소리가 뭐예요? 영상 속 해녀들이 물 위로 올라올 때 호이 호이 하는 휘파람 같은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 이 호이 하는 휘파람 같은 소리를 순비 소리라고 한대요. 그래서 해녀들이 숨을 고르려고 내는 소리이자 서로가 무사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고 순비 소리로 서로의 안전을 살피며 함께 일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왔다는 것도 이 순비 소리를 통해서 알수 있었다는 거네요. 자, 나가 다음날 간거 바로 나오죠? 첫 줄에. 다음날에는 해녀 박물관을 갔다고. 너무 쉽습니다, 이거는. 그쵸? 6번 해녀 박물관. 7번. 다음 뜻을 가진 제주 방언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라고 하네요. 자, 해녀가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잡거나 해초를 따는 일. 여기 있죠? 해산물을 잡거나 해초를 따는 일을 우리는 물의 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다 적어볼게요. 다 적어봤고요. 그 다음, 해녀가 물질을 마치고 물 위로 올라와 숨을 고르려고 내는 소리. 호이, 호이 하는 휘파람 같은 소리, 이거 순비 소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라.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이 글에 나타난 제주 방언으로 알수 있는 제주 지역의 특성에 동그라미 표 한번 해볼게요. 자, 제주도 해녀들은 바다에서 일하며 살아간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 무슨 단어들이 생긴 거예요? 물의 질 혹은 순비 소리 같은 단어들이 생긴 거죠. 자, 동그라미 해주고요. 제주도에는 화산 활동과 같은 자연 환경의 특성이 있다. 아니죠? 화산 활동과 관련된 방언은 지금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9번 넘어가 볼게요. 9번부터 10번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볼까요? 자, 또 이제 사투리가 나오네요. 자,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자전거 대회가 열리는 금요일이 되었다. 접수하는 아저씨가 기림이와 삼촌에게 경품권을 주며 물어봤다. 못 보던 양반인데 어디서 오셨을까? 아, 너무 다른데? 서울요. 접수 아저씨 뒤에 있던 아저씨들이 서로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서울이래, 서울. 내가 귀가 먹었는 줄 알아? 접수 아저씨가 또 물어봤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대답은 뒤에 있던 아저씨들이 했다. 우리 자전거 대회가 소문이 났겠제. 그럼 내년에는 서울 손님이 더 많이 오겠네. 아저씨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삼촌이 우물쭈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여행 가다가 잠깐 들른 거예요. 아저씨들은 삼촌 말을 듣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리산 자전거 대회가 드디어 서울까지 알려졌단 말이요. 세상 참 좁네. 뉴스도 안 났는데 어떻게 알았대야? 뭐 이렇게 대화가 됐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정말. 자,

평가 2회로 왔습니다. 2회 한번 풀어봐야겠죠? 1번부터 2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표준어는 국어원에서 정하고 있대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사람들이 두루 사용하는지, 자, 사람들이 두루 사용하는지, 문법에 맞는지, 발음하기에 편하고 자연스러운지 등과 같은 기준을 이제 정해서 우리말을 꼼꼼히 살펴본 뒤에 뭘 정한다? 표준어를 정한다. 자, 특정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언이 표준어로 선정되기도 한대요. 예를 들어, 이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멍게는 원래 경상 지역의 방언이었는데, 표준어인 우렁쉥이, 우렁쉥이보다 멍게를 많이 쓰죠. 그쵸? 그래서 오늘날에는 멍게가 표준어가 되었다. 이처럼 표준어가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방언은 그 지역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면서 지역의 생활 문화를 드러내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래요.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표준어를 정하는 방법, 국립국어원에서 정하는 거 맞고요. 우리말을 꼼꼼히 살펴본 뒤 정한다고 했죠. 발음하기에 편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정한다고도 여기 있습니다. 그쵸? 밑줄 쳤어요. 널리 사용되는 방언은 표준어로 선정되기도 한대요. 예를 들어 뭐 멍게 있고요. 문법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두루 사용하는 것을 표준어로 정한다? 문법에 맞는지 우리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정답 5번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표준어와 방언의 가치를 알맞게 연결하라고 하네요. 표준어, 어디서나 누구와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맞죠? 이렇게 가면 되고요. 방언, 그 지역 사람들의 삶과 함께 하면서 그 지역의 생활 문화를 드러내는 것. 그게 방언의 가치이자 특징입니다. 자, 좋습니다. 3번부터 5번 한번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고 합니다. 그쵸? 자, 볼게요. 아, 또 사투리가 나오네요. 자, 한번 준비해 봅시다. 아빠는 곧이어 큰아빠와도 안부를 나누셨다. 형님, 일찍 오셨네요. 먼디서 오느라 힘들진 않았슈? 조금 막히긴 했는디 생각보다는 대견하진 않았어. 그래도 고생하셨어요. 아빠, 아까 큰아빠랑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게 평소와는 조금 달랐어요. 아빠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씀을 했대요. 아, 아빠가 큰아빠께 할머니 댁에 내려오실 때 차가 막혀서 힘들진 않았는지 여쭤본 거였고, 큰아빠는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다고 하셨고, 아빠가 고향에 와서 가족과 이야기하다 보니 어렸을 때 사용하던 방언이 자연스럽게 나왔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해 상황은 뭐예요? 그러면은 큰아빠와 아빠가 할머니 댁에서 만나가지고 뭐 차가 막히진 않았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나누는 상황입니다. 그쵸? 아빠가 큰아빠한테 전화 통화 아니고요. 고향 친구와 전화 통화 아니고요. 가는 중에 차가 막히는 거 아닙니다. 아빠가 우연히 고향 사람과 만난 것도 아니고요. 할머니 댁에서 큰아빠와 이야기하는 거, 이게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기역, 리을 가운데서 방언에 해당하는 거두 가지를 골라 기호 한번 써볼게요. 자, 기역, 방언, 맞습니다. 니은은 어때요? 대관하진 않았어. 대관하다. 방언이죠? 이렇게 두 가지 적어봤고요. 디귿과 리을은 표준어다. 5번.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하네요. 자, 가 보세요. 방언을 사용하면 누구와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건 방언의 특징이 아닙니다. 방언을 사용하면 방언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과도 친할 수 있거든. 아니죠. 방언을 사용한 사람들끼리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더 가깝게 느껴지거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6번입니다. 6번부터 8번은 또이 글을 읽고서 물음에 답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숲으로 들어가자 울퉁불퉁한 땅 위에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 있었다. 이렇게 생긴 숲을 제주에서는 뭐라 부른다? 곶자왈이라고 부른대요. 곶자왈은 숲을 뜻하는 곶과 덤불을 뜻하는 자왈을 합친 제주 방언이라고 합니다. 나는 곶자왈이라는 낱말이 제주의 땅과 숲의 모습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엄마, 왜 삶은 돼지고기를 돔베고기라고 불러요? 응, 돔베란 도마를 가리키는 제주 방언이야. 삶은 돼지고기를 나무 도마에 썰어내기 때문에 돔베고기라고 한대. 같은 음식이라도 지역에 따라 부르는 말이 어때요?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대요. 나는 이번 여행으로 제주 방언에는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6번. 제주도의 울퉁불퉁한 땅 위에서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있는 숲을 제주 방언으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곶자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7번. 돔베고기에 대한 설명. 돔베고기에 대한 설명 여기 있죠? 돔베는 도마를 가리키는 제주 방언이고, 나무 도마에 삶은 돼지고기를 썰어내기 때문에 돔베고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쵸? 자, 돔베란 돼지고기를 부르는 말 아니에요. 도마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도마처럼 생긴 돼지고기를 부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삶은 돼지고기를 가리키는 제주 방언이죠. 그쵸? 왜 삶은 돼지고기를 돔베고기라고 해요? 라고 하잖아요. 그쵸? 다른 지역에서도 돔베고기라는 말을 안 씁니다. 적어도 강원도 춘천에선 안 써요. 아마 제주 아니면은 어디서든 안쓸 거예요. 삶은 돼지고기를 나무 도마에 썰어내어 붙여진 말. 맞죠? 그래서 3번, 5번이 정답이 되는구나 알수 있었습니다. 6번부터 8번. 자, 8번입니다. 이 내용으로 알수 있는 제주 방언의 가치 나와 있죠?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생활 모습이 담겨 있다. 이게 큰 가치가 된다는 거죠. 예시,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생활 모습을 알수 있다 적어봤고요. 이와 비슷하게 친구들도 적었다면 정답입니다. 자, 9번, 10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고 하네요. 자, 기린이와 삼촌이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택배 아저씨가 왔고요. 상자를 열었는데 자전거가 한발 자전거, 바퀴가 하나뿐인 거예요. 그랬더니 삼촌이, 아, 이거 내가 일부러 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외바퀴 자전거를 삼촌 자전거 뒤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퀴가 두 개에다가 뒤에 하나가 더 있죠? 바퀴가 세 개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다가 깃대도 꽂고 노란 깃발도 달아서 막 출발을 하는 겁니다. 돌담길을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하니까 이제 할머니들과 할아버지가 보면서 놀라는 거죠. 야야, 저것이 뭐시여? 막 이러면서 자장구, 바꾸가 셋이면 세발 자전거지. 멋져 보러, 이뻐 보러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리미는 이게 어때요? 만족스러워요? 아니요, 창피해요. 자, 이게 내용입니다. 한번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마음. 삼촌은 택배가 잘못 와서 기리미에게 미안하지 않아요. 잘 왔어요. 의도한 거죠. 할머니들은 세 바퀴 자전거가 멋지다고 했습니다. 멋져 부러, 이뻐 부러 하죠. 나는 세 바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이 창피해요. 기리미는 지금 창피해요. 그쵸? 자, 4번. 삼촌은 세 바퀴 자전거가 마음에 너무 들어요. 막 돌담길을 막 달리는 거죠. 기리미는 삼촌이 만든 세 바퀴 자전거를 너무 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기억을 표준어로 바꿔 쓰라고 하네요. 기억 다시 볼까요? 아야, 저것이 무엇이여? 이거죠? 얘야, 저것이 무엇이니?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행평가 한번 풀어보면 되겠네요. 수행평가 한번 봅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까구리, 깨구락지, 먹장구, 깨구리, 이거 개구리라고 했죠? 이글 친구들 읽어봤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표준어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말, 그리고 지역의 특색이 있는 말은 뭐라고 한다? 방언, 방언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왜 방언이 생겨났는지도 여기에 나와 있고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오가기가 힘들어서 생겼다고 했죠. 그런데 지역마다 사용하는 말이 다르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어가 정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표준어와 방언 무엇인지 우리는 쓸수 있을 것 같아요. 표준어는 뭐다?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말. 이게 표준어다. 그리고 표준어가 아닌 말. 이게 방언이다. 자, 예시 볼게요. 표준어는 우리나라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말. 방언은 특정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 표준어가 아닌 말. 이렇게 이와 비슷하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2번. 표준어가 생긴 까닭을 방언이 생긴

0: 까닭과 비교하여 써보다라고 하네요. 자, 표준어가 생긴 까닭도 여기 나와 있어요. 지역마다 사용하는 말이 다르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쵸? 방언은 왜 생겼다? 지리적 특성 때문에,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이제 왕래가 자주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방언이 생겼다고 했죠. 자, 예시 볼까요? 지역마다 사용하는 말이 다르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사는 지역이 다르더라도 서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수 있도록 표준어를 정했다고 했습니다. 꼭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겠죠? 이와 비슷하게 이러한 뉘앙스로 적으면 정답 처리가 당연히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자, 다음 중 표준어와 방언 가운데 한 가지를 골라 동그라미 하고 보기와 같이 그것을 사용하는 상황과 그 까닭을 써보라고 하네요. 자, 볼까요? 표준어, 방언 중에 친구들이 고르면 돼요. 방언은 사용하는 상황, 시장에서 상인과 손님이 물건을 사고 팔 때, 그쵸? 왜냐?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더 친근하고 정답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이제 표준어일 경우, 그리고 방언일 경우 친구들이 어떻게, 언제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친구들이 적으면 돼요. 표준어일 경우 한번 볼게요. 자,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 이거 예시입니다. 다른 상황들도 굉장히 많죠. 뭐, 기상캐스터가 예보할 때 이런 거. 많은 사람에게 발표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다. 방언일 경우는요? 방언일 경우에는 지역 축제에서 사회를 볼때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 이유는 지역만의 분위기를 실감나게 전달하고 관객에게 친근함을 주기 위해서. 근데 친구들 아무래도 표준어를 쓰는 상황, 방언을 쓰는 상황,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생각하는 상황을 쓰고 그 이유까지 제대로 적었다 하면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학습 목표 도달책 한번 봐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말, 이거 수강 후기 게시판에 친구들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강 한번 마무리 지어봤는데 어때요? 표준어, 방언 조금 이해되나요? 우리 학교에서 단원평가 볼때 만점 받을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복습 꼼꼼하게 하고 이제 우리 5강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국어 2단원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면담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면담의 절차는 어떠한지, 면담의 절차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면담을 직접 진행하는 방법을 경험해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함께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 바탕으로 오늘도 문제들 만나볼게요. 자, 2단원 궁금한 점을 해결해요입니다. 우리 면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오늘도 단원평가 문제 역시 만나볼 거고요. 수행평가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보면서 여러분들 개념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원평가 2회 만나볼게요.

단원평가 2회도 역시 1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5번은 여기 보이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이 글은요, 면담했던 내용을 그대로 글로 적은 내용이에요. 이 글의 제목은 바로 로봇 공학자와의 면담이었습니다. 학생이 물어보고 있어요. 로봇 공학자가 로봇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질문일까요? 아니면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질문일까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당부에 관한 질문일까요? 그렇죠. 바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로봇공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먼저 로봇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바로 목표를 정하는 거죠. 사람을 돕는 로봇인지 위험한 곳에 대신 가는 로봇인지와 같이 로봇이 해야 할 일을 정합니다. 그런 다음 목표에 맞게 로봇의 형태나 필요한 기능을 설계하고, 그러니까 형태나 기능을 설계한다. 필요한 부품을 선택합니다. 이후 로봇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여러 번 시험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로봇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문제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 학생이 또 물어봅니다. 로봇을 여러 번 시험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자, 이것도 역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로봇공학자 대답합니다. 시험하면서 로봇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고 문제점을 수정하며 성능을 점점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시험을 하면 결국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구나. 반복적인 시험으로 로봇이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여러 번 수정을 거치며 로봇이 완성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봇 공학자가 된 뒤에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자, 보람 있었던 순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렇죠, 어떤 생각이나 느낌에 관한 질문이 되겠죠. 이건 구체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로봇 공학자가 이렇게 한마디 대답을 한 다음 이어서 로봇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 번 수정한 끝에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면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아, 아마도 뭐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사라질 수 있도록 뭔가 잘 작동돼서 뭔가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로봇 공학자로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자, 이거는 앞으로의 계획 또는 당부에 관한 질문이 되겠죠. 로봇공학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로봇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픈 사람이나 어르신을 도와주는 로봇, 재난 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해 위험한 일을 수행하는 로봇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데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목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와, 이 로봇 공학자 진짜 멋지다. 그렇죠? 자,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까지도 아주 아주 멋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련되어 있는 문제 한번 만나볼 겁니다. 1번. 이 글은 면담 열기, 질문하기, 면담 마무리하기 가운데서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면담을 진행할 때 그 안에서도 단계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면담을 준비하고, 그 다음 면담을 진행하고, 그 다음 면담을 정리하고, 이렇게 면담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면담을 열고, 그 다음 질문을 하고, 그 다음 면담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 단계다. 그러면 이 글은 이 전체 중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학생이 질문을 하고 로봇 공학자가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질문하기 단계가 되겠죠. 바로 질문하기 단계가 됩니다. 면담의 절차 중에서 진행하기 단계인데 면담 진행하기 단계 중에서도 질문하기 단계이다. 자, 기억에 해당되는 질문 유형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2번 문제입니다. 기억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로봇 공학자가 로봇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자, 이것은 여기 보기에 있는 세 가지 질문의 종류 중에 어느 것에 해당이 될까요? 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질문. 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질문. 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당부에 대한 질문. 자, 로봇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이것은 생각이나 느낌 아니죠. 앞으로의 계획도 아닙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질문에 해당돼요. 그래서 정답은 가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로봇 제작 과정의 순서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부터 5번까지 뭐 설계, 시험, 목표 설정, 부품 선택, 프로그램 만들기, 목표 설정, 시험 설계 등등등등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보기를 먼저 보지 말고 우리 글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순서를 찾아보세요. 먼저 로봇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표 설정이 되겠죠. 목표 설정. 그 다음, 사람을 돕는 로봇인지 위험한 곳에 가는 대신 가는 로봇인지와 같이 로봇이 해야 할 일을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목표에 맞게 로봇의 형태나 필요한 기능을 뭐 해요? 설계하죠. 그 다음, 필요한 부품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로봇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기 여러 번 시험까지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를 알고 있다면 1번부터 5번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골라야 될까요? 제일 앞단계를 보면 돼요. 설계, 프로그램 만들기, 시험, 목표 설정, 부품 선택.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예요? 목표 설정이죠. 자, 그 다음 설계해야 되겠죠? 부품 선택 알맞게 하고 프로그램 만든 다음에 여러 번 시험을 합니다. 따라서 로봇 제작 과정의 순서로 알맞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여러분도 글에서 먼저 순서를 정리를 해보세요. 다음 4번. 로봇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 글을 보다 보면은요. 우리 로봇을 여러 번 시험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질문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시험하면서 로봇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고 문제점을 수정하여 하며 성능을 더 점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시험으로 로봇이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라는 답변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여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은 로봇 만들기 아니고요. 로봇을 경계하기는 아니고 로봇을 여러 번 시험하기가 맞습니다. 여러 종류의 로봇 모으기나 로봇 공학자에게 편지 쓰기는 로봇의 오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안 되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여러 번 시험을 거치면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알겠죠? 5번 중요한 문제, 니은에 들어갈 대답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하시오.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번 수정을 거치며 로봇이 완성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렇다면 로봇 공학자가 된 뒤에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면서 로봇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 번 수정한 끝에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면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니은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요? 제가 만든 로봇이 실제로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반면에 로봇의 등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은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라는 물음에는 알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로봇의 등장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알맞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다음 6번부터 9번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표를 보고 풀어보는 문제예요. 표를 한번 볼게요. 일단, 주변에서 알아보고 싶은 인물과 면담 목적 정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걸로 보아서 이 표는 결국 면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리한 표가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내용을 보면 우리 학교에서 알아보고 싶은 인물, 상담 교사를 알아보자. 면담으로 얻고 싶은 정보는 상담 교사가 학교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모둠의 면담 목적은 상담 교사가 되는 방법, 그리고 상담 교사의 역할을 알아보고 싶다. 그 다음, 면담 대상자와 이것을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면담 대상자는 우리 학교에서 알아보고 싶은 인물 가운데 박 동그라미 상담 선생님이래요. 그 다음, 기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면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아, 대면인지, 비대면인지, 면담의 방식을 정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 모둠에서 면담 대상자를 정한 까닭은 평소에 우리 학교 학생들을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기 때문에 이박 동그라미 상담 선생님을 면담 대상자로 정했다고 합니다. 자, 매체를 고려해서

회사 면담할 때 필요한 자료도 찾아볼 거예요. 자, 일단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상담교사가 되는 방법 검색을 해보고요. 주니어 커리어넷 누리집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면담 질문도 만들어야 돼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질문,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질문, 앞으로의 계획이나 당부에 대한 질문도 만들어 두어야겠죠. 이제 매체를 고려해서 면담을 하기 위해 역할을 정해봅니다. 진행 담당, 약속 담당, 질문 담당, 매체, 즉 녹음 녹화 담당, 정리 담당 등 각각의 필요한 담당을 정한 다음에 모든 친구들과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 면담 대상자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날짜, 시간, 장소 등을 정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면담을 요청할 때 예의를 지켜야 하고요. 면담 목적과 대강의 질문 내용을 면담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면담 대상자는요, 면담 대상자는 뭐 인터넷이 아니에요.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두고 답변을 해야겠다라는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담 목적과 더불어서 대강의 질문 내용을 미리 이렇게 면담 대상자에게 전달을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면담이 될수 있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여기에 있는 기억과 여기에 있는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입니다. 면담 대상자와 이것 정하기. 자, 여기 있는 이 표에 보면 대면이라고 쓰여 있죠. 그것으로 확인해 보았을 때 우리 기억에는 바로 면담 방식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면담 대상자와 면담 방식 정하기. 어때요? 자연스럽죠? 그래서 비대면, 대면 중에서 대면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7번, 이 표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먼저 종언이에요. 면담을 준비하는 과정을 나타낸 표야? 그렇죠. 면담을 준비하면서 면담의 목적도 정하고, 면담 대상자도 정하고, 면담 방식, 면담 질문, 면담 역할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예스,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을 나타낸 표야? 알맞지 않고요. 면담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나타낸 표야? 이것도 알맞지 않죠. 따라서 종원이가 이 표에 대해서 알맞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네요. 8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모둠에서 면담 대상자를 정할 때 생각할 점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알아가고 싶은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면담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둠에서 면담 대상자를 정할 때에는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우리 모둠에서 궁금해하는 주변 인물인가? 또 학생들과 면담이 가능한 분인가? 또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 모둠에서 면담 대상자를 고르라라고 하는데, 나는 축구 선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그럼 난 손흥민을 면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도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면담을 진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둠에서 면담 대상자를 정할 때에는 실제 연락 가능한가? 우리가 궁금해하는 인물인가? 학생들이랑 면담이 진짜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걸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 뭐한 가지씩만 골라서 쓰면 됩니다. 9번, 면담에 필요한 자료를 찾고 확인할 때 생각할 점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우리 면담에 필요한 자료 조사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면담의 목적과 관련 있는 자료인가? 당연히 중요하죠. 면담 목적과 관련 없는 것을 자료를 찾아두면 이건 아무 데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2번, 어려운 낱말이 많아 수준이 높아 보이는 자료인가? 이런 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을 계속 쓰면 뭔가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면담을 하고 나서 내용도 정리하고 결국 이건 우리가 함께 모둠에서 정리해서 어떤 자료를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면담에 필요한 자료를 찾고 확인할 때 생각할 점으로는 면담 목적과 관련 있는 자료인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10번 중요한 문제. 면담 과정에서 맡는 역할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우리 면담을 진행하면서 친구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게 될 거예요. 진행하는 역할, 약속을 잡는 역할, 그 다음 며칠 담당하는 역할, 뭐 정리하는 역할, 이런 역할들이 많은데요. 이 역할에 대해서 알맞게 말한 친구를 찾아볼 거예요. 범준이,
진행 담당은 면담의 전 과정을 살펴야 해. 자, 그렇죠. 면담을 진행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면담 대상자와 직접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면담의 전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꼭 살펴야겠죠. 두 번째, 우진이. 약속 담당은 면담에 필요한 질문을 다듬어야 해. 자, 질문을 다듬어야 해. 이것은 약속 담당이 하는 일이 아니죠. 약속 담당은 약속을 잡고 이것을 면담 대상자에게도 말해주고 또 우리 모둠원 친구들에게도 말해주어야 합니다. 또 정리 담당은 면담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해야 돼. 자, 정리 담당은 면담한 내용을 우리가 알맞게 간추려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설명. 알맞게 말한 친구는 바로 범준이가 됩니다. 이렇게 쓰면 우리 단원 평가 2회도 모두 해결이 되었네요. 이번에는 우리 2단원 수행평가 문제 만나볼게요.

2단원 수행평가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크게 세 문제를 만나볼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 그림과 대화를 볼게요. 다음 민수네 모둠의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 민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상담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야. 내 꿈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면담을 하려고 해. 현지, 그럼 우리 모둠은 상담 교사가 되는 방법과 상담 교사의 역할을 알아볼 목적으로 면담을 진행해 보자. 아, 면담의 목적은 상담 교사가 되는 방법과 상담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네요. 그랬더니 원주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상담 교사가 되는 방법과 상담 교사의 역할을 알려주실 분은 누구일까? 그럼 원주는 지금 면담 대상자로서 알맞은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민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을 상담해 주시는 박 동그라미 상담 선생님은 어떨까? 늘 친절하고 따뜻하게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잖아. 자, 그러면 우리 상담 면담 대상자를 정했어요. 바로 박 동그라미 상담 선생님이시죠? 그다음 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면담 방식은 대면 면담으로 결정하고 박 동그라미 상담 선생님께 연락드려 면담을 요청해 보면 어떨까? 자, 박 동그라미 상담 선생님과 면담을 하기로 이 친구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 면담 방식을 대면 면담으로 결정을 했네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민수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미 상담해주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학교에 계실 수 있겠죠? 그러면 굳이 비대면 면담을 하지 않고 시간이 되실 때 선생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면 면담이라는 방법을 택했고요. 마지막으로 기철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박 동그라미 상담 선생님께 연락드려 면담을 요청해보자. 아, 면담을 요청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 민수네 모둠이 정한 면담 대상자와 면담 대상자를 정한 까닭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면담 대상자 결정이 되었죠. 자, 맞아요.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담해주시는 박 동그라미 상담 선생님이시죠. 자, 그러면 왜 우리 상담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우리 박 동그라미 상담 선생님을 떠올리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민수가 이야기를 하죠. 평소에 학교 학생들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상담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면담 대상자를 정한 까닭으로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습니다. 또는 우리가 연락하기 쉽고 또 우리 학교에서 면담을 하기 딱 좋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이 더 추가돼도 괜찮아요. 그 다음 2번. 민수네 모둠이 정한 면담 방식을 쓰고 면담 방식을 그렇게 정한 까닭은 무엇일지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민수네 모둠에서 친구들이 대화를 할때박 동그라미 선생님을 면담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아, 이 친구가 아, 그러면 면담 방식은 이것으로 정하고라고 얘기했습니다. 면담 방식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대면 면담이었어요. 대면 면담. 자, 대면 면담. 친구들이 면담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봤을 거예요. 먼저 대면 면담이라고 하는 건 대면, 그러니까 대할 때, 얼굴면, 얼굴을 대하는 면담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면담을 우리가 대면 면담이라고 부르죠. 반면에 비대면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대하지 않는 거예요. 비가 아닐 비. 그러면 얼굴을 보지 않는 면담이 되는 거죠. 어떤 방법? 뭐 전화를 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또는 편지를 쓰거나 이런 방법들이 모두 다 비대면 면담입니다. 그런데 박동그라미 선생님은 우리가 대면 면담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을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 얼굴을 보기 쉽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대면 면담은 면담 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면담인데, 박 동그라미 상담 선생님은 학교에서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학교에 계시는 상담 선생님이 아니시고, 다른 도시에 사시는, 우리 엄마의 친구분께서 상담 선생님이셔. 우리 이 선생님께 한번 면담을 요청드려보자 라고 했다면 도시가 다르니까 아마 친구들이 직접 가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대면 면담 대신에 뭐 전화하는 방법 또는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 등 비대면 면담 방법을 쓸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선생님이라면 아무래도 대면 면담이 훨씬 더 쉬운 방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면담 방법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민순의 모둠에서 약속 담당을 맡게 된 기철이 해야 할 일을 두 가지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면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면담의 역할을 정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면담 진행하기, 뭐 질문 담당을 해서 질문을 만드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매체 담당을 해서 녹음과 녹화를 담당하는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정리 담당, 또는 이 기철이와 같이 약속 담당도 있을 거예요. 약속 담당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면담 대상자와 약속을 정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면담 대상자에게 연락을 해서 선생님,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선생님께 이런 면담을 요청하고 싶은데 혹시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예의 바르게 여쭤봅니다. 그다음 괜찮아요 라고 한 다음 선생님, 그러면 대면 면담이 괜찮으시다면 혹시 몇월 며칠 몇시 정도는 괜찮으실까요? 또는 또 괜찮은 시간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장소 같은 것들이 확정이 됐어요?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이 확정된 면담 시간을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도 말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 담당인 기철이가 해야 할일첫 번째는요, 면담 대상자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면담 약속을 잡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하는 것, 선생님이 항상 뭘 지키라고 했죠? 네, 예의를 갖추라고요. 자, 선생님께 면담을 요청하는데, 선생님, 8월 30일 오전 9시에 저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통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시간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혹시 선생님께서도 그때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또는 괜찮으신 날짜와 시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예의 바르게 여쭤봐야 합니다. 그 다음, 장소도 알맞은 장소를 골라주어야 하는데, 이때에도 역시 면담 대상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한 장소를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그렇죠. 면담 약속을 정했다면 이제 모든 친구들에게 이것을 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면담할 때 면담 대상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든 친구들도 이 면담하는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하니까 이 친구들에게도 이 면담 약속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면담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에 모둠 친구들도 있죠. 면담 대상자도 있죠. 사람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교에 있는 누군가를 면담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방과 후의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면 아침 일찍 또는 점심시간, 쉬는 시간 등을 활용해서 면담을 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맡았을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내에서도 이렇게 역할을 나눌 때 자신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할수 있으려면 일단 그게 무슨 역할인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 2단원 수행평가 문제까지 여러분 함께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2단원에서는요, 면접에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면담의 절차는 무엇인지, 면담의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 면담을 진행하면서 할수 있는 질문들에도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보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면담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여러 개 만나보았는데 혹시 틀린 문제가 있었다면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오늘의 마지막 순서, 단단히 대비하는 단원평가 단단 퀴즈입니다. 면접의 절차 중 면담 목적과 면담 방식을 정하고 면담 질문을 만드는 때는 언제인가요? 라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면담의 절차 공부했죠? 면담의 절차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면담 준비하기. 두 번째, 면담 진행하기. 세 번째, 면담 정리하기입니다. 이세 가지 단계 중에서 면담의 목적과 면담 방식을 정하고 면담 질문을 만드는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자, 여러분 이세 가지를 잘 보고 나서 기억을 떠올려서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단단 퀴즈의 정답은요, 선생님이 선생님 톡톡에 올려두었으니까 여러분 정답을 적은 다음 내가 진짜 정답을 맞췄는지 한번 선생님 톡톡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2단원 내용을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2단원도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하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국어 3단원 내용을 만나볼 거예요. 여러분, 국어 3단원도 선생님과 함께 핵심 정리 내용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단원 평가 내용을 해결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 3단원 내용으로 만나요. 여러분 모두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짜방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모두 모아서 정리해보고 단원 확인 평가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았죠? 오늘은요, 이어서 단원 확인 평가 문제 6번부터 20번까지 모두 해결해 볼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 조금 더 집중해지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오늘도 만짜방 나라로 떠나볼까요? 단원 확인 평가 6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는데 어떤 글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말놀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딱 둘째 줄까지만 보면 어떤 놀이인지 알수 있어요. 먼저, 하나는 뭐니?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질문을 했네. 그 다음, 숟가락 하나, 이건 뭐한 거예요? 대답했죠. 질문하고, 대답하고. 둘은 뭐니? 다시 질문하고, 젓가락 둘, 다시 대답하고. 어때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어떤 말놀이? 맞아요. 바로, 주고받는 말놀이죠. 주고받는 말놀이는요, 질문과 대답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말놀이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친구와 함께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더 재밌겠죠? 이어서 한번 볼게요. 셋은 뭐니? 기역, 셋. 넷은 뭐니? 니은, 넷. 다섯은 뭐니? 디귿, 다섯. 아, 알겠다. 우리 다음 문제에서는

분명히 세 개인 것, 네 개인 것, 다섯 개인 것을 찾아보라 라고 하겠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개인 것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 세 개인 것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 문제에서도 나와 있듯이 세 발 자전거 바퀴 있고요. 또, 우리 사진 찍을 때 쓰는 삼각대의 다리도 세 개예요. 그 다음, 네 개인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개는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많은 동물들이 다리가 네 개거든요. 고양이 다리 넷, 강아지 다리 넷, 코끼리 다리 넷, 기린 다리 넷, 책상 다리도 넷. 네 개인 것들은 정말 많아요. 그 다음, 다섯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섯 개인 것은요, 선생님, 손가락 다섯 개고요. 발가락도 다섯 개예요. 그리고 무궁화 꽃잎도 다섯 개. 여러분, 교실에서 할수 있는 공기놀이 있죠? 공깃돌도 다섯 개. 이렇게 미리 떠올려 두면 주고받는 말놀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중요한 문제. 이와 같은 말놀이를 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이와 같은 말놀이? 어떤 말놀이죠? 그래요. 바로 주고받는 말놀이. 주고받는 말놀이. 어떻게 할까? 한번 올바른 설명을 찾아보는 거죠. 1번, 묻고 답하면서, 묻고 답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요. 바로 정답 여기에 있었네요. 주고받는 말놀이에 대한 설명이죠? 2번, 비슷한 것을 떠올려서 말을 이어갑니다. 비슷한 것을 떠올린다. 사과는 빨개, 빨가면 딸기. 딸기는 사과. 이렇게 비슷한 것을 계속 떠올리는 것 바로 꼬리 따기 말놀이였죠? 꼬리 따기 말놀이. 그리고 3번도 볼게요. 3번. 친구가 한 말을 반복한 뒤에 다른 말을 덧붙인다. 이거 어떤 말놀이였나요? 시장에 가면 오이도 있고, 시장에 가면 오이도 있고, 당근도 있고. 그래요. 바로 말 덧붙이기 놀이였죠? 말 덧붙이기 놀이. 그러니까 2번과 3번 설명은 주고받는 말놀이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이에요.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합니다. 자, 역시나 빈칸에 있었던 것 우리가 채워봐야겠죠. 기억은 네 개, 세 개인 것을 찾아야 하고 니은은 네 개인 것, 디귿은 다섯 개인 것을 찾아야겠죠. 그럼 우리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발가락, 코끼리 다리, 세발 자전거 바퀴 각각 몇 개씩인지 살펴봐야겠네요. 자, 그럼 발가락 몇 개인가요? 여러분, 대부분 친구들은 발가락이 아마 선생님이랑 똑같을 텐데 몇 개인가요? 다섯 개죠. 그러면 발가락은 다섯 개 이렇게 적어주세요. 코끼리 다리는 몇 개일까요? 코끼리 다리는 네 개입니다. 네 개. 세발 자전거 바퀴는 몇 개일까요? 여기 이름에 힌트가 있죠? 세발 자전거. 그러면 세 개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러면 알맞은 낱말 선으로 이어라. 우리가 기억은 무엇? 셋이었죠? 그러니까 세발 자전거 바퀴의 수와 같다. 이렇게 이어주면 되고, 니은은 니은 넷. 그러니까 네 개인 것, 코끼리 다리 이렇게 이어주죠. 그다음 디귿은 무엇? 다섯 이었으니까 다섯 개인 발가락과 이어주면 되겠다. 그럼 우리 어떻게 묻고 답하면 될까요? 셋은 뭐니? 세발 자전거 바퀴 셋. 넷은 뭐니? 코끼리 다리 넷. 다섯은 뭐니? 발가락 다섯.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퀴즈. 여섯 개인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섯 개인 것. 여러분 찾았나요? 여섯 개인 것.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섯 개인 것 우리 주변에 대체 무엇이 있었지?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친구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보고 한번 맞춰보라고 하세요. 자, 8번부터 9번 볼게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여기 있는 이 그림 어떤 말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선생님께서 기억을 해봅시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어떤 말

말놀이를 합시다라고 제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말놀이 하고 있는지 볼까요? 먼저 여기 연두색 옷을 입고 있는 이 친구가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는 친구가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바로 말을 덧붙이고 있죠. 그럼 이 친구들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요. 바로 말 덧붙이기 놀이를 하고 있다. 빈칸 벌써 찾았어요.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8번. 기억에 들어갈 말놀이 이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억 여기 있죠? 어떤 놀이를 해봅시다. 그래요. 바로 말 덧붙이기 놀이를 해보자. 정답은 바로 2번이죠. 끝말잇기 아니고요. 꼬리따기 말놀이도 아니에요. 다섯 글자 말놀이, 주고받는 말놀이도 모두 아니죠. 그럼 여러분, 말 덧붙이기 놀이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도 여러분 기억하나요, 혹시? 그래요. 바로 앞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잘 듣고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내 순서가 되었을 때는 새로운 말을 덧붙여줘야 한다. 자, 우리 9번도 한번 볼게요. 다음과 같이 장소를 바꿔서 말놀이를 한대요. 장소를 바꾸긴 했는데 우리 말 덧붙이기 놀이인 것은 똑같아요. 장소를 자꾸자꾸 바꾸어 가면서 말 덧붙이기 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 빈칸에 들어가야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어디에 갔을까? 자, 이번에는 친구들이 생선 가게에 갔대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선 가게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쭉 떠올려야죠. 생선 가게에 가면 갈치도 있고, 갈치 좋아하는 갈치죠. 그 다음 고등어도 있어요. 생선 가게에 가면 고등어도 있고, 생선 가게에는 꼭 생선만 파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새우도 팔죠. 새우, 오징어도 팔아요. 그리고 참치도 팔겠다. 참치. 그리고 맛있는 연어도 팔아요. 이렇게 생선 가게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미리 떠올려 두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준비가 됐다면 말놀이를 해보는 거죠. 자, 생선 가게에 가면 고등어도 있고 그 다음은 고등어도 있고 다음 생선 가게에 가면 고등어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그럼 그 다음 친구는 오징어도 있고까지 한 다음 새로운 낱말을 덧붙여야 합니다. 생선 가게에 가면 고등어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그 다음엔 이 중에서 골라보세요. 그런데 이미 말한 것들은 빼야 해요. 고등어 빼고요. 오징어 빼야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골라서 갈치도 있고 이렇게 한번 써보죠. 갈치도 있고 이렇게 답을 써봤어요. 여러분들 친구들과 함께 말 덧붙이기 놀이 한번 해보세요.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역시 중요한 문제인데요. 말놀이를 할 때 주의할 점을 떠올려서 다음 자음으로 시작하는 알맞은 말을 쓰세요 라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 그러니까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1번, 규칙이나 무엇을 생각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말놀이를 할 때 규칙과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요. 바로 규칙이나 방법이라고 했죠. 규칙이나 방법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 다음 2번 이응시옷 리을이 하는 말을 잘 집중해서 듣습니다. 누가 하는 말? 뒷사람이 하는 말? 아니죠. 바로 앞사람이 하는 말. 앞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꼬리따기 말놀이를 할 때에도 그리고 말 덧붙이기 놀이를 할 때에도 대부분의 말놀이를 할 때에는 앞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 선생님이 꼭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우리 11번, 12번 문제도 만나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거 어떤 글일까? 한번 같이 볼게요. 어디까지 왔니? 아직 멀었다. 어디까지 왔니? 동네 앞에 왔다. 어디까지 왔니? 개울가에 왔다. 어디까지 왔니? 대문 앞에 다 왔다. 여러분, 기억나죠? 그래요. 이거 전래동요 바로 어디까지 왔니였어요. 이 전래동요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앞에 있는 친구는 눈을 감고 서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친구는 앞친구 허리를 잡고 눈을 감아요. 앞친구는 눈을 떠요. 그 다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앞친구를.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앞친구한테. 안 보이니까. 어디까지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앞친구는 눈을 떴으니까 보이겠죠. 그럼 그 친구가 대답을 해요. 아직 멀었다. 또 뒤에 있는 친구가 물어봐요. 어디까지 왔니? 그러면 앞친구가 동네 앞에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니는 친구들과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다. 그리고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는 주고받는 말놀이와 비슷하다라고 했었죠. 11번이에요. 이 전래동요를 부를 때에는 무엇을 바꾸어 불러야 할까요? 계속 무언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다. 동네 앞에 왔다. 개울가에 왔다. 대문 앞에 왔다. 장소가 바뀌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장소가 바뀌고 있죠. 개울가, 대문 앞, 이렇게. 질문이 바뀌고 있나요? 질문은 똑같아요. 어디까지 왔니? 이름은요?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고요. 숫자를 바꾸어서 부르나요? 아니요, 숫자를 바꾸어서 부르지 않았어요. 물건을 바꾸어서 부르나?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 왔니는요? 바로 1번. 장소를 바꾸어가며 부르는 노래였어요. 12번이에요. 노래를 부르며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 차례대로 쓰라라고 합니다. 우리 이 노래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어디까지 왔니? 동네 앞에 왔다. 어디까지 왔니? 개울가에 왔다. 어디까지 왔니? 대문 앞에 다 왔다. 그러면 동네 앞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개울가로 갔죠. 여러분, 개울가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얇게, 그러니까 물의 양이 아주 많지 않은 곳, 물이 졸졸졸 흐르는 아주 작은 천을 우리 개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라는 건그 주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늘게 흐르는 작은 물줄기의 주변이 개울가다. 그다음, 어디로 갔어요? 대문 앞으로 갔죠. 여러분, 대문 앞으로 갔다는 건요, 대문은 집 앞에 있는 커다란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집까지 갔다.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 12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13번부터 16번도 만나볼게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아, 여러분. 이거 생각 그물. 생각 그물은 항상 어디에서부터 보아야 한다? 바로 가운데에서부터 보아야 한다. 장소. 그다음 여러 가지 장소들이 나오겠죠? 채소가게, 놀이터, 그리고 기어. 그 다음 채소가게에서 볼수 있는 것들 쭉 떠올리고, 어라? 수상한 친구가 하나 있네요. 그 다음 놀이터에서 볼수 있는 것들 쭉 떠올리고, 비어 있는 곳이 있네요. 그 다음, 어떤 장소인지 몰라요. 그런데 소고기, 삼겹살, 사골, 등갈비, 목살을 볼수 있는 장소네요. 와, 우리 이거 다 문제에서 물어볼 것 같죠?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서 볼수 있는 것들을 떠올려서 낱말을 많이 적어 보세요. 그 다음, 우리 어떤 놀이 할수 있다고 했나요? 여기 있는 이 낱말들 골라서 문장 만들기 놀이 할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머릿속으로 장소 가운데에다 쓰고, 그 다음, 채소가게? 채소가게에 뭐가 있지? 놀이터에 무엇이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휘력이 진짜 좋아질 거예요. 자, 그럼 13번 문제 볼게요. 채소 가게에서 볼수 있는 물건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랑 생각금을 봤을 때 뭔가 수상한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아, 채소 가게에 있으면 안 되는 친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 고추였나요? 고추는 채소 가게에서 볼수 있어요. 오이는 어때요? 오이도 채소 가게에서 볼수 있죠. 상추는요? 상추 당연히 채소 가게에서 볼수 있죠. 그 다음, 호박도 채소가게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5번 갈치, 채소가게에서 볼수 없는 것이죠. 그럼 갈치는 어디에서 볼수 있을까요? 생선가게에서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5번 갈치를 골라줘야 합니다. 14번이에요. 기억에 들어갈 장소는 어디일까요?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아, 여기 있었네요. 이 기억에 들어갈 장소, 어디였을까요? 1번 학교, 2번 문구점, 3번 정육점, 4번 도서관, 5번 과일 가게. 여기에 들어갈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있는 낱말들을 보면 됩니다. 소고기,

떠올려야겠네요. 아, 그럼 여러분들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놀이터에 무엇이 있었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선생님 학교에 있는 놀이터에는요, 이것들 말고도 철봉이 있어요. 철봉. 가끔 친구들이 매달려서 놀아요. 이것도 놀이터에 있는 것. 그 다음,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굉장히 높은 어떤 놀이기구 하나 있죠? 그 철로 되어 있어서 뭔가 건물처럼 높게 쌓아 올려진 것? 바로 정글짐이라고 부르거든요. 정글짐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요. 놀이터에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아주 작은 짚라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혹시 선생님, 저희 놀이터에도 있는데요. 그러면 짚라인 써도 됩니다. 정답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니은 디귿의 놀이터에서 볼수 있는 물건 하나씩 한번 써보세요. 16번이에요. 가와 나로 문장을 바르게 만든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가는 무엇이었나요? 가는 그네였어요. 나는요, 바로 삼겹살. 그러면 서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낱말 두개 가지고 문장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우리 문장 만들기 놀이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었죠?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된다.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해요. 뭔가 말이 돼야 합니다. 그럴듯 해야 해요. 1번, 삼겹살은 그네 타기를 좋아합니다. 삼겹살은 그네 타기를 좋아합니다. 삼겹살이 그네를 탈수 있을까요? 아니요. 삼겹살은 그네를 탈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죠. 2번, 그네를 타다가 삼겹살이 먹고 싶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떤가요? 이건 그럴듯해요. 갑자기 어디선가 삼겹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네를 타고 있는데, 삼겹살 냄새가 나네? 와, 진짜 맛있겠다. 집으로 뛰어갔어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알맞게 만든 것, 이렇게 동그라미 표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도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낱말 두 개를 골라서 문장 만들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창의력도 좋아지고요. 여러분 상상력도 풍부해질 수 있어요. 알겠죠? 17번이에요. 줄줄이 이야기 만들기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문장을 알맞게 만들지 못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했어요. 이어지는 문장을 알맞게 만들지 못한 친구, 어떤 친구일까? 여러분, 줄줄이 이야기 만들기 놀이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요. 바로 앞 친구가 말한 내용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앞 친구가 한 말을 잘 보고 이어지는지 아니면 뭔가 어색한지 그걸 살펴보면 됩니다. 문장 볼게요. 아침에 늦잠을 잤다.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그러면 어떤 말을 이어서 하면 좋을까요? 민섭, 그래서 학교에 지각을 했다. 늦잠을 잤어요. 지각을 했네요. 어때요? 자연스러운 결과죠? 문장 잘 만들었습니다. 예주, 교실에 들어갈 때 친구들이 모두 나를 쳐다봐서 부끄러웠어. 교실에 들어갈 때 친구들이 모두 나를 쳐다봤네. 부끄러웠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쩌다 보니까 늦잠을 잤어요. 학교에 늦게 갔는데, 어때? 지각했어. 교실 문을 드르륵 열었는데 친구들이 모두 다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부끄럽겠죠. 아, 아주 자연스럽게 문장 잘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영원히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앞으로는 친구와 친하게 지내야겠다. 친구와 친하게 지내야겠다? 자연스러운가요? 자연스럽지 않죠. 친구와 친하게 지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표현이 어울릴까요? 아, 늦잠을 자면 안 되겠다. 지각을 하면 안 되겠네. 아, 앞으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다. 이런 말을 만드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문장, 알맞게 만들지 못한 친구의 이름, 바로 영환이네요. 영환.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 18번부터 20번은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책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여러분. 어떤 그림책인가요? 기억나요? 그래요. 바로 시원한 책이었죠. 시원한 책은요, 시원하다라는 말이 되게 다양하게 쓰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시원하다. 여러분들은 보통 시원하다라고 하면 딱한 가지만 알고 있죠? 음료수가 시원.

하다 이런 건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 1번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친구가 시원한 얼음물을 마시고 있어요. 캬, 시원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요. 뭔가 차고 산뜻한 그런 맛이 나는 음료수를 마셨을 때 우리가 시원하다라고 하고요. 뭔가 덥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춥지도 않은 서늘한 상태를 시원하다라고도 하죠. 그리고 2번도 볼게요. 여기 있는 이 아저씨가 이야,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뜨거운 국물을 먹을 때에도 시원하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3번 볼게요. 이번에는 아주 넓은 폭포 아래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노래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듣던 사람이 거참 목소리가 아주 시원시원하네라고 이야기해요. 이럴 때에도 뭔가 막힌 것이 없을 때, 뭔가 후련할 때도 시원시원하다라고 합니다. 시원하다의 사전적인 의미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덥거나 춥지 않고 알맞게 서늘하다. 날씨가 너무 시원해요. 내가 반팔을 입었더니 오늘 시원하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2번, 음식이 차고 산뜻하거나 그러니까 시원한 음료수를 마실 때, 아우, 시원하다. 라고 할때 이렇게 쓰이고요. 또는 뜨거우면서 속을 후련하게 하는 점이 있다. 아까 우리가 2번에서 아저씨께서 뜨거운 국물 이렇게 마시면서 이야, 시원하다라고 하시죠. 그런 것처럼 뜨겁기는 한데 뭔가 속을 후련하게 만들어줄 때 시원하다라고 합니다. 3번, 막힌 데가 없이 활짝 트여 마음이 후련하다. 이거 우리 방금 전에 본 그림 중에 3번에 해당하는 그림이죠. 뭔가 막힌 게 없어요. 답답하지 않고 뻥 뚫린 느낌이에요. 시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4번. 지저분하던 것이 깨끗하고 말끔하다. 우리가 양치질을 해요. 치카치카. 그랬더니, 시원해. 상쾌해. 개운해. 비슷하게 쓸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 만나볼게요. 18번입니다. 기억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억? 아, 여기 있었네요. 이야, 시원하다. 뜨거운 국밥을 딱 먹는데 시원하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차갑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여기 보면 국밥에서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차갑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볍다는 것도 아니고요. 깨끗하고 말끔하다? 지저분한 것이 깨끗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말투가 서글서글하다? 이것도 알맞지 않고. 5번. 음식이 뜨거우면서도 속이 후련하다. 그렇죠.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시원하다였죠. 그러니 알맞은 것은 5번이 됩니다. 이렇게 정답 찾아보세요. 다음 19번 중요한 문제예요. 시원하다고 느끼는 상황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1번, 2번, 3번 상황 잘 기억하고 있죠? 네, 좋아요. 오른쪽 뜻을 볼게요. 더위를 식힐 정도로 서늘할 때. 자, 우리 반소매 옷을 입거나 시원한 음료수를 마셨을 때 우리가 시원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어울리는 그림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1번입니다. 우리 1번 그림에 있는 이 친구가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있었죠? 이때, 아, 시원해!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 말이나 행동 따위가 흐뭇하고 가뿐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막힘이 없을 때, 자, 어울리는 것 무엇일까요? 자, 우리 말이나 행동 같은 것이 답답한 구석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3번과 어울리죠. 우리 계곡에서, 폭포 아래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바로 시원시원하다라는 뜻과 어울리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속이 후련할 만큼 음식이 뜨겁고 얼큰할 때 어울리는 상황은? 그렇죠. 바로 2번이었죠. 뜨거운 국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아, 시원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번이에요. 서술형 문제인데요. 여러분, 서술형 문제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는데요. 차분하게 문제를 잘 읽어보고 함께 써볼게요. 이 그림책에서 재미있는 문장이나 또는 장면을 찾아 그 까닭과 함께 쓰세요라고 합니다. 시원한 책에서 재미있는 문장이나 장면을 찾아요. 왜 그게 재미있는지 함께 그 이유도 써보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어떤 장면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선생님은 이야, 시원하다 라고 말했던 그 아저씨가 국밥을 마시는 그 장면이 재미있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저씨가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시원하다 라고 말하는 장면. 왜이 장면이 재미있을까요? 뭔가 뜨거운데 시원하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고 재미있어서 자, 여러분, 이렇게 서술형의 정답은요, 꼭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만점왕 미션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여러 가지 말놀이를 해보고 가장 재미있었던 말놀이는 무엇이었는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북투 실전책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우리 사회 두 번째 중단원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민주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민주화라는 것은요, 민주주의가 발달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산업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화가 민주주의가 더 넓고 깊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산업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산업이 발전되는 과정,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는 산업화라고 합니다. 우리 1950년에 6.25 전쟁이 있었죠.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었는데요.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정말 어려웠습니다. 뭐, 땅은 황폐화되고, 사람들 정말 많이 죽고, 또 건물, 공장 다 무너졌죠. 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경제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재밌겠죠? 자, 그러면 산업화 과정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산업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발달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으로 1950년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상황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다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1950년대에는요. 6.25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자, 그리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공업을 발전시키려고 했어요. 자, 공업이라는 것은요. 물건을 생산하는 산업을 공업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만드는 산업. 자, 공업을 발전시키려고 했지만, 그래도 1950년대에는 여전히 농업에

비중이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 이후에 다행히도 미국 등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원조해 주었어요. 자, 원조해 주었다,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었냐면, 원료를 우리나라에게 주었습니다. 자, 어떤 원료냐면, 밀이나 사탕수수, 면화 같은 원료를 우리나라에게 주었어요. 원조해 주었어요. 자, 읽어볼게요.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지원받은 물자를 활용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산업이 발달했냐면, 밀가루, 설탕, 면직물 등을 생산하는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자, 전쟁 이후에 먹고 입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받은 원료로, 자, 밀로 밀가루를 만들고, 사탕수수로 설탕을 만들고, 면화로 면직물을 생산하는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1950년대 생각할 때딱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자, 공업을 발전시키려고 하였지만 여전히 농업의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지원받은 물자로 밀가루, 설탕, 면직물을 생산하는 산업이 발달했다.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사진을 보면 미국에서 보내준 밀가루가 나옵니다. 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밀도 보내주었지만 이렇게 밀가루도 원조해 주었답니다. 자, 1950년대 상황 알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1950년대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1950년이라고 알아듣는 친구가 있어요. 자, 우리 연대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 3학년 때 공부했죠? 1950년대는요, 1950년부터 1959년까지를 함께 말하는 말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연대라는 거 계속 나올 텐데, 연대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 우리 친구들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1960년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50년대에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라고 했죠? 자, 그 피해가 이제 어느 정도 복구가 되어서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안정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1960년대에는요,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아주 본격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요. 그중 하나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목표가 있죠. 우리 여름방학을 예로 들것 같으면, 여름방학에 우리 친구들 항상 내가 이번 여름방학에는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면서 목표를 하나 정해요. 예를 들어, 책을 50권 읽겠다라는 목표를 정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목표만 딱 정하면 조금 부족하죠. 무엇을 해야 돼요?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죠. 내가 여름방학에 책을 50권 읽기 위해서 하루에 몇 권씩 읽을 것인지, 그리고 하루에 어느 시간대에 책을 읽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똑같습니다. 정부도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을. 이때는요, 우리나라 그냥 두면 경제가 성장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투입을 해야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정부가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 1962년부터, 그러니까 1960년대의 모습이죠. 자, 1962년부터 5년 단위로 추진한 경제 계획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 5년 단위로 추진을 했을까요? 자,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해서 어떤 것들을 투입하고 성과를 확인하기에 1년, 2년은 그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10년은 어때요? 기간이 너무 길죠? 자, 그래서 가장 적당한 기간인 5년을 설정한

그래서 정부는요,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 1962년부터 5년 단위로 계속 경제 계획을 세워서, 개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정말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요.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0년대의 모습입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1960년대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우리나라가 노동력이 정말 풍부했어요. 노동력이 풍부했다라는 말은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그 임금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했다라는 겁니다. 자,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신발, 옷, 가발과 같은 가벼운 제품을 만드는 경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언제요? 1960년대요. 자, 우리 친구들 경공업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경공업에서 이 경이요, 가볍다라는 뜻이에요. 가볍다. 그래서 경공업은 신발 가볍죠. 가볍잖아요. 우리 들면. 그리고 옷 가볍죠. 가발 가볍죠. 머리에 쓰는 거. 자, 이런 가벼운 제품을 만드는 경공업이 1960년대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공업은요, 우리 사진에서도 보면 알지만 지금 가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죠. 이 경공업에서 정말 필요로 한 것은 바로 풍부한 노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경공업 기억할 때이 풍부한 노동력을 연결해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 당시 우리나라는 정말 노동력이 풍부했고, 때문에 신발, 옷, 가발 같은 가벼운 제품을 만드는 경공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이 저렴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물건을 생산하는데 생산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적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물건을 세계에 수출했을 때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우리나라가 많은 경공업 제품들을 만들고 수출해서 정말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이죠. 이게 1960년대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970년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960년대에 경공업 중심의 산업을 발달시키면서 나라가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이제 경제를 성장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70년대에는요, 이 경제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중화학 공업을 발달시킵니다. 중화학 공업. 아까 1960년대에는 경공업이었죠? 1970년대에는요, 중화학 공업을 발달시킵니다. 자, 중화학 공업은요, 어떤 뜻이냐면, 중공업과 화학공업을 합친 말이에요. 자, 중공업과 화학공업을 합쳐서 중화학공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공업의 중은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자, 아까 경공업의 경은 가볍다였죠? 자, 중공업의 중은요, 무겁다예요. 그래서 무거운 제품을 만드는 공업을 중공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철강. 자, 철강이 뭐예요? 철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철강. 얼마나 무겁겠어요? 지금 철강을 만드는 제철소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 철강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어디에 쓰이나요? 뭐, 배를 만드는 데에도 쓰이고, 튼튼한 다리를 건설하는 데도 쓰이고, 자, 이런 무거운 제품을 만드는 중공업, 철강. 자, 그리고 조선, 뭐예요? 배잖아요, 배. 배 얼마나 무거워요? 배 정말 무겁죠? 자, 이런 무거운 제품을 만드는 중공업도 발달을 하고요. 자, 화학공업은 석유화학,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석유를요, 성질을 바꾸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요. 성질을 바꿔서 플라스틱도 만들 수가 있고, 또 합성 섬유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석유화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는요, 중화학공업이 발달을 하는데, 중화학공업은 무거운 제품을 만드는 중공업과 석유화학 같은 화학공업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화학 공업은요, 필요한 게 있어요. 아까 경공업에선 선생님이 풍부한 노동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이 중화학 공업은요, 자본이 필요해요. 자본. 돈이 필요해요. 자, 돈. 자, 그리고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기술력. 이두 가지를 중화학 공업과 함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정말 많은 투자를 해요. 기업들이 기술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막 자본도 투자해주고 적극 지원해주고요. 자, 자본도 투자를 해줍니다. 정부에서. 자, 이렇게 중화학공업을 발달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제 1980년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9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을 발달시키기 시작하거든요. 19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이 더욱 발전을 하였습니다. 더 발전을 했어요. 자, 그래서 19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의 생산 비중이 경공업보다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따가 그래프로 함께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1980년대에는요, 자동차, 전자제품 등과 관련 있는 산업이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자동차, 우리 1980년대에 자동차 수출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수출을 기다리는 자동차의 모습 보이지요? 자, 1980년대에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또 전자제품. 전자제품 알죠? 냉장고, 세탁기. 자, 이런 전자제품 산업도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1980년대에 뭐 전자제품이 처음 등장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텔레비전을 예로 들것 같으면 1960년대 후반에도 그리고 1970년대에도 텔레비전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980년대에 와서 그런 전자제품이 훨씬 발달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1970년대 기억할 때 중화학공업을 발달하기 시작함, 1980년대에 중화학공업 더욱 발전하였음, 그리고 자동차, 전자제품 이것을 같이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함께 그래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발달인데요. 지금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생산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자, 지금 여기 노란색은 경공업을 뜻하고요. 보라색은 중화학공업을 뜻해요. 1955년에는요, 지금 경공업의 생산 비중이 훨씬 많죠. 1965년에도 경공업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런데 1975년 되니까 중화학공업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 숫자로 비교하자면 여전히 경공업 생산 비중이 중화학공업 생산 비중보다 많죠. 자, 그런데 1980년대 들어가니까 어때요? 지금 중화학공업의 생산 비중이 경공업의 생산 비중보다 많아졌음을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훨씬 많아지고 있죠? 자, 함께 옆에 설명 읽을게요. 1960년대에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공업이 발달했어요. 선생님이 경공업 하면 풍부한 노동력을 함께 연결해서 기억해 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1970년대, 1980년대에는 자, 나오잖아요. 기술력과 자본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이 발달했어요. 중화학공업은 기술력과 자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발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중화학공업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액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1980년대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이어서 1990년대 이후 산업 발달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1990년대에는요, 우리 친구들 이 키워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이제 컴퓨터가 막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정보통신 등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을 해요. 자, 반도체는요, 컴퓨터나 전자제품에 꼭 들어가야 하는 부품입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 산업이 함께 발달을 하면서 꼭 필요한 필수 부품인 반도체도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컴퓨터의 성능이 더 좋아지면서 반도체도요, 크기는 더 작아지고 성능이 더 좋아져야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반도체 산업이 1990년대에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정보통신 산업이 뭘까요? 정보를 쉽게 주고받는 그런 것과 관련된 산업을 정보통신 산업이라고 합니다. 컴퓨터와 깊은 관련이 있겠죠? 자, 그래서 1990년대 하면 우리 친구들 컴퓨터,

반도체, 정보통신 꼭 기억을 해줘요. 자,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첨단 산업, 그리고 서비스 산업입니다. 자, 첨단 산업이라는 것은요, 가장 앞선 기술을 이용하는 산업을 첨단 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로봇. 가장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겠죠? 자, 우주항공. 생명공학. 생명공학 뭐예요? 유전자 연구하거나 신약 개발하거나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과 같이 아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첨단 산업이 2000년대 이후에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함께 의료, 관광, 문화, 콘텐츠 등의 서비스 산업이 발달을 해요. 자, 서비스 산업,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줘야 되는데요. 서비스 산업은요, 어떤 다른 산업처럼 물건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산업을 우리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합니다. 자, 의료, 우리 병원에 가서 진찰 받죠. 자, 이거 무슨 물건을 생산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진찰을 받는 서비스잖아요. 내가 이 의료를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서비스 산업이에요. 자, 그리고 관광. 우리가 가서 여행 가서 멋진 풍경 보고 즐기는 거잖아요. 서비스입니다. 우리를 즐겁게 해주죠. 자, 그리고 문화 콘텐츠. 우리가 음악 듣고 영화 보면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서비스 산업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오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 편리해지고 윤택해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즐거운 것, 재밌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서비스 산업도 발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00년대 하면 우리 친구들 첨단 산업, 서비스 산업 꼭 기억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산업 1990년대에 발달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를 정리해 볼게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요, 농업업 중심에서 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죠. 자,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경공업에서 중화공업 중심, 첨단 산업 중심으로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농업 중심에서 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였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번입니다. 1970년대에는 많은 자본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무슨 공업? 그렇죠. 중화학 공업이 발달을 하였어요. 자, 5번입니다. 각 시대에 발달한 우리나라의 산업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우주항공산업, 의료산업, 이거 첨단산업, 서비스산업이잖아요? 2000년대 이후죠. 자, 의류산업, 가발산업, 이거 가벼운 제품 만드는 경공업이네요. 1960년대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경제성장 과정을 공부했는데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겠죠. 자, 이번에는요. 산업화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거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모여들어요. 자, 옛날에 농업 중심이었을 때는 농촌에 많이 살았겠죠? 자, 그런데 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도시 근처에 공장들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모여듭니다. 자, 그럼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럼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집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땅은 한정적이고 이곳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수는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와 같은 주거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아파트 뭐예요? 이렇게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사는 것을 우리는 아파트라고 하죠? 자, 지금 산업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고 도시 인구가 늘었으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주거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전자제품, 전자산업 발달하면서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보급이 돼요.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보급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진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이동하고 물건을 운반하는 것을 교통이라고 하죠? 자, 통신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있는 것, 이게 통신입니다. 자, 그럼 1970년대, 80년대 교통의 발달, 경부 고속국도가 개통이 되었어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1970년에 경부 고속국도가 개통되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국도가 개통이 된 거예요. 이 고속국도가 없을 때에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데 열몇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고속국도가 개통이 되면서 약 4시간 30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1970년대, 80년대에 중화학공업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을 수출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라고 했죠? 자, 중화학공업, 중공업, 무거운 제품입니다. 자, 이거 어디로 수출했을까요? 해외로 할때 부산항을 거쳐서 수출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고속국도가 개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공장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었겠죠? 그러면 운송비도 줄었겠죠? 즉, 경부고속국도가 개통이 되면서 경제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철 운행도 시작했죠. 이게 교통입니다. 자, 그리고 통신,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보유한 가정이 늘어났어요. 특히 1980년대에는요, 컬러 텔레비전이 널리 보급이 됐습니다. 1970년대에는요, 흑백 텔레비전이었는데, 1980년대에는 가정에 컬러 텔레비전이 널리 보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990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가정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경제가 성장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를 소유한 가정, 그리고 1980년대에는 자동차 산업 발달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죠? 교통 부분. 자, 통신 부분 보겠습니다. 1990년대 컴퓨터 산업, 반도체 산업, 정보통신 산업 발달했다라고 했죠?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가정에 인터넷이 설치가 되면서 정보 활용이 활발해졌죠. 그 과정이랑 연결지어서 변화 모습을 기억해주면 더 쉬워요. 자,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요, 고속철도 KTX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언제? 2004년에. 자, 그래서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면 2시간 30분 만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교통의 모습이고요. 통신의 모습. 스마트폰 보급이 되죠. 우리 친구들도 스마트폰 본적 있을 겁니다. 자,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졌다. 이게 통신의 발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통의 발달과 이동 시간의 단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 이 그림은요. 경부 고속국도 관련된 그림이고 이것은 KTX 관련된 그림입니다. 자, 1970년에 경부 고속국도가 개통이 되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 시간이요. 12시간 이상에서 4시간 30분으로 크게 단축되었어요. 자, 이것은 운송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운송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04년 고속철도 KTX 개통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었죠. 그러니까 아침에 난 서울에 있었어요. KTX 타고 부산 가서 일 봐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어요. 어때요? 전국이 하나의 생활권이 되었죠. 즉, 교통의 발달로 이동 시간이 단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대중문화의 발달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중문화는요, 특별히 몇 명만 누리는 문화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합니다. 자, 산업이 발달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런 대중문화도 발달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텔레비전의 보급으로 드라마, 스포츠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났죠. 자,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요, 우리 문화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류, 한국 문화의 흐름, 물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음악, K-pop,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가 정말 인기이지요? 자, 이렇게 대중문화가 발달을 했다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80년대에 컬러 텔레비전이 가정에 보급이 되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1990년대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이 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한류 유행하고 있다. 한국 문화의 흐름, 물결이라고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공부했는데요.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산업화로 달라진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에는 가위표 하시오. 자, 1번. 가전제품이 보급되면서 생활이 불편해졌나요? 편리해졌죠. 틀렸어요. 2번. 고속국도와 고속철도 KTX의 개통으로 교통이 편리해졌습니다. 맞습니다. 3번. 대중문화가 발달하고 해외에서 우리 문화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류잖아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 산업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두 번째 중단원과 관련된 문제들 풀어볼게요. 친구들,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무거운 제품과 화학 제품을 만드는 산업으로 많은 자본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며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크게 발달한 산업은 무엇인가요? 오늘 공부했죠?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 해보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네.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가다니 라고 해서 관계 영어 해볼 거예요.
1: 아, 서운했다 지금.
0: 맞습니다. 에이. 아니, 슬기 씨는 네. 누가 슬기 씨가 너무 바쁘니까 아예 안 물어보고 간 게 나아요. 아니면은 부담스럽지만 계속 가자 하는 친구가 나아요.
1: 그날 돼? 어허. 계속 이렇게 저 좀 질척거리는
0: 게 좋아요. 아, 그게 좋나요? 알겠습니다.
1: 네, 그게 좋아요.
0: 계속 물어보는 게 좋군요.
1: 계속 물어봐줘요.
0: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가서 섭섭한 시츄에이션 구성해봤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 이거는 딱 봐도 원망하고,
1: 네.
0: 에, 그런 느낌 아닌가요? 실망한 느낌?
1: 그죠, 그죠, 그죠.
0: 그래서
1: 에.
0: 감정을 실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문장 구성을 할지
1: 야.
0: 기대가 됩니다.
1: 영어를 문장으로 구사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감정까지 실어서
0: Of
1: 용기를 해야
0: course.
1: 되는 게
0: 할수 있어요.
1: 에브리데이 숙제예요.
0: Everyday 숙제.
1: 에.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아이, 근데 이게, 그쵸. 한 번, 두 번이어야지. 계속 물어보는 사람도 짜증날 수 있어요.
1: 지쳐요,
0: 예,
1: 지쳐요.
0: 맞아요. 자,
1: 맞습니다.
0: 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1: 좋습니다.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가서 섭섭한 마음을 영어로 얘기해 볼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와, 어떻게,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갈 수가 있어? 어떻게?
2: What's the problem?
1: How?
2: How?
1: How did you watch the movie without me?
2: How?
1: Yeah!
2: I just did it.
1: Why?
2: listen,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1: No, no, no.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또 again and again ask me.
2: I should ask you again and again.
1: Yeah, again and again. You try.
2: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I will just drag you.
1: Drag? What
2: Yeah.
1: is it? Drag? Dragon?
0: 네, 아, 오늘
1: 네.
0: 에피소드 쉽진 않았어요.
1: 그죠?
0: 인정합니다만, 오늘 또 장점이 있어요.
1: 왜요?
0: 오늘 이후로 영어 연기자가 돼버립니다. 아,
1: 오!
0: 감정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1: 정말 저 이렇게 첫 번째로 즉흥할 때는요, 거의 무인도에 떨어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정말
0: 아,
1: 외로워요.
0: 틀릴 수 있어요. 아,
1: 예.
0: 여러분, 같이 따라오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4: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3: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4: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가볼 텐데요.
1: 응.
0: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 인데,
1: 예.
0: 이게 설마,
1: 응.
0: 나 궁금해서 근데 어떻게 갈수 있는 거야? 나
1: 오.
0: 없이 가는 방법이 있어? 이런 거
1: 예.
0: 아니죠?
1: 그쵸, 그쵸, 그쵸.
0: 이거는 방법 물어보는 느낌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1: 원망 섞인.
0: 맞아요. 그런
1: 에.
0: 패턴이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1: 그쵸. 자, how could you? 어떻게? 너가 할수 있지? go. 갈수 있지? how could you go? 갈수 있지. 여기서 끝나도 되겠는데요? how could you go? 갈수 있지?
0: And
1: 그리고 영화를 보러. 나 없이.
0: yes.
1: 아, 영화를 보러 갔네요. 그러면은 how could you go and
0: 가서
1: watch
0: go.
1: a movie. 예, watch a movie네요.
0: 오케이.
1: 예. 이제 이렇게 뭔가 약간 구문?
0: 덩어리로?
1: 덩어리로 이렇게 또
0: 네.
1: 칸을 비워 두시니까
0: 네.
1: 진짜
0: 더욱더
1: 힘들어요.
0: 미궁에 빠뜨리고 싶어요. 네.
1: 그러네요.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watch a movie 나쁘지 않아요. 자,
1: 네.
0: 조금 바꿔서 할 건데 how could you go and without me? 정답은
1: I see
0: see
1: a
0: a
1: movie.
0: movie입니다. 사실요, 영화를 스크린 앞에서 정말 한참 막 활동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1: 예.
0: 그거 보는 것 자체는 watch로 강조를 해줄 수 있는데요.
1: 네.
0: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화를 만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극장 내에서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watching a movie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쵸.
0: Right? Okay. 자, 그래서 see a movie는 영화를 보다이긴 한데,
1: 네.
0: 사실은 여기서 see는 시청 관람하는 느낌이 아니라 만나는 see에 가까워요. See you later, right?
1: Yes.
0: 그때 쓰는 see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안녕 영화? 이러면서 가서 인사한다는 느낌. So 저는요, see a movie, 이왕이면 go and를 같이 쓰면 더 좋아요.
1: Go and
0: See
1: see
0: a
1: a movie.
0: movie or go and see a movie. 이거는 영화를 보다지만 영화 보다보다는 사실은 영화관에 가다에 더 가깝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슬기 씨가 얘기했던 watch a movie는 실제로 영화를 관람하다.
1: Mm-hmm. 네.
0: TV를 시청하다. 이런 느낌 할
1: 아.
0: 때는 watch를 쓰는 거예요, 원래.
1: Yes.
0: 오케이? So, 여러분들이 you went and saw a movie. 영화관에 간 거죠. And then 가고 나서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I was watching a
1: Watch a
0: movie
1: movie.
0: 이런 식이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질문이 How could 이러면 could you 이러면 어떻게 너 할 수 있어? 얼핏 들으면 방법 물어보는 거라고 네. 느껴질 수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너 어떻게 영화관에 갈 수 있어? 나 없이 뭐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거야?
1: Go straight and turn right. 그렇죠?
0: 그런 예.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1: 예, 그렇죠.
0: 자, 그래서 이거 보여드려. How could you 동사원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나 되게 실망했어. 그치.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실망하고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일 때 많이 씁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이 감정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1: 무조건 들어가야죠.
0: 무조건 있어야 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연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 음흠.
0: 예를 들어서 남의 걸 베끼는 거를 카피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동사로.
1: 그죠.
0: 카피한다.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 힙합 같은 데서 래퍼들이 어떻게 너 내 스타일을 카피할 수 있어?
1: 오!
0: 오!
1: 이거는 힙합 정신에 어긋나거든요.
0: 오.
1: How could you copy?
0: My style.

0: My style.
1: My style. How could you copy my style? 막 이러면서 막
0: 아유.
1: 이제 배틀이 들어가죠.
0: 그것도 또 랩으로 또다 쓰시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다들. 에.
1: 자, how about this? 모르는 채 하는 거쑥 이렇게 하는 거 뭐죠?
0: 모르는 채?
1: 쑥
0: ignore.
1: ignore.
0: Yes.
1: 친구가 갑자기 인사도 안 하고 쑥 지나간 거예요.
0: 와우.
1: Wow. 너 어떻게 나 모르는 척할 수 있어? 나 무시할 수 있어?
0: How could you ignore me?
1: How could you ignore me? I was
0: 아,
1: right there. 이러면서
0: 그쵸.
1: 그럼 well, I'm sorry I didn't see you.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So, how could you를 쓰고 나서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붙여주면은
0: 네.
1: 연기를 하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뭔가 원망하는 느낌 나올 수도 있다.
0: 그쵸.
1: 자, 한번 읽어 볼게요. How could you copy my style?
0: How could you copy my style?
1: Hey, how could you ignore me?
0: How could you ignore me?
1: 네. 그런데 how could you 대신에 how can you를 쓰기도 하기는 해요. 근데 보통
0: 네.
1: 있잖아요. can you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칭찬할 때좀 많이 쓰긴 해요. 왜냐하면
0: 아.
1: 현재 상태를 보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1: how can you be so beautiful and smart? 이런
0: 오.
1: 식으로 할땐 보통 can을 많이 쓰게 됩니다. 오케이? Okay?
0: 오.
1: Alright. So 이거 원망하는 느낌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0: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1: Yeah. 자, 이랬을 때 대답이
0: 네.
1: 왜 가면 안 되는데? 또 바쁘다고 했잖아.
0: 오, 그치. 할 만큼 한 거예요, 이분도.
1: 맞아요. 안
0: 예.
1: 물어봤나 봐요.
0: Why not? 뭐 어때서? You said, 너가 말했지. 여기서 끊어볼까요?
1: 뭐라고 말했어요?
0: You were 바쁘다고. 너는 busy 하다고 you said
1: 오케이.
0: 말잖아.
1: 자, 첫 번째는 너무 어려운 거 드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조금 더
0: 아우,
1: 쉽게.
0: 그쵸. 또, 당근과
1: 네.
0: 채찍을 번갈아가면서 하니까,
1: Happy birthday
0: 정신을 못
1: 수준입니다.
0: 차리겠어요.
1: 자,
0: 예.
1: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친구들끼리 이런 말 많이 하겠죠?
0: 그죠?
1: 정답?
0: 음흠.
1: 바쁜이라는 형용사 나왔습니다.
0: 네.
1: 자, busy가 좀 지겨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도 같이 알아두세요.
0: 안 지겨운데요?
1: 아직 없습니까? 요거로만 가시겠습니까?
0: 네. 네.
1: 자, swamped, slammed 이런 것들은 사실 슬랭에 가까워요. 그래서
0: 아.
1: 굉장히 바쁜이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특히
0: 예.
1: 얘가 더 슬랭기가 있기는 해요. swamped 하면은 이게 swamp가 늪지대 같은 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0: 예.
1: 거기에 빠져 있는 느낌이에요.
0: 아.
1: So I'm swamped. I'm totally swamped. 많이 씁니다.
0: 우와. 네.
1: 그리고 I'm slammed 하는 거, 그것도 많이 쓰는 슬랭에 가까워요.
0: 슬램은 원래 무슨
1: 진짜
0: 뜻이에요?
1: 세게 친단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0: 아.
1: 내가 뭔가 꽝 맞은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So, 저는 사실 다 쓰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친한 경우에는 슬랭 막 쓰잖아요. 그쵸? So I'm so,
0: 그쵸.
1: 뭐, I'm super busy 이렇게 쓴다든가, I'm swamped, man. I'm slammed. 이런 식으로 바쁜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0: 네?
1: 허나, 앞부분에 why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0: Why
1: Why
0: not?
1: not? 그러니까 너 어떻게 나한테 말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면 안 되는 데를 하고 싶은 거예요.
0: 네.
1: 오케이? 자, 그래서 why not? 이라는 거 썼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쵸?
0: 그럼요.
1: 오케이, 뭐, 나못 가. 왜못 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왜
0: 그죠.
1: 안 돼? 라는 거죠. 결국에는 why not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앞에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왜안 돼? 왜 아닌데? 이런 느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결혼을 하는데
0: Yes.
1: 친구가 못 간다는 거예요.
0: 오.
1: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안 돼? 이게 결국에는 왜 결혼식 못 와? 이런 느낌이겠죠?
0: 네.
1: 왜안 돼? 난 너의 친구잖아.
0: 오.
1: 어떻게 할까요?
0: Why
1: Why
0: not?
1: not?
0: I am your friend.
1: 그쵸? Oh, I can't come to your wedding. Why not? I'm your friend. 막 이런 식으로, right? 자, 이번에는 It's going to be 이런 걸 한번 써볼게요,
0: 네.
1: right? 야, 파티가 있는데. 놀러 와 라고 슬기 씨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0: 예.
1: 제가 나못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왜안 돼? 재밌을 건데 It's going to 이렇게 해서
0: 네. Why not? It's going to be fun.
1: 오 비동사까지
0: Oh,
1: 넣어서 I like
0: yes.
1: it. Alright, so why not? It's going to be fun.
0: 응?
1: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Yes.
1: 이거는 이제 조금 실망했을 때또쓸수 있겠네요. 그렇죠?
0: 응?
1: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y not? I am your friend.
0: Why not? I'm your friend.
1: Why not? It's going to be fun.
0: Why not? It's going to be fine.
1: Alright. 자, 본문도 해볼게요. Why not? You say you are busy.
0: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1: 왜 내가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됐고요.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0: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1: 네, 다음 미션 문장입니다. 아니,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2: 그치.
1: 이러면서.
2: 약간 서운하네요.
1: 그러니까 이게
2: 이분이.
1: 또 좀 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한 번만 물어본 건 괜히 나한테 물어보지 않기는 애매하고, 그쵸. 이런 거 아닐까?
2: 예의상 그랬구나.
1: 아, 그럴 수 있죠.
2: 예, 그럴 수 있어. You could have, me again. 너는 나에게, 끊어볼까요? 나에게, 뭐뭐 했을 수 있잖아.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1: 오.
2: Yes.
1: 오케이. 자, 지금 여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뭔가 구간이 있긴 한데요.
2: 그러니까,
1: 그거를
2: 복잡해 보여요.
1: 무시하더라도, 뭔가 물어본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그렇죠?
2: 네.
1: So, ask를 넣었는데요. 맞는지 보겠습니다.
2: 아, 고민했어요.
1: 그래도 ask 괜찮아요.
2: 아,
1: ask 정도면 네, 물어보다 부탁하다라는 네. 동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닌데요.
2: 예.
1: 강세에 신경 써주세요.
2: 아.
1: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ask 삼음절로 하세요.
2: 오.
1: You asked me.
2: 오.
1: Did I ask you? 뭐 이렇게
2: 아,
1: 되잖아요.
2: 되게 잘 흉내내세요.
1: 그래서 예. so, 앞에 A의 강세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 스크 스크 하는 식으로 거의 흡수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강세는 네. 절대 자음에 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2: Yes.
1: 자, 한번 해볼게요. Ask, ask,
2: ask, ask.
1: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So you could have asked me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됐고요.
2: Yes.
1: 여기 너무 중요해서 제가 참을 수 없는 패턴이 나왔는데 저 사실 고민했어요.
2: 아.
1: 이 다이얼로그 쓸 때 이거 너무 어려운 수준일 수 있겠다. 근데 나중에 결국에 어려운 걸 해야 그걸 뚫고 나갈 수 있거든요.
2: 그렇죠.
1: 네. 그래서 제가 아마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should have pp, could have pp를 한 번 정도는 했을 겁니다.
2: 맞아요.
1: 근데 제가 그때도 경고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2: 왕초보 영어에서는 사실 나올 수 없는 패턴이다.
1: 나올 수 없는 것이다.
2: 네.
1: 웬만한 왕초보 영어 뭐 강의든 뭐든 보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오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셔도 괜찮아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2: Yes.
1: 자, 보세요. 예, 그대로 따올게요. Could have pp.
2: Yes.
1: Could have pp입니다. 과거 동사가 아니에요. V는 have를 줄인 거고요. Could have pp. 근데 현실적으로는 could have 이게 편하니까 could have pp로 쓴 겁니다.
2: 네.
1: 자, 이거는 보세요. 과거에 나 할 수 있었어. 그래서 해냈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 나 뭐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 뭐예요? 했다는 거예요?
2: 못했어요.
1: 못했죠?
2: 예.
1: 아, 내가 걔랑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었는데. 아, 갈 수도 있었어. 갔어요?
2: 아예 못 갔어요.
1: 못 갔죠, 그죠?
2: 네.
1: 아, 내가 살을 뺄 수도 있었는데. 뺐어요?
2: 못 뺐어요.
1: 맞아요.
2: 영원히 못 빼요.
1: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가르치고, 실제로 못 했다.
2: 그쵸.
1: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이거는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됩니다.
2: 아,
1: 이 명작 핵심 패턴이에요.
2: 네네.
1: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나한테 전화할 수도 있었잖아. 이러면서 이거를 아예 이렇게 해버리세요. 그게 더 편해요. 크릅.
2: You could have called me.
1: 그쵸. Hey, you could have called me.
2: Yes.
1: 이런 느낌. 실제로 전화했다 안 했다?
2: 못했다.
1: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그녀의 전화기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
2: 그쵸.
1: 아유, 다행이야.
2: 그래서 전화 못 받은 걸 거야.
1: 아, 그럴 수도 있다. 이거는 추측도 되고요. 사실은, 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게 될 수도 있죠.
2: 그쵸. 다행이다. She could have, forgotten?
1: 아니네. 잃어버리다니까.
2: 잃어버리다. 물건을 잃어버리다.
1: 뭐죠?
2: Lose.
1: 근데 PP 형태 뭐예요?
2: Lost.
1: 오케이, 다시 한번. 그녀는 그녀의 전화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
2: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1: 그렇죠.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이 얘기는 실제로 잃어버렸어요?
2: 안 잃어?
1: 안 잃어버린 거예요.
2: 버렸어요.
1: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잃어버릴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2: Yes.
1: 뭐 택시 안에다 두고 올 뻔했잖아.
2: 그렇죠.
1: 이런 뜻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Could have PP 이렇게 하면은 너무 헷갈릴 수 있어요.
2: 네.
1: 그래서 저는 크릅 이렇게 발음도 하고 읽는 거 연습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2: Yes.
1: Okay? 자,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그 느낌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아, 할 수도 있었는데 할 뻔했어. 막 이런 느낌. 자,
2: 연기.
1: Yeah. You could have called me.
2: You could have called me.
1: 자, 이번에는 Oh,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2: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1: But she didn't.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2: Yes.
1: So again, could have를

0: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1: 유후.
0: 맞습니다. 자, next time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번이라고 하는 뭐 명사도 될수 있지만요. 다음에라는 부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네.
0: 다른 뭐 전치사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읽을 때도 여러분들 설마 next time 또 아니지
1: 그쵸,
0: 않아요?
1: 그쵸. 멋없다.
0: 멋없어요.
1: 에.
0: 네. T가 두번 있기 때문에 한번 발음하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여기에만 강세 제대로 이에다가만 줘도 얘가
1: 아하.
0: 두번 되기가 쉽지 않아요.
1: 네.
0: Next time 이렇게 돼.
1: Next time.
0: Next time 이렇게 안 됩니다.
1: 그죠.
0: Okay? So
1: 어렵네요.
0: next time. Alright. So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억지로라는 느낌 여기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전에 질질 끄는 거뭐 하나 나왔어요.
1: Drag.
0: 저는 사실 슬기 씨 이거 알아서 깜짝 놀랐어요.
1: 왜냐면 우리 이거 컴퓨터 용어로 되게 많이 써요. 아, 이거
0: 맞네요.
1: 드래그 좀 해주세요.
0: 드래그.
1: 그럼 우리 쭉 끌어요, 이거를.
0: 오히려 지금
1: 예.
0: 보시는 분들,
1: 예,
0: 맞네. Drag
1: 그렇죠.
0: and drop. 그게 여기서 나온
1: 맞아요.
0: 거구나.
1: Drag and drop.
0: 맞아요.
1: 예, 떨어뜨리는 거.
0: Drag은 질질 끌다.
1: 네.
0: 이렇게 끌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발음할 때 드랙이 아니라 TR 모음은 그때 치읓 비슷했죠. DR 모음은
1: Drag.
0: 지읒 비슷합니다. 입모양만 모아주세요.
1: 네.
0: 자, drag 한번 해봅니다.
1: 네.
0: drag, drag.
1: Drag. Drag.
0: 자, 여기서 drag someone은 누구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1: 그쵸?
0: 근데 along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요?
1: 나는 뭐뭐 따라로
0: 맞아요.
1: 배웠는데요.
0: 그거 맞아요.
1: 오.
0: 누군가를 나를 따라서
1: 예.
0: 끌고 가는 거, 어떤 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끌리게 하는 것, 이런
1: 오.
0: 것들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데려간다는
1: 그죠?
0: 느낌이에요.
1: 에.
0: 그렇잖아요. 우리말로도 그러잖아요. 걔 완전 질질 끌려갔어. 이렇게 뭐,
1: 맞아요.
0: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동물원 가기 싫어하는데 엄마 아빠가 질질 끌고 갔어. 이거는
1: 아.
0: 억지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죠.
1: 그렇죠.
0: 우리말이랑 영어 표현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So drag someone along 이라고 하면 데려가다인데 억지로가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
1: 네.
0: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날 억지로 데려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쇼핑을 하기 싫은데 뭐 여자친구가 데려간 거예요. 나 쉬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녀는 나를 질질 끌고 갔다라고 해야겠죠.
1: 예. She dragged me along.
0: along까지 함께 가는 거니까요.
1: 네.
0: along이 따라서 함께란 뜻이 있습니다.
1: 그쵸?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있잖아. 나너 억지로 데려가고 싶진 않아. 한마디로, 나
1: 아.
0: 너 억지로 끌고 나랑 이렇게 가기 싫어.
1: I don't want to drag you along.
0: 그렇죠.
1: 오.
0: I don't want to drag you along
1: Yes.
0: if you don't want to go. 막 이러면서 죄책감 느끼게 또.
1: 네.
0: Right? 오케이. 자, 이런 느낌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 낭독해볼게요.
1: 네.
0: She dragged me along.
1: She dragged me along.
0: I don't want to drag you along.
1: I don't want to drag you
0: 네,
1: along.
0: along 하나가 많은 뉘앙스 차이를 주죠. 그렇죠?
1: 네.
0: 자, 여기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이거 처음에 시작했죠?
1: 예.
0: fine.
1: 좋아.
0: right? fine.
1: 예.
0: okay,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런 거에서 fine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 그쵸.
0: 하지만 여기서 fine은 보통은요. fine만 딱 쓰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못마땅함이 들어가요.
1: 왜요?
0: fine이라고 하는 거.
1: 어머.
0: 이게 알겠어. 그러면 okay처럼 들리죠?
1: 네.
0: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 당연히 문맥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fin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1: 약간
0: 네,
1: 이깨 물고 하는 느낌.
0: right. 왜냐하면
1: Fine.
0: fine이 아니라 만약에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oh that's fine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이 단어 자체만 쓰면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1: 네.
0: 내가 마지못해서 좀 못마땅해서 하는 그런 느낌 있죠. 슬기 씨, 우리 뭐뭐 뭐 각자 돈 합쳐서 뭘 먹읍시다 했는데 슬기 씨가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거면
1: 그쵸.
0: fine, fine. 보통 rolling your eyes, 눈을
1: 예,
0: 막 이렇게
1: 그쵸.
0: 하면서 예
1: Fine.
0: 그런 식으로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1: 예.
0: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1: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살아 있습니다.
1: 네.
0: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
1: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0: 오, 두 번째 미션은요?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1: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0: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2: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3: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2: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3: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네,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패턴도 중요하지만 연기가 중요한 How could you?
1: Yes.
0: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키워주시고 완전 빠져드세요. 너 어떻게 날 모르는 척 할 수 있어?
1: How could you ignore me?
0: How could you ignore me? 두 번째, 아니 너 어떻게 내 스타일을 따라할 수 있어? 베낄 수 있어?
1: How could you copy my style?
0: 오, 제대로 힙합 정신 있어요.
1: Yeah. 네.
0: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 수 있어? 좀 기니까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1: Yes.
0: 어떻게 넌 가서 영화를 만나볼 수 있냐?
1: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0: 나 없이.
1: Without me.
0: That's right. Okay. 같이 읽어볼게요. How could you ignore me? How could you copy my style?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자, 다음은요. Could have PP.
1: 네.
0: 여러분, 틀리셔도 괜찮아요. Could have, could have 기억해 주세요. 갑니다. 네. 첫 번째. 너 나한테 전화할 수도 있었잖아.
1: You could have called me.
0: 그렇죠. 너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1: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0: 그렇죠.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하나 더요. 걔는, 그녀는 핸드폰을, 그녀의 핸드폰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
1: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0: 그렇죠. PP 형태가 잘 안 나오죠.
1: 에이,
0: 아, 쉽지 않아요. 맞아요. 자, 읽어볼게요.
2: You could have called me.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0: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5: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4: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5: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미션 해결할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3: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6: Wow.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3: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그레이트 잡, 유 가이즈.
1: 와우.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머리 자르셔야 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o you need a haircut?
0: 네. 자, need a haircut. 어떻게 보면 덩어리 표현이었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How could you? 동사원형. 이거 써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너 어떻게 우리한테 거짓말 할 수 있어? 아니, 너 어떻게 우리한테 거짓말 할 수 있니? 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Right. 자, 오늘 같은 경우 꼭 오늘만은 아니지만요. 더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병작이잖아요.
1: 그죠.
0: 네, 그래서 이병작 완성하고 나서 연기를 좀 더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0: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감 좋은 과학 강예람입니다. 오늘은 빛의 반사와 굴절 중에 빛의 굴절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빛의 굴절은 빛의 속력이 공기에서와 그리고 물에서가 달라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빛의 굴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럼 리얼리티 체크 먼저 해볼까요? 빛이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 빛의 진행 방향은 어떻게 달라질까?
1: 빛이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면 물이 빛을 조금 막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느려지고 진행 방향이 바뀐다.
0: 정말 그럴까? 빛이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 경로는 어떻게 변할까? 빛이 굴절하는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봤던 이 그림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빛의 굴절이 생기는 이유는 빛의 속력이 이렇게 공기에서와 물에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통과할 때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자, 이때 이 법선을 기준으로 이 법선과 빛이 들어가는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할 거고요. 이 법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굴절되어서 나타나는 이 법선과의 각도를 굴절각이라고 할 겁니다. 이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꺾인다라는 것은 알겠죠. 그런데 왜 꺾이는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알아가도록 할게요. 이런 빛의 굴절 때문에 이런 물체를 볼 때요. 이 빛 광원 있죠? 이런 형광등 같은 광원에서 이 물체의 빛이 딱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오는데 이 물속으로 들어간 빛은 또 굴절되고 빛이 또 나올 때도 또 굴절돼서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어긋나 있는 것처럼 물속에 있으면 뭔가 공기에 있는 거랑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어떤 활동을 살펴보고 갈 건데요. 이렇게 수조 같은 반원의 수조 안에 물을 담아놓고 각도기를 놓고요. 광원장치, 레이저 같은 걸로 여기다가 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점점점 쏴볼 때 각도를 바꿔가면서 쏴보면 아무튼 어느 각도로 해도 수면을 통과하면서부터는 살짝 꺾여있는 것처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빛의 굴절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빛의 굴절을 확인하다가 사실 점점점점 90도에 가깝게 광원장치를 위치하면 그냥 쑥 일자로 그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빛의 경로를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물을 향해 비춘 빛의 각도가 작아질수록 그러니까 법선

점점 가까워질수록 굴절된 빛의 각도도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빛을 쏘면 입사각 0도인 거예요. 0도. 그러니까 나오는 굴절각도 0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 가지 물질의 속력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물질로 입사한 굴절되는 정도가요. 공기에서 물로 갈때 굴절각이 이 정도라면 더더더 굴절각이 작아질수록 그러니까 이 굴절각이 요 각이죠. 요 각이 점점점 법선에 가까울수록 굴절되는 률, 굴절률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굴절률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면 공기, 그다음 더큰게 물, 그다음 유리. 유리라면 이렇게 더 꺾여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더 꺾여요. 입사각이 똑같을 때 물일 때, 유리일 때, 다이아몬드일 때 계속 굴절각이 더 작아지는 걸볼수 있어요. 굴절각이 작아지면 굴절률이 더 크다. 더 많이 꺾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꺾일까? 속력 차이가 있는 건 알겠는데 왜 꺾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굴절률에 이렇게 비유를 해보자면 아스팔트와 잔디밭에서 수레를 끌고 갈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레의 바퀴가 두 개잖아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죠. 이 끌고 갈때 아스팔트에서는 두 양쪽 바퀴의 속력이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잔디에 들어가면 수레 밀기 좀 힘들거든요. 느려져요. 속력이 느려져. 그래서 느려지는 거를 비유하자면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 때 이쪽 바퀴 먼저 잔디밭에 닿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쪽에 있는 바퀴가 닿게 되는 거예요. 수레를 끌고 가다가 이쪽 바퀴부터 잔디에 닿으면 여기는 속력이 느려지고 이쪽은 여전히 빠른 아스팔트 쪽에 있으니까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꺾여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 빛을 수레에 비유해서 생각하자면 이렇게 속력이 달라져서 꺾이는 거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굴절률까지 봤으니 우리가 물체를 보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광원이 있으면요, 보입니다. 여기서 빛이 나오니까요. 우리 스마트폰을 볼때 광원에서 나온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서 그 물체를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형광등도 그렇고요,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이렇게 광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원이 아닌 물체는 어떻게 볼까요?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이런 물체들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당연히 반사 법칙 통한다는 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반사되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으니까 오늘 배운 굴절에 대해서도 또 적용을 해보면 안경, 뭐 렌즈 이런 거 끼고 있으면 광원에서 나온 빛이 어떤 물체에서 반사돼서 이런 렌즈에서 굴절돼서 내 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체에서 나온 빛이 오거나 아니면 광원에서 반사된 게 오거나 아니면 렌즈 같은 걸 통과하면서 굴절돼서 오거나 하는 우리 생활의 일상적인 물체를 보는 과정의 예를 들어봤고요. 이러한 빛의 굴절 때문에 우리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봤을 때 사실 내가 보이는 것보다 물고기가 더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요런 거 많이 경험해봤죠? 수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수영장에 물속에 있는 뭔가를 집으려고 했을 때 생각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그런 경험, 좀 띄어져 있는 그런 현상 느껴봤을 겁니다. 이런 것도 다 굴절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빛이 물고기에서 반사돼서 내 눈까지 들어오려면요. 물속을 통과해서 내 눈으로 이렇게 공기 중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실제 물고기는 이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빛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굴절돼서 내 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들어오는 경로 있죠? 이 경로와 연장된 곳에 물고기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 물고기가 더 아래에 있는데도 조금 띄워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수영장이나 욕조나 계곡 같은 곳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물체를 보는 과정에서 반사되고 그리고 굴절되는 것까지 살펴봤으니까 그럼 팩트체크 한번 해볼까요?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들어갈 때 빛의 속도가 달라지면서

0: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빛의 굴절이라고 한다. 빛이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 진행 방향이 꺾여 나아간다.
1: 물질에 따라 빛의 속도가 달라져서 진행 방향이 휘어지는 빛의 굴절 현상을 듣고 나니 무릎을 탁치게 됩니다.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 빛이 속도를 줄이며 꺾여 나아가는 원리를 알고 나니 물 속에 있는 내 다리가 왜 짧고 굵어 보였는지 드디어 이해가 가네요.
0: 이렇게 빛의 굴절에 대해서 알아봤죠? 포텐 정리 보면서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문법을 알면 문장이 보인다. EBS 만점왕 영어 따라 쓰는 영문법 레벨 3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24강입니다. Chapter 6, 수동태 내용을 복습하기 위해서 워크북 실전 문제풀이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수동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딱 하나만 강조한다면 바로 수동태의 기본 형태인데요. 오늘 이 기본 형태만 잘 알고 있어도 정말 많은 문제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동태의 기본 형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바로 be, PP, by 누구입니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뭐뭐 되다라고 해석이 돼요. 이거 오늘 끝날 때까지 절대 잊지 말고 같이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주어진 우리말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골라 바르게 배열해 문장을 완성해 보라고 하였죠. 바로 A 가볼게요. 그 접시들이 씻겨진다. 우리에 의해. 수동태 문장이니까 이 형태 활용하시면 돼요. The dishes are washed by us. 그 접시들이 씻겨진다. 우리에 의해. 이 순서대로 나머지 문제들도 쭉 풀어볼게요. 자, B를 보시면 The cake is made by my grandmother. 그 케이크가 만들어진다. 나의 할머니에 의해가 되겠죠. C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mouse is chased by the cat. 이라고 하면 그 쥐가 쫓긴다. 누구에 의해서? 그 고양이에 의해서가 되겠죠. 계속해서 be, pp, by의 순서로 나온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D 보겠습니다. The ball was kicked by the boy. 이렇게 쓰면 그 공은 차여졌다. 누구에 의해? 소년에 의해. 이어서 1을 보시면 The shoes are cleaned. 그 신발들이 닦인다. 누구에 의해? 그녀에 의해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be, pp, by의 순서 잊지 마세요. 자, 다음 문제도 똑같습니다. 단어를 배열해 문장을 완성하고 우리말로 써보세요. 역시 수동태 문장이니까 be, pp 써주시고 그 뒤에 by 행위자 이렇게 나와주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누구에 의해서 뭐뭐 되다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A 볼게요. 우리 대문자로 문장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The baby is held by his mother 해주시면 그 아기는 안겨 있다.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B 보겠습니다. The flowers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The flowers were planted by the students. 그 꽃들은 심어졌다. 누구에 의해? 그 학생들에 의해가 되겠죠. 역시 be, pp, by의 어순을 지켜주세요. 이어서 C인데요. The table로 시작합시다. The table was set by the waiter. 그 식탁은 종업원에 의해 차려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참고로 set은 set의 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set은 테이블을 차리다 란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BPP 형태로 쓴 거니까 차려졌다 라고 수동의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자, 이어서 D 보겠습니다. The mistake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The mistake was corrected by the teacher. 그 실수는 고쳐졌습니다. 그 선생님의 의해가 되겠죠. 자, 이를 보시면 the door로 시작합니다. The door is locked by the doorman. 그 문은 잠겨져 있습니다. 도어맨에 의해서가 되겠죠. doorman이라고 하면 문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우리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법이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하고 문법에 맞는 문장으로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A를 보시면 우리 수동태의 기본 형태 잘 생각해 볼게요. The cat was fed. 그 고양이는 밥이 먹어진 거잖아요. 밥을 먹여준 거죠, 누군가가. 수동태 문장을 써야 하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는 feed의 과거 분사가 나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feed의 과거 분사는 누구죠? 바로 fed입니다. 자, 이어서 B인데요. The gift is given. 비동사 뒤에 PP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C를 보면 비동사 뒤에 PP가 나와 있지 않고 현재형이 나와 있어요. 따라서 call의 과거 분사인 called로 바뀌어야 이름들이 불린다가 되겠죠. 이어서 D를 보시면요. 책한 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에 맞는 전치사는 for이 아니라 누구였을까? 바로 to입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쓰임 꼭 구분해 두셔야겠죠. 이를 보시면 그 사진은 나에게 보여진 거잖아요. 나에게니까 역시 to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사진은 보여졌습니다. 나에게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의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어서 2번 가보겠습니다. 문장과 해석이 일치하면 동그라미, 다르면 X하고 해석에 맞게 문장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A 보시면 사진이 찍혔다. 비동사 뒤에 PP 형태 써서 찍혔다. 수동태 만들어 주었죠?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고요. B를 보시면 저녁이 준비되었다. 수동태니까 역시 BPP 형태로 매우 잘 써주었습니다. 참고로 이 prepare은 준비하다란 뜻이고요. 저녁은 준비가 된 거니까 BPP 형태로 써준 겁니다. C를 보면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보내졌다인데 우리에게 보내진 거니까 for us가 아니라 누구에게 to us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the message was sent. 그 메시지는 보내졌다. 우리에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를 보면 점심은 그에 의해 나를 위해 사줬다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점심이 사진 거니까 to me보다는 누가 어울릴까요? 누구를 위해라는 의미의 for이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lunch was bought for me by him 이렇게 써줘야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혹은 여러분, bought는 buy의 과거 분사 형태인 거 아시죠? 이 buy는 전치사 for이랑 진짜 잘 어울립니다. buy, make, cook과 같은 동사는 전치사 for이랑 함께 쓰인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이어서 이를 보시면 식물들의 물이 주어졌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주어가 복수잖아요? 따라서 알맞은 비동사는 was가 아니라 뭘까요? 바로 were입니다. 항상 주어와 이 비동사의 수일치를 여러분이 신경을 써 주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유닛 18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이 직접 수동태 문장을 써볼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쓸수 있도록 쌤이 팁 드릴게요. 1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기와 같이 바꾸어 써 보세요입니다. 지금 보기를 보시면 그들이 보았다, 영화를 이라고 하였거든요. 그런데 바꾼 문장을 보니까 영화는 보아졌다, 그들에 의해서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 수동태 문장을 바꿀 때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고 be, pp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벽을 칠할 것이다. 이거죠. 그럼 벽은 우리에 의해 칠해지는 거니까 The wall will be painted by us.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제 집중해 볼게요. 미래 시제니까 미래 수동태를 만들어줘요. 미래 수동태의 형태는 will be PP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에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BPP의 형태에도 역시 신경을 써 주어야겠죠? 자, 비도 한번 해볼까요? 해리는 그 자전거를 고치는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는 해리에 의해 고쳐지는 중이잖아요? 수동태의 진행형 가볼게요. Be, being, PP입니다. 수동태의 진행형 어떻게 쓴다? Be, being, PP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C 가볼까요? 테드는 노래를 한곡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래는 테드에 의해서 불리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노래는 불리는 중이었다. Was being sung by Ted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과거 진행형이니까 비동사의 과거형에 써준 거예요. D 가볼게요. 그는 문을 엽니다. 그렇다면 문은 그에 의해서 열리는 것이죠. 수동태니까 BPP로 써줍시다. The door is opened by him. 이를 보시면 내 보스는, 나의 상사는 그 문서를 확인하고 있다. 진행형을 써주었어요. 그렇다면 그 문서는 내 보스에 의해서 확인되는 중인 거죠. 따라서 being PP를 써서 수동태의 진행형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The document is being checked by my boss. 그 문서는 확인되는 중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네, 상사에 의해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2번 가볼게요. 문장의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어 써보세요. 문장의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라는 건, 즉,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보세요가 되겠죠. 그녀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를 바꾸면, 바이올린은 그녀에 의해서 연주된다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비도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는 우리에 의해서 시작이 될 것이겠죠. 될 것이다. will be PP를 써서 미래 시제 수동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the project will be started by us.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C를 보면 I received the message. 나는 그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는 나에 의해서 받아진 거겠죠? 과거 수동태니까 비동사의 과거형 쓰고 PP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장 보시면 그는 보내는 중이었대요. 이메일 한 통을. 그럼 이메일 한 통은 그에 의해서 보내지는 중이었겠죠? 진행형이네요. 따라서 be, being, PP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과거 진행이니까 과거 진행형으로 그대로 와줘야 합니다. was being, PP를 써줬어요. 이어서 이를 보면 샘은 암기하는 중이다. 그 시를. 그렇다면 그 시는 샘에 의해서 암기되는 중이었겠죠. 따라서 be, being, PP를 써주면 됩니다. 그 시는 쌤에 의해 암기되는 중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수동태의 진행형 형태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수동태의 진행형은 be, being, PP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 진행,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되는 중이다 라고 할 때는 비동사의 현재형을 쓰면 되고, 뭐뭐 되고 있었다, 과거 진행을 쓸 때는 비동사의 과거형 써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바로 실전 업 퀴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 살펴볼게요. 다음 중 break와

I의 과거 분사형을 모두 포함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학교 시험에서도 여러분에게 불규칙 과거 분사형태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우리 하나씩 따져볼게요. break의 과거 분사형태는 broken입니다. broken. 그리고 by의 과거 분사는 bought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불규칙 과거 분사의 형태만 잘 알고 있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어서 우리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세요. 자, 2번 우리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 신문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읽힌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수동태 문장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 신문은 읽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비동사 뒤에 PP 형태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는 현재 시제잖아요. 요즘에 읽힌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비동사의 현재형 그리고 read의 과거 분사 형태인 read를 써준 겁니다. 여러분도 1번으로 잘 골라주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 3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제가 뭐죠? 지금 시제를 보시면 체포되었다 과거 시제예요. 따라서 과거 시제 수동태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was라는 비동사를 써주고 arrested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arrest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와 있는데 arrest는 체포하다입니다. The thief was arrested 하면 그 도둑은 체포되었다. 이렇게 과거 수동태로 해석이 되겠죠. 자, 이어서 우리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올바른 문장을 고르세요라고 했고요. 우리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를 쭉 한번 훑어보시면 모두 무슨 시제가 나와 있어요? 네, 미래 시제가 나와 있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 시제 수동태는 이렇게 쓰죠. will be PP. 네, 이렇게 써주어야 해요. 이 미래 시제 수동태만 잘 알고 있어도 정답을 바로 골라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몇 번으로 고를까요? 바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은 일 쓰여질 것이다가 되겠죠? Written은 write의 과거 분사 형태예요. 그 책은 쓰여질 것이다. 유명한 저자에 의해서가 되겠습니다. 미래 시제 수동태의 형태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어서 5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두 어떤 시제로 쓰였는지 역시 수동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수동태의 진행형 공부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수동태의 진행형은 이렇게 씁니다. 비동사 뒤에 being을 쓰고 그 뒤에 PP 형태를 써주면 되죠. 그러면 뭐뭐 되는 중이다 혹은 뭐뭐 되고 있다 이렇게 진행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이 될수 있는 것은 2번 혹은 4번이 되겠네요. 혹은 5번도 가능합니다. 지금 being, PP 형태를 잘 써주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도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겠네요. 지금 주어가 단수 주어기 때문에 알맞은 비동사는 was가 되겠죠? are이나 were은 복수 주어랑 어울리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도록 할게요. 해석을 해보면, 새로운 길이 지어지는 중이었다. 누구에 의해서? 그 근로자들에 의해서가 되겠죠? 우리 미래 시제 수동태뿐만 아니라 이 수동태의 진행형까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문장을 골라보도록 하겠고요. 역시 1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수동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수동태 문장은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를 쓴다고 했는데, 이 비동사는 반드시 주어와 수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주어와 수일치되지 않은

하는 비동사가 딱 하나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우리 2번 보시면 주어가 단수인데 비동사 were을 써주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단수 주어와 어울리는 was로 바뀌어야 합니다. The cake was baked by Sue.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 주어와 비동사의 수일치는 항상 신경 쓰자라고 쌤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맞는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1번 보시면 I was given a prize. 나는 상이 주어졌다니까 상을 받은 것이죠. 3번 보시면 그들은 초대 받았습니다. 그 파티에 잘 쓰였어요. 4번 보시면 영어는 가르쳐 진다. 이 학교에서. 역시 BPP 둘다잘 써주었습니다. 5번을 보면 그 숙제는요. 끝마쳐 줬습니다. 제 시간에. 역시 BPP 형태 모두 잘 쓰였어요. 우리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고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항상 신경 쓰자.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7번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친 것을 고르세요. 자, 여러분, 우리 문장을 보시면 꽃들은 구입되었다. 나를 위해서, 그에 의해서라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 조금 복잡하니까 쌤이 원래 문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He bought me flowers. 자,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구입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꽃들을. 그러니까 그는 나에게 꽃들을 사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목적어를 두개 갖는 문장을 우리가 사형식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사형식 문장은 누구에게 무엇을 목적어를 두개 갖게 되는데, 이때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죠.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우리가 직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쌤이 시험에 정말 잘 나온다고 하는 부분 나오고 있어요.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간 수동태에서는 간접 목적어 앞에 반드시 알맞은 형태의 전치사를 넣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전치사 2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 있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전치사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bought는 buy의 과거 분사죠. 동사 buy는요. 전치사 2가 아니라 for이랑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to me가 아니라 for me가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봐도 그래요. 꽃들은 구입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라고 해석되죠? 뭐뭐를 위해서라고 해석될 때는 for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에서는 알맞은 전치사를 써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배열한 것을 고르라고 하였어요. 해석해 보면 몇 권의 책들이 보내진 거죠. 나에게. 보내진 거니까 BPP, were sent 써주면 되겠고, 나에게라는 의미로 to me 써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이 될수 있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나에게 보내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to me를 써준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 9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배열을 해볼 텐데요. 지금 being이 나온 것으로 보았을 때 진행형이 나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점심이 지금 제공되는 중이다 이거죠. 주어는 lunch고요. 제공되는 중이다라고 할 때는 수동태의 진행형인 be, being, PP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형태 맞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점심은 제공되는 중이다. 지금 이러한 문장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수동태의 진행형은 어떤 형태로 쓴다? be, being, pp 이 형태로 씁니다.

0: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어서 우리 10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진행형으로 바르게 고친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어요.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단순 현재 수동태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제 수동태가 나와 있어요. 그 방은 is used, 사용된다. 무엇을 위해서? 회의를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진행형으로 바꾸려면요. be, being, pp. 이 형태로 가면 되겠죠. 따라서 비동사와 pp 사이에 being을 넣어준 애를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알맞은 진행형은 누가 될까요? 네, 5번이 되겠죠? 그 방은 사용되는 중입니다. 그 회의를 위해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수동태의 진행형 형태만 잘 기억하였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행형의 수동태의 진행형 꼭 기억합시다. 자, 이번에는 11번입니다. 다음 문장을 수동형으로 바르게 고친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였네요. 지금 주어진 문장은 능동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My mom taught me her recipe. 무슨 뜻이죠? 나의 어머니는 가르치셨다. 나에게 그녀의 레시피를 이런 뜻입니다. 나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그녀의 레시피를 가르쳐 주셨다. 우리 이건 사용식 문장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두 개의 목적어가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사용식 문장에서는 수동태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목적어 중에서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될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의 앞에 반드시 알맞은 전치사를 붙여준다라는 거였죠. teach의 과거 분사인 taught가 나와 있으므로 전치사 to를 반드시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2번의 경우 간접 목적어 앞에 지금 전치사가 안 나와 있어서 틀립니다. 3번과 같이 써주어야 그녀의 레시피가 가르쳐 줬다. 나에게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식 문장에서는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갈 경우 간접 목적어 앞에 알맞은 전치사를 써준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3번으로 정답 고르고 우리 서술형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능동형 문장을 수동형으로 바꾸어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서 수동태 문장 만들 수 있는데요. 먼저 12번을 보시면 She writes letters every day. 그녀가 씁니다. 편지들을 매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편지들은 그녀에 의해서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letters are written by her every day.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목적어였던 letters가 주어가 되고, 수동태 문장이니까 BPP 형태를 써준 것 보이시죠?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라는 의미로 by her을 써준 겁니다.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우리 13번도 해볼까요? He cleaned the kitchen. 무슨 뜻이에요? 그는 부엌을 청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엌은 그에 의해서 청소가 되었다라는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부엌이 주어가 되니까 the kitchen. 그 뒤에는 수동태 문장이므로 was cleaned 이렇게 BPP 형태를 써주시고요. 누구에 의해서 청소된 거예요? 그에 의해서. 그래서 by him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그 부엌은 청소되었다. 그에 의해서라는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다양한 수동태 문장들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혹시 틀린 문제가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
1: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0: 멧돼지는 도심 전철역에도 내려왔습니다.
1: 통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 시기에 늘어나는 걸까요? 월동 개비와 번식기를 앞두고 지방을 쌓아야 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거리를 벌리세요. 두 번째로 멧돼지는 도망가는 대상을 추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이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세요. 혹시라도 물건을 던지면 멧돼지를 더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29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요, 몽골 제국의 성립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몽골 제국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환해 보기 전에 키워드를 살펴볼게요. 먼저 칭기즈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칭기즈칸은 몽골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이후 원나라가 등장합니다. 원나라의 지배 방식은 몽골 제일주의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 원나라도 홍건족의 난으로 인해 점차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을 교환을 통해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교환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몽골 제국의 성립인데요. 이를 보기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었냐면요. 송나라가 등장했었고, 특히 북방민족이 성장하는 거 봤었습니다. 그쵸? 그 과정 속에서 남송, 송나라가 금나라의 공격을 피해서 남쪽으로 수도를 옮겼었죠. 그런데 이때 몽골 제국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이 태무친이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칭기즈칸에 추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먼저 서하를 멸망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금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했어요. 보이죠? 그러면서 힘을 엄청나게 강하게 키워나갔습니다. 서하, 금, 중앙아시아를 정복해 나가며 몽골 제국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죠. 특히나 칭기즈칸의 후손들은 러시아, 동유럽, 아바스 왕조까지 정복하며 이렇게 어마어마한 유라시아의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것인데요. 여러분, 딱 봐도 한 사람이 다스리기는 좀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칭기즈칸의 후손들이 이 대제국을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원나라예요. 이 칭기즈칸의 후손이었던 쿠빌라이 칸이 세운 것인데요. 몽골 제국이 이렇게 대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국 전역을 지배했던 그 나라를 바로 원나라라고 합니다. 실제로 쿠빌라이 칸은 대도, 즉 베이징을 수도로 삼고요. 국호를 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구조화된 것을 볼게요. 그러니까 태무친이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나서 서하를 멸망시키고 금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원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나서 남송, 그 수도를 임안으로 옮겼던

0: 그 남송을 정복하고 중국 전역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원나라는 결국 몽골이 지배했던 중국 전역을 지배했던 왕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배 정책을 볼까요? 몽골 제일주의를 시행합니다. 뭔가 배우지 않아도 느낌이 오죠? 누구를 제일 우대했을 것 같아요? 몽골인을 제일 우대했겠죠. 특히나 이 몽골인을 굉장히 우대했고,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이 생목인입니다. 이 생목인도 꽤나 지배층에 속해 보이죠? 이 생목인은 서역인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서아시아나 중앙아시아 등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재정 업무나 행정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리고 낮은 대우를 받았던 한인과 남인이 있는데요. 특히나 한인은 금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고요. 남인은 그러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남송에 살고 있었던 한족들이었겠죠. 그러니까 몽골 제일주의를 보면 가장 늦게 정복할수록 가장 낮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이후 원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왕위 계승 분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이 악화되니까 어떤 선택을 했냐면 국가에 돈이 없어? 그럼 돈을 만들면 되지! 하면서 당시 원나라의 지폐였던 교초를 마구마구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지폐를 무턱대고 많이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물가는 폭등하고 경제는 파탄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이때 한족이었던 한족 농민반란군인 홍건적의 난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결과 원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키워드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칭기즈칸 나왔죠. 이 칭기즈칸은 몽골 제국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에 걸쳐서 거대한 대제국을 만들어냈지만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원나라였죠. 원나라는 이 몽골 부족이 중국 전역을 지배하며 세운 왕조를 원나라라고 했습니다. 원나라는 칭기즈칸의 후손이었던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데요. 원나라의 수도가 어디였나요? 그렇죠. 대도였습니다. 대도는? 네, 베이징입니다. 그리고 원나라의 지배 방식은 바로 몽골 제일주의였어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누가 제일이라는 것이죠? 네, 몽골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생목인이 조금 특이했는데요. 생목인은 서아시아나 중앙아시아 등의 사람으로서 재정과 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원나라가 점차 쇠퇴하는 과정도 배웠어요. 특히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는데요. 교초라고 하는 지폐를 남발하여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가 파탄났죠. 이뿐만 이 과정 속에서 한족인 홍건적의 난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원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몽골 제국은 괄호가 몽골 부족을 통일하면서 성립하였습니다. 괄호는 누구일까요? 네, 태무친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쿠빌라이 칸은 국호를 괄호로 정하고 중국을 지배하였는데요. 괄호는 원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원의 쇠퇴 과정에서 한족의 농민 반란인 괄호가 일어났는데요. 괄호는 그렇죠. 홍건적의 난입니다. 여기까지 몽골 제국의 성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것 무엇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원나라, 쿠빌라이 칸, 그리고 몽골 제일주의는 너무 중요한 키워드니까 꼭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와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1: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도마뱀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로마. 우리가 이전 시간에 로마 안 다뤘거든요. 오늘 다루고요. 그런 다음에 고대 동아시아와 인도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정치체제라고 했습니다. 군주정과 민주정, 공화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통치했는가, 군주정의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고대 지중해 세계의 형성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테네가 민주정, 즉 참정권이 어떻게 확대되었고 페리클레스 때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체제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데 공화정이라고 하는 정치체제에서 로마는 독특하게도 군주정, 즉 제정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 포인트들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로마 공화정의 성립과 발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너무 중요하니까 살펴볼게요. 성립입니다. 기원전 8세기 도시국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왕정에서 출발했는데 귀족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었고 점점 평민들이 야, 우리도 정치에 참여시켜줘 라고 요구하게 되면서 평민회, 즉 평민이 주도하는 회의와 호민관이라고 하는 관직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성립이 되게 되었고요. 로마의 많은 민중들,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지위가 올라가게 되면서 공화정 체제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발전했던 시점이 바로 전쟁, 로마에서 전쟁 인원이 많이 필요했던 기원전 3세기였습니다. 기원전 3세기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와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지중해라고 하는 패권을 둘러싸고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바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카르타고 기억나시죠? 페니키아가 만든 식민도시 중 하나입니다. 자, 아무튼 승리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지중해 서쪽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로마가 엄청 성장하게 됩니다. 당연히 로마에 있었던 많은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그들의 지위가 올라갈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전쟁 이후에 유력자들, 즉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획득하게 됐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농장이라고 하는 게 커졌습니다. 대농장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라티푼디움이라고 부릅니다. 이 라티푼디움이 커지게 되니까 일반적인 백성들, 평민들, 그들을 이제 자기 농토를 농사짓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영농이라고 부르는데 상대적으로 자영농은 몰락하게 됐던 것이죠. 즉 정리하자면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는 귀족과 평민이 어느 정도 세력의 밸런스가 맞춰진 상태에서 정치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포에니 전쟁 이후에 귀족들이 힘이 강해지고 평민들의 힘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공화정이 뿌리부터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그라쿠스 형제는 지금 유력자들 너무 지금 농장들 확대를 많이 하니까 농토를 제한하자. 그리고 가난한 평민들을 위해서 곡물들을 싸게 팔자라고 하는 몇 가지 법안을 제안하면서 평민들의 지위를 다시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귀족들의 강력한 반발에 못 이겨서 그리고 그라쿠스 형제가 암살당하게 되면서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화정은 평민들의 그런 전쟁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참여를 통해서 성장했지만 포에니 전쟁 이후에 흔들리게 됐고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하면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공화정의

운영 체제를 보면은 일단 원로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민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민회에서 집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왕과 같은 역할처럼 그 로마를 통솔하는 역할이요. 근데 이때 민회 안에서는 평민들만 있는 평민회가 있는데 이 평민회에서는 평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옹호하는 호민관도 같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집정관과 호민관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시스템을 공화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공화정이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어떻게 쇠퇴하게 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라쿠스 형제가 등장해서 개혁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혼란을 수습했던 인물이 카이사르, 영어로 시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로마의 권력을 장악하고 혼란을 수습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공화정을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혹은 공화정에서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카이사르의 저런 행동 자체가 공화정을 되게 위기로 몰고 뭔가 황제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 불러일으키기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결국에 이 반대파, 즉 공화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되게 되면서 로마는 다시 한번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런 혼란을 최종적으로 수습했던 사람이 바로 그의 뒤를 이었던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혼란을 수습하고 군사권과 행정권을 장악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이사르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권력 너무 강하니까 얘 지금 공화정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를 받아서 암살당해서 옥타비아누스는 아 이거 좀 위험한데? 내가 일단 혼란을 수습했지만 군사력과 행정권 다 장악하고 있지만 내가 황제가 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프린캡스라고 부릅니다. 이 프린캡스는 로마의 제1시민이라는 뜻이에요. 황제라고 하는 명칭이 아니라 나는 시민 중에 한 명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를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만 보면은 거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와 다름없었다. 그래서 로마의 본격적인 재정이 시작되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 즉 존엄한 자라고 하는 칭호까지 주면서 그의 권한이 그 위세가 굉장히 높아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200년간 로마는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 시기를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언젠가 위기가 오기 마련이죠. 위기가 오게 되는데 첫 번째 이유가 군대가 정치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많은 장군들이 황제를 죽이고 자기가 직접 황제가 되려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공업과 도시가 쇠퇴하게 되었고요. 게르만족과 같은 이민족들이 점점 로마 안으로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가 제국이다 보니까 많은 지역을 통솔하고 있는 그런 국가였는데 각지에 있었던 민족과 국가들이 나 독립할래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점점 혼란스럽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은 3세기 말에 로마 제국을 넷으로 나누어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로마 제국이 너무 넓으니까 통솔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4개로 나눠서 좁으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통치하기 쉽잖아. 라고 하면서 4개로 쪼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 혼란이 수습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당시에 많은 대중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던 종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크리스트교인데 그 크리스트교에 원래 로마 때 박해를 했거든요. 되게 못 살게 굴었어요. 근데 이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많은 대중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 크리스트교 이제 믿어도 돼 라고 하면서 공인을 해주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지지도가 높아지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미 로마가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폐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동쪽에 있는 도시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그 도시가 자기 이름을 딴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때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이제 중심지가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후에 4세기 말부터는 서로마와 동로마가 분리되게 되었고요. 각자 약간 좀 독립적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로마의 실용적인 문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는 법률이 좀 의미가 있는데 처음에는 도시국가일 때는 법이 많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관습법, 늘그 옛날부터 이어져 오던 그 법에 따라서 이제 법 집행을 하다가 십이표법이라고 하는 성문화된 법이 나오게 됐고,

점점 이게 영토가 넓어지게 되면서 모든 백성들을 통솔할 수 있는 만민법으로 발전하게 된다. 만민법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도로 건축망에서 건축에서는 몇 가지 시설이 있는데 도로망도 있었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유명한 거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라는 세 가지 정부 형태는 로마를 통치하는 데 있어 분산되어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정치 체제라고 했었죠. 두 명으로 구성된 기역의 권한만을 주목하면 완전히 군주정적인 체제로 보일 것이다. 한편 자문기구인 니은의 권한에 주목하면 이번에는 귀족정처럼 보이게 된다. 또 시민들의 권한에 주목하면 이번에는 확연하게 민주정처럼 보인다. 로마는 군주정인지 귀족정인지 민주정인지 다 섞여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게이 사료의 핵심적인 그 핵심이고요. 이 중에서 기역은 로마의 모든 일에 대해 중요한 권리를 행사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거는 집정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5번은 날려 보내면 될것 같고요. 니은은 국고를 관리하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제한다. 이거는 원로원이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고대 동아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인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동아시아는 중국 문명에서 이어지는 것인데 중국의 상나라와 주나라로 이어지는 그 체제에서 주나라가 봉건제를 실시했었죠. 근데 이 봉건제가 결국 마지막에 안 좋게 돼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시기가 등장하게 되고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춘추와 전국시대 합쳐서 춘추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극복했던 국가가 진나라와 한나라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진나라와 한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혼란을 수습한 뒤 통일 정책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통일 정책 수립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인도에서는요, 카스트제와 브라만교라고 하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원주민들을 통치했는데 이게 너무 차별적이었기 때문에 이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석가모니가 만들었던 불교라고 하는 종교였습니다. 이 불교를 바탕으로 성장했던 국가가 마우리아 왕조와 쿠샨 왕조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등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중요한 내용 한컷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인도는요, 여러분들, 영토가 너무 넓고 인구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 체제에 대해서 언제나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이따 인도 같은 경우는 불교라고 하는 통치 수단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진나라 같은 경우는 법가와 군현제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통치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춘추 전국 시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에 주나라가 유목민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침입 받았으니까 밑에 있는 제후들한테 도와줘라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왕과 제후 사이에 혈연 관계가 좀더 옅어지게 됐기 때문인데 그때 이 주나라가 동쪽으로 천도하게 되면서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약해집니다. 더 이상 제후들이 주나라 왕 이제 별거 아닌데 힘이 많이 약해졌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시기부터 제후들의 세력 다툼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춘추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춘추전국시대는 굳이 말하자면 두 가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춘추시대는 여전히 그래도 주나라 왕에 대한 좀 리스펙이랄까요? 존경심이 좀 남아있는 시기예요. 이때는 그 지도자들이 제후들이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스로를 후라고 부릅니다. 제후의 후자를 써서. 근데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제후들 중에서 힘이 강한 제후는 내가 주나라 왕보다 센것 같은데 나도 왕해도 될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지도자가 왕의 이름을 쓰기 시작한 시점을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둘다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조금 더 이제 엄밀하게 말하자면 전국시대가 조금 더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자, 이 춘추전국시대 때 사회 변화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철제 농기구와 소를 이용해서 농경이 확대가 되고요. 즉 경제력이 많이 발전하게 됐고 자, 그다음에 그런 바탕으로 상공업 발달하게 되면서 도시와 시장이 성장하게 됩니다. 다양한 화폐가 이때 사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춘추전국시대 보면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나와 있죠. 춘추오패라고 하는 거는 주나라 왕을 모셔야 돼. 제후들 나를 따라서 주나라를 모시자라고 하던 대표적인 그 지도자를 5명의 패,

라고 부르는 거고요. 전국 칠웅은 이제 전국 시대가 됐으니까 각각의 이제 국가에서 스스로 왕을 칭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곱 개의 국가를 전국 칠웅이라고 부릅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전쟁이 너무 많아졌던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쟁이 너무 많아지니까 백성들이 평화를 그리워합니다. 아, 주나라 때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되게 원하게 되니까 각국에 있는 왕들이 우리나라가 강해져서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좀 부국강병을 논하게 되는데 그 부국강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백가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제자백가는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유가, 도가, 묵가, 법가입니다. 네개다 의미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게 유가입니다. 유가는 힘이 아니라 인과 예로서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자와 맹자가 주장했던 이론인데 여기서 주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가 주나라 초기의 봉건제였던 거죠. 그래서 유가는 일종의 봉건제를 그리워한다, 봉건제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가 같은 경우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추구했고요. 묵가 같은 경우는 차별 없는 사랑과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가는요. 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 성악설을 따르면서 법을 통해서 엄격하게 통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와 법가는 좀 조금 달라요. 유가는 힘보다는 덕으로서, 법가는 힘과 규정으로서, 법으로서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전국에 있는 일곱 개의 국가 중에서 통일했던 국가가 바로 진나라입니다. װ진나라 װ중요해요. 자,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는 어떻게 통치를 했냐? 일단은 제자백가 중에서도 법가라고 하는 사상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법가를 바탕으로 하면서 이제 중국을 통일하게 됐는데, 통일했던 이제 왕이 내가 이때까지의 왕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칭호를 받아도 될것 같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황제, 시작하는 황제라고 해서 스스로를 시황제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 시황제가 통일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중앙집권입니다. 법가에서 이제 주장했던 것중 하나가 군현을 만들고 그 군현에는 재우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즉 황제가 직접 임명한 관리를 파견해라 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군현제는 일종의 법가와 좀 비슷한 그 방향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놔두고 그 밑에 현을 두어서 직접 관리를 파견할 통치했다. 그리고 전국에 도로망을 정비했고요. 발량전이라고 하는 화폐로 전국에 있는, 중국 전역에 있는 화폐를 통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량형이라고 하는 단위, 문자, 수레바퀴의 폭까지 통일하면서 이제 혼란스러웠던 그런 약간 여러 개가 있었던 그런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시켰던 황제가 시황제였던 것이죠. 자, 근데 이 진시황제가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중앙집권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바로 이 법가와 군현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특히나 군현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유가에서는 주나라 초기에 봉건제를 옹호했기 때문에 봉건제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아? 그때가 되게 살기 좋았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진시황제의 통치 방식과 방향성이 반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진시황제가 결정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옛날의 책들과 유생들, 즉 유학을 따르는 사람들을 없애자. 그래서 책을 불태우고 유생들을 이제 땅에 생매장하는 분석액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반대 세력을 억압했습니다. 진시황제가 폭군이라고 하는 칭호가 있는 이유가 이 분석액류가 너무 잔혹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나라 때 이제 내부적으로 안정됐으니까 대외적으로도 팽창을 했는데 이때 중국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유목민족이 있었어요. 바로 흉노족인데 북방의 유목민족인 흉노를 밀어내고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그들로부터 중국 왕조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진시황제가 죽고 나서 전국에서 너무 가혹한 통치에 반대했던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됐고 그 과정에서 진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 국가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항우가 이끌던 초나라와 유방이 이끌던 한나라가 대립하게 됐던 사건을 우리가 초안지라고 부릅니다. 자, 분석액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의 서적 가운데 의학, 전복, 농업, 임업과 관계되는 것은 즉 실용적인 것 제외하고는 모두 불태워라. 국가의 명을 거역하거나 황제의 정책을 비판한 자를 잡아 모두 죽여라. 라고 하는 일종의 좀 폭군적인 정책.

했던 게 분석 앵무였습니다. 자, 아무튼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초나라와 한나라가 대립하는 초한지의 상황이 지속됩니다. 그 과정에서 승리했던 국가가 한나라였습니다. 자, 한나라를 이끌던 그 사람이 한나라 유방. 이 유방이 기원전 202년에 한나라를 건국하고 결국에 중국의 전역을 재통일하게 되는데 황제에 오르면서 스스로를 한고조라고 불렀습니다. 자, 한고조는 보니까 군현제랑 봉건제가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봉건제를 하자니 제후가 반란 일으킬까봐 두렵고 군현제를 하자니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게 두렵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고 하다가 두 개의 장점만 결합한 군국제를 실시합니다. 자, 근데 군국제도 결국에 제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한고조 이후에 또한번 제후들의 반란이 발생합니다. 그 반란을 진압하게 됐고 결국 한무제 때아 이거 군현 그 군국제 안 되겠어 군현제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게 되면서 체제 정비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무제 때는 어떤 정책을 썼냐? 군현제를 다시 확대하게 됐고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법가가 이제 체득화가 됐기 때문에 유교를 좀 가지고 와서 백성을 통치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는 굉장히 대외적인 팽창이 많았고 베트남 북부 고조선 멸망, 흉노 몰아내는 것까지 한나라가 완전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소금과 철을 다 팔면서 즉 전매하면서 이거를 재정적으로 보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금과 철의 전매 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바다는 하늘과 땅의 보물을 품고 있어 모두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속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히 사사로이 철기를 만들거나 소금을 굽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모두 몰수하자. 즉 소금과 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물품이 돼버렸는데 국가에서만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그 재정을 오직 국가에서 다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필요한 물자들을 그 경제력들을 여기서 보완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나라가 이제 한무제 이후로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황제의 아내 쪽 집안을 외척이라고 합니다. 그 외척에서도 왕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학적으로 되게 신망이 높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와, 저 왕망 어르신은 완전 성인군자야. 유학에 통달하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칭찬, 그 명예를 바탕으로 결국에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신나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학자다 보니까 주나라 초기의 정책들을 되게 좋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이미 발전했는데 옛날 정책을 쓰다 보니까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경제 정책이라든지 외교 정책을 쓰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황제권이 점점 약해지게 됐고 각 지역에서 힘이 좀센 사람, 즉 호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호족들의 추대를 바탕으로 이제 황제가 됐던 사람이 유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환나라 황실의 자손이에요. 그 사람이 광무제로 즉위하게 되면서 또다시 한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앞에 있던 한나라랑 비교해서 이 나라를 후한이라고 부릅니다. 후한도 마찬가지로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외척과 한간 횡포가 심해지게 됐고 결국에 농민들의 반란 발생하게 됐는데 그 농민들의 반란이 황건적의 난입니다. 이 황건적의 난이 유명한 삼국지 소설의 거의 시작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게 됐고, 그 영웅들이 건국했던 나라가 위나라, 촉나라, 오나라라고 하는 나라들인데, 이 시대가 되면서 후한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통치체제가 중요한데, 주나라 같은 경우는 봉건제 실시해서 중앙에 왕이 있고, 각 지방에 제후들이 있다. 자, 반면에 진나라는 법가를 바탕으로 군현제를 실시했습니다. 군현으로 두고 황제가 관리를 직접 파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한나라 때는 이 봉건제와 군현제를 장점만 결합했던 군국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했던 지역은 군현을 설치해서 직접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신들 혹은 이제 왕의 가족들에게 주면서 그 지역 다스려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군국제는 한무제 때 군현제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런 포인트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나라 문화는 이제 유교, 역사, 과학, 기술이 있는데, 유교는 한무제 때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의 건의에 따라서 통치 이념 채택됐고요.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

훈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하게 되었다. 역사책으로는 사마천의 사기가 있습니다.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일단 만리장성 있고요. 도로를 건국했고 수도가 함양입니다. 이 국가는 진나라입니다. 1번 피라미드를 건설하였다. 이집트 문명. 2번 전국시대 통일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모헨조다로 유적을 남긴 거는 인도 문명이고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거는 이제 한무제 때. 이민족의 침입으로 천도하였다는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는 주나라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도로 한번 가볼게요. 인도는 조금 간단합니다. 불교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됐는데 이게 왜 등장했는지부터 볼게요. 크샤트리아와 바이샤의 영향력이 증가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카스트제와 브라만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자, 그때 기원전 6세기경에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를 창시하게 됐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뭐냐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란 깨달은 사람, 즉 해탈한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은 석가족의 성인이라는 뜻인데 불교를 창시하면서 야,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교리가 뭐냐면 평등과 자비를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부처님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신분에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수행을 통해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인도 각 지역에서 이게 되게 인기가 많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많은 왕들과 귀족들이 카스트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옹호하는, 후원하는 그런 입장들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등장하는 국가가 마우리야 왕조와 쿠샨 왕조인데 이두 국가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통치 체제에 활용합니다. 마우리야 왕조 같은 경우는 찬드라굽타 마우리야가 건국하면서 북인도를 통일했는데 언제가 전성기냐? 아소카 왕이라고 하는 왕 때가 전성기입니다. 이때는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부분을 장악하면서 도로망 정비하고 관리를 파견하면서 일반적인 그런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근데 아소카 왕이 전쟁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통치 체제가 되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라고 하다가 칼링가 전투 이후에 나도 이제 불교에 귀의해야겠다. 불교를 믿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불교를 장려합니다. 그래서 전역에 사원과 탑, 돌기둥 등을 건립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불교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불교의 목적은 부처님이 되는 거, 해탈하는 거가 목적이라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수련해서 해탈하는 거를 상좌부 불교라고 하고 대중들을 이끌어서 너희들 다 해탈하게 해줄게. 우리 같이 한번 수행해보자. 라고 하는 게 대승불교라고 하는 건데 마우리야 왕조 때 유행했던 불교는 상좌부 불교였습니다. 자, 아소카 왕때 이후로 이제 쇠퇴하게 됐고 결국 기원전 2세기 때 멸망하게 되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던 국가가 쿠샨 왕조입니다. 쿠샨 왕조는 알렉산드로스의 침입 이후에 등장했던 국가인데 쿠샨족이 건국했고요. 전성기는 카니슈카 왕 때입니다. 간다라 지방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일부와 인도 북부를 확보하면서 동서교역로 장악하고 바닷길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자, 이때도 거대한 사원과 탑을 건립하고 불경 연구를 장려하면서 불교를 되게 융성하게 시켰는데 이때 유행했던 불교 종파가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기 좋은 포인트가 마우리야 왕조 때 그리고 아소카 왕 그리고 상좌부 불교, 쿠샤 왕조는 카니슈카 왕때 전성기고 대승불교라고 하는 차이점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를 보면 위쪽으로는 대승불교가 확산되고요. 남쪽으로는 상좌부 불교가 확산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쪽에서는 대승불교, 일본까지 동남아시아에서는 상좌부 불교가 확산된다라고 하는 차이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인도에서는 결국 중요한 포인트가 카스트제와 브라만교를 비판하는 목소리, 거기 대항해서 불교가 등장했고 이 불교가 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받으면서 왕실과 귀족의 후원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마우리야 왕조의 아소카 왕, 쿠샨 왕조의 카니슈카 왕때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둘은 상좌부 불교와 대승불교를 각각 장려했다. 이 포인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칼링가를 정복하면서 나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들의 영토가 수많은 시체로 뒤덮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내 가슴은 온통 찢어지고 말았다. 앞으로 나는 오직 진리에 맞는 법만을 가르치고 실천할 것이다. 여기서 칼링가라고 하는 명칭에서 알수 있는 거 아소카 왕이죠. 마우리야 왕조입니다. 1번 불교를 창시한 거는 석가모니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마우리야 왕조 세운 거는 찬드라굽타 마우리야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3번은 중국 진나라에 관련된 설명이고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잘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거 복습인 거 아시죠? 끝났다고 교재 바로 덮지 마시고 복습까지 하신 다음에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0: 잠시 살고 있는 정도.
1: 잠시 살고 있는 집이다. 이사가 취미신가요?
2: 부정을 못하겠네요. 어. 그럴지도.
3: 보통 사람은 한번 하기도 힘든 이사가 취미라고요?
4: 서교동 집, 경자동, 흥대원동, 그 다음에 순회동, 그 다음에 서판교, 신촌, 한남동, 이태원, 성수동, 제주, 분당? 지금 뭐가 빠진 것 같은데?
3: 이사 경력부터 심상치 않은 부부. 도대체 어떤 집을 찾아 헤매는 걸까요?
4: 이 집이 싫다는 건 아니고 너무 좋아해요. 좋고.
0: 오래 살고 싶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4: 집을 계속 탐험하지 않을까.
3: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기 10년의 세월 동안 집을 고치고 있는 건축주가 있습니다.
1: 10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5: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3: 아니, 집 하나 고치는데 10년이나 걸릴 일인가요?
5: 이 모든 공사를 사실 저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6: 이제 시키니까 고생을 했지요. 딴 사람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5: 페이스메이커처럼 제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3: 집을 완성할 생각이 없는 이분들 오히려 말합니다. 저희 집은 아직 덜 익었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집을 익혀가고 있는 건축주를 만나러 평창동에 왔습니다.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오래된 주택가. 산자락 따라 미술관이며 고풍스러운 집들이 자리 잡은 이 동네에서 어떤 집을 만나게 될까요?
1: 평창동에 왔는데요. 평창동 하면 70년대에 조성돼가지고 지금 시간이 꽤나 흘러서 지금은 이제 세대교체가 되면서 훨씬 개성 있는 주택들, 다양한 리모델링들, 개성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찾아가는 집도 굉장히 개성 있게 리모델링 되거나 신축되지 않았을까 기대해봅니다.
3: 오늘 집은 이 동네에서도 꽤나 눈에 띄는 집이라는데요.
1: 아, 이 집이네요. 아, 이거, 야, 이 담벼락 색이 오래된 벽돌하고 맞춰가지고 진짜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담벼락 느낌을 내서 굉장히 산뜻하네.
3: 강렬한 젓갈색 담장과 어우러진 붉은 벽돌집. 어머, 이게 평창동이 아니라 지중해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아요.
1: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제대로 찾아왔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아이고, 반갑습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5: 네, 오랜만에 심해가지고.
1: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네. 또 미술관 옆으로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네요. 아니, 집이 이미지가 너무 산뜻해요.
2: 저희 집 외벽 색깔이 좀 특이하죠.
1: 예.
2: 이 근처에 아마 이런 컬러를 갖고 있는 집이 저기 없는 걸로 아는데. 아니,
1: 국내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색인데, 이게 스페인식 기와 오래된 벽돌하고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5: 이 적벽돌은 원래부터 있는 거니까 네. 적벽돌하고 어수선하지 않게 네.
1: 이제 비용도 절감하면서
2: 그렇죠.
3: 기존 벽돌과 스페인식 기와에 맞춰 새로 만든 담장. 담장 아래 송이석까지 깔맞춤한 걸 보니 집주인들의 감각 기대가 되네요.
1: 그러면 그 이 집은 뭐 부모님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시던 집인가요?
2: 그건 아니고 예, 예. 저희가 4, 5년 전쯤에 예. 이 집에 대해서 이제 큰 꿈을 안고 매입을 하게 됐는데

0: 좀 복잡한 스토리가 중간에 좀 끼어 있어요.
1: 어떤 스토리가?
2: 한 15개쯤 되나?
0: 넘지.
2: 그 결혼하면서부터 매해 이사를 다녔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사를 많이 다니다가 잠시 살고 있는 정도.
1: 잠시 살고 있는 집이다. 이사가 취미신가요?
0: 아, 부정을 못하겠네요. 그럴지도. 네네.
3: 안녕하세요.
2: 네, 지난 21년 동안 저희 두 사람과 고양이들이 함께 살 집을 탐험하며 찾아다니고 있는 장인성입니다.
0: 그런 장인성님의 아내이자 이사 만렙이 된 이현주라고 합니다.
2: 결혼하고 나서 한...
0: 해볼까? 서교동 집, 정자동, 상대원동, 그 다음에 순회동, 서평동, 그 다음에 신촌, 그 다음에 오인열립, 그 다음에 한남동, 한남동 다음에 이태원, 이태원 다음에 성수동, 제주, 분당, 지금 이거 빠진 것 같은데? 굵직굵직한 것만 생각하면 이건데 세세하게 중간에 저희가 임시로 잠깐 살았던 집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것까지 치면 아마 15개 훌쩍 넘어갈 거예요.
4: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 빌라, 연립, 오피스텔, 구축, 신축 아파트 안 살아본 집 찾기가 더 어렵겠네. 이 정도면 이사 중독 아닌가요?
0: 계약 기간에 딱 맞춰서 끝까지 살아본 기억이 거의 드물어.
2: 계약 기간 만기 기다리면 좋은 집은 달아나니까.
5: 사실 그게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0: 없어지는 돈?
2: 그럴 수 있죠. 뭐 복비도 없어지고 인테리어 한 것도 없어지고 할 텐데 그게 그만큼 만족도를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4: 그렇게 떠돌고 떠돌다 만난 오래된 평창동의 양옥집. 이번에는 고쳐서 살아볼까 욕심이 생기더랍니다. 이사 경력만 15번. 그 내공이 얼마나 녹아있는지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요?
2: 먼저 들어가시죠.
1: 아, 감사합니다. 우와, 넓다.
4: 어머, 여기 집 맞아요? 현관이 웬만한 집 복도 만한 스케일이네요.
1: 와, 오, 깜짝이야. 여기 거울을 설치하셨네요.
2: 네. 와. 나올 때 답답하지 않게 네, 네. 거울도 전면으로 위에서 네. 밑에까지 딱 맞게 네. 만들었어요.
1: 와, 이게 그러니까 신발장이 한 10m 같이 느껴져서. 이 정도로 크고 긴 현관하고 요런 다광석하고 디딤석하고 이런 느낌의 현관을 어떻게 하다가 구성하시게 된 거예요?
0: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를 엄청 여러 번 다녔잖아요. 예, 예. 근데 집 컨디션들마다 어떤 집은 현관이 터무니없이 작기도 하고 예, 예. 어떤 때는 있어도 되게 좀 이렇게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양새로 예, 있는 예, 집들도 예. 존재를 했었는데 예. 손님이 보는 집 안에 첫인상이기 때문에 여기가 저희 집 전체를 좀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가 또 되기를 바랬습니다.
1: 맞습니다. 여기 딱 보고 집 안이 더 기대가 돼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그걸 의도하신 것 같아요.
0: 아, 의도가 딱 맞아떨어졌네요. 네. 네.
4: 여러 집에 살다 보니 알겠더래요. 현관에 꼭 필요한 건 넉넉한 수납 공간. 그래서 한쪽 벽을 통째로 신발장에 양보를 했답니다.
1: 와, 이거 옛날 느낌 그대로 살리셨네요.
2: 네. 네. 이 계단이 올 때부터 되게 인상적이어서 요거를 네. 꼭 그대로 살리고 싶었어요. 와. 이런 거 되게 드물잖아요, 요즘에는.
1: 동자.
2: 와. 동글동글한 네. 장식적인. 네.
1: 아니, 진짜 옛날에 목공 기술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네.
2: 수고스럽게 네. 이런 네. 비효율적인 것들을 막 네. 했었으니까, 옛날에.
1: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아주 그 느낌 그대로 남아있는 네. 거. 그 다음에 저 옆에 철물 저 장식 같은 것도 너무 이쁘고. 네. 여기 한번 1층부터 한번 볼까요?
2: 네, 가시죠. 네. 짜잔.
1: 이야, 여기는 또 완전 다른 분위기네요.
2: 그죠.
4: 다른 분위기? 붉은 담장의 적벽돌. 나무로 마감한 현관과 옛날 계단까지. 아, 이 집은 옛 멋을 살렸구나 싶었는데. 글쎄, 성급한 판단은 건물이라니까요. 구옥 감성 속에 현대적인 가구와 톡톡 튀는 소품들. 믹스매치 반전 매력이 넘치네요.
1: 아니 여기가 거실이라고 그러셨는데 일반적인 거실이 아니에요?
2: 그렇죠.
1: 예, 예, 완전 카페 같기도 하고.
0: 그렇죠. 네,
1: 오는 사람들이 여기가 일반적인 주택 느낌이 안 나서 너무 편할 것 같아요. 편해할 것 같아요. 네.
2: 그렇죠. 네. 식탁도 보통의 네. 식탁 느낌은 아니고 네. 이런 인테리어를 하면 보통은 여기에 어울리는 네. 네, 나무 테이블에 네. 나무 의자 같은 것들을 놓게 마련인데 이거는 저희가 예전부터 가지고 다니던 물건이었어요.
1: 아,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집을 인테리어 새로 하고 리모델링하고 이사를 하면 네. 그 공간에 맞춰서 가구를 또 새로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새로 안 하시고 계속 가지고 다니시는 가구나 이런 거를 들고 다니시죠?
0: 저희가 만약에 예. 이사하는 집마다 가구를 새로 했으면 저희 파산했을 거예요. 이사를 너무 자주 다니다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고 아, 대신에 가구를 하나 사더라도 어떤 집에 좀 다른 형태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휘뚜루마뚜루 잘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가구를 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최대한의 장식적인 면을 배제한 채로 되게 모던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이 오래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구가 너무 내가 가구인데라고 스스로 존재감을 너무 뿜어내는 애들의 경우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4: 집은 몇 번씩 바뀌어도 가지고 다니는 가구는 그대로 어느 집에 데려다 놔도 잘 어울리는 가구들로 골랐답니다. 그런데 가구만 그런 게 아니래요. 15번 이사하며 터득한 부부만의 공간 사용법이 있다는데요.
2: 테이블이 있는 공간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누면 어쨌든 마시는 거랑 먹는 거랑 이런 것들이 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에 충실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4: 그런데 거실에서는 텔레비전을 안 보나요?
2: TV는 내가 방송을 보고 싶을 때 의도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4: 텔레비전은 보고 싶을 때만 찾도록 아예 방 하나를 따로 내줬대요.
2: TV의 공간이 잡아먹힌다.
0: 소파의 역할은 TV를 보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라면 저 있던 소파는 TV 앞으로 보내는 게 맞고 여기는 와서 아 여기에 내가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공간을 즐겨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자리로 만드는데 식탁이 가장 적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4: 거실에 텔레비전이 꼭 있어야 한다는 법 없죠. 여러 집에 살다 보니 내게 맞는 답이 나오더래요.
2: 편하게 앉거나 누워있을 수 있는 기능은 저 뒤에 따로 공간을 마련해
1: 따로 만드셨고 네. 그럼 또 요 분위기하고 또 다르게 또 네. 재밌을
2: 네.
1: 거죠?
2: 네.
0: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 진짜요?
2: 네.
1: 한번 가보실까요?
0: 네. 오시죠. 네.
4: 거실의 편안함을 따로 분리한 공간? 와 서재구나. 책도 보고 햇빛 받으면 쉬기도 하고.
1: 여기가 일반 주택에서 거실에 있는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공간이네요.
2: 맞습니다.
1: 예. 박수를 치고 싶으신 거죠?
2: 정답.
1: 엄청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막. 아니 위에 천창도 네. 아, 너무 적극적으로 뚫어서 너무 멋있고요.
2: 집 지으시는 분들의 로망.
1: 그 다음에 이 통일된 목재 네. 바깥하고 또 약간 또 채도가 낮은 네. 카페트
0: 이제 서재라는 공간을 사실은 집집마다 다 따로 두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희도 작은 집에도 살아보고 했었기 때문에 책 둘 곳이 마땅치가 않으면 거실로 나오기가 쉬운데 네. 거실에 책이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책 등들이 쫙 보였을 때 책이라서 멋있다라고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색감이 통일이 되질 않고 좀 어지럽고 해서
1: 이런 빛들고 전망 좋고 네. 이런 거 한번 앉아봐도 돼요?
0: 아이, 그럼요. 앉으세요. 얼마든지.
1: 제가 책은 안 보는데 네. 한번.
2: 저 이렇게 편하게 앉아 누웠을 때 네. 손에 잡히는 게 책이다. 이런 세팅인 거죠.
0: 취향이 아니시다. 아, 저 책은.
2: 아, 이 책 좋은데.
1: 아 진짜 좀 부럽습니다. 보통은. 우리 불특정 다수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는 불특정 다수가 좋아해야 되기 때문에 큰 거실을 만들어요. 거기서 다 하라고. 소파 갖다 놓고 TV 갖다 놓고 거기서 밥도 먹고 다 하라고 나눠 놓는데.

0: 두 분은 많은 공간을 살아보다 보니까 이런 편안한 공간은 따로 구획하고
1: 네.
0: 저렇게 활동적인 응접실은 따로 구획하고 이게 사실은 요즘
2: 아, 그래요?
0: 트렌드예요. 예.
3: 그 서재 건축이 지금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로 하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추울 것 같고 내구성도 없을 것 같고 막 그런데 아, 괜찮겠지 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만족하는 부분.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전체적인 건물만큼이나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공간이 굉장히 쾌적해요.
4: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끼고 이사를 많이 다녀본 내공이 여기서 나오네요.
5: 왜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셨어요? 두분 다.
3: 홍대 앞에 살다가 제가 이제 회사를 옮겨서 분당에 있는 회사를 가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1시간 반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분당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분당으로 처음 이사를 한 집은 월세가 너무 비싼 집이어서. 네, 예뻐서 하긴 했는데, 아, 이 월세 너무 비싸면 이 예뻐도 예쁘지 않구나를 느끼고 나서 굉장히 오래된 집을 가게 됐고, 지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 환경이 너무 터프해서. 아, 이건 또 아끼자고 해도 여기까진 좀 아니지 않나?
2: 여기까지 듣다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건데, 저희가 되게 인내심이 없고, 어떤 그 환경을 극복하기보다는, 저희는 공간을 이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확실히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저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추천드릴 수는 없다. 그 정도면 사실 후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4: 참고 버티는 대신 내 삶에 맞는 곳으로 움직이는 부부. 그러니 15번의 이사도 다 살아본 미천 아니겠어요?
0: 아, 그러면 이제
1: 네.
0: 2층으로 가면 되나요?
3: 2층에 가시기 전에 아직 안 본 데가 있거든요. 요 계단 밑에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입니다. 한번 오시죠.
2: 네, 다녀오세요.
0: 아, 이게 뭐 작은가 봐요?
3: 네. 계단 밑이니까 이런 데가 짜자잔.
0: 오, 아, 이거 혹시 남편분의 아지트?
3: 네, 제 방입니다.
4: 계단 및 자투리 공간에 야무지게 작은 방 하나를 만들었네요. 작아도 남편이 좋아하는 건이방 안에 다 모아놨답니다.
3: 전에는 작은 연립주택 하나를 완전히 그 방이랑 거실이랑 이런 걸다 터서 원룸처럼 써서 살아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나름 늘 가까이 보이고 얘기하면 들리고 이런 이제 따뜻한 가까운 정서도 있는데 쉴 틈, 숨을 틈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가끔씩은 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3: 작더라도 그런 이제 따로따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던 것 같아요.
0: 진짜 말씀하신 것 중에 틈이 있어야 돼,
3: 네,
0: 틈이.
3: 맞아요. 이런 거 없으면 차 안에 가 있는다고.
4: 새로운 일과 공간 찾아가는 걸 즐기는 남편. 직장 따라 집 따라 움직이다 제주도까지 갔다네요.
3: 제주도에 가서 한 2년 정도 살았고, 맛있는 거 먹고, 해지는 거 보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다가.
4: 이직을 하면서 제주도를 떠나 분당 타운하우스에 입주하며 이제 드디어 정착하나 싶었는데
3: 거기서 이제 오래오래 살줄
2: 진짜
3: 알았는데,
2: 저 10년 살줄 알았어요,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이사 안 하겠지.
3: 얼마 안 살았을 때 일인데,
2: 6개월 살았을
3: 네,
2: 때쯤이지.
3: 새로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직을 제안을 받은 거죠.
2: 6개월도 아니야. 4개월.
3: 이사하고 얼마 안 했을 텐데.
5: 10년 살줄 알았던 집 4개월 만에 이사 가자는 얘기 들었을 때첫 심정이
2: 솔직하게 역 없이 말씀드릴까요? 아, 얘는 뭐지? 이런 느낌. 큰돈 들여가지고 어쨌거나 이 프로젝트 하나를 이렇게 끝내놓은 상태인데 제가 듣기에는 와 정말 좀 너무한데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었어요. 남들은 다 참고 출퇴근 다 하는데 아, 왜 저렇게 못 견뎌? 나는 이 이사가 탐탁치는 않다.
4: 그러게 이사가 어디 보통 일인가? 허락허락하지 않던 아내 마음을 돌린 비장의 카드가 2층에 있답니다.
0: 우와, 이게 깜짝이야. 아니, 복도가 이렇게 길 거라고는 생각을

0: 됐거든요.
1: 전에 살던 집에서는 드레스룸을 따로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는 집이 그만한 사이즈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 끝부터 저 끝까지 다 옷장이에요.
2: 옷장 사이에 화장대까지 쏙, 한 공간이 여러 몫을 하네요.
0: 그러니까, 복도 겸 드레스룸 겸 파우더
3: 네, 맞습니다.
0: 룸으로 수없이 다양한 집에 살아보고 경험해보면서 또그 공간에 가장 효율적인 걸 찾으신 거 아닌가.
3: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여기 이제 들어오자마자 만나게 되는 공간은 부부 욕실 겸 세탁실인데요. 두 번째 공간은 저희 이제 부부 침실 되겠습니다.
0: 옆에 뭔가 또 있네요?
3: 맨 마지막 복도 끝에 있는 공간은 제 방이에요. 제가 혼자 쓸수 있는 저의 아주 사적인 공간인데, 저 공간이 원래는 예전에는 처음엔 욕실로 계획됐던 공간인데, 그 공간을 욕실한테 할애하기는 조금 아깝지 않나라고 해서 남편이 저를 배려해서 그 공간을 욕실에서 제 방으로 바꿔준 공간이에요.
0: 남편분은 계단 밑에 쓰고.
3: 그렇죠.
0: 아, 진짜 한번 가볼까요?
3: 가보실까요?
0: 예.
3: 네. 여기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
2: 우와, 햇빛이며 전망이며 여기가 명당이네.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전부 아내 취향.
0: 아내분만의 공간인 거예요?
3: 그렇습니다.
0: 와, 이거 진짜.
3: 오직 저만을 위한
1: 오늘 날씨도 좋아서 끝내주네요.
0: 그러니까 이게 두 면이 다 보이니까 동네가 다 보이는 것 같고.
3: 처음에 저는 사실 원래 이집 평창동에 이사 오는 거가 좀 그렇게 마음이 좋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이사 오기 직전까지도 기대도 크게 없었고, 마음이 좀 약간 우울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사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저는 좀 탐탁치가 않았었어요.
1: 이분이 서쪽 하늘에 해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 서쪽 하늘이 보이는 방이 딱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방은 현주님 방으로 해야겠다.
0: 그러니까 가자. 이제 우리 새로운 주거지로 옮기자.
3: 이렇게 꼬셨죠.
0: 이분들은 평생 자기한테 꼭 맞는 집은 있다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현재형으로 지금 내 삶에는 이 집이 제일 맞다. 앞으로의 삶은 또 변할 거니까 그때는 또이 집이 맞다. 그때그때마다 공간은 내가 필요할 때 공간을 찾아내는 하나의 재미 요소로 보는 진짜 이 시대의 저 유목민인 것 같다는 느낌도 받고 그랬습니다.
1: 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구현해 줄수 있는 게 집. 내가 살고 싶은 삶, 그래서 그게 뭔지 생각하고 집에 그걸 잘할수 있게 꾸려놓는 것. 어떤 삶이 구체로 구현되면 그게 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3: 저는 항상 탐험하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계속 알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저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 추구미? 아마 앞으로의 집도 저의 변화하는 모습을 계속 담아가는 공간으로서 집을 계속 탐험하지 않을까. 네.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 그래요. 부부의 탐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도 삶도 열심히 익어가는 중이니까요. 자신만의 속도로 집을 익혀가는 또 다른 건축주를 만나러 서울 보은동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아파트 단지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0: 아, 갓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홍은동에 왔는데요. 오래된 도시의 모습도 그대로 있고, 또 집합 개발한 아파트가 한눈에 보이는 이런 도시인데 고민이 참 많아요. 예, 오래된 도시를 그대로 남겨둘 수도 없고, 또 모두가 다 이렇게 아파트로 바꿀 수도 없고, 아마 오늘 찾아갈 집은 이렇게 오래된 도시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뭔가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한 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옛것과 새것 사이에서

0: 어떤 답을 찾은 집일까요?
1: 아, 그렇죠. 이런 골목길이 나와야죠. 저희 어렸을 땐 다 이런 데 살았죠.
0: 뭐? 높은 아파트 단지가 코앞인데 한 발 들어오니 딴 세상? 오, 옛날 동네 풍경이 꼭 이랬잖아요.
1: 얼마나 정감 있고 좋습니까? 오늘 탐구할 집이 이런 데 있어야 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어? 감독님 왜 여기 있어요? 피디님도? 설마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2: 오늘 올라오셔야 됩니다.
1: 와, 이거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아, 이 숲도 너무 좋고. 텃밭도 이렇게 갖다 놨고. 토마토.
0: 요라는 환영 인사를 보니 제대로 찾아왔네요. 계단 꼭대기에 숨어있는 이 집에는 어떤 분이 살고 있을까요?
1: 계세요.
3: 아, 네.
1: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젊으신 분이 나오셨네요. 네. 아이고, 깜짝이야. 네, 아이고.
3: 오셨습니다.
1: 와, 아니, 집이 네. 저희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네. 운치 있고 좋은데 너무 젊으신 분이 나와가지고 제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3: 네. 아, 예, 오래됐죠. 11년 전에 제가 찾아서
1: 아, 주택살이 하시려고.
3: 네.
1: 그,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외모가 주택살이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특히 이 계단 올라오면서 네. 이 분위기가 나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이 고추. 우리 어렸을 때 다 어머님이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실례가 안 되신다면 네. 직업을 좀 여쭤봐도 되는지.
3: 아, 저도 건축 설계를 하고 있고요.
1: 아, 네. 아, 진짜 전문가가 고친 집이라서 더 궁금한데요.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3: 네, 한번 들어가시죠. 예, 예.
0: 낡은 철문을 열면 다른 세상으로 들어선 듯 아담한 마당과 붉은 벽돌집이 숨어 있습니다. 집안과 밖의 풍경이 자연스레 어우러진 소박한 집이에요.

0: 마당에 들어왔는데요. 아, 너무 좋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진짜 서울 도심에서 이런 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너무 부럽고.
2: 서울 속 작은 쉼표 같은 풍경. 여기만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걸까요?
0: 이거를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1: 이게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0: 10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생활인으로서 예, 예. 살다가 불편한 부분을 조금씩 고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집에 현관이 없었습니다. 딱 1년 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실에 있으면 항상 신발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문 열면 바로 여기서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 집들, 이 시기에 지어진 집들 다 그렇거든요. 다음 현관을 만들어야겠다.
2: 살다 보니 불편해서 시작한 공사.
1: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드릴 하나 갖고 시작했거든요. 이 수제 톱으로 손질하고 이 작은 공사하는데 5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2: 꼬박 5개월 만에 완성된 현관. 집의 얼굴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0: 아니, 집이, 집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섬세함도 느껴져요.
1: 아무래도 예. 살면서 계속 예. 설계하고 예. 그리고 하다 보니까.
0: 특히 네. 이런 부재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또 세장하면서 이 디자이너의 이게 느껴지거든요. 네. 여기 앞부분이 처음 고친 데고 네. 그러면 안쪽도 많이 고치셨나요?
1: 네, 안쪽도

0: 있어요. 이제 주로 먹거리잖아요. 이제 이렇게 노래도 있죠. 그러니까 말이 나오면 하루 이틀에 되는 줄 알고 와보면은 만한 길어져 있죠. 엄마들은 뭐 빨래 훌떡하듯이 설거지 훌떡하듯이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1: 10년째 공사 중인 느긋한 아들과 성격 급한 K 엄마의 집. 내부는 과연 어떨까요? 아들이 직접 만든 현관을 통해 들어가면 건축가 집치고는 꽤 소박한 것 같죠?
2: 근데 제가 들어올 때 요걸 보고 좀 놀랬거든요. 네. 이거는 아직 공사 중인 건가 아니면 네. 아직 뭐 결정을 못 하셔서 이걸 그대로 놔두신 건가 네, 아직... 궁금하기도 하고.
1: 벽돌이 그대로 드러나고 사이에 우레탄 폼까지 삐죽삐죽. 이거 공사하다 만 거 맞죠?
3: 보통은 저렇게 이렇게 골조가 드러나 있는 거를 그대로 두고 생활하시기는 어려우실 텐데
2: 그렇죠. 네.
3: 저희는 사실 지금 10년 동안 계속 고치면서 살다 보니까 저게 일상입니다.
2: 자연스러운 거예요.
0: 아니 저는 계속 생각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네. 이거를 언제 고칠 건가? 근데 이해를 못 했는데요. 네. 언젠간 하겠지 하고 있어요. 네. 네.
3: 그러니까 저 정도의 서툰 마감을 제가 클라이언트들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요리사가 고객들한테 나가는 요리는 되게 세팅을 잘해서 플레이팅을 잘해서 나가지만 본인이 본인 거 먹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툭툭해서 먹듯이 저렇게 마감을 해서 비용을 훨씬 줄이고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면 저는 가능한 거죠, 당연히. 네.
0: 직접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힘을 많이 써야 됐었어요. 이런 나무를 난간에 혼자 할 때 너무 마음을 졸였어요. 난간이라 땅을 밟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 공부한 게 헛것이 안 됐구만.
2: 여기 거실하고 요 이 공간은 아드님 의견이 네.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머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공간도 있습니까?
0: 일단 주방이고요.
2: 아, 주방이요. 네. 네.
3: 주방에서 가장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졌죠.
1: 집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주방. 5년 전 혼자 살던 아들 집에 어머니가 들어오면서 이곳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 주방에 들어왔는데요.
0: 네. 아니,
2: 색감들도 너무 독특하고 네. 또 다양하고 네. 저 영화 세트장 같은 네. 느낌이 나는 주방이거든요.
0: 네, 네, 네.
2: 여기에 어떤 어머님 의견이 많이 반영됐습니까?
0: 제가 원하는 거는 네. 창털. 어두워서
2: 껌껌해갖고
0: 껌껌할 네. 정도도 아니고 아예 안 보였어요. 스위치를 켜야지만이 네. 보였고 어둡고 공기가 순환이 안 되니까 창이 필요했고
3: 아니, 저는 그냥 뭐 싱크대 정도 바꾸고 레이아웃 정도 바꾸는 걸 생각했는데 창을 뚫어달라 그러니까 이 오래된 집이라서 건드리면 뭐 집이 벽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 그 창을 어떻게 뚫냐 그냥 쓰셔라 라고 처음에는 그냥 무시를 했어요.
0: 성격 급한 사람은 못 기다려. 금방 하기를 원하는
2: 어머님,
0: 거잖아요.
2: 경상도.
0: 네.
2: 숨 넘어가죠. 내가 이해합니다. 네. 뭔 말인지.
3: 이거 못한다.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주방에서 생활을 요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 필요하겠더라고요.
2: 아.
3: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도 한 1년 정도 있다가 지금을 했습니다.
0: 한참 걸렸죠. 한 2, 3년 살았는데.
1: 아이고, 창 하나 뚫는데 3년. 어머니 속 좀 터지셨겠어요. 그래도 아들이 만든 세상 하나뿐인 수제 창문이라니 기다리는 보람은 크네요. 전에는 꼭 불을 켜야 했던 주방이 창 하나로 환하게 시원해졌습니다.
3: 뚫고 나서 밖에서 이 주방을 들어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0: 빛이
1: 이 짜릉탕 하나가
0: 네
1: 그 힘이
0: 그러니까 불을 켜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거보다 더 밝은 거예요. 그래서 뚫고 보니까 얘를 열어놨을 때 항상 환기가 되는 바람길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저 베란다 위쪽에 네.
1: 이쪽으로 여기 한번 열어봐도 되죠?
2: 네.
1: 와, 이 다용도실이 주방보다 훨씬 밝네요.
2: 네.
1: 아니, 여기에 환기를 내서 저쪽 환기가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폴리카보네이트로 천장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짜 조명을 안 켠데도 훨씬 밝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너무 옛날 감성이 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분위기가.
2: 감사합니다.
0: 거기 원래는 위에가 칼라강판, 철판으로 막혀있는 그냥 창고 같은 개념이었는데 이 창을 뚫고 나서 저기도 채광이 되면 좋겠다 해서 채광과 환기가 동시에 되는 구조로 만든
1: 아니, 이건 진짜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결론은 어머님 말씀을 좀 빨리 들을 걸. 이런 이야기를 생각이 좀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0: 네. 제가 역시 설계는 사용자한테 배워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웠습니다.
2: 아, 잘 느꼈습니다. 매일 주방을 사용하는 어머니 눈에는 아들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였던 거죠. 역시 집은 살아봐야 아는 게 맞나 봐요.
3: 이제는 만족하세요?
2: 네네, 아우, 대만족입니다. 창문, 진짜. 몸으로는 뭐가 확 뚫린 느낌, 하수구가 확 뚫린 느낌? 피디님도 이제 쉽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벽돌이 이중으로 쌓여 있고, 스트레퍼 들어 있고, 세멘했고,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고생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0: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편인데, 그거를 기존 주방에 섞어서 쓰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탓을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너무 이 주방용품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쓸데없는 거 사다가 커피용품을 쓰는 거라고 보시니까, 아, 이게 분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분리를 했습니다. 네.
2: 또 살아보니 불편해서 만든 공간이 거실 한쪽의 탕비 공간. 이 집은 아직도 익어가는 중인가 봐요.
1: 이제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공간을 구경했는데, 이제 아드님 공간도 한번 구경하고 싶거든요. 네, 어디로 가야 됩니까?
0: 아, 서재로 가시죠.
1: 서재 쪽으로요?
0: 네.
1: 가시죠.
2: 전안 가대.
1: 자, 네.
0: 여기가 서재입니다.
1: 아, 아까 봤던.
0: 네.
1: 와, 좋다. 아지트다, 아지트.
2: 건축가로서 마음껏 시도해본 자신만의 실험실이기도 하답니다.
1: 처음에는 집 전체에서 가장 필요한 현관 쪽을
0: 네.
1: 공사하셨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원하시는 주방하고 다용도실을 공사하셨고, 세 번째는
0: 제가 원하는
1: 본인을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드셨네요. 예. 딱 봐도
0: 맞아요. 네.
1: 모든 남자들이 부러워할 게다 들어가 있어요.
2: 어머니와 함께 살다 보니 아들에게도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 서재를 만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0: 단독주택을 들어와 살 때는 마당에서 생활하고 마당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이 창을 고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이중창 또 이중창인데 불투명 유리여가지고 실제로는 마당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아파트에서 사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 외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해서 서재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모든 공사를 사실 저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공사할 때마다 어쨌든 누군가 잡아줄 보조자가 필요한데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해주신 거죠.
2: 설계는 건축가들이 했지만 모든

0: 공사는 두 사람이 같이 진행했다는 것. 어머니 대단하시다.
1: 재미있었어요. 고치고 변화가 하니까. 이렇게 주로 저희가 여름에 했어요. 여름에. 그죠? 여름에 했어. 근데 크게 일할 때는 다툼은 없은 것 같은데. 예. 무슨 다툼인지.
2: 이건 또 기억이 조작된 것 같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훨씬 시공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니까.
1: 근데 이제 책상에 앉아서만 된 사람과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것도 눈여겨보고.
0: 젊은 시절부터 집에 뭐 하나 고장이 나면 남의 손 빌리기 전에 직접 나서곤 하셨던 어머님.
2: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는 피가 어머니한테 온것 같은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집에도 뭐 고칠 거 있으면 아버지가 안 하시고 어머니가 저 데리고 맨날 공사하고 그러셨어요.
1: 뭐 아버지는 시켜봐야 안 하니까. 그리고 남자는 모든 걸다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전혀 아닌 거야.
2: 그러면 맨날 막 리어카 끌고 뭐 어디 가서 시멘트 받아오고.
1: 이제 시키니까 고생을 했지. 딴 사람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0: 듣고 보니 건축 전공자와 실전파 베테랑 환상의 복식조였네요.
2: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막 실제로 미장도 하시고 막 이렇게 집안에 뭔가를 수리하시고 막 선반도 만드시는 거 보면서, 와, 저 우리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커서 보니까 다 제대로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다 미장도 뭔가 다 잘못되어 있고, 그러니까 커서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지금 기준에서 보면. 그 어머니는 본인이 이제 도와주신 게뭐10% 정도밖에 안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페이스메이커처럼 제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0: 서재와 마당을 이어주는 야외 데크.
3: 이거.
0: 이집 공사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집이죠.
2: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서재를 마당을 잘 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실내는 실내더라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외부 공간을 느끼고 싶어서 여기를 만들게 됐고, 이게 서재는 5년 전에 증축을 한 거고, 이 데크는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0: 따로 먹던 아침을 함께 먹게 된 모자. 집을 고쳤더니 두 사람의 생활도 달라졌대요.
4: 약속은 잡나요? 몇 시에 만나죠?
1: 아니요.
2: 아니, 그런 게
1: 그냥
2: 아니라.
1: 눈 뜨면 그냥 나와요. 공기 마시러. 예, 처음에는 주방에서 혼자 먹고 그랬는데, 나와서 먹는 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여기 나온다는 그 느낌이 좋아요. 신발 신는 데가 아니고 맨발로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여유가 있죠.
5: 일단은 이때까지 갔던 집들은 다 새로 만든 집, 새로 확 고친 집, 이런 식의 집을 몇 년간 탐구하다가 흡사 내가 자랐던 집, 원래 우리네 집 같은 집을 보게 돼서 너무 좀 뜻깊었어요. 원래 집이 가진 의미가 시간과 기간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다 그런 집에서 자라났고, 이 집을 꾸며나가고 고쳐나가는 게 단순하게 일이 아니고 가족들의 추억을 만드는 일이기도 한것 같아서, 그 좋은 집이란 완벽한 집이 아니고 사는 사람의 요구와 성향에 따라서 계속 고쳐질 수 있는 집이 좋은 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 이건 진짜 고치길 잘했다. 하나만 뽑아주시면 어떤 것
1: 화장실.
2: 밤에 화장실 다니실 때이 오래된 문이 끼익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걸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따로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전 놀란 게, 사실 제가 어머니 화장실에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몇달 있다가 가봤더니 화장실이 갤러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화장실이 아니라 어머니의 또 개인 공간이구나 라는 걸 또 깨달았죠. 아마 본인의 환경을 본인이 직접 고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게 사소하더라도 그게 주는 이 만족감과 자기 효능감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집에서 사는 이유,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은 이유는 사실 그런 겁니다.
1: 본인 말대로 사는 동안은 계속 뭔가 조금씩 개조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
4: 그럼 끝까지 옆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1: 이제 크게 도울 건 없고 본인이 해야 될 것 같은데.
0: 설계도보다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 달라지는지 모자의 집은 여전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0: 이혼 서류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전혀 다른 우주가 만나서 지내다가 각자의 여정에 맞게 걸어가지 않나.
1: 땅을 사라 그랬는데 집이 좋아서 이 땅을 산 거죠. 혼자 여기 내려와서 집을 고친 거예요.
2: 개집을 짓고 있더라고.
1: 조금 잔소리가 있어요.
2: 내가 집을 고쳤으면 엄청 잘 고쳤을 거야, 솔직히.
1: 그건 아니거든요.

기다리는 사람들 있잖아. 네.

0: 왔는데 상담 한마디 못해서 되겠어? 내가 상담을 다 해줘. 오. 나만 말 맥히는 건 없어. 고민을 말해봐. 그럼 내가 상담해줄게. 목도리 이거 갈아입을까?
1: 딴 거 입고 싶어?
0: 보기 싫어서. 널 여러 사람이 볼 거니까 좀 깨끗하게 입어야
1: 할머니, 진짜로 어린 학생들도 고민을 보냈어.
0: 지금?
1: 어.
0: 아이고, 어린 것들이 뭐 한다고 그래.
1: 할머니, 제가 동생들한테 잘해주거든요. 근데 동생들이 저를 깔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그럴 걸 여기다 쳤어?
1: 어.
0: 할머니 목 잡고 여기다 내놨어?
1: 아니, 할머니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했잖아.
0: 동생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봤어. 그래야 해결할 수 있지. 한 사람 얘기만 들어갖고 해결 못해.
1: 뒤돌아봤을 때 이거 꼭 욕심을 부려서라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게 있으셨을까요?
0: 인생에서 놓치지 말을 거? 자기 마음.
1: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상처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신경 쓰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0: 너나 잘하고 너나 잘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산다. 이러면 되는 거. 죽으면 돼야 내가. 내가 내 자신을 죽은다고.
1: 할머니,

0: 집을 참고 살아야지 어떡해. 힘내요. 끝까지 잘할 수 있어. 힘내면 잘해. 부모니까 내가 눈물 날라고 그래. 뭐라겠지? 금방 잊어버렸네.
1: 동생들이 갖고 깔 건데 학생이 보낸 고민이야.

0: 그렇게 와서
1: 처음에는 엄마도 저도 많이 지쳐 있었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제 자신에게 엄청 충격을 받았죠. 할머니는 저를 키워주셨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할머니한테 좀

0: 말을 찍고 조금 더
1: 이만큼?
0: 조금 더 됐어.
1: 얘는?
0: 이거 뭐야?
2: 할머니 엄마 여기 좀 봐봐.
0: 참 잠깐만.
1: 너무 진한 거 아니요?
0: 이쁘니까 바르게.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밀원중학교 3학년 1학기 강의 오셨고요. 저는 최은진입니다. 우리는 이제 실전편, 오늘이 2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있었던 내용은요. 서술형 문제풀이 이제 시작을 막 했어요. 그래서 오늘 목표를 간단히 확인을 하고 오늘도 열심히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중단어 서술형 대비 문제를 풀려고 하고요. 인수분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문제들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이 서술형을 좀 쓰면서 연습하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종이 놓고 저와 함께 같이 풀면서 또 제가 풀어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풀이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하면서 풀이를 좀 보강하면서 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요 레벨 2의 7번째 문제 시작할 차례거든요. 준비되셨으면 한번 볼게요. 자, x 더하기 4, x 빼기 9, 그리고 뒤에 뭐가 더 붙었어요. 그런데 이 식이 x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결국은 인수분해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주어진 식을요. 우선은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까지만 되어 있다면 이 식이 인수분해가 이미 된 상태이지만 뒤에 마이너스 4x가 지금 끼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4x를 이 앞에 친구들하고 같이 섞어서 인수분해를 다시 시작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이런 식은요. 앞부분을 전개한 다음에 같이 정리를 해서 시작해야 되고요. 따라서 전개를 시작해 볼게요. 그렇다면 x제곱에 이렇게 3 모양으로 전개하면 되는 공식이었죠. 따라서 4x에 마이너스 9x가 되니까 마이너스 5x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상수는요. 마이너스 36이고 마이너스 4x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한 번만 더 쓸게요. 그렇다면 x제곱에 마이너스 9x에 마이너스 36 이렇게 정리가 되겠나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하고 싶다는 얘기니까요. 이제 인수분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점수를 부여할 때는요. 이 주어진 식을 전개해서 이렇게 2차식으로 만드는 거에 세분화시킨다면 점수를 좀 부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x제곱 마이너스 9x에 마이너스 36이라는 요식을요. 인수분해하는 것에 아마 가장 큰 점수는 부여가 될 겁니다. 따라서 xx에 9x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36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후보가 36하고 1도 될 수 있고 곱해서 12하고 3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9, 4, 36도 될 수 있는데요. 둘의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뿔마 다르다는 얘기죠. 따라서 차이가 9가 나는 걸 따져봐야 되니까 12하고 3이 된다는 걸 캐치하실 수 있을 거고요. 따라서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서술형이라고 해서 뭐 이런 후보들을 다 써야 되냐? 그렇지 않고요. 되는 것만 제대로 잘 분별해서 써주신 다음에 부호 정확하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수분해한다는 생각으로 왜냐하면 이게 대각선 곱하면 마이너스 9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곱해서 더하면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연결해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따라서 인수분해 된 식은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끝내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인수분해한 두 1차식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마지막 세 번째는요. x-12와

x 더하기 3을 더해서 정답은 2x-9라고 완벽하게 써주셔야 정답에 대한 점수도 들어오게 될 겁니다.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 문제는요, 결국은 인수분해 문제인데요. 점수는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들어올 거고, 그 중에 가장 많은 점수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마도 2번 단계, 이게 가장 메인 풀이가 될 거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런 x의 계수가 1인 1차식의 곱으로, 이런 말들은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객관식이 아닌 또 서술형이니까 여러분이 뭐 다른 답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2x-24라는 식으로 써버리고 여기에 오히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 이런 식으로 2분의 1과 2를 가지고 계산하면 어차피 1이라서 요거 대신 다른 인수분해를 할까봐 이런 다른 식으로 할까봐 요런 말들은 붙여준 거예요. x의 계수가 1인 두 일차식의 곱이라는 의미로. 인수분해를 이렇게 유일하게 할수 있게 만들어준 거라 이런 것들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이제 문제 처음 풀 때만 좀 의미를 좀 생각하고 하시면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는 그냥 쭉쭉 달리시면 될 겁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제가 이런 문제도 정말 많이 풀었거든요. 앞에서 문제 풀면서. 그런데 이 다항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을 때 앞부분에서 여기 xy의 계수까지는 마이너스 1인데요. 뒤에 ay 제곱이라 여기 a라는 이제 그런 상수가 붙어 있잖아요. 문자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계산이 좀 어렵다는 거죠. 인수분해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인수분해를 굳이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우변에 나타나 있는 요식 있잖아요. 요식과 결국은 같은 식이라는 뜻이니까, 등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결국 이 우변에 전개를 해서 계수를 비교해서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라 계수를 비교해서 A 값을 알아내는 방법도 괜찮아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걸 전개하는 그런 전략을 좀 써볼게요. 물론 이제 전개를 할때 필요한 것만 전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고요. 사실 우리는 1차항과 1차라기보다는 XY항과 그다음에 Y 제곱항이 둘다 필요한 상황이라서 계수 비교하려면 그냥 쭉 전개할게요. 뭐 이렇게 되면 XY에 해당되는 계수는요. B가 되겠죠, B. 그 다음에 여기는요, 5가 되겠네요. 맞죠? OXY 하니까. 마지막으로 Y제곱에 해당되는 계수는요, OB가 되고요, Y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오셨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변을 비교를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XY의 계수를 비교하면요. 좌변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b 더하기 5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해서 b의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b의 값은요. 5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6이 될까요? 좋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나서 y의 제곱의 계수도 비교 들어갈게요. 그럼 y제곱의 계수 역시 이렇게 쓰시고요. a가 되고요. 좌변은. 그리고 오른쪽에 우변은요, OB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B 자리에 마이너스 6을 채워 넣으시고요. 마이너스 30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0이야.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AB를 넣어서 새로운 식을 다시 한번 인수분해를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x제곱에 더하기 b 빼기 1의 x, 그리고 더하기 a라고 해서 요 식에 이제 b와 a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a는 마이너스 30이 되고요, b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7. 요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수분해를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7x에 마이너스 30이니까요. 자, 이제 곱해서 30이 되는 걸 찾아주셔야 돼요. 30하고 1도 될수 있고, 15하고 2도 될수 있고, 그러나 마이너스 5를 가지니 차이가 7이 되는 걸, 마이너스 7이 되는 걸 찾아야 하니 10과 3이 아주 적합하겠네요. 따라서 10에 마이너스를 주고, 3에 플러스를 주면 대각선 해주시면 마이너스 7x 되겠죠. 따라서 이제 정답을 정리해 주시면요. x 마이너스 10에 또한 x 더하기 3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해서 정답은 요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양변을 비교해서 AB를 구하는 거에 점수가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수분해한 거에 점수가 부여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이 이렇게 인수분해될 때 아까랑 완전히 비슷한 문제죠. 바로 시작할게요. AX 제곱 더하기 9X에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좌변과 우변이 미지수를 조금씩 바뀌

뛰고 있어요. AB를 다 조금씩, 그죠? 좌변에도 A를 모르고요. X제곱의 개수를 우변에도 B를 몰라요. 그래서 요거를 양변을 비교하는 게이 문제도 더 좋겠다. 따라서 요거를 전개해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그렇다면 이쪽은요, 9X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개해 주면요, 15X에 3B가 되잖아요. 따라오세요. 어떤 x의 개수가 어떤 게 되냐면 15에 그리고 3b가 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상수 부분은요 5b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a 값은요 9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x제곱의 개수를 비교하니까요. 그리고 가운데 b의 값을 구할 때는 요 가운데 x의 1차의 개수를 비교하셔도 되지만 마지막에 뒤에 있는 요 5b의 값을 비교하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5b가 마이너스 10이 되므로 b의 값은 마이너스 2더라. 이렇게 정리는 되실 겁니다. 물론 확인차 가운데 x의 개수도 비교를 하신다면 15 더하기 3b가 9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요거 비교해 주시면. 그런데 여기에 b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시면 완벽하게 9가 나오기 때문에 x의 1차항의 개수까지는 굳이 비교는 안 하고 확인 정도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ab 값이 나왔고요. 정답은 ab를 더하라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뭐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AB를 구하고 끝내거나 하면서 이제 어이없게 실수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렇게 더하면 7이더라. 이렇게 확실하게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9번 문항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풀 문항은 10번이고요. 10번 문항의 경우는 이제 도형이 있고 사다리꼴의 높이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우리 사다리꼴 문제만 벌써 한세 번째는 푸는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이렇게 되는 사다리꼴의 높이를 구해봐라라고 했습니다. 우선 사다리꼴의 넓이를 알아야 되겠네요. 구하는 방법을.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제가 억지로 외운다기보다는 삼각형 두 개로 쪼개놓고 구한다는 마음으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더한다고 생각한다면 결론적으로 그 식을 합쳐서 생각했을 때 사다리꼴의 넓이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을 하시고 높이를 하시고 곱하시고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이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자꾸만 머릿속에서 할 때마다 입력을 해주셔야 여러분이 나중에 사다리꼴의 넓이는 하고 했을 때 억지로 외운 공식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요걸 분리해서 생각했던 걸 떠올리면서 공식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다리꼴의 넓이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사다리꼴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높이를 우선 h라고 설정을 한번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h 곱하기 요 들어올 내용은요, 아랫변과 윗변을 더한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3x 더하기 5에다가 더하기 x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고 이 넓이가 결국은 누구랑 같다고 했냐면 주어진 요식과 같다고 한 거란 말이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h 곱하기 3x 요거는 정리를 할까요? 4x 더하기 5니까 4x 더하기 5를 이렇게 해준 식이 넓인데요. 주어진 식에 의해서 4x제곱에 21x에 더하기 20이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알려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이 우변에 있는 식이 완전히 전부 주어졌잖아요. 개수까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우변을 우리는 인수분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왼쪽은요, 4x와 x가 올것 같고요. 약간의 힌트를 얻는다면 여기가 이제 4x 더하기 5니까 왠지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런 인수가 살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4x와 x로 일단은 설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는 20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5와 4, 5와 4, 뭐 10과 2, 뭐 이런 게 다양하게 될 텐데 둘의 부호가 같아요. 플러스로. 그쵸? 그러니까 두개 부호가 같고 더해서 2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마도 더하기만 들어올 거고요. 따라서 이렇게 대각선을 곱해서 21이 되도록 설정하려면 반대로 가야 되나요?
5와 4가 온다면 5x와 16이니까 21이, 맞네요, 그대로. 아까 그게 맞네요. 그래서 여기를 다 플러스를 주게 되면 21이 되더라, 요렇게. 다른 것도 만약에 처음에 성공을 못했다면 해보셔야 돼요. 여기 뭐 4, 5를 하고 한번 또 해보시고, 아니구나. 10하고 2도 해보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대충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요런 감이 좀 있어요.

생겨요. 그래서 5, 4, 20이고 이제 요 대각선을 곱했을 때 더해서 21이 되는 걸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팅이 되고 나면 이제 우변의 인수분해 된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4x 더하기 5와 x 더하기 4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 보시면요. 4x 더하기 5에 누군가를 곱하게 된 상태거든요, 우변은요. 그렇게 따지면 4x 더하기 5에 누군가를 곱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분의 1 곱하기 h가 x 더하기 4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가 가능하냐면요. 세 번째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h가요. x 더하기 4라는 걸 알아내게 됐고요. 따라서 h는요. 2를 다시 곱해서 2x 더하기 8이 되어서 아, 높이는 사다리꼴의 높이는 2x 더하기 8이구나. 단위는 없어요. 지금 주어지지 않았고요. 따라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됐나요? 요게 이제 우리 10번 문항 풀어본 거고요. 다음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1번 문항입니다. A, B는 자연수를 주었고요. 이 당식이 x 더하기 a에 x 더하기 b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수분해된 꼴에서 k값이 될수 있는 가장 큰 수, 작은 수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마찬가지로 k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좌변은 우리가 완벽하게 인수분해를 하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우변을 봤더니 우변 또한 약간 문제가 있는 게요. 여기에 정보를 많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주어진 식을 써서 우리가 물어보는 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전개해서 이렇게 됐다. 아, 우변을 전개해서 이렇게 됐다. 또는 좌변을 인수분해해서 우변이 됐다라는 걸 문제에서 준 건데요. 뭐 하나가 제대로 정확하게 다준건 아니라서 완전히 구해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다 보면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냐면요. x제곱에 x의 상수에 한다면 곱은 a, b고요. x의 1차항의 계수는요. a 더하기 b 이렇게 설정이 될 거거든요. 여기까지 됐나요? 당연히 k값은요. a, b를 알아야만 도출이 가능하지만 이 6이라는 것은 a, b의 곱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두 번째로 a, b가 6이라는 걸 완벽하게 지금은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물론 k는 a 더하기 b이긴 하겠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상수 k값이 될수 있는 가장 큰 수와 작은 수의 차이라고 했으니까 k값이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걸 눈치껏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준 게요, 자연수 ab예요. 자, 이제 문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눈치를 봤더니 ab는 곱해서 6이 되는 그러한 수를 모은 건데 단 ab는 자연수래. 그 문제에서 이걸 제시해 줬네. 그러면 곱해서 6이 되는 거는 사실은 종류가 몇개 있지만 하나로 픽스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치만 자연수라는 걸 가지고 아, 그래도 몇개안 되는 후보를 추릴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후보들을 먼저 생각을 해두고, 그리고 나서 더해서 K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 후보들 중에 만들 수 있는 K가 가장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답으로, 아, 가장 큰 수와 작은 수를 이제 답으로 가기 위해서 정하고 그거의 차이를 구하면 이제 정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가 간 거예요. 이해됐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곱해서 6이 되는 AB의 순서쌍을 구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 건요. 1, 6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2, 4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곱해서 6이 되는 건데 2, 4는 안 되겠네요. 죄송해요. 2, 3이고요. 그죠? 맞죠? 그리고 AB가 지금에서는 누가 크다고 말을 한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이때는 순서를 바꾸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따라서 32도 될수 있고요. 또 61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해서 6이 되는 자연수 순서쌍을 일단 모아봤고요. 이때 해당되는 K값은요. 따라서 K는요. 누구누구가 될수 있냐면 7 또는 5 또는 역시 5 또는 7 마찬가지죠. 더했을 때는. 그래서 이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때 가장 큰 K값은 7이고 가장 작은 K값은 5가 되기 때문에 이때 7 빼기 5를 해서 가장 큰 수와 작은 수의 차이인 2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가 엄청 어렵지는 않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인지하고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뭐 생소한 유형이라서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2번으로 갑니다. 다음 두 다항식의 1이 아닌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가 요거일 때 정수 AB에 대하여 AB를 빼봐라 그랬습니다. 단 A는 0보다 크대요. 그럼 일단은요, 요두 식의 인수분해를 완벽하게 우린 해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개수를 다 이제 준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3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2를 인수분해 하시고요. 두 번째로 12x제곱에 더하기 17x 마이너스 7을 인수분해를 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라고 했으니 공통인수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AB 맞춰주시면 끝. 좋아요. 자, 그럼 여기는 누가 올까요? 3x와 x 오시고요. 이 1인데요. 여기도 잘 봐. 7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부호가 플러스니까 둘다 같단 말이죠. 여기에 2를 가져오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주면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7 만들 수 있죠. 따라서 요거 인수분해 해주시면요. 3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와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겠네요. 그 다음도 볼게요. 12x 제곱과 7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요. 4x와 3x로 우선은 가볼게요. 그리고 나서는 7, 1로 가야 될것 같거든요. 따라서 여기 7, 여기 1 이렇게 가볼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21이고요. 이렇게 하면 4가 되어서 둘의 차이가 17이 날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쪽에 플러스를 드리고 마이너스를 아래쪽에 주시면 정확하게 17x가 나옵니다. 따라서 요들을 정리해 주시면요. 4x 더하기 7과 3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상태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는 3x-1이라는 걸 바로 캐치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세 번째입니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는요, 3x-1이기 때문에 이걸 ax 더하기 b라고 표현한다면, 게다가 a는 0보다 크다라고 한건 이제 여기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를 가지고 장난칠 필요 없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3이 그대로 a가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3이고요,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a 빼기 b를 한다면요, 3에서 마이너스 1을 다시 빼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13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ab into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합이 70이고요, 둘레입니다. 두 번째는 넓이가 차이를 구했을 때 108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줬습니다. 첫 번째로,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AB인 두 정사각형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림으로는. 그치만 그림 뭐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고 실행에 옮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그림 그리시고 또 하나 그림 그려서 하나는 한 변의 길이가 A고 하나는 한 변의 길이가 B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A가 B보다 크다고 해서 제가 그냥 임의로 A를 크게 그렸습니다. A가 한 변인 정사각형을 크기를 더 크게 그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둘레를 가지고 먼저 식을 세워볼게요. 둘레의 길이의 합이니까요. 4A가 왼쪽 사각형의 둘레고요. 4B가 오른쪽 사각형의 둘레인데요. 그들의 합이 70이라고 했으니 이 식을 하나 끌어낼 수가 있겠네요. 조금 정리해볼게요. 4로 묶어보시면 A 더하기 B가 되는데요. 4로 나눠주실 수 있겠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요, 41은 4에 32, 48에 32에서 18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갈게요. 이번에는 넓이를 가지고 우리 식을 만들어 볼게요. A제곱과 B제곱을 가지고 차이를 구했습니다. 네. A가 크기 때문에 A제곱에서 B제곱을 뺀게 차.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니까. 그게 바로 108이 된다는 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 A제곱 빼기 B제곱은요, 굳이 이 친구랑 연립을 할 때요, 연립방정식을 풀때 A 더하기 B에 A 빼기 B로 인수분해를 해서 풀면, 굳이 여기를 뭐 A는 하고 대입한다거나 이런 거 말고 이걸 인수분해를 가지고 오면 이 1번에 있던 식을 고스란히 대입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이렇게 풀면 조금 더 계산이 줄어들 수 있고 이 단원의 취지에 출제 의도에도 맞을 겁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에 18을 넣어주시면요,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A 빼기 B는 뭐가 나오냐면요, 18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68에 48, 61은 6, 6이 나오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AB를 각각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A 빼기 B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정답이 6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출제 의도는요, A와 B를 바로 둘다 구해라.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A 더하기 B를 준 상태에서 A 빼기 B를 간접적으로 그냥 구해내면 A, B를 각각 구하지 않아도 돼라는 문제였습니다. 14번으로 갈게요. 다항식을
이제 x의 계수가 자연수고 상수항의 정수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목표는 인수분해였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 시작해 볼게요. ox 마이너스 3이 지금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죠? ox 마이너스 3을 a라고 치환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요. ox 마이너스 3을 a를 넣어서 이 식을 여러분 이제 시험장에서 쓸 때는 한번더 쓰고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ox-3의 제곱에 마이너스 7에 ox-3에 이렇게 좀 쓰고 시작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좀더잘 보이니까 내가 뭘 치환했는지 어떤 식에 넣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써주시면 좋겠고요.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시작하면 훨씬 좀 간편하죠. 좋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a가 되고요. 6, 1이 되면서 마이너스를 둘다 주시면 마이너스 7a 되겠죠. 따라서 a-6에 a-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a는 우리가 만들어준 거잖아요. 따라서 a 자리에 원래대로 되돌려 주셔야 돼요. 따라서 원래대로 되돌린 식은 어떻게 되느냐? 인수분해 해주시면요. 5, 한 번만 더 쓸게요. a-6과 a-1이었으니 이 자리에 다시 넣어주시면요. ox-3에 -6이니까 바로 계산 가능하시죠? 9가 되겠습니다. 또 ox-3에 -1이니까 -4가 되겠죠?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했고요. 계수, 자연수, x계수, 상수항 정수 완벽하게 조건에 맞아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두 1차식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세 번째 내용은요. 요들을 더해라 라고 얘기가 된 거라서 이들을 더해 주시면요. 10x-13이야.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14번 문항까지 풀어봤고요. 이 문항은 처음에 치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인수분해를 했고요. 치환은 꼭 해야 되는 옵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문항을 조금 빨리 좀 실수 없이 풀기 위해서는 좀 좋은 도구이니까요.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 문항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문항을 일단 설명을 간단히 좀 해볼게요. 처음 도입부터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좀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요런 인수분해 여러분이 처음 봤을 겁니다. 저랑은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인수분해를 같이 해드린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요,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지금 항이 4개예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일반적인 형태는요, 2개, 3개, 요 정도는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게 아니라면,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치환하는 형태. 이해됐죠? 근데 지금은 치환도 아닌 것이, 3개짜리 완전제곱이나 대각선 인수분해도 아닌 것이, 2개짜리 제곱 빼기 제곱도 아닌 것이,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는 거는 더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이 돼요. 가끔 나와요. 항이 4개인 경우에 인수분해는요, 보통은 3개랑 하나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가끔은 2개 2개로 나눠서 인수분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요, 3개 하나로 쪼개서 보면 좀더잘 보이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4x제곱에 더하기 20xy에 더하기 25y제곱에 마이너스 1인데요. 저는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그러면 이 앞부분이 뭐가 되냐면요. 가만 봤더니 2x의 제곱이고요. 가만 봤더니 5y의 제곱인데, 왠지 느낌에는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될것 같아요. 더하기니까 이렇게 줘볼까요? 그럼 4x제곱에 25y제곱에 10배, 2배, 20xy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됐죠? 그리고 났더니 요거와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나요? 선생님 전부 인수분해라고 했는데 왜세 개만 하세요? 네, 이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의 형태로 보시고, 아, 이제 아시겠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요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리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가주시면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따라서 A, B, C 맞춰보시면요. 1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계수가 A, 여기가 B고요. 완벽히 똑같고요. C가 요거네요. 따라서 A, B, C를 더하라고 했으니 두 번째입니다. A, B, C 요거 이제 두 번째는 요렇게 완성하시고요. A, B, C를. 그리고 나서 세 번째입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한다고 했으니 2 더하기 5 마이너스 1 해서 정답은요.
6이야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오늘 처음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이제 앞으로 고등학생이 돼서도 만날 수 있는 문제라서 조금 더 연습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이때에 필요한 것이 지난번의 공기템인 원인과 결과였어요. 경험을 표현해 줄 때, 나 이런 일을 겪었고, 그 뒤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할때꼭 필요한 것이 공기템이 원인과 결과를 잘 말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잘 이어주는 말이 이어주는 말이었어요. 오늘은 경험을 표현할 때 맛깔스럽게, 생생하게,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오늘의 공기템은 짠! 바로 감각적 표현입니다. 표현을 하는데, 경험한 일을 표현하는데, 감각적으로 표현해. 감각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뭐지? 자, 감각이라는 건 이거죠.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감각 기관이 몇 개가 있어요. 뭐냐? 눈. 눈으로 봐야지. 띠용. 그다음 귀로 들어야지. 아,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가 들려. 그다음 코로 냄새 맡아야지. 이것은 햄버거 냄새. 뭐 이런 거. 그다음 입으로 맛도 봐요. 그쵸? 햄버거 냄새인 줄 알았더니 치킨이었네. 뭐 이런 거. 맛있다 치킨. 뭐 이렇게. 자, 손으로 만져도 봅니다. 이건 뭘까? 물컹한데? 아이 따끔거려. 이런 거. 자, 이렇게 우리는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이 손으로 감각을 느낍니다. 빨간해. 서건서건거리네. 냄새가 고약해. 아웅, 달디 달다. 아우, 까끌까끌해. 이렇게 신체 기관으로 알아낼 수 있는 느낌들이 있죠. 이 느낌을 표현한 것을 감각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손으로 짚어보세요. 눈, 코, 입, 귀, 그리고 손. 짚었어요? 그 감각 기관으로 느끼는 점을, 그 느낌을 표현한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감각적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감각 기관을 확 열고 여기 있는 시를 한번 감상을 해봅시다. 이 시에는요, 감각적 표현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넘쳐, 넘쳐. 자, 감각적 표현이 어떤 것인지 맛을 한번 보세요. 제목은 방울토마토는 7살이에요. 자, 방울토마토가 왜 7살일까 궁금하죠? 엄마가 갓 씻어놓은 방울토마토. 엄마가 이제 막 씻어놨어요. 방울토마토를. 그래서 방울토마토 겉에 무엇이 있을까요? 물기가 아직 있어요. 안 말라서. 자, 물기도 안 닿고 생글생글 달아날 궁리만 하는 7살 내 동생 같아. 라고 했어요. 왜 방울토마토가 7살인지 여기 이유가 나와 있죠? 엄마가 갓 씻어놓은 이 방울토마토를 봤어. 그랬는데 거기에 물기가 있네. 아유, 이 물기를 보니까 내 동생이 생각나. 내 동생은 7살이거든. 이 동생이 머리를 다 감았어. 또는 목욕을 다 했어. 그러면서 목욕탕에서 목욕실에서 딱 나왔어. 근데 물기도 제대로 안 닦았어. 그러면서 히히히 하고 웃는 게 생각이 나는 거죠. 야, 너 물기 잘 닦아야지. 히히히 하고 도망가.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이 맛있는 방울토마토를 보면서 물기 안 닦은 이 모습을 보고 생글생글 달아날 궁리만 하는 내 7살 동생이 생각났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생글생글 달아날 궁리한데요. 원래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엄마가 막갓 씻어놓은 방울토마토 물기가 있네. 이렇게 해도 돼요. 그쵸? 그런데 굳이 생글생글 달아날 궁리만 하는 내 동생을 여기다가 넣었어요. 자, 물기가 있는 방울토마토들이 옹기종기 지금 담겨 있어요. 어떤 뭐 바구니에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바구니에 엄마가 막 씻어 놓으시고,

주시고 요렇게 딱 담아 놓으셨단 말이죠. 물기가 있어서 여기 막 이렇게 물도 있어요. 물도 막 이렇게 담 이렇게 묻혀져 있어요. 물 엄마가 갓 씻어 놓은 방울토마토 물기가 아직도 있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물기도 안 닿고 생글생글 달아날 궁리하는 내 동생 같아. 그럼 여러분, 이걸 딱 읽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릅니까? 아, 내 동생 7살짜리 아이. 그리고 여기 잘 닦지도 않고 물기가 막 많이 남아 있는데 시시시시 웃으면서 이리 와 닦아줄게 싫어 그러고 도망가는 게 생각이 나. 그쵸?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눈으로 보고 아는 거죠. 즉, 마치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감각적으로 잘 표현했어요. 생글생글 웃는 거는 무엇 때문에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아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수 있는 표현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바로 감각적 표현이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다시 방울토마토로 옵니다. 자, 방울토마토. 이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햇살 먹고 이슬 먹고 방울토마토는 커갈 때 햇살 받고 또 자라면서 이슬도 맞고 그렇게 크죠? 그래서 햇살 먹고 이슬 먹고 볼따구니가 탱글탱글 여기 봐. 탱글탱글 하잖아. 여기 방울토마토가 볼이 뭐 볼따구니가 뭐예요? 볼이에요. 아까 우리 목욕탕에서 히히히 하던 그 동생 봐봐. 그 동생. 아주아주 아주 귀여운 동생이지. 볼따구니 봐봐. 볼따구니가 이래. 히히히. 막 이런단 말이야. 자, 이런 예쁜, 귀여운 동생을 생각하면서, 예. 그냥 여기 볼이 홀쭉한 동생이 아니에요. 볼이 빵빵, 탱글탱글해. 꼭그 동생도 생각이 또 나지요. 자, 여기 그 방울토마토도 그래요. 탱탱, 덩글덩글 하단 말이죠. 볼따구니가. 바구니에 한가득 재잘재잘 까르륵 방울토마토. 자, 여기 있는 그 바구니에 있는 방울토마토가 어떻게 하고 있대요? 서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까르르 재잘재잘 하고 얘기하고 있어. 굉장히 경쾌해 보이죠? 그런데 재잘재잘 까르륵 이건 뭐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거죠? 자, 이렇게 마치 귀로 듣는 것처럼 여기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바로 감각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 중에 막 미끄러지려는 놈이 하나 있어. 어, 얘, 너 미끄러지려고 한다. 뭐 이런 거죠. 요놈 하나 미끄러지기 전에 재빨리 붙잡았어. 그리고 한 입에 쏙 깨물고 앙 깨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빨 사이에 뭐가 탁 터지겠죠. 새빨간 해님이 터진다. 이 새빨간 해님이 누굴까요? 새빨갛죠? 방울토마토. 해님은 둥그렇죠? 방울토마토도 동글동글하잖아요? 얘가 바로 방울토마토죠. 자,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새빨간 해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헉, 대단하지 않아요? 방울토마토는 새빨갛다 또는 새빨간 방울토마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빨간 해님! 비슷하잖아. 그쵸?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감각적인 표현이죠. 방울토마토가 빨갛다. 이게 아니라 새빨간 해님. 그러니까 아주 빨갛게 익으면서 동그란 그 방울토마토가 생각이 나죠? 달콤한 이슬이래요. 자, 어떤 맛이라는 거예요? 내가 탁 깨물어 보니까 달콤해. 마치 뭐, 그리고 그 질감이 어때? 이슬. 이슬이 팍 터지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마치 내가 맛을 보면 먹어보는 것처럼 표현을 아주 잘했습니다. 네. 새빨간 해님, 내가 직접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달콤한 이슬, 내가 입으로 먹어보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확 들죠? 이게 바로 감각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니까 어때요? 글이 훨씬 더 재밌어지고요. 그냥, 물기 있는 토마토를 내가 한입 먹었는데 달콤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기 안 닿고 생글생글 웃고 있는데 7살 내 동생 볼따구니가 탱글탱글하고 이것도 봐요. 이거 시각적인 거잖아요. 볼따구니가 탱글탱글하고 얘네끼리 채잘채잘 까르르 얘기하는 것 같고 새빨간 해님이 달콤한 이슬처럼 팍 터진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방울토마토

돌을 먹고 있는 그 장면이 생생하게 나에게 다가오죠. 생생하게 다가오니까 실감나죠. 와, 그 방울토마토 한, 와, 나 이거 이시 읽으니까 방울토마토 먹어보고 싶다. 이런 거. 실감나니까. 그리고 이 방울토마토를 먹으면서 동생 생각하고 엄마 생각하고 이걸 또 맛있게 먹고 있는 내가 행복해 보이죠? 글쓴이의 그 마음, 생각이, 예, 마음이나 생각이 잘 전달이 되지요. 자, 그래서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이런 효과가 있다. 예,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의 공기템이 감각적 표현이에요. 자, 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정리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써 봅시다. 나는, 이 나가 이 글을 쓴 사람이죠? 글쓴이는 엄마가 씻어둔 방울토마토를 봤어요. 자, 그런 다음에 방울토마토에는 무엇이 남아 있었다? 물기가 남아 있었다. 자, 이 물기를 보고 누구를 떠올렸어요? 그 모습이 목욕하고 나서 물기 안 닦고 생글생글 희죽희죽 웃으면서 야, 너더 닦아야지. 시다. 그러고 도망가는 예. 내 동생이죠? 네. 그래서 얼마나 귀여워. 그렇죠? 내 동생처럼 보인다. 예. 그러니까 방울토마토가 꼭내 동생 같아. 굉장히 귀여워. 예. 우리 방울토마토 보면 와, 되게 크다. 막 이런 생각 안 들죠? 와, 귀엽다. 작아서 귀여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치 누구처럼? 내 동생처럼. 얼마나 표현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려는 동생처럼 접시에서 막 미끄러지려는 누가 있어? 방울토마토가 있어. 네, 그래서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를 여기다가 써 넣으면 되겠죠? 방울토마토가 한마디로 내 동생 같다. 그래서 방울토마토는 7살. 네, 이렇게 제목을 지은 것이죠. 아, 막 도망가려는 내 동생. 싫어! 그러고 도망가. 마치 그것처럼 방울토마토도 바구니에서 툭 떨어지려고 해. 예, 미끄러지려고 해. 그걸 얼른 재빨리 잡아서 탁 베어 물죠. 자, 방울토마토를 한 입에 넣고 깨물어 먹으니까 팍 터지더라. 모처럼 새빨간 해님. 그리고 달콤한 이슬처럼. 그죠? 네. 아주 그 감각적인 표현을 시에 잘 녹아 놓은 작품이 되겠어요? 시에서 찾을 수 있는 감각적 표현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탱글탱글, 생글생글, 새빨간 해님, 달콤한 이슬. 예, 그 시에서 찾을 수 있는 감각적 표현이 맞죠? 이 감각적 표현에는 내가 눈으로 본 것, 그 다음에 귀로 들은 것, 그리고 코로 냄새 맡은 것, 그 다음에 입으로 먹어본 것, 이런 표현, 이때에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느낌들을 잘 표현해낸 것이 감각이에요. 그리고 또 있죠? 손으로 만져본 것. 예, 이렇게. 하나의 추상화 같아. 그지? 액자만 딱 있으면 이거 추상화잖아. 그지? 예. 자, 이렇게 나의 감각 기관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생생하게 표현해냈다면 그것을 우리는 감각적 표현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어요. 알맞지 않은 것. 이빨 사이. 요거죠. 야, 여기 3이 여기 들어가서 붙어 있으니까 진짜 추상화 같은데? 예. 이렇게, 요거 전체가 다 추상화야. 이러면서 그림 미술 작품이 하나 딱 떨어지는 거지. 예.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각적 표현을 시에서 찾아 쓰시오. 자, 여기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각적 표현 볼게요. 바구니 가득 담겨 있는 방울토마토들을 수다 떨며 웃고 있는 아이들의 웃음처럼 나타냈대요. 자, 바구니에 방울토마토가 가득 담겨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근데 그거보다 바구니 한가득 재잘재잘 까르륵 방울토마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즉 아이들의 웃음처럼 나타냈다. 아이들의 그 웃고 있는 아이들, 그죠? 웃고 있는 아이들의 소리처럼 나타냈다. 그게 어디예요? 바로 여기죠. 재잘재잘 까르륵 요거죠. 이거 소리잖아.

내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감각을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을 생생하게 표현했어. 어떻게 생생하게 표현했어? 제잘제잘 까르르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했어. 실감나게 표현했어. 바구니 한가득 아이들 웃음소리처럼 있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 웃음소리를 여기다 넣은 거야. 제잘제잘제잘 까르르 이렇게. 그냥 아이들 웃음소리 같아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넣었어요. 진짜로 들리듯이. 그래서 이게 감각적인 표현이죠. 시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제잘 제잘 그리고 더 써야죠. 까르르 이렇게 참 재미나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죠? 자, 시로 쓰고 싶은 경험을 떠올리고 정하기. 자, 여기서부터는요, 이걸 보시면 돼요. 감각적 표현이 이제 뭔지 우리가 알아냈어요. 공부했어요. 자, 이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시로 쓰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계획을 할수 있어요. 내가 시로 쓰고 싶어. 내가 경험한 것을. 그럼 어떤 경험을 떠올릴까? 하고 이제 막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를 정할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아빠와 함께 빵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빵 냄새가 정말 좋았거든. 아, 나그 냄새를 맡으면서 나에게 맛있는 빵을 사주시고 싶으신 그 아빠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었어. 뭐 이러면서 그래. 그때 그 내가 맡았던 빵 냄새를 우리 아빠의 사랑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 아, 나비 오는 날 좋아하는 친구와 우산 함께 쓰고 걸었던 그 기억이 떠오르거든. 내가 이 경험을 네, 이 경험을 시로 한번 나타내 볼래. 이래도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계획을 했다면 이제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표현해 보세요. 일단 겪은 일, 나 정했어. 친구랑 우산 함께 쓰고 걸었던 일로 할 거야. 감각적 표현 내가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안 하고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차르르 차르르 들렸다. 어때? 멋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빗방울 소리가 차르륵 차르륵 하는 소리가 마치 내 두근거리는 마음 같았어. 그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친구였거든. 뭐 이렇게. 네. 자, 이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한번 또 글로 써볼수 있는데 이 차르륵 차르륵 두근두근 전부 다 감각적 표현이 되겠죠? 자, 이때에 시로 우리가 써본다고 했잖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행과 연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행과 연은 뭘까? 일단 행은요, 줄이라는 뜻이에요. 행은 줄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은요, 행들이 모인 거예요. 행의 모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시를 보면은요, 한 줄, 한 줄, 한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행이에요. 1행, 2행, 또세 번째 행까지 있죠? 그리고 한 줄을 뚝 비우고 또 행이 이렇게 또 이어질 수 있죠. 자, 이때에 행들의 모음, 여기 이 부분을 우리는 연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실은 행과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가 있다면 행이 몇 개, 여기에 있는 그 연은 1연과 2연이 되겠죠. 첫 번째 있으면 1연, 두 번째 있으면 2연.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이 연은 몇 개의 행으로 되어 있나요? 하나, 둘, 셋. 세 개의 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표현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한 줄로만 쓰지 말고 행을 바꿔버려요. 네, 다른 행으로 넣어버려요. 이게 바로 행으로 나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시로 표현하는 대상이 바뀔 때에는 연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교재에는 없어요. 교재에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로 만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경험이에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내 경험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감각적 표현을 넣어 볼 거예요. 자, 감각적 표현. 차르르, 차르르. 우산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어떻게? 두근두근 내 마음 같았다.

괜찮죠? 자, 두근두근, 차르륵 차르륵 이런 감각적 표현을 넣었습니다. 감각적 표현을 넣고요. 넣었고요. 처음에는 경험만 넣었어요. 우산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들렸다는 경험을 넣고 이때의 내 마음도 여기다 넣었는데 감각적 표현을 두 가지 정도. 차르륵 차르륵 두근두근. 이게 두 가지 정도 넣은 거죠. 자, 이제 시라고 했으니까 행과 연으로 구분해야 되겠죠?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시가 되는 것이죠. 시에는 행과 연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자, 이 내용을 시로 만들었어요. 차르르, 차르르. 감각적 표현 살아있죠? 여기가 일행이에요. 첫 번째 행이니까. 우산을 두드리는 핏방울처럼. 자, 한 행, 한 행, 행을 만들었어요. 자, 봐요. 차르르, 차르르 우산을 두드리는 쭉한 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으로 나눴다고요. 그런데 여기 한 줄이 온통 다 비어있네. 그죠? 왜 그러느냐? 이게 1연.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2연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로 만들고 나서 보니까 연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의 연으로 된 시예요. 이 1연은 2행으로 되어 있고요. 2연도 2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각적 표현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죠? 차르륵 차르륵. 우산을 두드리는 빗방울처럼 내 옆에 내 마음도 두근두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처음에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던 그 경험을 시로 나타내 볼래 했는데 멋진 시가 하나 짜잔 하고 나타났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다음 대화에서 두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 볼게요. 비 오는 날 좋아하는 친구와 우산을 함께 쓰고 걸었던 기억이 떠올라 아빠와 함께 빵집에 들어갔을 때 맡은 빵 냄새는 아빠의 사랑을 닮았어. 같은 시를 읽고 있다. 시로 쓰고 싶은 경험이나 대상을 떠올리고 있다. 이거 뭐예요? 예, 시로 쓰고 싶은 경험이나 대상을 지금 떠올리면서 어떤 걸 시로 사용, 어떤 것을 시로 표현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쓰시오. 시에서 하나의 줄을 뭐라고 한다? 행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 행들이 모여서 하나의 뭘 만든다? 연을 이룬다. 예. 아까 시의 행과 연 보여줬고요. 시로 쓰고 싶은 경험 가운데에서 경험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낸 것에 기호를 쓰시오. 아까 우리 뭐 빗방울이 우산에 떨어지는 소리를 경험했는데 그 뒤에 그 소리가 내 마음 같아, 두근거린 내 마음 같아 이렇게 자신의 생각도 같이 넣었잖아요. 느낌도 같이 넣었잖아요. 네, 자 생각이나 느낌 나타낸 거 찾아봅시다. 친구와 우산을 함께 쓰고 걸었다. 이거 경험이죠.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차르륵 차르륵 들렸다. 이것도 그냥 경험이에요. 빗방울 소리가 두근거리는 내 마음 같았다. 바로 여기 이 부분이 생각이나 느낌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행과 연을 알맞게 구분하여 써보래요. 차르륵 차르륵 우산을 두드리는 빗방울처럼 내 옆에 내 마음도 두근두근. 어떻게 아까 했었어요? 뭐 이거는 꼭 이렇게 나눠야 된다. 이거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이 정도로 나누면 될것 같아. 이렇게 행과 연으로 만들면 될것 같아. 예,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차르륵 차르륵 우산을 두드리는 빗방울처럼. 일단 여기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줄, 내 옆에 내 마음이 두근거려. 이거는 빗방울과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1연으로 만들고 이 부분은 2연으로 만들면 좋아요. 서로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쵸? 응?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부분은 1연으로 만들고 여긴 2연으로 만드니까 여기를 적당히 잘라서 행으로 나누어 줍니다. 차르륵 차르륵 여기서 나눠줘요. 우산을 두드리는 빗방울처럼. 내 옆에 내 마음도 두근두근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여기서 행으로 나눠요. 나 여기 짧으니까 안 나눌래요. 뭐 그렇게 해도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차르륵 차르륵 우산을 두드리는 빗방울처럼 여기 1연이죠? 내 옆에 내 마음도 두근두근 여기 2연이죠. 1연은

행이 두 줄, 그치? 두 개. 이연은 행이 하나. 이렇게 행이 하나일 수도 있어요. 연이지만, 연도 되고, 행한 개도 되고, 한 줄도 되고. 네. 자, 그 다음 단계, 시를 썼어요. 이렇게 아까처럼 시를 썼어요. 아, 이 앞에처럼 시를 썼어요. 시를 쓰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쳐 쓸수 있게 점검이 필요하죠. 고쳐 쓰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요. 내 경험이 잘 드러났나? 생각이나 느낌 드러났나? 또 감각적 표현을 사용했나? 잘 보고 알맞게 시를 고쳐 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낭송하기가 남아있죠? 큰 소리로 읽어주는 것을 낭송이라고 해요. 낭송할 때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두근, 두근,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어울리는 빠르기와 리듬을 생각해요. 차르르, 차르르, 이렇게 해야지. 차르륵, 차르륵, 이렇게 하면 맛이 안 나지. 예. 그 다음에 시화전도 열수 있어요. 알맞은 시.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둘이 우산을 쓰고, 둘이 이렇게. 차, 누군지 몰라. 얼굴이 잘안 나와. 얼굴이 잘안 나오면 또,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들지. 이렇게 어울리는, 여기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알맞은 그림까지도 그릴 수 있죠? 이게 시와 그림이 있다 해서 시화전이라고 해요. 예. 그런 시와 그림을 만든 작품을 딱 전시해서 시화전을 엽니다. 생각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를 쓸때 글과 그림으로 함께 표현하면 좋은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구일까요? 시를 읽는 사람의 감각적 표현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다. 예, 민석이가 알맞은 말을 했고요. 시를 쓴 다음에 할수 있는 활동, 무엇이 있을까요? 행과 연을 구분하여 표현한다. 자, 여기가 핵심이죠. 시를 쓴 다음에예요. 시를 다 썼어.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내가 혹시 고쳐 쓸수 있는 곳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할수 있죠? 행과 연을 구분하여 표현한다. 시로 쓰고 싶은 경험을 떠올린다.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 점검이죠. 자, 이 부분이 점검하기에 들어갑니다. 자, 항상 글을 쓰고 나면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했죠? 시를 쓰고 싶은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행과 연을 구분해서 표현한 다음에는 시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검해서 고쳐 쓸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자신이 쓴 시에서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요. 이때 생각할 점으로 알맞은 것 볼게요. 내가 시를 최대한 짧게 썼는가? 이거 아니지. 내 경험을 잘 표현했는가를 봐야지. 시를 쓸때 시간이 오래 걸렸는가? 쓰고 싶었던 경험이 잘 드러났는가? 자신의 생각이란 느낌을 잘 표현했는가? 감각적 표현을 사용해서 지루하게 표현했는가?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생생하다고 했으니까. 3, 4. 자신이 쓴 시를 낭송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맞은 것, 몸짓으로 표현하면 좋지요. 시와 어울리는 빠르기와 리듬감을 생각하면서, 예, 다양하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공기문입니다. 다음 중 감각적 표현은 뭘까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카카오로 만든 초콜릿. 아우, 달콤해. 쌉싸름해. 힌트 됐나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이제 벌써 AI의 다음 주자로서 양자 기술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기술을 하루하루 따라가기도 힘든데 나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까?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열려 있습니다. 여러 오픈된 마인드로 다양한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은미입니다. 여러분, 양자 컴퓨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상당히 핫한 키워드 중 하나인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AI도 따라가기 벅찹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AI의 다음 주자로서 양자 기술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기술을 하루하루 따라가기도 힘든데 나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 기술, 그 중에서도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사 중에서 명확하게 양자 컴퓨터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기사를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구글이 본인들의 첫 번째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면서 그 당시에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리는 어떤 계산을 본인들의 양자 컴퓨터로 3분 만에 풀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1년 뒤에 중국에서는 또 25억 년 걸리는 어떤 계산을 본인들의 독자적인 양자 컴퓨터로 또한 3분 만에 풀었다 그랬고요. 또 2024년 말에는 구글이 두 번째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면서 14년, 여러분 자라는 단위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이 자라는 단위는 조 곱하기 조입니다. 0이 24개가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면 14년이란 얘기는 10의 25승, 그러니까 0이 25개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또 본인들의 양자 컴퓨터로 5분 만에 풀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이 5, 6년 동안에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걸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양자 컴퓨터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능을 보여주는 걸까요?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의 상당히 재밌는 성질인 중첩 그리고 얽힘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계산을 하는 컴퓨터입니다. 양자 중첩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정보의 기본 단위는 비트죠. 그리고 비트는 0 또는 1 두 가지 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 양자 비트 줄여서 Q비트는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가 가능한데요. 이걸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얽힘이라는 재밌는 상태도 활용을 하는데요. 이 얽힘은 여러 개의 큐비트가 있을 때 이 큐비트들의 값이 모두 얽혀 있는 예를 들어 하나가 0이면 다 0, 하나가 1이면 다 1 이렇게 같이 값이 얽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양자 컴퓨터가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양자 중첩 같은 경우는 여러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기존의 컴퓨터가 예를 들어 비트가 3개 있다라고 하면 이 3개의 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00, 001, 010 해서 쭉 111까지 8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의 컴퓨터는 이 8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에 하나씩 계산을 합니다. 000 대입해서 계산하고 001 대입해서 계산하고 이렇게 8번 계산을 해서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중첩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세 개의 큐비트가 있다고 했을 때 큐비트 하나하나를 다 중첩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도 0이면서 1, 두 번째도 0이면서 1, 세 번째도 0이면서 1.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모두가 중첩인 상태에 아까 말했던 8가지 경우의 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즉, 이 모두가 중첩인 상태를 계산을 하면 우리가 8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계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얽힘을 사용하면 기존의 컴퓨터로 여러 번에 걸쳐서 계산해야 됐던 문제를 한 번에 묶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5개의 비트가 있는데 제가 다 0으로 초기화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개의 비트를 다 1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바꿔주면 되겠죠. 1로 바꾸고 1로 바꾸고 1로 바꾸고 1, 1. 5번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 5개의 큐비트를 다 얽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 양자 얽힘 상태로 만들어주면 하나가 0이면 다 0, 하나가 1이면 다 1이라면 제가 한 번 신호를 줘서 하나를 0에서 1로 바꾸면 그 순간 5개 큐비트가 동시에 0에서 1로 바뀌게 됩니다. 즉, 원래 컴퓨터로 5번의 신호가 필요했던 어떤 태스크가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첩을 이용해서 여러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탐색하고 얽힘을 이용해서 어떤 여러 번 거쳐야 되는 계산을 한 번에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하면 양자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컴퓨터를 생각을 할 때 CPU 칩 하나 딱 들고 와서 이게 컴퓨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요즘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을 하면 어떤 네모난 상자가 있어서 그 안에 이제 어떤 보드가 있죠. 마더보드라고 불리는 보드가 있고 그 안에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요즘은 GPU도 있고 이런 모든 칩들이 다 연결이 잘 되어 있고 더불어서 OS 깔려 있고 각종 보안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여러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까지 장착된 그 상자를 보통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사실 컴퓨터에서는 CPU가 개발됐던 시기부터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올 때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하나 개발이 진행이 되었다면 양자 컴퓨터 분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직 양자 컴퓨터가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이유는 나중에 어떤 양자 컴퓨터가 주류가 되더라도 이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모든 시스템들의 작동 원리는 결국 중첩, 얽힘, 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핵심만 잘 가지고 가면 바로 응용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직 개발 초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모든 계산을 잘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계산은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양자 컴퓨터를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까? 양자 컴퓨터의 응용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양자 컴퓨터도 아주 잘 푸는 문제로 최적화 문제, 그리고 뭐 신소재 시뮬레이션 혹은 화학 반응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최적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조건이 있을 때 어떤 조건을 어떻게 조합하면 최상의 결과를 주는가라는 문제죠. 예를 들어 저라는 사람이 있을 때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가장 편할까요? 당연히 누워있는 거겠죠. 그래서 누워있는 상태가 가장 에너지가 낮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누워있고 싶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런 최적화 문제를 에너지 문제로 변환해서 상당히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활용을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보안 분야가 있습니다. 이 능력을 잘 활용하면 예를 들어 몇몇 암호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인수 분해를 양자 컴퓨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소인수 분해 기반의 암호 체계는 무력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암호를 만든다거나 양자 컴퓨터도 못 푸는 문제로 암호를 만드는 등 다양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크게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중첩, 얽힘, 이 두 가지 이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는 것. 이것은 정해져 있지만 양자 컴퓨터가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될지,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양자 역학이라는 학문이 지금 양자 컴퓨터라는 새로운 기술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양자 역학을 활용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에 양자 역학이 녹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레이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레이저 정말 자주 보시죠?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도 우리가 요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고, 또 산업용 레이저 혹은 요즘 병원에서 의료용 레이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저 생각해보면 상당히 재밌는 빛입니다. 저희가 이런 방에서 주로 보는 형광등이나 전구는 빛의 여러 색깔이 섞여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섞여 있죠. 그리고 빛이 퍼지죠. 기본적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레이저는 보통 하나의 색깔만 가지고 있습니다. 빨강이면 빨강, 초록이면 초록. 그리고 모든 빛이 한 방향으로 직진을 하죠. 이런 재미있는 빛을 어떻게 만들까요?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 레이저를 만드는 원리는 저희가 빛이 양자 역학에서는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 빛의 입자, 광자가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광자 하나는 고유의 색깔과 그리고 이 광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있겠죠. 레이저는 이 광자를 소위 카피 앤 페이스트, 복사해서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광자를 복제를 해서 세계 어디든 여행을 하면 GPS를 이용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GPS도 사실은 양자 역학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제 핸드폰이 제 위치를 파악하는 원리는 하늘에 수많은 GPS 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성이 빛을 쏘고 있어요. 저도 운전하고 오면서 오늘 GPS 썼는데요. 즉, 이미 정말 파급력 있는 여러 기술들이 양자역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양자역학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큰 가능성을 우리에게 줄지를 조금 엿볼 수 있겠죠. 지금 양자 컴퓨터는 1940년대 컴퓨터랑 많이 비교를 합니다. 초기의 컴퓨터, 뭐 예를 들어 애니악 같은 컴퓨터를 혹시 사진을 보신다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컴퓨터가 방 하나만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처음 개발할 때는 2 더하기 3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비판을 받았겠죠. 저렇게 저 전기만 많이 먹는 저 기계에 심지어 많이 틀린다는데 저거 왜 만드나? 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컴퓨터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다른 분야의 혁신이죠. 반도체라는 분야랑 만나면서 컴퓨터의 모양이 획기적으로 바뀌었고 지금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저희 요즘 한 사람이 컴퓨터 두세 대씩은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양자 컴퓨터도 지금 상당히 초기에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양자 역학을 이용한 다양한 기술을 봤을 때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핵심, 중첩, 얽힘 같은 핵심만 잘 가지고 있고 여러 오픈된 마인드로 다양한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0: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혹은 어떤 핵심 가치를 잘 붙들고 그 외에는 오픈된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신다면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입학하기 한 달 전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하루도 안 빼고 일했어요.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유를 돌립니다. 당장에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성실함으로 표현되지는 않아요. 성실이 성실로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그 성실함의 경력이 필요하다. 약간의 방향성이 흐트러지더라도 절대 다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약간씩 비뚤비뚤 이렇게 나가도 굉장히 길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일자예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 업의 호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싸이라는 인물, 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존 인물,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또한 추억도 떠올려보고 그런 기억을 회상해보니까 좀 더 몰입이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싸이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얼굴만 보고 있어도 참 미소가 지어지는 이 웃음이 나오는 그리고 참 이런 긍정 에너지가 있는 신나는 에너지가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오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과거 완료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다를 주제로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유용한 팁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장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더 넓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원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First album. After Psy left Berkeley,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There, he worked hard to record songs. In 2001, he released his first album. It is called Psy

0: from the Psycho World. The album's first single was Bird. Psy made a video for this song. Fans were very excited by the crazy dance moves and clothing they saw in the video. The song quickly became a hit.
1: 싸이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소제목은 First Album으로 시작하네요. 싸이의 첫 번째 앨범입니다. After Psy left Berkeley, he moved back to South Korea라고 되어 있습니다. After Psy, after이라는 것은 뭐뭐 한 후에 싸이가 left Berkeley. Left는 원형이 뭐죠? 바로 leave입니다. 그래서 leave라는 것은 떠나다라는 것이 되겠죠. 또 다른 의미로 뭐뭐를 남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싸이가 Berkeley 대학교를 떠난 후에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그래서 떠나다, Berkeley 대학교를 떠난 후에 중간에 중퇴를 했다고 지난 강의에서, 예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정말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을 느끼지만 제가 최대한 한번 쉽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이 두 문장 한번 볼까요?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났죠? 싸이가 버클리를 떠났다. 1번. 두 번째요.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싸이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라는 거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1번 문장을 한 후에 2번 문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서를 알 수 있냐면 한 가지 단어, 한 단어 때문이죠. 그게 바로 저기 앞에 있는 after이라는 단어입니다. 싸이가 버클리를 떠난 후에, 싸이는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이렇게 뭐뭐 한 후에 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대학교를 떠난 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돌아온 게 그 다음에 일어났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우리말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말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말도 뭐뭐한 후에. 제가 은연중에 이미 우리말로 다 말씀을 드렸죠. 버클리를 떠난 후에, 뭐뭐하고 난 다음에, 후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돌아왔다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표현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영어는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un Reading Grammar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아, 여기에 제목을 제가 공개해 두었습니다. 과거 완료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릴 것은 바로 과거 완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두 개가 있으면 그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딱 일어날 수도 있긴 있겠죠. 당연히 있긴 있겠죠. 그러나 보통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전에 아 오후 3시에는 무엇을 했는데 오후 5시에는 무언가를 했다. 이렇게 시간의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이 총 두 가지가 있다. 물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자유롭게 이렇게 한번 쭉 들어보시고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일상에서 영어 쓰기를 하거나 말하기를 하거나 혹은 글을 접할 때도 아 이게 이거구나 한번 알아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볼까요? 일단 예문, 예시문을 우리말로 먼저 써보았습니다. 탐은 숙제를 했다. 두 번째, 탐은 밖에 나가서 놀았다.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죠. 숙제를 하면서 밖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먼저 숙제를 하면서 나가야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숙제를 했다. 혹은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놀았다. 이 두 개가 순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숙제를 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놀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반대로 밖에 나가서 놀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일단은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할 거를 하고 나가서 놀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순서를 잡아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을 1번 문장, 먼저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것, 탐은 밖에 나가서 놀았다. 이게 2번 문장, 즉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싸이 글에 나왔던 것처럼 after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제가 쓸 수가 있습니다. After Tom finished all his homework. 탐이 그의 모든 숙제를 끝낸 후에 저기 제일 앞에 after이라는 표현을 딱 적어줌으로써 뭐뭐한 후에 바로 딱 직설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뭐뭐 하고 난 다음에 He went out to play. 그는 나가서 놀았다. 그는 놀려고 나갔다. 나가서 놀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빨간색 시제를 보면은 둘 다 과거형이죠. 끝냈다. 그리고 아래에는 나갔다. 라는 이 두 개인데 이 두 개의 시제만 보면은 사실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after이라는 것을 Tom finished all his homework. 바로 앞에 딱 적어줌으로써 아, 이것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그릴런 사람이 바로 알아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런데요, 오늘 두 번째 방법, 조금 더 영어 공부과에서 많이 쓰기도 하죠. 위에 것도 많이 쓰지만 이 아래의 것도 정말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시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습자들, 저도 과거에 우리나라 학습자, 지금도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요. 매일매일 배우면서겠죠. 어쨌든 이 아래의 방법도 참 알아놓으면 쓸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로도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놓을 가치가 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Tom had finished all his homework and he went out to play. 자, 여기 보면 두드러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에 있었던 첫 번째 표현에서는 finished, went라고 둘다 과거형을 썼는데, 아래에는 좀 다르죠. 아래에는 had finished all his homework and he went out to play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있는 had finished가 뭐냐면, 형태로 보자면은 had plus 우리 동사의 3단 변화 중에 PP 형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 그 had plus PP로 되어 있는데, 이 시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뒤에 있는 이 과거 시제보다 먼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시제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Tom had finished all his homework라는 것은, 아, 여기 있는 이 had finished는 무엇보다 먼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냐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he went out to play. 여기 있는 went보다 먼저 일어난 게 바로 had finished라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이 과거 완료, 즉 had finished라는 이 시제, 이 모양이라는 것이죠. 아, 요거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Tom had finished all his homework. 이 문장이 이 뒤에 있는 and he went out to play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를 after를 쓰지 않고 단지 저기 있는 had finished만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즉 글 읽는 사람에게 충분히 전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우리말로 의미를 파악하자면, 탐은 그의 모든 숙제를 끝냈다. 그리고 나서, 우리말로 하면 똑같이 들립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그는 밖에 놀기 위해 나갔다. 즉 밖에 나가서 놀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문장은, 아, 바로 뒤에 나오는 단지 과거 시제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이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 완료 시제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제 이름은 과거 완료라고 부르고요. 형태는 had plus pp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딱히 해석할 만한 적합한 말이 없습니다. 과거 완료만을 위해서 만든 우리말은 없으니까요. 영어에만 존재하는 그 시제인데, 일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 두 가지라면 그 중에 빨리 일어난 것은 과거 완료로 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흔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은 after, 뭐뭐한 후에라는 것을 그대로 써주는 이런 방식도 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인은 버클리를 떠났다. 그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라는 이런 문장이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fter Cy left Berkeley, he moved back to South Korea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둘다 과거 시제가 쓰여 있죠. 위에 보니까 left가 있고요. 아래에 보니까 moved라는 둘다 과거 시제가 있는데, 이렇게 과거 시제가 두 개가 쓰여 있으면은 동시에 일어났다기보다는, 아, 버클리 대학교를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after를 써주면 훨씬 더 독자가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은 어떻게 이제 쓰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4번. Cy had left Berkeley. 아, 그러면 had left를 딱 보시고, 아, 이게 뒤에 있는 과거 시제보다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had left를 쓰는구나.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형태, 이 시제를 채택했구나, 선택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Cy had left Berkeley and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위에 있는 게 먼저 일어났고 아래에 있는 게그 다음에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보내주는 신호가 바로 과거 완료와 과거 시제, 이렇게 순서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 이제 과거 완료가 뭔지 우리 친구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볼까요? There, 거기에서 he worked hard. 그는 거기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To record songs. Record라는 것은 바로 녹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record가 이제 방금 제가 녹음하다라는 의미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녹음하다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일 때는 record라고 하고요. 만약에 명사일 때는 record가 됩니다. 기록이 되겠죠. record. 그래서 이렇게 같은 철자 RECORD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어떻냐면, 이 품사에 따라서 동사일 때 명사일 때 발음이 다릅니다. 동사일 때는 record 뒤에 강세가 가고요. 그리고 명사일 때는 앞에 record라는 발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

0: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It is called Psy from the Psycho World가 되겠죠. 그것은 Psy from the Psycho World라고 불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방금 Psy에 대한 이 첫 번째 앨범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부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First album. After Psy left Berkeley,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There, he worked hard to record songs. In 2001, he released his first album. It is called Psy from the Psycho Worl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The album's first single was Bird. 그 앨범의 첫 번째 single, first single, single이라는 것은 single 앨범을 뜻합니다. single 앨범이라는 것은 노래가 한 곡 들어가 있거나 그 한 곡의 노래를 도와주는 노래가 한두 곡 더 들어가 있는 그 single 앨범, 즉 노래 하나만을 위해서 만든 앨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Bird, 우리말로는 새입니다. 이 노래가 정말 유명했죠. Psy made a video for this song. Psy는 이 노래를 위해서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즉 뮤직비디오가 되겠습니다. Fans were very excited by the crazy dance moves and clothing they saw in the video가 되겠네요. 팬들은 were very excited. 유후! 너무나 신났습니다. 어떤 거, 무엇에 의해서 신났냐면 그 무엇에 의해서 있었냐면 바로 그 뮤직비디오 안에 있었던 by the crazy dance moves, 아주 미친 듯한 아주 이런 화려한 아주 이 일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아주 재밌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주 신나는 미친 듯한 그런 댄스 움직임들 그리고 and clothing, 옷들에 의해서 매우 신났습니다. 근데 어떤 옷이냐면 they saw in the video, 그들이 그 비디오, 뮤직비디오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옷들이 되겠죠. The song quickly became a hit. 그리고 그 노래는 이런 매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르게 became 되었겠죠. 어떻게 되었냐면 a hit. hit이라는 것은 바로 흥행, 성공, 인기가 되겠죠. 그래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 album's first single was Bird. Psy made a video for this song. Fans were very excited by the crazy dance moves and clothing they saw in the video. The song quickly became a hit.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Leave. Leave. After Psy left Berkeley, he moved back to South Korea. Record. Record. There, he worked hard to record songs. Release. Release. In 2001, he released his first album. Single. Single. The album's first single was Bird. Hit. Hit. The song quickly became a hit.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어 학습법 그 첫 번째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하기와 쓰기 그리고 독해와 문법을 한번 이렇게 땡땡땡 라운드 1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사실 많은 학생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독해와 문법, 즉 무언가를 읽고 분석하고 그리고 문법 규칙을 알고 또한 여기에서도 어휘도 있을 수 있겠죠. 단어도 많이 외우고요. 이런 과정들은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조금은 생각해야 될 부분, 즉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단지 접하는 게 아니라 독해와 문법, 어휘 이런 것들은 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문법, 주어진 글, 주어진 단어들을 우리가 흡수하고 소화하는 그 과정인데 이제는 반대로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끄집어내어보는 그 연습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영어는 우리말과 동일하게 언어이기 때문이죠. 사용하면서 어떨 때는 틀려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어려움도 있죠. 아,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말이 막힐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찾아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또 오류를

범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더아 내가 과거에 아 그런 표현이 있었지 아 이런 문장을 이렇게 말하더라 이런 것들 즉 학습한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여러 오류와 함께 그 언어를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고 조금 더 유창성 아 이렇게 조금 더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용하는 것 접하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로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말하기와 쓰기도 꼭좀 챙겨서 하자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은 허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개념을 타고 만점에 도착! 사랑하는 전국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전문가 이상윤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다양한 환경과 삶의 모습, 대단한 마무리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수행평가 미리 보기, 문해력 쑥쑥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 다뤄봤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다뤄보았고요. 오늘은 15번부터 25번 문제 다뤄줄 거고요. 그리고 수행평가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과연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낼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문해력 쑥쑥 코너를 통해서 우리 어떻게 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는 어떤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지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집중해 주시면서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15번, 16번 문제입니다. 세트 문항, 세트 문제고요. 이 지도를 보고 두 문제를 풀면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지도고요. 기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딥니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입니다. 니은은 어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입니다. 물론 속초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디귿, 디귿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리을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입니다. 물론 광양시인지 아닌지 이름을 몰라도 문제 푸는 데 큰 지장은 없어요.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역도시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기역이 서울특별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죠. 1번, 우리나라의 수도이다. 그렇다면 맞는 말이 되고요. 2번, 교통시설이 발달하였다. 우리나라 수도, 주요 도시잖아요. 도시에는 뭐? 교통시설이 다양하다. 교통시설이 발달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3번,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다. 중심이 되는 곳이다. 그렇죠. 맞는 말이 됩니다. 4번, 물고기나 김 등을 기르는 양식장이 많다. 일단, 물고기나 김 등을 기르는 양식장. 바닷가 주변이어야 되잖아요. 서울특별시 바닷가 주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아, 4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5번, 회사,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모여있다. 그렇죠. 많이 모여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알맞지 않는 것은 4번이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제가 서울특별시 들어는 맞는데 여기가 서울특별시인지 몰랐어요 하는 친구들도 이 문제는 그래도 쉽게 풀었을 거예요. 왜냐? 물고기나 김 등을 기르는 양식장, 아까 말했듯이 바닷가 쪽에 붙어 있어야지 이런 양식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도상으로 봤을 때 바닷가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라고 쉽게 체크할 수 있었을 거고요. 이런 주요 도시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활동, 이 사람들의 생활을 즐겁고 편리하게 해주는 활동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4번은 어떻다?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얻는 활동이잖아요. 이런 관련된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보았고요.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도시를 위 지도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곳은 남해가 펼쳐져 있어 라고 되어 있고, 관광지가 많고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아주 풍부하단다. 그리고 공장이 모여있는 산업단지도 있어 라고 되어 있죠. 여기 힌트가 다 숨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힌트, 남해가 펼쳐져 있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남해와 가까이 있는 곳, 남해가 펼쳐져 있는 곳과 관련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여기 남해 보이죠? 아, 정답 리을이겠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공장이 모여있다. 우리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광양시에 뭐 철을 만드는 공장 이야기 했었잖아요. 아, 그 공장 이야기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힌트를 통해서 정답은 무엇이다? 리을이다 라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 리을 이렇게 써보았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입니다.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료 해석부터 꼼꼼하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인구 약 5,127만 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시 인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 인구는 약 4,715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꽉 채우고 있는, 가득 채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도시 인구잖아요. 아, 그만큼 우리나라는 어떻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람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결국 이 자료에서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우리나라 사람 수의 대부분은 어디에? 도시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1번, 면적이 넓은 지역일수록 인구가 많다.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2번, 도시에 사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자료만으로 도시에 사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은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3번,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모여 살고 있다. 그렇죠. 지금 대부분의 인구가 어떻습니까? 도시에 모여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자료 통해서 우리 해석해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고요. 3번이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임업을 한다.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 될수 없고요. 5번입니다.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생활하는 지역에 모여 산다.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생활하는 지역에 모여 산다. 마찬가지 이 자료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고요. 우리 친구들, 이 문제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이거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예전에 대전광역시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 잠깐 봤었잖아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임업 같은 일이 아니라 뭐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사람들의 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활동들, 그런 일들을 한다 이야기했었잖아요.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활동. 예를 들면 어떤 것들? 뭐 물건을 배달해 준다든지, 혹은 공연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것들?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료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뭐다?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활동입니다. 주로 그런 일들을 하는구나. 반면에 임업은 무엇이냐?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얻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4번, 물론 당연히 자료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문제 풀때 무엇까지 함께 생각하자. 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활동. 그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구나.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이고요. 글을 통해 알수 있는 도시의 특징, 도시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뭐 제조업, 물건을 사고 파는 뭐 상업, 개인이나 기업의 자금, 돈과 관련된 것들 관리하는 금융업들이 발달했습니다. 뭐 다양하게 발달해 있군요. 또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관광 산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산업 저런 산업 골고루 다양하게 발달해 있다. 어디에서는? 도시에서는. 1번. 도시에는 공공기관이 많다. 물론 많은 경우가 많죠. 공공기관 많습니다. 하지만 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고를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도시 사람들은 주로 농업을 한다. 뭐, 주로 농업을 한다? 여기서도 우리 알수 없습니다. 오히려 도시 사람들은 뭐, 제조업, 상업, 금융업, 관광산업, 요런 일들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도시에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다. 이 자료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죠. 도시에는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있다. 그렇죠. 뭐, 제조업, 상업, 금융업, 관광산업. 다양하게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정답 4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5번. 도시 사람들은 다양한 취미생활? 취미생활 관련된 내용 없죠? 그래서 4번으로 고르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1번을 정답으로 체크한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 이렇게 풀리지 않았을까요? 도시의 특징? 그래, 뭐. 도시의 특징 쉽지? 1번, 공공기관 많다. 그렇죠. 많지? 1번, 넘어가. 2번, 3번, 4번, 5번 안 보고 제시문 보지 않고 1번만 찍고 넘어갔다. 그러면은 틀렸겠죠. 이 문제에서는요. 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물론 도시에는 공공기관이 많죠. 하지만 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은 도시에는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있다가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을 수 있지, 만점을 받을 수 있지.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면은 아깝죠. 내가 잘 알고 있는데 틀리면은 이것만큼 아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를 잘 읽어 봐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라고 합니다. 주연, 도시에는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영화관, 박물관, 공연장 등의 무엇이 많습니다. 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 영화관, 박물관, 공연장,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문화 시설이 되겠죠? 문화 시설이라고 써주겠습니다. 문화 시설. 도시에는 이런 문화 시설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풀수 있었던 문제고요. 문화 시설, 영화관, 박물관, 공연장, 뭐 스포츠 시설 같은 것들도 뭐 포함될 수도 있겠죠.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영화관, 박물관, 공연장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문화 시설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라고 하네요. 도시 사람들은 이동할 때 편리한 무엇을 많이 이용해? 이동할 때 편리하다. 핵심 키워드 나왔죠? 이 친구가 말합니다. 맞아. 기차, 버스, 배, 비행기 등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군요. 그렇다면 도시 사람들은 이동할 때 편리한 무엇을 많이 이용합니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한다. 대자로 시작하는 말 네 글자인데 그렇죠. 바로 대중교통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대중교통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뭐 편리한 뭐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해 뭐 교통을 이용해 라고 썼다면 이 부분을 잘 봤었어야 돼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다. 대중교통이다. 정리를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정답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알맞은 것을 골라보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지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봤던 지도긴 한데 지도 속에 지금 뭐 경부선, 호남선, 경전선, 전라선, 강릉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들이 무엇이냐? 바로 고속철도 노선도구나. 고속철도 노선도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도시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경부고속철도는 목포역까지 운행한다. 경부고속철도, 고속철도 중에서도요. 경부선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우리 지도상에서는 뭐 광명쯤부터 해서 어디? 부산까지 이렇게 되어 있군요. 목포역까지 운행한다. 빨간 선을 봤을 때 목포역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호남고속철도 부산역까지 운행한다. 호남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어디까지 쭉쭉쭉 하면 목포까지인데 부산역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이 발달했다. 그렇죠. 지금 보면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이 발달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요.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이 비슷한 곳에서만 고속철도가 운행한다. 예? 운행된다. 맞는 말입니까? 뭐 자연환경과 관련된 내용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는 무엇이다? 4번으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뭐 지도 자체가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 어떻게? 이 지도를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선택지와 비교해가면서 풀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21번 문제였고요. 2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묻고 있습니다. 도시의 생활 모습과 거리가 먼 것. 1번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한다. 대중교통. 지하철을 타고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 지하철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겠죠. 염전에서 소금을 채취한다. 우리 친구들 염전이 무엇입니까? 바닷가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얻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도시의 생활 모습과 거리가 멀겠죠. 정답은 2번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병원 진료받는다? 그렇죠. 뭐 편의시설 많고요. 뭐 병원 같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도시에. 주말에 가까운 영화관, 문화시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 필요한 물건 산다? 편의시설 많고요.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정할 수가 있었던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2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도시에 살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좋다고 했죠? 그렇죠. 뭐 문화생활 즐기기 좋고요. 편의시설도 많고요. 뭐 교통도 잘 발달되어 있고 이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1번 편의시설이 많다. 그렇죠. 편의시설이 많아서 생활에 편리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답을 바로 구할 수가 있네요. 2번 김과 미역을 양식하는 양식장. 우리 친구들 양식장 하면은 무엇을 떠올리면 될까요? 그렇죠. 바다가 있는 지역. 산을 이용해 목장을 많이 만들 수 있다. 양과 같은 그런 짐승들을 가두어 놓고 기르는 목장. 이것은 무엇을 떠올려라? 산이 많은 지역. 산비탈 반농사. 산란에 산이 많은 지역. 산이 있는 지역. 5번
풍력 발전기가 많아 전기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주로 산과 같은 지역의 풍력 발전기가 보이겠죠. 정답.

일본으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집중력이 이제 떨어질 때가 돼서 하는 말은 아니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단한 마무리 문제를 풀 정도면은 우리가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어봤고요. 개념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잘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풀이를 하면서 선생님이 약간 찝찝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5번 선택지를 보면 폭력 발전기 있죠. 뭐 물론 당연히 산이 있는 지역, 산이 많은 지역에 폭력 발전기가 많습니다. 왜냐? 바람이 많이 부니까 뱅글뱅글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잘 생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간혹, 정말 아주 간혹 가다가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폭력 발전기가 뭐 산에만 많은 것이 아니다. 바람만 많이 분다면 바닷가에도 이렇게 폭력 발전기를 볼수 있다. 바다가 있는 지역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에? 왜냐고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주로 설치되는 것이 폭력 발전기이기 때문에 산이 아니더라도 바닷가에도 보면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폭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 산이 있다고 해서 풍력 발전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는 어떻게 한 단계 더 심화돼서 어떻게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산이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선택지에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나 혹은 다른 출제자가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닷가에서 주로 볼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산에서 볼수 있는 건데 뭘 바닷가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 핵심은 무엇이다? 바다라도 바람이 많이 분다면 풍력 발전기 충분히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처럼 주로 산에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방금 말한 것은 무엇이다? 조금 약간 예외적으로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고 싶다거나 혹은 문제를 조금 꼬아서 여러분들을 꼭 틀리게 해야겠어.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함정을 팔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개념을 잘 쌓아왔으니 약간 어려운 형태로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닷가에서도 풍력 발전기를 볼수 있다. 이렇게 이것도 맞는 말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실력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콕콕 집어준다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 친구들 만점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좋아요. 23번 문제 쉽게 풀수 있었고요. 24번입니다. 도시생활 문제점 나왔습니다. 알맞지 않은 거 묻고 있고요. 환경오염 문제점, 교통혼잡 문제점, 주차공간 부족 문제점,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는 거는 도시생활에 좋은 점이 되겠죠. 정답 4번으로 고를 수 있고요. 쓰레기 처리 문제 문제점 맞습니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제 25번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묻고 있고요.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람길 숲 알고 있으면 문제 풀때 좋다 했었죠. 바람길 숲을 통해서 어떻게 대기 오염 줄일 수 있고요. 환경 오염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생활 쓰레기를 줄이면서 자연을 생각합시다. 이렇게 캠페인 활동할 수 있고요. 뭐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면서 어떻게 도시의 문제점, 뭐 환경 오염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 보았고요. 지금부터는 무엇을? 빠밤! 바로바로 수행평가 미리 보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수행평가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낼수 있을까? 중요한 점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도시의 특징 있죠? 도시는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번 단원에서는 주로 이제 도시의 특징, 도시 생활의 좋은 점, 문제점을 묻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도시에 대한 특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역할극으로 나타내 보자라고 이제 출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들 도시의 특징을 잘 알고 있습니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도시의 특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역할극이다 보니 이 모든 활동을 많이 합니다. 꿀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모든 활동 하잖아요. 뭐 수행 평가나 이런 거할때 선생님들이 관찰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끼리 어떻게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대화 타협을 통해서 잘 해결해 가는지, 혹은 서로 협동심을 가지고 협력하여서 각자 역할을 맡아서 주어진 과제를 잘 해결하는지 그 과정을 유심히 관찰하십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모든 분들끼리 뭔가 협동이 되지 않고요, 서로 의견 다툼이 있고 해결이 되지 않고 서로 막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면은 그런 부분에서 태도 점수나 이런 부분에서 감점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모든 분들끼리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모듈별로 발표하면서 알게 된 점, 느끼는 점, 이런 거 써보는 내용들도 문제에 나올 수 있다.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다? 도시의 특징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이런 모든 활동을 할 때는 서로 협력하여서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무엇을? 빠밤! 문해력 쑥쑥 코너입니다. 우리 친구들, 긴 글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다양한 환경의 이용과 개발에 따른 변화입니다. 도시에 사는 민수는 사회 시간에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도시, 다양한 핵심 키워드 있죠? 그래서 민수는 가족들과 스키 여행을 가기로 한 스키장 주변의 환경이 궁금해졌습니다. 스키장이라는 키워드들이 등장했으면 자연환경 무엇을 떠올리자? 산을 떠올려 보자. 이어서 먼저 여행 갈 지역 누리집 방문해서 그곳의 무엇과 사람들이 만든 환경인 무엇을 사진으로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힌트 나왔죠? 어디? 사람들이 만든 환경. 무엇입니까? 인문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무엇? 인문 환경. 반면에 인문 환경 말고 자연 그대로의 것은 자연 환경. 둘이 세트로 같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곳의 자연 환경과 사람들이 만든 환경인 인문 환경을 사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보이죠? 산지가 많은 이 지역에서는 울창한 숲, 산봉우리 등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환경인 목장, 풍력 발전기 등의 니은도 볼수 있다. 목장이나 풍력 발전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목장, 풍력 발전기 등의 인문 환경도 볼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좋아요. 이어진 다음 내용. 예전에는 작은 마을이었다고 하네요. 스키장에 들어선 이후에는 어떻게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아졌겠죠. 그리고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여행을 떠난 민순의 가족은 당연히 스키장이 생기고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식당, 맛집들, 숙박시설 이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뭐 자연스럽게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이때 어떻게 민순의 가족은 아빠가 어릴 때 살았던 바닷가 지역 나왔다. 바닷가 지역 하면 떠올리는 거뭐 어떤 것들 있습니까? 고기, 어업, 고기를 잡는 어업 같은 것들. 예전에는 그래서 고기를 잡거나 양식업, 어떻게 고기나 김, 미역 같은 것들을 쉽게 말해서 가둬놓고 기른다 이야기를 했었죠. 주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관광단지가 생기면서 숙박시설 상점 주민들이 많아졌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주민들이 많아졌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디지털 영상지도 기억나나요? 우리 4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것,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 지역 환경을 살펴보니 바다 등의 기억 아까 무엇일 것 같다 추측했죠? 자연 환경이 아닐까 이야기했었죠? 바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연 환경의 대표적인 예가 되죠. 더불어 도로, 방파제, 항구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니은 무엇이다? 인문 환경이 발달한 것을 볼수 있었다. 이렇게 읽어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핵심이 결국 무엇입니까?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일단은 빈칸을 통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 지역의 모습이 개발되면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산이 많은 지역, 바다가 있는 지역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좋아요.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묻고 있고요. 이또 친절한 상윤쌤 아닙니까? 또 기억이 들어간 이 문장을 따왔습니다. 기억 무엇

시였죠? 아, 바다 등의 자연환경. 그리고 그곳의 기억, 사람들이 만든 환경, 니은. 기억은 아까 우리 무엇이라고 했다? 자연 환경이다. 이야기를 했었죠? 자연환경의 특징이 무엇인지 지금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연환경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대답해야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자연에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 있는 그대로의 것이 자연 환경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니은에 대한 설명. 니은 무엇이었죠? 인문 환경이었죠? 알맞은 거 묻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만 볼수 있다. 아니죠. 도시가 아닌 곳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농촌 지역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논과 밭도 인문 환경의 예니까 도시에서만 볼수 있다. 아니죠. 자연 그대로의 환경이다. 자연 그대로의 환경 아니죠. 인문 환경은 무엇입니까? 사람인들이 만든 것입니다. 섬 하천과 같은 환경이다. 이것은 자연 환경에 대한 설명. 날씨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날씨에 영향을 주는 것, 뭐, 눈, 비, 바람 같은 것들인데 그것은 자연환경에 대한 설명이 되죠. 농가, 밭, 과수원 등, 그렇죠.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혹은 과일을 재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정답 5번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 물론 4번 헷갈릴 수도 있어요. 뭐, 인문환경이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야 되고요. 논과 밭, 과수원은 인문환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출제자가 어떤 의도였냐? 날씨에 영향을 주는 뭐 눈, 비, 바람 같은 것들을 묻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가까운 정답 5번이 바로 답이 되는 것이죠. 3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에서 산이 있는 지역, 개발, 긍정적 영향, 알맞은 것을 묻고 있죠.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산에서 스키 타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두 지역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까닭은 결국 무엇입니까? 산인 것 같고요, 바다인 것 같습니다. 자연 환경이 서로 어떻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산, 바다, 자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 도착 만점망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이 시설은 무엇인지 도착 만점망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문제 풀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은 북2에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미리 문제 풀어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안녕.

사실 뭐 일방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과 저의 얼굴이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한단 말이죠. 예. 면담 같은 느낌. 자, 지금까지 우리는 면담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면담이 다라고 했죠? 면담 준비만 잘하면 면담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무리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에 복습도 한번 해보면서. 이제 면담의 끝, 면담의 끝까지 오늘 가보겠습니다. 바로 면담 보고서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출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요, 반성을 할줄 알아야 돼요. 반성은 좀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고요. 반성은 되돌아본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한것잘 했을까? 혹시 실수한 건 없었나? 좀 아쉬운 점은 없나? 하고 되돌아보는 걸 우린 반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찰도 해야 돼요. 성찰은 뭐냐면 본다는 얘기예요. 네, 살펴본다. 살펴본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살펴본다. 네. 살펴본다. 근데 그냥 쓱, 됐어. 이게 아니고요. 깊이 살펴보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찰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면담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갔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나는 면담을 준비할 때 책과 인터넷을

인터넷을 활용해서 면담 대상자의 정보를 모았어. 우리 지난번에 이런 얘기 선생님이 해줬는데 기억나나 몰라요? 여기 이 그림도 기억나나 모르겠다. 네. 텔레비전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었다고 했죠? 여기에 테이블도 이렇게 아주 멋진 테이블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두 사람이 딱 마주 앉아서 인터뷰, 면담을 하고 있었어. 이 사람은 면담자고, 그러니까 면담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면담 대상자였어요. 이 사람이 영화 감독이었어. 자, 영화 감독을 앞에다 딱 두고, 이분이 질문을 했다고 하잖아요. 아, 그때 그 영화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었다. 정말 감명 깊었다. 이런 대사는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경험한 바를 잘 생각하면서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대사다. 그럴 때이 사람이 후속 질문을 탁 던졌다고 했죠? 경험이요? 어떤 경험이요? 뭐 이렇게. 자, 이 장면 여러분 기억나나요? 이 사람을 선생님이 칭찬했었어요. 왜 칭찬했느냐? 내가 만날 사람, 즉 면담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미리 정보를 아주 많이 모아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 나오는 거야. 아, 내가 그 영화를 봤었어요. 그 감독님의 영화를 제가 봤고요. 그 대사 정말 멋졌어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즉, 이 친구처럼 면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모았기 때문에 멋진 면담이 되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다 선생님이 또 이렇게 멋진 티도 잔도 딱 그려줬는데 잊어버렸네? 지금 넣었어? 나는 면담을 진행할 때 면담 대상자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고 녹화했어. 요즘엔 요거 정말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녹화 또는 녹음한 자료를 그 면담 대상자의 허락 없이 아무데나 공유하고 읽어보라고 또는 뭐 들어보라고 또는 보라고 이렇게 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면담 내용을 메모하고 녹화한 자료를 활용해서 면담 내용을 정리했다. 자, 이렇게 이 녹화한 자료를 활용해서 내용 정리한 것까지 자신이 한 역할에 대해서 잘 성찰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잘해야 앞으로 다른 사람을 면담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조금 더 질이 높은 면담 자료를 만들 수가 있겠죠. 면담 과정 성찰하기 계속 볼게요. 난 이걸 잘했어. 아, 이건 좀 아쉬웠어. 이건 보완해야겠어. 보완이 뭐라고 했죠? 보충해서 완전하게 만드는 걸 보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보충해서 완전하게 한다. 아, 근데 나 이거 다 하고 나서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었어. 사실은. 네, 이런 것들. 면담 준비할 때 목적에 맞는 질문 나잘 만들었다. 면담 마무리하고 난 뒤에, 아이고, 면담 대상자에게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나왔네. 네, 이런 것들. 상담교사가 꾸민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 무엇인지도 궁금하더라. 근데 미처 여쭤보질 못했어. 네, 이런 것들이죠. 자, 장면 가에 대해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면담할 때 매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까닭을 이야기하고 있어. 매체를 고려한 면담 과정을 돌아보며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어. 누구예요? 일단 여기에 나온 매체들 뭐가 있을까요? 뭐 여기 아까 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책과 인터넷. 이거 매체라고 했죠? 정보를 매개해주는 매체들. 자, 그 다음에 뭐 녹화를 한다거나. 자, 이런 것들은 다 매체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매체를 고려한 면담 과정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서진이가 잘 짚어주었습니다. 면담할 때 자신과 모둠의 태도와 또 실천 정도로 확인하는 과정을 생각하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볼게요. 면담 과정에서 이것을 고려하여 중요한 정보를 무엇을 한다? 수집하고 정리도 할수 있다. 아까 앞에서 친구들이 나는 인터넷하고 책을 이용해서 미리 정보를 수집했어. 정보를 모았어.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녹음된 자료를 이용해서 면담 내용을 잘 정리했어. 이랬잖아요. 자, 그래서 면담 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할 수 있다? 예, 매체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 매체를 잘 이용하면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면담 보고서를 쓰는 과정을 생각하여 순서대로 기호를 써볼게요. 자, 면담하기, 면담 보고서 쓰기. 일단 여기서 과정이 탁 나온다. 어떤 과정? 일단 면담을 해야 보고서가 나오죠. 그쵸? 아, 가보다는 나가 나중에 일이겠구나라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가 세 번째 있네요. 자, 면담 보고서 쓰기가 세 번째랍니다. 면담 보고서를 친구들과 공유하기. 응? 친구들과 면담 보고서를 공유한대요. 그럼 이미 면담 보고서는 나와 있어야 돼. 아이, 쉬운 문제 아니야. 끝까지 읽어볼게요. 면담 과정을 돌아보며 잘한 점과 보완할 점, 더 알고 싶은 점을 떠올리기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면담을 해야겠네요. 면담을 해야 이 모든 일들을 다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면담하고 나서, 나 이거 잘했다. 나 이건 좀 고쳐야 될것 같아. 이거 좀 반성이 돼. 이게 보완할 점. 더 알고 싶은 점. 아, 그 도움이 되는 책이 참 궁금해졌어. 뭐, 이런 더 알고 싶은 점. 아까 이게 더 알고 싶은 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가라. 그 다음에, 보고서를 써야죠. 그리고 이 보고서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야죠. 공유해야죠. 그래서, 가라! 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공유는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이 공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공유잖아요. 함께 한다. 함께 느낀다, 공감. 함께 사용한다, 공용.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함께 산다, 공생. 굉장히 공짜도 많이 사용하는 낱말이 되겠어요. 한자어가 되겠어요. 자, 기억을 읽고 다음 면담에서 실천할 점을 쓰시오. 면담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 면담 대상자에게, 아우,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했어. 자, 그러면 이건 보완할 점이라고 했잖아요. 보완할 점을 우리가 왜 성찰해 봐야 돼요?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이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천할 점. 네. 다음에 면담할 때는 감사 인사 제대로 드려야겠어.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다음 면담에서는 면담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 면담 대상자에게 예의를 갖춰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라고 실천할 점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꼭 들어가면 좋은 말은 무엇일까요? 이거죠. 면담 대상자에게 예의를 갖춰 감사 인사를 해야겠어. 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제 드디어 면담을 한 보람을 여러분이 여기에서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면담을 하고 나서, 자, 끝! 녹음도 다 했고, 또는 녹화도 다 했고, 이제 끝!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야 해요. 보고서. 이 보고서가 나와야 면담에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수집한 정보를 함께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담 보고서가 꼭 필요하다. 여기 제목도 정했습니다. 상담교사, 마음의 길을 밝히는 사람들. 네. 아마 상담 선생님을 면담하고 나서 보고서를 쓴것 같죠? 제목도 아주 멋지게 잘했습니다. 자, 우리 모둠은 상담교사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고자 상담교사가 되는 방법과 상담교사의 역할을 알아보자는 목적으로 상담 선생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내용을 보세요. 무엇을 밝히고 있습니까?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상담 선생님을 만났는지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마침 우리 모둠에 있는 최현지 학생이 박땡땡 상담 선생님과 상담한 적이 있어서 약속 담당을 해주었기 때문에 면담 요청을 쉽게 할수 있었대요. 자, 여기서 우리 알수 있는 건 최현지라는 학생은 무엇을 했다? 약속 담당 역할을 해주었다. 즉, 여기서부터는 어떤 친구는 어떤 걸 담당했고요. 이 친구는 저걸 담당했고요. 요걸 알려주는 그 내용이 되겠어요. 자, 유원주 학생 볼까요? 유원주 학생은 질문 담당을 했대요. 질문을 만드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고, 아주 핵심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죠. 자, 김기철 학생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 학생은 매체 담당을 했대요.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윤현수 학생도 있었대요. 이 학생은요, 면담 끝나고 나서 정리하는 걸 담당을 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라고 한걸 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한 친구겠네요. 자, 저는 무엇을 했다? 면담을 진행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슨 뭐 이렇게 질문도 나누고 또 후속 질문도 하고 궁금한 점더 물어보고 여쭤보고 이랬다는 것이죠. 자, 이 친구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서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말이 여기 나오죠? 즐겁게 자료를 정리하고 면담 보고서를 쓸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 하다가 싸우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예, 다행히 즐겁게 자료 정리하고 면담 보고서도 잘쓸 준비했대요. 그러면 면담으로 새롭게 안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다, 이제. 자, 여기는 서론에 해당하는 거지. 한마디로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우리가 궁금한 가운데 부분이 나옵니다. 면담은 1시간 정도 진행했고요. 목적, 주제와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을 네 가지로 요약했대요. 첫째, 자, 여기, 아이고, 자, 첫째. 자, 어떤 요약 내용이 있나 보세요. 상담교사가 되고자 할때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 알려준대요. 오, 괜찮지. 왜냐하면 상담교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에게 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상담교사가 되려면 대학에서 심리학, 상담학, 교육학 같은 것을 전공하고 필요한 자격증 따서 교원 임용 시험까지 치러야 교사가 될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담에 대해서 공부만 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도 교원 임용 시험까지 치러야 상담 교사가 된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상담 교사는 내담자의 고민을 경청하고, 경청이 뭐예요? 이렇게 귀를 옆에다 딱 대고 제대로 듣는 거죠. 자, 이렇게 경청하고 해결 방법을 함께 찾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내담자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이 내가요, 온다라는 뜻이에요. 온다, 올내요. 뭐 올내 하기도 하고요. 예, 온다. 자, 오늘이죠, 오늘. 오늘이고, 앞으로 올 날이 하나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죠? 내일이라고 하죠, 내일. 야, 오늘 먹지 말고 내일 먹자. 그게 내일이거든요. 앞으로 올 날에 먹자. 이 말이에요. 그게 내일이에요. 자, 내담자는요, 뭐냐? 오는 사람이에요. 무엇하러? 면담하러 오는 사람. 그러니까 상담 받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 교사를 찾아와야 되죠? 이렇게 상담 선생님 만나려고 상담 받으려고 오는 사람, 그게 바로 내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에 있는 학생이니까 상담 선생님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담자가 되는 거예요. 이 글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면담 보고서고요.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면담 대상자는 상담교사였다. 상담교사는 내담자의 고민을 경청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듣는 것이 경청이에요. 상담교사가 되려고 할때 무엇을 전공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죠. 그 다음, 면담의 주제는 상담교사가 되는 방법과 상담교사의 역할이다. 자, 그래서, 무엇을 전공해야 되는지, 뭐, 교육학, 심리학, 뭐, 이런 건 얘기를 했으니까, 다가 글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학생이 맡은 역할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쵸? 여러분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연결해주면 됩니다. 최현진은 약속을 맡았다. 약속 담당이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것. 김기철은 요거. 녹음 녹화 담당. 현수는 정리 담당. 네. 자, 이렇게 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면담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진행되었다. 그 글을 자세히 다시 보세요. 1시간 정도라고 분명히 돼 있죠. 10분 동안 진행되었다.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1시간이 넘지 않게 진행되었다. 정확한 그 표현은 4번이었죠. 자, 그래서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이제 둘째 나옵니다. 이 친구들이 상담을 하고 나서 어떤 것을 얻게 되었는지 잘 요약을 한 것들이 나옵니다. 자, 둘째 여기 나와 있나요? 자, 나옵니다. 상담교사가 학교에서 하는 일입니다. 앞에서는요,
상담교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어떤 걸 전공해야 되는지,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요약을 했다면, 상담교사가 학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이게 요약이에요. 상담 선생님이 분명히, 이렇구요, 저렇구요 하고 얘기를 길게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서로 이제 분위기가 좋아져서 중간중간 농담도 좀할수 있고, 그쵸? 자, 그런데 그런 걸다 삭제하고 꼭 필요한 알맹이만 쏙 빼서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약이라는 건, 이 친구가 지금 요약했다라고 했잖아요. 요약이라는 건, 달리 말하면, 삭제하는 능력이에요. 필요 없는 것을, 덜 중요한 것을 싹싹싹 제거하는 능력이 요약하는 능력입니다. 아, 물론, 한눈에, 야, 이거 중요하다! 쏙 빼면 굉장히 좋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이건 필요가 없네? 필요 없는 것을 싹싹싹 과감히 버립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만 남거든요. 그래서 요약이라는 건 삭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상담교사가 학교에서 하는 일, 상담교사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겪는 무엇을 들어주어요?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또 친구 관계, 공부,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도움을 안내해 준답니다. 때로는 담임 선생님이나 보호자와 함께 이야기하며 학생이 더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상담 선생님이 상담실에만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상담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한 반이 있으면, 그 학급이 있으면 거기에 직접 가셔서 집단 상담도 하십니다. 그리고 학생들만 만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학생들만 만나지 않고, 이 어려운 학생이 있다면,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의 담임 선생님도 만나요. 이 학생을 함께 돕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하면 보호자도 만나요. 그거 모르셨죠? 어? 보호자도 만나신다고요? 네, 보호자 부릅니다. 불러서 같이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상담교사로서 일할 때 힘든 점이 있대요. 어떤 직업이나 힘든 점이 있죠. 어떤 점이 힘들까요? 야, 이런 걸 질문했다고요? 야, 굉장히 멋진 친구들 같아요. 어떤 점이 보람이 뭐 있으세요? 이것만 봤었잖아, 우리. 그런데 힘든 점은 뭘까요? 예, 이걸 질문했나 봐. 다양한 사람의 고민을 듣고 도와야 하는 직업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분이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많다. 우리 돕다가, 그쵸? 자, 상담하고 바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때 있어요. 정말 변하지 않는 친구 많죠? 진짜. 많은 도움을 받아도 변치 않는 친구 진짜 많죠? 자,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하다? 참아내는 힘. 참아야 한다! 이런 거.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자, 넷째, 어떤 점이 있을까? 상담교사로서 느끼는 보람과 이 직업의 전망입니다. 상담교사는 학생들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줄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 얘기했죠. 그 사서 선생님께 선생님이 여쭤봤다고, 언제 보람을 느끼세요? 그랬더니, 예, 친구들이 집중해서 책을 읽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보람이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 저이책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하고 와서 막 자랑하고 내용 얘기하는 친구 볼때 정말 보람을 느꼈다. 지금 이 선생님도 그러네. 그쵸? 학생들의 그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때 보람을 느끼고, 현대 사회에서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여러분도 그거 느끼죠? 현대 사회에서는 이 몸의 신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 정신의 건강, 정신의 건강이 점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담교사 또는 뭐 상담사도 마찬가지겠죠? 이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망이 매우 밝다 이 말은 이 상담교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면담을 하며 상담교사라는 직업을 더 자세히 알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직업이라는 것을 알았고, 상담교사가 되려면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과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대요. 이 공감이 뭘까요? 공, 함께, 감, 느낀다. 함께 느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힘들어해요. 슬픔을 막 가득 담고 있어요. 그럴 때, 넌 슬프니? 나는 즐거워. 이거는 공감이 아니죠. 그 학생에게 그 학생에게 막,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슬픔을 이 상담 선생님이 함께 느끼는 것, 이것을

어디를 찾아보면 될까요? 그 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상담교사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겪는 이것을 들어주고 해결 방법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또 친구 관계, 공부,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이것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책 교재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눈을 빨리 바쁘게 움직이시며, 네, 찾으셨죠? 학교 생활에서 겪는 고민을 들어주고요. 힘들어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도움. 네, 도움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해 본 친구도 아마 있을 수 있는데, 그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상담 선생님이 함께 얘기를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예, 너 그러면 내가 어떤 너에게 알맞은, 너에게 도움을 줄 만한 기관을 알고 있는데, 우리 거기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또 기관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너희들의 그 보호자를 만나서 함께 상담할 수 있게 또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시고 있어요. 상담 교사가 겪는 어려움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어느 직업이나 이 어려움이 있죠. 예.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잖아. 학생으로서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예, 상담 교사라고 해서 다 일이 쉬운 건 아니겠죠? 일이 너무 쉬워? 아니란 얘기야. 자,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와우. 예. 가끔 이런 문제를 보면요. 문제 만드시는 분들이 참 재미있으시겠다, 이런 생각해요. 사람을 만나는, 네, 만나야 하는 직업이죠. 자, 누군가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자, 어려움이라고 했어요. 어려움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어려움이 아마 있겠죠. 일하는 시간에 비해 버는 돈이 많지 않다. 다양한 고민을 들어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많다. 이게 그 전에 여러분 그글 속에 이런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공감. 선생님이 얘기했죠? 공감이 뭔지.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고민을 갖고 오는 내담자가 여러분이 저는 이런 게 힘들고요. 이게 너무 슬펐고요.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막 이래요. 그러면 거기에 공감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때요? 공감을 하다 보면 자신도 그 감정을 느끼면서 함께 슬퍼할 수 있어. 그지? 함께 화가 날 수도 있고. 자, 이러면서 정신적으로 또 힘들 때가 있다. 그래서 5번. 상담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알맞게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봅시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해. 이런 직업이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 뭔가 심판을 해야 된다거나, 그쵸? 이럴 때이 객관적인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다음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에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며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볼수 있어야 해. 여러분이라면 상담 선생님은 상담 교사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될까?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될까? 예. 아마도 예, 수빈이 이야기한 이런 능력, 예, 공감 능력이죠. 공감 능력. 함께 느끼는 그 능력. 네. 이런 능력이 있어야 고민을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수빈, 네, 쓰겠습니다. 면담 보고서의 뒷부분에 쓸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 면담 보고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교재 다시 잘 펼쳐보시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이그 구조를 잘 보시면서 면담 보고서 뒷부분에 쓸 내용은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 하나 보겠습니다. 면담 준비 과정. 이거 어느 부분에 있었어요? 현지는 어떤 역할을 했고요. 저는 어떤 역할을 했고요. 뭐 이렇게. 자, 이것은 네, 앞부분이겠죠? 면담 목적과 대상자. 저희는 상담 선생님을 만나 뵙고 뭐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갔습니다. 자, 면담 보고서 앞부분이었습니다. 면담하고 난 뒤, 저는 상담 교사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또 얘기했잖아요. 자, 이것은, 예, 뒷부분이 되겠죠.

있죠. 면담으로 새롭게 안 사실. 네. 면담으로 새롭게 안 사실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줬죠. 이것은 가운데.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면 되고요. 바로 이 부분이 면담을 한 목적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보. 죄송합니다. 정보가 되겠죠. 새롭게 안 사실. 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면담한 것이죠. 자, 그럼 뒷부분에 써야 할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라면 문제예요. 주변 인물 중에서 면담하고 싶은 사람을 딱 정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꼭 묻고 싶은 질문 한 가지를 써 보세요. 네, 주변 인물이어야 합니다. 선생님 주변에 저기 카메라 감독님 계시고, PD님 계시고, CG 감독님도 계시고, 오늘 딱, 한 분을 한번 정해서 면담해 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톡톡방에 하나 올려 볼게요. 여러분도 주변 인물 가운데 꼭 골라서 한 가지만 질문해 보세요. 안녕!

0: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99강, 자, 목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대망의 300강을 저희가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299강. 어우, 긴 히스토리입니다. 실력들도 차근히 향상되고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듣기와 말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자, 대표 문장은 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vac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뭐, 요 내용은, 그, 강의 중에 등장하게 될 테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오늘은 대화가 아니라 담화입니다. 자, talk가 되겠고요. 그 talk를 듣고 문제를 푸신 다음에, 한 문장 한 문장 들으면서, 자, 내용 파악할 것이고, 정답까지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오늘 배우셨던 그, 요, 지문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따라 읽어보시고 하심으로써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문제풀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상황 설명을 듣고 피터가 여행사 직원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이렇게 고르라고 했어요. 자, 선택지 여러분들 미리 읽어두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문제가 빨리 풀리는 경우 앞쪽에 문제 중에서 빨리 푼 경우에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영어로 된 선택지가 있어요.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과 그 다음에 상황에 적절한 자, 그 반응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요거를 고르는 문항들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한 세 문제 네 문제 정도 배치가 되는데 자, 요런 문항들 같은 경우에 선택지를 미리 읽어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1번부터 해보는데, 어우, 첫 번째 선택지부터 눈에 쏙 들어오는 둘 중에 하나겠죠. 기분이 굉장히 좋던가 아주 나쁘던가. 자, 저 표현을 암기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해석이 잘 안 될 것이고요. 저 표현을 제가 이전에 두세 번 정도 등장을 했을 때 암기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외우고 넘어오셨다면 오늘은 이제 쾌제를 부를 수 있는 그죠? 홈런 치는 그런 날이에요. 자, 뭐뭐뭐를 담당하다의 뜻이죠. In charge of는 charge가 원래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of 이하에 대한 책임 속에 있습니다. 이게 직역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말뭉치로 아주 많이 쓰죠. Be in charge of 라고 하면 뭐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통 번역하겠습니다. Who's in charge of this project? 이렇게 얘기하면 이 프로젝트에 누가 책임이 있나요? 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확인하셨으니 자, 늦으신 분들이더라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되게 쉽죠? 여름 휴가 어땠어요? 이런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당신은 이곳에서 beautiful view, 그러니까 view라고 하는 거는 보다라고 하는 동사도 되고 경치도 되죠. 그래서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번째로는 I'm afraid, 유감스러워요. 뭐가요? I have to cancel. 자, 내가 취소해야만 하기 때문에. 뭐를요? My reserv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예약을 취소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5번은 무엇입니까? So exciting. 흥분됩니다. 자, it는 가짜 주어고요. to 이하가 진짜 주어네요. to travel to foreign countries. 외국으로 여행 가는 게 정말로 자, exciting. 흥미롭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여행과 관련된 내용은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문제풀 준비되셨나요? 자, 선택지 미리 다 읽어보셨고, 자,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Peter is going to Thailand for a holiday next month when he finishes his marketing project. 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vacation for so long. He reserved a hotel and a flight through a travel agency in advance. However, he's got some problems with his project. At this point, he can't tell how long it will take for him to deal with them. So he can't help giving up his holiday in Thailand. He calls his travel agent to explain this circumstance.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Peter most likely say to the agent?
0: 자,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일단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여러분들이 또 느끼실 수 있는 건 뭐냐면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 호흡은 꽤 길어요. 그러니까 대화면 이렇게 한 사람이 길게 여러 단어로 긴 문장으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이 진술하는 담화이다 보니까 한 문장의 호흡이 꽤 길어서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듣다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일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 당장 오늘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영문을 많이 접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습을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집중해서 지금부터 자 문제 풀어보셨으니까 한 문장 한 문장 들어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문장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호흡이 꽤 깁니다.
1: Peter is going to Thailand for a holiday next month when he finishes his marketing project.
0: 자, 이렇게 지금 문장이 길어요. 뭐 들으셨어요? Peter going to Thailand for holiday next month인가? 뭐 next 뭐 week인가? 뭐 이런 거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자, when he finishes his project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세 개의 호흡이라 어머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잘라드릴 테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문장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1: Peter is going to Thailand.
0: Peter is going to Thailand.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피터가 타일랜드 간대요. 타일랜드는 태국입니다.
1: For a holiday next month.
0: For a holiday next month예요. Next week가 아니라 뭐 next month네요. 다음 달 휴가를 가기 위해서 타일랜드 간대요. 자, 근데 뭐 했을 때?
1: When he finishes his marketing project.
0: 아, 제가 아까 마케팅 저도 기억을 못했네요. 그죠? When he finishes his marketing projec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가 마케팅 프로젝트를 다 끝냈을 때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께 뭐 한 가지 한 번만 언급을 좀 하자면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안에서는 이렇게 현재를 써서 미래를 표시합니다. 자, be going to, be plus ing는 어때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피터가 타일랜드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피터가 갈 거예요. 이런 얘기라 미래인데 언제 갈 거예요? 바로 끝냈을 때 갈 건데 끝난 시점도 미래지만 현재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 Peter is going to Thailand for a holiday next month when he finishes his marketing project.
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 뭐라고 하나요?
1: 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vacation for so long.
0: 자, 이거는 그냥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수거를 알고 있으면 너무 쉽게 듣는 것이고 이 수거를 모르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Look forward to. 직역하면 뭐죠? look은 보는 거고 forward는 앞쪽으로 이런 거잖아요. 앞쪽으로 본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 그래서 이게 수거예요. look forward to는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ABC의 뜻이 아니라 전혀 다른 D의 뜻입니다. look forward to는 뭐뭐뭐를 학수고대하다 라고 하는 타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알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1: 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vacation for so long.
0: 됐죠? 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vacation, 그 다음에는 for so lo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 귀에 들렸을 텐데 일단은 뭐 아니면 도였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아유 그 휴가를 학수고대하는구나 이렇게 들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표현 때문에 이 문장을 여러분께 대표 문장으로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굳이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신경은 안 쓰셔도 되지만 He is looking forward to 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학수고대하고 있는 중입니다죠. 그런데 현재 완료를 진행형으로 썼어요. He has been looking forward to. 이것도 느껴보세요. He's been looking forward to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과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의 진행형은 그냥 단순한 진행형이 아니라 특정 과거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자, 진행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 느낌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been looking forward to. He's been looking forward to. He's been looking forward to.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법적인 어떤 혹은 시제에 대한 감각이 형성된 상태에서 들어야 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자꾸 들어보심으로써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다시 가겠습니다.
1: He's been looking forward to.
0: He's been looking forward to.
1: 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vacation for so long.
0: 됐죠? 자, this vacation for so long 이렇게 되겠습니다. So long은 so는 very의 뜻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자, 학수고대를 해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은 어떤 내용인가요? 휴가 가고 싶어 죽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1: He reserved a hotel and a flight through a travel agency in advance.
0: 자, 이것도 별거 아닌 문장이거든요. 근데 기억이 어디까지 나십니까? 자, 저는 reserve 하고요. 그 다음에 hotel, flight. 이런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이 문장은 뒷부분을 못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reserve는 예약하다고요. hotel 하고 flight를 들었으면 호텔과 비행편 예약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호흡이 좀 기니까 자르면
1: He reserved a hotel and a flight.
0: 됐죠? He reserved a hotel and a flight.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행편 예약을 했는데요. 수단이 뭐예요?
1: Through a travel agency, it.
0: 아, through a travel agency. 이렇게 되겠어요. 여행사를 통해서. travel agency. 이제 좀 익숙한 표현이 되었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여러분들 또뭐 아니면 도예요. 근데 요거는 못 알아들어도 문장 내용 이해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1: He reserved a hotel and a flight through a travel agency in advance.
0: In advance. 이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in advance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미리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어요. 자, 미리 여행사를 통해서 이런 거다 예약을 해놨거든요. 자,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1: However,
0: 항상 however 등장하면 정답의 단서가 나온다고 했죠? 이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하지만,
1: He's got some problems with his project.
0: 자, he's got some problems. He's got some problems with this proje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problem과 with는 여러분들 말덩어리로 알아두시면, 말뭉치로 알아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뭐뭐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때, problems with, a problem with.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He's got some problems with.
1: He's got some problems with his. He's got some problems with his project.
0: 알겠죠? 그래서 problem과 with는 이렇게 세트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가 문제를 좀 가지게 됐대요. 자,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He's got some problems.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Has got. 그 사람이 과거에 문제를 가지게 되었고, 그 문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서 완료 시제로 쓴 것이고요. 자, get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형과 과거분사가 get, got, got 이렇게 될수 있어요. 물론, 자, 과거분사가 get, got, gotten이라고 해가지고 PP를 gotten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got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몇 문제를 가져왔다 이렇게 자 보시면 되겠어요. He's got some problems.
1: He's got some problems. He's
0: He's got
1: got
0: some
1: some problems.
0: problems. He's
1: He's
0: got
1: got
0: some
1: some problems
0: problems
1: with
0: with his
1: his
0: project.
1: project.
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가 뭔가요, 도대체?
1: At this point, he can't tell how long it will take for him to deal with them.
0: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되는 문장인데요. 요거는 뒷부분은 못 들으셨다 하더라도 앞에 부분 뭐 들으셨어요? 자, at this point 이거 뭐 넘어갑시다. 이 시점에 can't tell 이 정도는 들었을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뭘 말할 수 없습니까? 들렸나요? 자, how long will it will take인데요. It will 거의 안 들려요. How long it will take? How long it will take?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이 부분이 들렸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걸리는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은 뭐예요, 여러분들? 자, 이건 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at this point.
1: He can't tell how long it will take for him to deal with them.
0: 자, for him to deal with them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인데, 자, 이 시점에서 그 사람은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리는지. take라고 하는 동사는 뒤쪽에 시간을 목적으로 취하면 얼마 얼마의 시간을 필요로 하다의 뜻입니다. 앞쪽으로 가 있는 how long을 뒤에다 붙이면 되겠죠.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건지. 요 it는 가짜 주어고요. 얘가 진짜 주어입니다. 자, 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앞에는 또 의미상의 주어까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상당히 복잡하죠. 요 내용도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요 내용도 제가 두 번 정도 들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가시는데요. 요 내용 여러분들 제대로 좀 소화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영어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1: He can't tell how long it will take for him to deal with them.
0: He can't tell how long it will take for him to deal with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1: Can't help giving up his holiday in Thailand.
0: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요게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1: So he can't help giving up his holiday in Thailand.
0: 이것도 뭐 아니면 도예요. He can't help giving up his holiday in Thailand입니다. 자, cannot help ing는 수거입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휴가를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건데요. 이 문장은 그나마 못 알아들었더라도 so만 들으시더라도 정답의 단서로는 삼을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얘기할 수 없어서 so, 그래서 하고 못 알아들어도 괜찮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이 마지막 단서인데요.
1: He calls his travel agent to...
0: 자, he called his travel agent. 자, to explai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여행사에 전화한대요.
1: He calls his travel agent to explain this circumstance.
0: 자, this circumstance, 이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행사에 전화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 마지막 문장은 뭐 맨날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무엇이겠습니까? 미안해요. 제가 취소해야만 하겠군요.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 4번으로 자, 골라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시면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1: Peter is going to Thailand for a holiday next month when he finishes his marketing project. 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vacation for so long. He reserved a hotel and a flight through a travel agency in advance. However, he's got some problems with his project. At this point, he can't tell how long it will take for him to deal with them. So he can't help giving up his holiday in Thailand. He calls his travel agent to explain this circumstance.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Peter most likely say to the agent?
0: 자, 오늘 상당히 어려운 표현들이 많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반대로 뭐죠? 지금은 어려웠지만 만일 소화를 해내신다면 저는 정말 큰 성취가 여러분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표현들 여러분들 잘 외워두시고 반복해서 몸에다 좀 붙여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놔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연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며?
5: 이분 위기.
6: 여러분의 위기도?
7: 이게 뭐야?
6: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0: 평생 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연금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자, 독학사 현대사회와 윤리 이번 두 번째 시간은요, 서양 윤리입니다. 자, 서양 윤리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고대 때부터 볼 텐데, 오늘 주제 고대 때부터 볼 거예요.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한 윤리 사상, 아리스토텔레스, 롤스, 노직, 왈처의 정의론도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약소국 지원에 관한 입장, 자선 입장과 의무 관점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 이게 문제 유형이 살짝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두 사상가를 비교하는 문제는 출제가 잘안 됐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문제 유형이 조금씩 바뀌면서 두 명의 사상가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롤스, 노직 또는 약소국 지원에 대한 관점에서 의무론에서 보게 되면은 피터 싱어하고 롤스 뭐 이런 사상가들 비교하는 것도 조금씩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고대 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대의 서양 철학자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소피스트가 있죠.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 상대주의적 윤리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게 철학 윤리를 배우는데 좀 재밌는 게 소피스트 같은 경우 뭐를 추구하죠?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게 이제 윤리라고 보고 그게 행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요. 일단 소피스트는 상대주의적 윤리관으로 상대주의적 윤리를 강조하는 사상가들은 거의 다 경험을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소피스트도 마찬가지죠. 자, 또한 보편타당한 진리와 윤리 존재를 부정하고요. 요거 재밌죠. 이게 부와 명예 등 세속적 가치를 중시한다라는 게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직업이 뭐냐면 선생님이고 그리고 플러스 뭐냐면 변호사를 해요. 그런데 이게 변호를 하기 위해선 오늘 하는 말과 내일 하는 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상대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돈, 명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추구를 합니다. 이게 행복이라고 봅니다. 자, 또한 이러한 변론을 잘 하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을 잘 꾸미는 수사학, 변론술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소피스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상가인데 프로타고라스가 있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고르기아스가 있고, 자,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는 트라시마코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잘 나갔던 소피스트는 프로타고라스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강료가 굉장히 비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트라시마코스 이런 이름 자체가 좀 공룡 이름이랑 비슷하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공룡 이름이 그리스어예요. 자, 특징 보시면 소피스트 상대주의를 비판하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네요. 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소피스트의 상대주의를 비판했대요. 그러면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윤리가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무슨 윤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편주의 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게 사는 것과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고요. 뭐를 강조하죠? 성찰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자,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죠. 지식을 모든 덕과 행복의 원천으로 여기는 주지주의적 입장을 취하고요. 이게 포인트가 주지죠. 알면 행한다라는 표현이죠. 자, 무지의 자각을 진리 탐구의 기본 조건으로 보고요. 강조합니다. 자, 여기에서 무지의 자각을 왜 하냐면, 일단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 고대, 그리고 중세까지는 뭐가 행복하냐가 포인트예요. 뭐가 행복하냐.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게 행복이야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뭐가 행복이라고 보냐면 진리 또는 지혜를 아는 것이 이게 행복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그럼 보세요.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우리 행복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 내가 이걸 모르네, 라는 무지의 자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진리 탐구 기본 조건으로 일단 자신이 모르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공부 좀 해,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무지의 자각을 위해서 대화법을 강조하는데, 이게 뭐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요, 하루 일과가 거의 학생들 가르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주는 술을 마십니다. 술 마시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해요. 너 이거 아니? 저거 아니? 물어보고 다녀요. 그게 대화법이죠. 왜 물어보고 다니냐면 너 좀 모르니까, 너 좀 모르는 게 많으니까 너가 무식하다는 걸 좀 알고 무지의 자각을 하고 공부 좀 해.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으니까? 행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목적으로 계속 다니는 거죠.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원래 이게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요. 산파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소크라테스 어머니가 직업이 산파. 아이를 받아주는 직업인데 옆에서 이제 아이 낳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든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게. 아, 이것처럼 무지에 자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플라톤인데요. 플라톤의 이상주의 윤리 사상인데요. 자,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세계를 두 개로 구분을 하죠. 세상을. 자, 그래서 현실 세계가 있고요. 일단 현실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한 이데아 세계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는요, 불완전해요. 이거 가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원형이 어디에 있다? 이데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데아를 깨닫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진리를 알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데아론이에요. 자,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 같은 경우 우리 시험 문제에 동굴의 비유가 좀 나와요. 근데 동굴의 비유가 나오고 시험 문제가 진짜 어려웠을 때는 동굴의 비유가 안 나오고요. 선분의 비유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 선분의 비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동굴의 비유와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동굴의 비유는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상적인 인간과 이상국가론인데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누듯이 국가도 세 계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혼 일단 3분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혼 3분설. 3분설. 그래서 세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죠? 머리, 가슴, 배로 나누는데 머리 측면은 이성적 측면이고요. 그리고 가슴은 기계,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는 욕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욕구, 욕망. 그런데 영혼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 것처럼 국가도 세 부분으로 나눠요. 국가도. 그래서 국가는 머리에 해당하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성에 해당하는 게 통치자가 되는 거고요. 통치자. 자, 기계에 해당하는 게 이제 방위자가 됩니다. 방위자. 배에 해당하는 게 생산자가 되겠죠. 생산자. 이렇게 돼요. 자, 플라톤 같은 경우는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아이들을 낳아요.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운동장 같은 데 쫙 몰아넣고 같이 키워요. 같이 키우다가 절제가 있는 친구가 있다. 절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생산자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절제도 있는데 뭐가 더 뛰어나다. 절제도 있는데 용기의 덕이 좀 더 뛰어나다. 그러면 방위자를 시키고요. 그리고 절제도 있는데 용기도 있는데 오 지혜도 있네 지혜롭네 라는 친구에게 통치자를 맡기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통치자 같은 경우는 누가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죠?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철인 통치다라고 보시고요. 그게 뭐죠? 이상적 국가다. 철학자들이 통치하는 철학과 정치가 일치하는 게 바로 이상적인 거야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주의 윤리 사상인데 우리 그 그림에서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인터넷에 쳐보면 잘 나오는데 이 아테네 학당 그림의 가운데 센터에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누구하고 누구냐면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면 플라톤은 이러고 있어요. 진리는 이데아에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야, 진리는 현실에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비판하면서 참된 진리는 현실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이 목적론적 세계관입니다. 모든 건 다 목적이 있다라고 봐요.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간도 목적이 있어요. 인간의 목적은 뭐죠? 여러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이거죠. 행복. 그렇죠? 자, 모든 건 다 목적이 있는데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 행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를 최고의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죠? 행복,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록인데, 덕론 같은 경우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서양 쪽 덕 있죠. 서양 쪽 덕은 다 후천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후천적으로 형성이 돼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도 지성적 덕, 품성적 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둘 다 후천적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성 측면의 지성적 덕 같은 경우는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지성적 덕은 두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철학적 지혜하고 실천적 지혜가 있는데, 뭐, 철학적 지혜 같은 경우는요,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천적 지혜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 진짜 적용되는 진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실천적 지혜가 뭐를 알려주냐면요, 되게 중요한 거. 중용을 알려줘요, 중용. 이 중용이라는 거는 과하거나 모자르지 않은 적절한 상태를 말합니다. 적절한 상태. 그래서 용기라는 것도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가 아니라 두려워할 것은 적절하게 두려워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절한 상태가 중용입니다. 그래서 중용에는 뭐뭐가 있냐면 용기도 있고요. 그리고 긍지도 있고요. 용기, 긍지, 절제, 정의 뭐 이런 것들이 중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중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을 합니다. 실천. 실천을 하고요. 이러한 중용을 습관화해요. 습관화. 그럼 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감정적 측면의 품성적 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지성적 덕, 품성적 덕,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중용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용어를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되셨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인데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헬레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헬레니즘 시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뭐에 집착을 하냐면 영토 점령, 전쟁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시대 때의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둘 다 아우 전쟁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행복이야.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래요. 알렉산드로스 때문에. 자,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인데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입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

쾌락은요, 어떤 쾌락이냐면 첫 번째는 정신적 쾌락입니다. 정신적 쾌락이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 쾌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극적 쾌락입니다. 소극적 쾌락. 자, 정신적, 지속적, 그리고 소극적 쾌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 번째, 소극. 자, 여기서 보면은 요거, 쾌락은 유일한 선이고요. 고통은 유일한 악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해야 됩니다.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보고요. 자, 여러분들은 요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제 작년에 출제가 됐지만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타락시아라는 용어인데 여기에다가 뭐도 같이 써주셔야 되냐면요. 평정심. 평정심 같이 써주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시험,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근데 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토아학파인데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쾌락주의가 아니고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자, 또한 운명론적 세계관이 있어요. 즉 결정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자, 모든 현상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된 거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라? 순응하는 삶을 살아라. 요거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게 뭐냐면요, 스토아학파의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까지는 뭐가 행복이냐가 포인트예요. 뭐가 행복이냐.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아, 모든 세계가 다 결정돼 있어. 그거를 자연스럽게 따라. 이게 행복이야. 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한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세계시민주의예요. 이게 좀 긍정적인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알렉산드로스가 대제국을 막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그쪽은 어떻게 된 거냐면 아유, 우리나라 이제 망했네. 망했으니까 산속에 우리 친구들하고 몇몇하고 같이 가고 살아야지 라는 은둔주의가 나타나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근데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망했어? 근데 어차피 망하게 결정돼 있었어. 받아들여야지. 긍정적이죠. 받아들여야지. 아,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차피 우리나라도 망했고 다른 나라도 망했고 그럼 다 하나가 이제 합쳐지겠네. 그러면은 세계가 다 우리 하나의 시민이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돼요. 이게 바로 세계 시민주의. 좋은 거죠. 자, 또한 이제 아파테이아를 강조하는데 아파테이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부동심입니다. 부동심. 부동심. 이 부동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죠. 불필요한 감정, 즉 정념을 극복한 상태를 부동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도 뭐라고 보냐면 행복이라고 봅니다. 행복. 자, 어차피 다 결정돼 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감정을 드러내지 마. 그거를 극복해야 돼. 감정에 휘두르지 마. 그게 행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스토아학파다 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정의의 종류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정의라고 하면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 자,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 정의를 뭐라고 보냐면요, 준법 정신으로 봅니다. 준법 정신. 즉, 법을 잘 지키는 게 일반적으로 정의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특수적 정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가 있는데, 자, 먼저 분배적 정의 같은 경우는 이거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라는 기준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냐면요,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나눠 갖자라는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즉, 기하학적 비례. 기하학적 비례에 따른 분배를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교정적 정의인데요. 교정적 정의는 형벌 관련된 거예요. 자, 어떻게 처벌해야 되냐 요건데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보냐면 그 사람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처벌을 할 때 아, 돈 많은 사람이 가치가 더 많으니까 조금 처벌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가치가 낮으니까 많이 처벌해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벌을 할 땐 그 사람들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죄만 보는 거죠. 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산술적 비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술적 비례. 그래서 교환적 정의는 뭐와 관련된 거다? 형벌하고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환적 정의입니다. 교환적 정의는 이거는 물질적 또는 정신적 가치를 서로 교환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편의점에 가요. 물건을 구매를 하는데 물건에 대한 가격을 내요? 아니면 물건을 파는 사장님을 보고 어우 잘생겼네, 어우 이쁘네 하고서 돈을 내요? 물건 가격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를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즉, 자, 교환적 정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물건을 본다라는 의미로 산술적 비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언제 출제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인데, 자, 요 파트는요,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자세한 내용으로 수업을 하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키워드라도 꼭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다라는 거 강조드리기 위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이존 롤스라는 사상가가 있죠. 존 롤스가 주장한 건 순수 절차적 정의를 주장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순수 절차적 정의는 뭐냐면요. 절차만 존재하고 결과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롤스 같은 경우는 순수 절차적 정의의 예시로 게임을 예시로 듭니다. 게임.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할때 절차를 잘 따라요. 그런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 누구는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따고 누구는 돈을 잃게 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런데 롤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정해놓은 건 절차만이야. 그런데 우리가 절차를 잘 지켰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불평등해도 절차를 잘 지켰기 때문에 결과가 공정한 거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순수 절차적 정의인데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바로 순수 절차적 정의를 따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도 절차만 있겠죠. 그 절차가 뭐냐? 바로 원초적 입장입니다. 즉, 사람들한테 뭐를 씌우냐면요. 무지의 베일을 씌우게 됩니다. 무지의 베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한테 무지의 베일을 씌우는데 이게 바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만 모르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즉, 자신의 재능, 가정 배경, 자, 이러한 특수한 상황, 성별, 국적, 자신의 국적, 이런 걸 모르는 상태로 만드는 거고,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 사실은 아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학과 심리학 같은 이러한 기본적 지식은 아는 상태가 되는 게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절차만 만들어 놨습니다. 절차만 만들어 놨더니 어떤 결과가 났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합리적인 사람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요. 만장일치로. 어떻게? 자,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측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다 같이 만장일치로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야. 자유의 원칙이야. 이게 뭐죠? 기본적 자유죠. 기본적 자유야. 이게 제일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 자유. 이 기본적 자유를 짧게 얘기하면 이게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은 어떻게 분배가 돼야 돼? 평등하게 분배돼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이 원칙으로는 공정하게 다 뭐를 줘야 된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줘야 된다. 기회균등의 원칙. 그래서 어떠한 직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차등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차등의 원칙. 자, 그래서 차등의 원칙은 뭐죠?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줘야 해. 자, 이러한 정의가 지켜지는 사회가 굉장히 정의로운 사회야라고 주장한 게 바로 롤스의 주장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사회를 재산 소유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노직입니다. 자, 로버트 노직 같은 경우는 롤스를 비판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냐? 자, 롤스 너는 지금 복지 주장하잖아. 그런데 복지는 안 돼. 왜안 돼? 그거는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노직이 되겠습니다.

또, 자, 롤스, 너는 지금 차등의 원칙을 주장하잖아.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재매. 그거는 정형적 분배야. 이 정형적 분배, 어떤 하나를 고정시켜서 분배를 하는 거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다시 요구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롤스 너의 주장, 복지, 그리고 차등의 원칙, 즉, 정형적 분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비판을 합니다. 로직이.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첫 번째, 소유 권리론을 주장을 하는데, 로직 같은 경우는 소유 권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당한 노력을 통해 얻은 재화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그것을 국가가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자, 또한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가 취득의 원리, 두 번째가 양도 또는 이전의 원리, 세 번째가 시정 또는 교정의 원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자, 먼저 취득의 원리 같은 경우는 이거죠. 최초로 어떤 재화를 취득할 때 타인에게 뭐를 주면 안 된다?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취득할 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취득을 해야지만 정당한 배타적 소유를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정당한 양도의 원리입니다. 또는 이전의 원리인데, 요거는 뭐죠? 취득을 했어요. 정당하게. 이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이게 상속 또는 증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가 될때 정당하게 증여가 돼야 된다. 이럴 때는 뭐 상속세 안 받을게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취득이나 양도 과정에 부정의가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때 누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바로 잡습니다. 바로 잡아요. 그거를 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시정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직은요, 복지를 반대하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되는데, 복지를 반대하는 사상가들은 최소국가를 주장을 해요. 최소국가. 치안 유지와 외적 방어만 하는 국가가 그게 정의로운 국가야, 도덕적인 국가야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직 같은 경우는 복지를 반대하기 때문에 최소국가론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왈처인데요.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예요. 일단 왈처 같은 경우는 공동체주의입니다.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인데, 이 공동체가 하나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공동체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여러 개듯이, 분배적 기준도 다양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왈처 같은 경우. 그래서 왈처도 롤스를 비판해요. 아, 롤스, 차등의 원칙,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주는 건 모든 사회에 다 적용을 하면 안 되지. 공동체의 역사와 관습에 따라서 분배적 기준이 다 다양할 수 있어. 근데 너는 왜한 가지 차등의 원칙만 왜 모든 사회에 다 적용을 하니? 라고 롤스는, 왈처는 롤스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왈처 같은 경우는 공동체가 다양하듯이 다양한 뭐가 필요하다? 다양한 분배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또한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 또는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면서 자, 예를 들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 또는 복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사회적 가치라고 보는데 자, 이러한 사회적 가치들은 각각 영역이 나누어져 있어서 이 각각 영역별로 획득을 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영역이 힘이 세서 권리라는 영역이 힘이 세서 이한 가지 영역이 다른 영역을 침범 또는 전제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가 이거죠. 다양한 가치들은 다 평등하다. 그래서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 또는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분배적 정의를 배운 거예요. 분배적 정의. 롤스 배웠고요. 그리고 노직 배웠고 왈처까지 배웠습니다. 자, 세 사상가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출제가 되고 또는 요즘에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롤스하고 노직을 비교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비교를 할 정도까지 좀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약소국 지원에 관한 입장인데, 자, 약소국 관한 입장에서 자선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약소국을 지원하는 원조가 의무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먼저요. 자선 관점 있죠? 자선 관점. 요거는 누구냐면 로버트 노직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 노직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봤죠. 국내 분배에서도 복지를 찬성해요, 반대해요? 국내에서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배타적 소유권을 지녔기 때문에 반대해요. 원조도 의무로 보는 걸 반대합니다. 아니, 그런데 스스로 원조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원조를 합니다. 제가 원조를 해요. 노직이 와가지고 저한테 욕을 할까요? 너 원조하면 어떡해? 큰일 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겠죠. 원조를 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의무로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선행으로서 인정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의무 관점으로 보는 사상가들이 두 사상가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상가가 일단 피터 싱어라는 공리주의 사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존 롤스가 또 나오죠. 롤스도 마찬가지로 의무 관점에서의 원조를 주장합니다. 자, 비교를 간략하게 해드리면 피터 싱어 같은 경우는요, 세계 시민주의를 바탕으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원조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원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롤스 같은 경우는요, 돈을 원조하는 게 아니라 정치 체제를 원조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돈을 원조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올바른 거는 정치 체제의 변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롤스다. 질서정연한 사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쫙 해봤고요.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5강까지 왔습니다. 자, 마지막 5강에서는요, 우리 이제 계약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약이 아무래도 매매죠. 그 매매 계약을 전부 다 보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요. 그 매매 계약 파트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일단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게 뭔지 그 의의를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뭐 권리하자일 때, 물건하자일 때, 또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 뭐 채권 매매에서의 담보 책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가장 그래도 중요하고 또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게 바로 권리하자의 경우에 담보 책임이죠. 이 권리하자의 담보 책임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게 뭐냐? 자, 매매 계약은 매도인만 하는 게 아니고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을 보니까 책임지는데 앞에 아예 그냥 뭐라고 돼 있냐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그랬죠. 아니, 왜 계약은 쌍방, 매도인, 매수인이 다 있는데, 왜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매도인만 책임을 지는 거냐? 그 매수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건 없느냐? 예, 없습니다. 예. 그럼 왜 같이 계약을 했는데 매도인만 이런 책임을 지게 되느냐? 이 얘기인데, 바로 이 매매 계약은 유상 계약이란 거예요. 저 그냥 어렵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매매라는 것은 파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그 물건과 물건에 대한 권리를 주는 사람이고, 대신에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매수인, 산 사람한테 대금을 받게 되죠. 그러면 물건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닌 대금을 받으면서 주는 계약을 하면서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팔면은 되겠냐 이거죠. 그럼 매수인은 주는 게 물건이 아니라 대금을 주는 거예요. 대금.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 돈엔 다 대금에는 하자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매매 계약에서 발생된 그 목적물에 뭔가 하자가 있을 때 책임지란 얘기인데,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주는 물건이나 그 물건에 대한 권리에 하자가 있는 거지, 매수인이 주는 대금, 돈에는 하자가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자가 있을 때 책임지는 걸 담보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매도인만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자, 그러면서 매매 계약 파트에서 담보 책임 규정이 돼 있지만 결국 이것은 계약이 유상 계약일 때 발생하는 거니까 다른 유상 계약에도 그대로 준용이 돼요. 그럼 거꾸로 무상 계약에서는 기본적인 담보 책임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무상 계약이 증여죠, 증여. 증여는 부동산을 공짜로 주는 거지 대금 받으면서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증여 같은 데에서는 담보 책임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 같은 것들은, 자, 이제 건물을 임대차했다. 그럼 임대차도, 자, 임대인, 빌려준 사람은 건물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차임, 즉, 월세를 주는데 유상이잖아요. 근데 그 건물에 무슨 하자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빌려준 사람 책임져야 되겠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은 꼭 매매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다른 유상 계약에서도 담보 책임이 발생될 수 있다. 뭐 도급 계약에서도 다 발생될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잡고 결국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매매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자 뭐가 있을 때, 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해진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고 특히 유상 계약에 인정되는 거지 무상 계약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럼 이 담보 책임의 성질은 요 역시 무과실 책임이에요. 즉, 법에 이제 공부를 이제 해보시면, 이러이런 하자가 있을 때는 이러이런 책임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그런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책임지는 게 아니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법적으로 책임지게 돼 있어요.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다만,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자, 그 법조문들은 임의 규정이다. 자, 법조문들은 이제 강행 규정이라는 게 있고 임의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말뜻에서 나오잖아요? 강행 규정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느낌에도 꼭 지켜야 될 규정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뭔가 계약을 했으면 그런 계약들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임의 규정은 임의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규정은 있지만 지키든 안 지키든 임의적으로 그 의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규정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별도의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하면 됩니다. 이게 담보 책임이 그래요. 담보 책임의 규정은 자, 무슨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무슨 무슨 책임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실 텐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당사자끼리 그런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담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합시다라고 특약 약정을 하게 되면 담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다만 이제 거기에서 여기는 없지만 이제 판례가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할 때,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이제 아니면 권리 하자가 있을 때 담보 책임지는데 아무래도 그 하자가 있다는 것은 매도인 측에서 더잘 알겠죠. 파는 사람 측에서. 그러면 하자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 매수인하고 하자가 나중에 발견돼도 나한테 책임 묻지 않기로 합시다라고 특약을 하는데 그 매도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면서 그걸 매수인한테 얘기를 하면서 특약을 해야 그 특약이 유효가 되는 거지. 아니, 그 특약, 그 하자 같은 걸다 숨기고서는 자, 매수인은 잘 모르잖아요. 아직 안 샀으니까. 그 나중에 하자가 발견돼도 저한테 책임지지 않도록 합시다라고 특약했다고 해서 나중에 하자가 발견됐는데 그 특약이 있으니까 나 책임 안 져도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아무리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건 뭐 상식적인 얘기죠. 자, 어쨌든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란 의의하고 성질을 이제 잡으셨으니. 자, 이제 내용은 크게 권리 하자가 있을 때와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로 나눠지는데 주로 이제 시험은 권리 하자일 때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물건 하자일 때는 현실은 이제 물건 하자일 때가 많죠. 여러분이 어떤 물건 샀는데 그 물건이 뭐 작동을 안 되든지 아니면 뭔가 스크래치가 나 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게 물건 하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뭐 그렇게 시험 문제하고 많이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은 권리 하자가 있을 때 그걸 이제 쭉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법에서는 이제 권리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할수 있느냐?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니까 아예 공부도 뭐 법 규정은 매도인 중심으로 규정이 됐다 하더라도 공부는 매수인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시는 게 시험 볼때 쉽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대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전부 남의 걸판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 계약의 목적물인 이 X 부동산은 매도인 갑이 아니라 전부 병 거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남의 부동산 판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민법을 제대로 이제 배우시게 되면 남의 부동산 매매도 유효입니다. 괜찮아요. 다만 유효지만 나중에 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할 때 그때는 이제 자기가 취득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지. 남의 걸 팔아놓고서도 소유권 이전을 못해줬을 때. 그럼 열받는 사람이 이 매수인이죠? 아, 왜 남의 걸 팔고 나한테 이전을 못해줘? 너 책임져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매수인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이 매수인이 이런 사실을 모를 때와 모르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선의. 그리고 알고 매매 계약을 했을 때가 달라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선의 매수인은 매매 계약할 때이 부동산이 병 건줄 모르고 매도인 건줄 알고 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남의 걸 팔아놓고 소유권 이전을 못해. 자, 그러면 이을 같은 경우는 이 매매 계약에 평생 묶여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넌 남의 거 팔고 나한테 소유권 이전 못해서 내가 지금 그 소유권 이전 받으면 뭐 하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손해배상 해달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악의 매수이냐. 매매 계약할 때 이게 남의 건줄 뻔히 알면서 샀어요. 자, 근데 얘가 큰 소리 뻥뻥 쳤겠죠. 아, 곧 내가 이거 취득하니까 내가 미리 내가 팔 테니까 내가 취득해서 이전해 줄게. 아, 근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 아무리 알고 샀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에 평생 묶여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는 할수 있어요. 근데 넌 알고 샀기 때문에 혹여 남의 부동산 팔았으니까 이게 나한테 이전이 안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각각 다르니까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이 악의의 매수인, 선의 매수인 사실은 이제 뭐 거의 대부분 다 합니다. 할수 있어. 모르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척 기간이라는 것은 이 행사 기간인데 규정이 없어요. 가볍게 보시고 일단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하세요. 그래서 전부 타인에게 속했다. 선의 매수인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악의 매수인은 해제만 할수 있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다.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어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매 계약했는데, 자, 이 토지, 자, 1000제곱미터로 해가지고, 자, 1억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사실 이 토지 중에 200제곱미터는 병 거고, 나머지 800제곱미터만 이 매도인 거란 얘기죠. 자, 이제는 남의 건데, 전부가 일부가, 그러니까 일부가. 그러면 결국 이 매매도 유효면서 나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남의 거 200까지 다 취득해서 전체 1000을 만들어가지고 이전 등기 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못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수인이 요 매도인 보고, 자, 너 책임져라. 라고 하는 게 일부 타인 권리죠. 일부 타인 권리. 자, 그럼 또 똑같이 요 매수인이 뭐일 때와 선의일 때와 그 다음에 악의일 때.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선의 매수인은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찬찬히 들어보시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자, 요 모르고 샀단 말이에요. 요 200제곱미터가 병건줄 모르고 전체 1000제곱미터가 요갑 매도인 건줄 알고 샀는데 아 나중에 보니까는 알고 봤더니 아 200은 남의 건데 이것까지 해서 자기가 전체 1000으로 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200제곱미터는 이전 안 해줘.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몰랐으니까 야 내가 800제곱미터였으면 나안 샀을 거야.

그렇다면 이 매매 전부를 해제하고 손해배상 들어가면 돼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해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1000제곱미터로 사서 1억에 이제 매매 계약은 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요 매수인한테 이전될 수 있는 것은 800밖에 안 되죠. 800은 지가 가지고 있으니까 매도인이.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가 1000은 샀지만은 뭐 네가 800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800제곱미터라도 이전해달라 할수 있겠죠. 그럼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지. 해제를 하지 않고. 그러면 1000제곱미터를 1억에 샀는데 800제곱미터만 이전받는데 1억을 다줄 이유는 없겠죠. 그러면 그 대금 중에서 요 200제곱미터만큼은 깎아달라. 자, 하면서 이제 손해배상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둘로 나누는데 나머지 부분만이면 안 샀을 거야. 이럴 때는 뭐 하고요?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나머지 부분만 해도 이전해줘 한다면 대금 깎아달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임 매수인은 기본적으로 다할수 있습니다. 아, 얼추 기본적으로. 악의의 매수인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악의 매수인. 뻔히 알고 샀어. 요 200제곱미터가 병거라는 걸 뻔히 알고 전체 해가지고 또 똑같이 요 매도인이 큰 소리 뻥뻥 쳤겠죠. 금방 이거 200, 내가 다 취득할 거니까 전체 1000으로 해서 1억에 매매하자. 자, 그런데 그거 이전 못 해줘. 자, 그럼 악의 매수인은 뭐만 할수 있냐면, 그러면 800만 넘겨줘. 그럼 800 넘겨봤는데, 아무리 악이라 하더라도 1000을 기준으로 한 1억 대금을 다줄 이유는 없겠지요. 그래서 200만큼은 깎아달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 해제 못 합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도 못 해요. 그냥 뭐만 할수 있다? 대금만 깎아달라.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는 할수 있지만, 해제니 손해배상 청구니,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다. 그냥 이런 걸막 섞어 놓는 거예요, 문제가. 자, 객관식으로 나오기 좋겠죠? 예, 네, 그래서 이것들은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된다고. 하면서 여기는 이제 행사 기간이 있어요. 이 권리 행사 기간이. 1년 내 행사해야 되는데, 자, 그 1년이라는 게 이제 언제부터냐가 다른데, 선임 매수인은 계약할 때 몰랐으니까, 계약한 날부터 1년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되고요. 악의 매수인은 계약할 때부터 일부가 남의 건지를 뻔히 알았으니까, 이 사람은 계약한 날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된다. 행사 기간도 잘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매 목적물의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이 있다. 자, 이것은 이제 수량 지정 매매라는 걸 하게 되는데, 수량 지정 매매라는 것은 매매 대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수량이 뭐겠어요? 면적의 면적. 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매 대금을 결정하는 거. 자, 이런 걸 수량 지정 매매라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은 가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게뭐 아파트 분양가 같은 것들이죠. 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해요? 평당 가격을 정해놓고 거기다 분양받는 평수를 곱해서 분양가를 정하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수량 부족인데 면적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일부 멸실은 일부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건 어떤 경우냐면 이제 남의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부 남의 거 팔고 두 번째는 일부 남의 거 팔았는데 이건 전부 자기 거판 거예요. 하면서 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매 대금을 이 토지를 1000제곱미터로 알고 제곱미터당 10만원씩 해서 곱하기 1000에서 1억으로 매매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자, 근데 매매 계약하고 나서 다시 이 토지를 측량해 보니까 이 토지는 800밖에 안 됐던 거예요. 뭐가 부족해요? 수량, 면적이 부족하죠. 이런 걸 수량 부족이라고 그래요. 또 일부 면실은 원래 이 토지가 1000제곱미터 맞아요. 그래서 계속 이 토지가 1000제곱미터인 줄 알고 이런 식으로 1억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 계약 하기 전에 이미 200제곱미터는 하천이 돼가지고 포락이 돼가지고 이 토지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 현실적으로는 이 토지가 전부 매도인 거지만 실제로 토지는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800밖에 안 되는데 요 사람이나 요 사람이나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금 정해가지고 1억에 매매계약 한 거지. 자, 이해 되셨나요? 자, 이럴 때 한번 봅시다.
악의부터 보자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가 갈때 이미 이 토지가 수량 부족해서 800제곱미터밖에 안 돼. 일부가 멸실돼서 남아있는 토지가 800밖에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1억에 계약했다는 것은 그냥 800제곱미터 토지를 1억에 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대금을 깎아달라는 운동, 아니면 뭐 계약을 해, 이런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담보책임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선의 매수인일 때만 담보책임이 발생되는데, 이건 일부 타인 권리하고 똑같아요. 아, 이 사람은 지금 1000제곱미터를 기준해서 1억으로 매매 계약했는데,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토지는 800밖에 안 된다. 자, 그럼 나는 800이었으면 안 샀을 거야. 그럼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야, 800제곱미터밖에 안 돼? 내가 1000 샀는데? 그럼 800이라도 좀 이전해줘. 대신에 200제곱미터면 대금 깎아줘. 하면서 손해배상.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위쪽하고 이제 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위쪽 일부 타인 권리하고 다른 게, 일부 타인 권리일 때는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는 할수 있었죠. 근데 이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일 때는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별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좀 구별을 좀 하셔야 된다고.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내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고, 그럼 여기도 행사 기간, 그걸 제척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행사 기간 1년이에요. 그럼 악의의 매수인은 할수 없으니까 선의만 될 거고, 그럼 선의니까 뭐한 날로부터? 그렇죠. 안 날로부터 1년 내 행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세 번째 보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전부 타인 권리일 때. 특히 악의 매수인을 봅시다. 악의 매수인은 해지만 할수 있다. 악의. 전부 타인일 때. 일부 타인 권리일 때, 즉, 일부 남의 거 팔았을 때, 악의 매수인은 뭐만 할수 있어요?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매매 목적물이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 나오면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되셨죠? 자, 네 번째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용익적 권리로 제한됐다는 얘기는, 자, 그 매매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지상권이나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등기 대입자권과 다른 사람의 권리가 붙어 있다는 거죠. 이 권리들의 공통점은 다그 부동산을 점유를 할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부동산의 소유권, 매수인이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권리자들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사용을. 자, 역시 토지를 을한테 팔았는데, 자, 이제 이 토지가 남의 것도 아니고 면적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1000제곱미터고, 실제로도 1000제곱미터고, 그 1억에 매매 계약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토지에는 다른 사람의 이런 권리가 붙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지상권이라는 게 있는데, 지상권은 쉽게 해서 땅을 빌려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남의 땅에다 건물 짓고 나무 심고 할때 하는 권리인데, 그럼 당연히 지상권을 요 사람이 취득했다면, 요 지상권자가 이 토지를 사용해야지 소유자가 사용하면 안 되죠. 네, 땅 빌려줬으니까. 자, 근데 요걸 팔아가지고 이전 등기는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토지를 전부 이전 받아봐야, 자, 다른 사람이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매수인이 이걸 사용할 수가 없겠죠. 자,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해하셨으면 요 사는 사람이 매매 계약할 때부터 이 토지에 다른 사람의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사놓고서는 야, 나 그것 때문에 그거 사용 못하니까 책임져라. 말이 안 되죠. 이때는 담보 책임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선의일 때만 담보 책임이 발생되는데, 자, 이 선의일 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몰랐단 말이에요. 이거 대금 깎아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 1000제곱미터를 1억에 샀는데 이전 다할수 있지, 1000제곱미터. 다만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붙어서 이전될 뿐이니까 뭐 깎아달라는 기준이 안 된단 말이죠. 면적이 부족하다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뭘할수 있느냐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그 해제는 무조건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무조건 선의 매수인하고 무조건 해제하는 게 아니라 요런 권리 때문에 내가 이 토지를 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자, 이렇다면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을의 입장에서 이 토지 산 이유가 여기다가 자기가

빨리 건물 줘가지고 뭐 분양도 한다거나 아니면 그 건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아 지금 요 사람이 지상권이 있다고 해서 요 사람이 샀지만은 이전 다 받을 수 있지만은 이 토지를 사용 못한다.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거죠. 아이 그러면 이거 계약 괜히 한 거지. 그래서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즉요 사람은 이 토지에다 뭐 건물 짓고 그런 게 아니라 자, 땅은 뭐 사놓으면, 뭐 묻어두면 언젠가는 오른다 하더라. 그래서 뭐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오르지 않으면 자손 때라도 오르겠지. 그냥 소유권 취득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럼 어쨌든 지상권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은 될수 있죠. 그러니까 목적 달성할 수 있죠, 이거는. 그때는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하게끔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다 다르게 되죠. 하면서 여기도 행사 기간이 악의는 없으니까 요거 계약한 날부터를 수놓고 선의 매수만 하니까 뭐한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된다. 아,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이렇게 이제 권리하자가 이렇게 다섯 가지 하면서 전부 내용이 다르니까 이걸 시험 문제 아주 잘 낸단 말이에요. 별 공부를 했냐 안 했냐를 테스트하는 게 시험이다 보니까 마지막은 뭐냐면 저당권, 전세권 행사된 경우 그랬는데,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행사됐다는 것은 뭘까요? 경매 들어간 거예요. 야, 그, 갑이, 자, 역시, 어느 부동산을 파는데, 자, 여기에 병이라는 사람이 이미 갑한테 돈 빌려주고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했더라. 저당권을 가지고 있더라. 자, 저당권이 붙은 부동산 매매할 수 있죠? 근데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해서 다 담보 책임이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겠죠. 만일에 저당권에 자, 돈 빌려준 게 4천만 원이다. 근데 이 부동산의 시가는 1억인데, 자, 계약을 이렇게 할수 있죠. 이 저당권 4천만 원을 매수인이 다 인수하기로 하고, 그 1억 대금에서 4천만 원을 감액해서 6천만 원을 매매 계약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 저당권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매수인이 책임져야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약했는데 자기가 요 4천만 원을 못 갚아서 저당권자가 경매 들어가서 날라갔다고 매도인한테 책임져라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매도인이 다 책임지고 이거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다 풀어준다.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그냥 매매 대금은 그냥 요 감액하지 말고 그냥 1억으로 하자. 해서 매수인은 그거 믿고서는 그러면 저당권 제대로 좀잘 풀어주셔 해서 1억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아이 큰 소리 뻥뻥 쳤던 매도인이 요거 못 갚아서 아이 경매 들어가서 이 토지가 다른 사람한테 다 낙찰돼 버렸다. 그럼 매수인 입장에선 열 받을 대로 열 받는 거죠. 예. 필요해서 샀을 텐데 그럴 때 이제 매도인한테 책임지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특징은 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게 똑같아. 자, 전부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다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는 뭐 선이 악이 어쩌고저쩌고 이건 아닙니다. 행사기간 규정 없어요. 뭐 행사기간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섯 가지의 권리하자가 있을 때 담보 책임 정리해 봤는데 특히 악의의 매수인이 할수 있는 거. 요거라도 이제 정리를 하세요. 주로 악의를 물어보니까 세 가지가 있죠. 전부 타인 권리일 때는 계약을 뭐 한다? 해제할 수 있다. 일부 타인 권리일 때는 뭐할수 있다? 대금 감액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여기처럼 저당권 행사, 전세권 행사, 경매 들어갔단 말이죠. 이건 다할수 있다.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악의 매수인이라도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권리하자 다섯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럼 다섯 가지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게 되면 천천히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죠. 첫째 뭐였어요? 권리 전부가 타인, 즉 남의 거 팔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었나요? 권리 일부가 타인 권리였죠. 즉, 일부 남의 걸 팔았어요. 세 번째는 뭐였나요?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이라는 걸 보셨죠. 네, 면적이 부족.

가다고요. 일부가 없어져 버린데 그걸 모르고 계약을 한 거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나요? 용익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대차 이런 걸로 제한된 거고 마지막은 뭐였죠? 즉 저당권, 전세권 행사 경매로 그 매수한 부동산이 날라가 버린 거죠. 자, 이렇게 다섯 가지의 권리 하자에 대한 내용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강, 대략적인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 좀 해봤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하진 못했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했으니까 요 정도로 정리하시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내년 30회 주택관리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독학사 현대사회와 윤리 이번 두 번째 시간은요, 서양 윤리입니다. 자, 서양 윤리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고대 때부터 볼 텐데, 오늘 주제 고대 때부터 볼 거예요.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한 윤리 사상, 아리스토텔레스, 롤스, 노직, 왈처의 정의론도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약소국 조언에 관한 입장, 자선 입장과 의무 관점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 이게 문제 유형이 살짝살짝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두 사상가를 비교하는 문제는 출제가 잘안 됐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문제 유형이 조금씩 바뀌면서 두 명의 사상가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롤스 노직 또는 약소국 지원에 대한 관점에서 의무론에서 보게 되면은 피터 싱어하고 롤스 뭐 이런 사상가들 비교하는 것도 조금씩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고대 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대 서양 철학자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소피스트가 있죠.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 상대주의적 윤리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게 철학 윤리를 배우는데 좀 재밌는 게 소피스트 같은 경우 뭐를 추구하죠?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게 이제 윤리라고 보고 그게 행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요. 일단 소피스트는 상대주의적 윤리관으로 상대주의적 윤리를 강조하는 사상가들은 거의 다 경험을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소피스트도 마찬가지죠. 자, 또한 보편타당한 진리와 윤리 존재를 부정하고요. 요거 재밌죠. 이게 부와 명예 등 세속적 가치를 중시한다라는 게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직업이 뭐냐면 선생님이고. 그리고 플러스 뭐냐면 변호사를 해요. 그런데 이게 변호를 하기 위해선 오늘 하는 말과 내일 하는 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상대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돈, 명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추구를 합니다. 이게 행복이라고 봅니다. 자, 또한 이러한 변론을 잘 하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을 잘 꾸미는 수사학, 변론술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소피스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상가인데 프로타고라스가 있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고르기아스가 있고, 자,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는 트라시마코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잘 나갔던 소피스트는 프로타고라스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강료가 굉장히 비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트라시마코스

이런 이름 자체가 좀 공룡 이름이랑 비슷하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어기 때문에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공룡 이름이 그리스어예요. 자, 특징 보시면 소피스트, 상대주의를 비판하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네요. 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소피스트의 상대주의를 비판했대요. 그러면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윤리가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무슨 윤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편주의 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게 사는 것과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고요. 뭐를 강조하죠? 성찰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자,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죠. 지식을 모든 덕과 행복의 원천으로 여기는 주지주의적 입장을 취하고요. 이 포인트가 주지죠. 알면 행한다라는 표현이죠. 자, 무지의 자각을 진리 탐구의 기본 조건으로 보고요. 강조합니다. 자, 여기에서 무지의 자각을 왜 하냐면, 일단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 고대, 그리고 중세까지는 뭐가 행복하냐가 포인트예요. 뭐가 행복하냐.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게 행복이야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뭐가 행복이라고 보냐면, 진리 또는 지혜를 아는 것이 이게 행복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그럼 보세요.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우리 행복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 내가 이걸 모르네 라는 무지의 자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진리 탐구 기본 조건으로 일단 자신이 모르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공부 좀 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무지의 자각을 위해서 대화법을 강조하는데 이게 뭐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요, 하루 일과가 거의 학생들 가르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주는 술을 마십니다. 술 마시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해요. 너 이거 아니? 저거 아니? 물어보고 다녀요. 그게 대화법이죠. 왜 물어보고 다니냐면, 너좀 모르니까, 너좀 모르는 게 많으니까, 너가 무식하다는 걸좀 알고, 무지의 자각을 하고 공부 좀 해. 그래야지 뭐할수 있으니까, 행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목적으로 계속 다니는 거죠.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원래 이게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요. 삼파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소크라테스 어머니가 직업이 삼파. 아이를 받아주는 직업인데, 옆에서 이제 아이 낳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든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게. 아, 이것처럼 무지에 자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플라톤인데요. 플라톤의 이상주의 윤리 사상인데요. 자,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세계를 두 개로 구분을 하죠. 세상을. 자, 그래서 현실 세계가 있고요. 일단 현실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한 이데아 세계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는요, 불완전해요. 이거 가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원형이 어디에 있다? 이데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데아를 깨닫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진리를 알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데아론이에요. 자,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 같은 경우 우리 시험 문제에 동굴의 비유가 좀 나와요. 근데 동굴의 비유가 나오고 시험 문제가 진짜 어려웠을 때는 동굴의 비유가 안 나오고요. 선분의 비유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 선분의 비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동굴의 비유와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동굴의 비유는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상적인 인간과 이상국가론인데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누듯이 국가도 세 계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혼 일단 3분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혼 3분설. 3분설. 그래서 세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죠? 머리, 가슴, 배로 나누는데 머리 측면은 이성적 측면이고요. 그리고 가슴은 기계,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는 욕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욕구, 욕망. 그런데 영혼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 것처럼 국가도 세 부분으로 나눠요. 국가도. 그래서 국가는 머리에 해당하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성에 해당하는 게 통치자가 되는 거고요. 통치자. 자, 기계에 해당하는 게 이제 방위자가 됩니다. 방위자. 배에 해당하는 게 생산자가 되겠죠? 생산자. 이렇게 돼요. 자, 플라톤 같은 경우는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아이들을 낳아요.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운동장 같은 데쫙 몰아넣고 같이 키워요. 같이 키우다가 절제가 있는 친구가 있다. 절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생산자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절제도 있는데 뭐가 더 뛰어나다? 절제도 있는데 용기의 덕이 좀더 뛰어나다. 그럼 방위자를 시키고요. 그리고 절제도 있는데 용기도 있는데 오, 지혜도 있네. 지혜롭네. 라는 친구에게 통치자를 맡기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통치자 같은 경우는 누가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죠?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철인 통치다라고 보시고요. 그게 뭐죠? 이상적 국가다. 철학자들이 통치하는 철학과 정치가 일치하는 게 바로 이상적인 거야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주의 윤리 사상인데 우리 그 그림에서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인터넷에 쳐보면 잘 나오는데 이 아테네 학당 그림의 가운데 센터에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누구하고 누구냐면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면 플라톤은 이러고 있어요. 진리는 이데아에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야, 진리는 현실에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비판하면서 참된 진리는 현실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이 목적론적 세계관입니다. 모든 건다 목적이 있다라고 봐요.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간도 목적이 있어요. 인간의 목적은 뭐죠? 여러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이거죠. 행복. 그렇죠? 자, 모든 건다 목적이 있는데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 행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를 최고의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건 뭐죠? 행복.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록인데, 덕론 같은 경우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서양 쪽덕 있죠? 서양 쪽 덕은 다 후천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후천적으로 형성이 돼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도 지성적 덕, 품성적 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둘다 후천적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성 측면의 지성적 덕 같은 경우는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지성적 덕은 두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철학적 지혜하고 실천적 지혜가 있는데, 뭐, 철학적 지혜 같은 경우는요,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천적 지혜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 진짜 적용되는 진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실천적 지혜가 뭐를 알려주냐면요, 되게 중요한 거. 중용을 알려줘요, 중용. 이 중용이라는 거는 과하거나 모자르지 않은 적절한 상태를 말합니다. 적절한 상태. 그래서 용기라는 것도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한 게 아니야가 아니라 두려워할 것은 적절하게 두려워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절한 상태가 중용입니다. 그래서 중용에는 뭐뭐가 있냐면 용기도 있고요. 그리고 긍지도 있고요. 용기, 긍지, 절제, 정의, 뭐 이런 것들이 중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중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을 합니다. 실천. 실천을 하고요. 이러한 중용을 습관화해요. 습관화. 그럼 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감정적 측면의 품성적 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지성적 덕, 품성적 덕,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중용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용어를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되셨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인데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헬레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헬레니즘 시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뭐에 집착을 하냐면 영토 점령, 이 전쟁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시대 때의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둘 다, 아우, 전쟁 좀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행복이야.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래요. 알렉산드로스 때문에. 자,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인데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입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은요, 어떤 쾌락이냐면 첫 번째는 정신적 쾌락입니다. 정신적 쾌락이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 쾌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극적 쾌락입니다. 소극적 쾌락. 자, 정신적, 지속적, 그리고 소극적 쾌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 번째, 소극.

자, 여기서 보면은 요거 쾌락은 유일한 선이고요. 고통은 유일한 악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해야 됩니다.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보고요. 자, 여러분들은 요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지 작년에 출제가 됐지만 또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타락시아라는 용어인데 여기에다가 뭐도 같이 써주셔야 되냐면요. 평정심. 평정심 같이 써주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시험,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근데 또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토아학파인데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쾌락주의가 아니고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자, 또한 운명론적 세계관이 있어요. 즉 결정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자, 모든 현상은 이미 다 결정돼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된 거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라, 순응하는 삶을 살아라, 요거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게 뭐냐면요, 스토아학파의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까지는 뭐가 행복이냐가 포인트예요. 뭐가 행복이냐.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아, 모든 세계가 다 결정돼 있어. 그거를 자연스럽게 따라. 이게 행복이야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한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세계시민주의예요. 이게 좀 긍정적인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알렉산드로스가 대제국을 막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그쪽은 어떻게 된 거냐면, 아유, 우리나라 이제 망했네. 망했으니까 산속에 우리 친구들하고 몇몇하고 같이 가고 살아야지. 라는 은둔주의가 나타나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근데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망했어? 근데 어차피 망하게 결정돼 있었어. 받아들여야지. 긍정적이죠. 받아들여야지. 아,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차피 우리나라도 망했고, 다른 나라도 망했고, 그럼 다 하나가 이제 합쳐지겠네? 그러면은 세계가 다 우리 하나의 시민이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돼요. 이게 바로 세계 시민주의. 좋은 거죠? 자, 또한 이제 아파테이아를 강조하는데, 아파테이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부동심입니다. 부동심. 부동심. 이 부동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죠. 불필요한 감정. 즉, 정념을 극복한 상태를 부동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도 뭐라고 보냐면 행복이라고 봅니다. 행복. 자, 어차피 다 결정돼 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감정을 드러내지 마. 그거를 극복해야 돼. 감정에 휘두르지 마. 그게 행복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스토아학파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정의의 종류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정의라고 하면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 자,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 정의를 뭐라고 보냐면요. 준법 정신으로 봅니다. 준법 정신. 즉, 법을 잘 지키는 게 일반적으로 정의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특수적 정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가 있는데 자, 먼저 분배적 정의 같은 경우는 이거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라는 기준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냐면요.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나눠 갖자라는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즉, 기하학적 비례. 기하학적 비례에 따른 분배를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교정적 정의인데요. 교정적 정의는 형벌 관련된 거예요. 자, 어떻게 처벌해야 되냐? 요건데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보냐면 그 사람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처벌을 할 때, 아, 돈 많은 사람이 가치가 더 많으니까 조금 처벌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가치가 낮으니까 많이 처벌해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벌을 할땐그 사람들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죄만 보는 거죠. 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산술적 비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술적 비례. 그래서 교환적 정의는 뭐와 관련된 거다? 형벌하고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환적 정의입니다. 교환적 정의는 이거는 물질적 또는 정신적 가치를 서로 교환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편의점에 가요. 물건을 구매를 하는데 물건에 대한 가격을 내

아니면 물건을 파는 사장님을 보고 어우 잘생겼네, 어우 이쁘네 하고서 돈을 내요. 물건 가격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를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즉, 자, 교환적 정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물건을 본다라는 의미로 산술적 비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언제 출제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인데, 자, 요 파트는요,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수업을, 자세한 내용으로 수업을 하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키워드라도 꼭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넣는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다라는 거 강조드리기 위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이 존 롤스라는 사상가가 있죠. 존 롤스가 주장한 건 순수 절차적 정의를 주장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순수 절차적 정의는 뭐냐면요, 절차만 존재하고 결과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롤스 같은 경우는 순수 절차적 정의의 예시로 게임을 예시로 듭니다. 게임.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절차를 잘 따라요. 그런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 누구는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따고 누구는 돈을 잃게 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런데 롤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정해놓은 건 절차만이야. 그런데 우리가 절차를 잘 지켰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불평등해도 절차를 잘 지켰기 때문에 결과가 공정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순수 절차적 정의인데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바로 순수 절차적 정의를 따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도 절차만 있겠죠. 그 절차가 뭐냐? 바로 원초적 입장입니다. 즉, 사람들한테 뭐를 씌우냐면요, 무지의 베일을 씌우게 됩니다. 무지의 베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한테 무지의 베일을 씌우는데 이게 바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만 모르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즉, 자신의 재능, 가정 배경, 자, 이러한 특수한 상황, 성별, 국적, 자신의 국적, 이런 걸 모르는 상태로 만드는 거고,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 사실은 아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학과 심리학 같은 이러한 기본적 지식은 아는 상태가 되는 게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벨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절차만 만들어 놨습니다. 절차만 만들어 놨더니 어떤 결과가 났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합리적인 사람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요. 만장일치로. 어떻게? 자,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이론칙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다 같이 만장일치로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야. 자유의 원칙이야. 이게 뭐죠? 기본적 자유죠. 기본적 자유야.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 자유. 이 기본적 자유를 짧게 얘기하면 이게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은 어떻게 분배가 돼야 돼? 평등하게 분배돼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원칙으로는 공정하게 다 뭐를 줘야 된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줘야 된다. 기회균등의 원칙. 그래서 어떠한 직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차등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차등의 원칙. 자, 그래서 차등의 원칙은 뭐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줘야 해. 자, 이러한 정의가 지켜지는 사회가 굉장히 정의로운 사회야 라고 주장한 게 바로 롤스의 주장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사회를 재산 소유 민주주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노직입니다. 자, 로버트 노직 같은 경우는 롤스를 비판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냐. 자, 롤스 너는 지금 복지 주장하잖아. 그런데 복지는 안 돼. 왜 안 돼? 그거는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노직이 되겠습니다. 또, 자, 롤스 너는 지금 차등의 원칙을 주장하잖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제매. 그거는 정형적 분배야. 이 정형적 분배, 어떤 하나를 고정시켜서 분배를 하는 거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다시 요구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롤스 너의 주장, 복지, 그리고 차등의 원칙, 즉

정형적 분배는 잘못된 거야라고 비판을 합니다. 노직이.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첫 번째 소유 권리론을 주장을 하는데 노직 같은 경우는 소유 권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당한 노력을 통해 얻은 재화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그것을 국가가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자, 또한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가 취득의 원리, 두 번째가 양도 또는 이전의 원리, 세 번째가 시정 또는 교정의 원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자, 먼저 취득의 원리 같은 경우는 이거죠. 최초로 어떤 재화를 취득할 때 타인에게 뭐를 주면 안 된다?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취득할 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취득을 해야지만 정당한 배타적 소유를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정당한 양도의 원리입니다. 또는 이전의 원리인데, 요거는 뭐죠? 취득을 했어요. 정당하게.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이게 상속 또는 증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가 될때 정당하게 증여가 돼야 된다. 이럴 때는 뭐 상속세 안 받을게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취득이나 양도 과정에 부정의가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때 누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바로 잡습니다. 바로 잡아요. 그거를 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시정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직은요, 복지를 반대하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되는데, 복지를 반대하는 사상가들은 최소국가를 주장을 해요. 최소국가. 치안 유지와 외적 방어만 하는 국가가 그게 정의로운 국가야, 도덕적인 국가야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직 같은 경우는 복지를 반대하기 때문에 최소국가론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왈처인데요.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예요. 일단 왈처 같은 경우는 공동체주의입니다.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인데, 이 공동체가 하나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공동체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여러 개듯이, 분배적 기준도 다양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왈처 같은 경우. 그래서 왈처도 롤스를 비판해요. 아, 롤스, 차등의 원칙,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주는 건 모든 사회에 다 적용을 하면 안 되지. 공동체의 역사와 관습에 따라서 분배적 기준이 다 다양할 수 있어. 근데 너는 왜한 가지 차등의 원칙만 왜 모든 사회에 다 적용을 하니? 라고 왈처는 롤스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왈처 같은 경우는 공동체가 다양하듯이 다양한 뭐가 필요하다? 다양한 분배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또한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 또는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면서 자, 예를 들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 또는 복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사회적 가치라고 보는데, 자, 이러한 사회적 가치들은 각각 영역이 나누어져 있어서 이 각각 영역별로 획득을 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영역이 힘이 세서, 권리라는 영역이 힘이 세서 이한 가지 영역이 다른 영역을 침범 또는 전제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가 이거죠. 다양한 가치들은 다 평등하다. 그래서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 또는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분배적 정의를 배운 거예요. 분배적 정의. 롤스 배웠고요. 그리고 노직 배웠고 왈처까지 배웠습니다. 자, 세 사상가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출제가 되고 또는 요즘에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롤스하고 노직을 비교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비교를 할 정도까지 좀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약소국 지원에 관한 입장인데, 자, 약소국 관한 입장에서 자선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약소국을 지원하는 원조가 의무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먼저요. 자선 관점 있죠? 자선 관점. 요거는 누구냐면 로버트 노직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 노직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봤죠. 국내 분배에서도 복지를 찬성해요? 반대해요? 국내에서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배타적 소유권을 지녔기 때문에 반대해요. 원조도 의무로 보는 걸 반대합니다. 아, 그런데 스스로 원조하는 거에 대해서

0: 보통 반대를 안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원조를 합니다. 제가 원조를 해요. 누직이 와가지고 저한테 욕을 할까요? 너 원조하면 어떻게 해? 큰일 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겠죠. 원조로 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의무로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선행으로서 인정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의무 관점으로 보는 사상가들이 두 사상가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상가가 일단 피터 싱어라는 공리주의 사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존 롤스가 또 나오죠. 롤스도 마찬가지로 의무 관점에서의 원조를 주장합니다. 자, 비교를 간략하게 해드리면 피터 싱어 같은 경우는요, 세계 시민주의를 바탕으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원조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원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롤스 같은 경우는요, 돈을 원조하는 게 아니라 정치 체제를 원조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돈을 원조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올바른 거는 정치 체제의 변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롤스다. 질서정연한 사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쫙 해봤고요.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오늘은 농학개론적 각종 재해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는 엄청 많은 재해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저온의, 고온의, 습해, 동상의, 풍해로 구분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온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한 피해예요. 즉, 농작물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인 동해안은 구분이 되겠죠. 기온이 낮았을 때 생기는 피해. 고온에는 높은 기온으로 인한 피해를 고온에, 그리고 습해는 토양에 수분이 과다하거나 과소했을 때 생기는 피해인데, 습해는 수분 과다로 인하여 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고, 동상에는 동해는 작물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고, 상해는 서리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얼고 작물이 언다거나 기온의 하강으로 서리가 내려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풍해는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각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온해입니다. 저온해라는 건 냉해를 말해요. 이 냉자는 찰냉자잖아. 그래서 동해, 얼 동자를 쓰는 동해하고는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저온해는 보통 여름 작물에 많이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낮은 기온 또는 낮은 수온으로 인해서 작물 생육이

현저히 저하되고 수확량이 감소되는 장애를 우리는 저온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럼 냉해 원인은 어떤 거냐? 냉해는 저온해라 그랬죠? 그렇다면 첫 번째, 저온이 발생했을 때 생긴다. 여름철에 갑자기 이상 저온이 온다든가, 갑자기 한랭전선이 우리나라를 침범할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일시적으로 한랭전선이 유입되어서 작물에 생육조건 이하의 기온이 지속된다. 이 생육조건이라는 건 작물별로 한계 온도와 유효 온도가 있습니다. 한계 온도란 이 작물이 생육할 수 있는 한계점인 온도가 어딘가, 이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온도가 어떤 온도인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작물별로 전부 달라요. 하지만 얼지 않고 찬 기온이 생육 조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 작물이 생육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생육 불량 피해를 입는다. 꼭 얼어서 피해를 입는 게 냉해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저온 발생으로 작물이 생육 조건 이하의 기온이 지속되게 되면 냉해를 입게 된다. 자, 두 번째, 일조가 부족하다. 그래서 기온도 낮은데 햇볕도 부족해서 광합성이 온화되지 않으면 작물이 생활할 수 있는 동화산물이 부족하게 돼서 작물의 생육이 저하되는 현상이 냉해이다. 자, 그리고 냉해는 배수가 불량할 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토양이 너무 과습하다 보면 기온이 저하되고 또 너무 과습한 토양에서는 뿌리 호흡이 원활해지지 않아서 혐기 호흡이 발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뿌리 호흡이 저해됨으로써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는 냉해를 초래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토양 성분이 사질토에 비해서 점토의 경우 냉해가 더 심하다 그랬어요. 자, 사질토는 물빠짐이 좋은 토양, 즉 투수성이 좋은 토양이 사질토라 그랬어. 모래로 된 땅. 점토는 투수성이 아주 안 좋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배수 불량으로 냉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배수가 안된 점토 성분의 토양인 경우 냉해가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육 단계별로 봤을 때는 출수 개하기에 저온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출수 개하기에 저온 피해를 입게 되면 작물이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자, 냉해 원인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냉해를 어떤 대책을 세워서 냉해를 극복할 것인지. 뭐, 일상적인 이야기, 내냉성이 강한 품종, 내냉성이란 찬 기온에 잘 견디는 품종을 선택해서 작물을 재배했을 때 냉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두 번째, 파종이나 정식 시기를 조절해서 출수 개하기에 저온기를 회피한다. 아까 냉해는 출수 개하기에 가장 민감하다 그랬어요. 가장 민감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출수 개하기 때 냉해 피해를 입게 되면 작물 생육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저온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한랭전선이 유입된다든가 하는 그런 통계는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파종이나 정식 시기를 조절해서 출수 개하할 때이 저온기를 회피하는 방법에 농법을 사용하게 되면 냉해 피해가 경감될 수 있다. 그리고 포장,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선택 시에 냉기 정체 지역을 회피하고, 자, 배수가 불량한 토양은 냉해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그랬죠. 배수가 양호한 토양에 선택해.

이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주의작 형태로 작물을 재배해도 불어오는 바람, 찬바람을 막아주어서 품종의 냉해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차광 조건을 제거한다. 차광 조건 빛을 차단하는 조건을 없앤다. 즉, 뭐 포장 근처에 큰 나무가 있다거나 이래서 햇볕을 차단해서 뭐 기온이 저하된다든가 하는 이런 조건들을 없애주게 되면 냉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감된다 하는 이야기가 냉해 대책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시험에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냉해가 발생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응급대책으로 작물 생육을 개선시키는 그런 대책이 있어요. 자, 일단 살수법, 연소법, 연면시비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살수법은 작물에 물을 뿌려주는 방법. 왜 물을 뿌려주는데 더 찾아야지 냉해 피해가 응급대책이 될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모르겠는데, 자, 살수법은 물을 뿌리게 되면 이 물이 얼면서 방출되는, 물이 얼면서 잡열이 방출을 됩니다. 이 잡열을 이용해서 지온 상승을 꾀하는 방법으로 냉해 직전 또는 직후에 응급대책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연소법이라는 건 포장 주변에 물질들을 태워서 물질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로 복사 냉각을 방지하는 그런 응급대책이 있고, 다음에 연면시비인데, 연면시비는 필요를 땅에다 뿌리에다 주지 않고 잎에 잎엽자죠. 옆에 뿌리는 방법이 연면시비예요. 자, 냉해 피해를 입어서 이미 뿌리도 정상적인 활동이 되지 않고, 뭐, 또 토양의 과다 습기로 냉해 피해가 입었다면 이미 토양에는 보비력은 높지만, 비료를 보유하고 있는 힘은 있지만, 뿌리에 호흡 작용의 저하로 인해서 이 비료 성분이 작물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연면시비를 하는 건데, 생육이나 회복 관리를 위해서 연면시비를 했을 때 가장 비효는 비료 효율을 비효라고 그래요. 이런 비료 효율이 빠른 아미노산 등을 연면에 시비함으로써 생육을 개선할 수 있는 응급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작물의 피해를 주는 고온의, 즉 열에 대한 설명입니다. 열에는 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서 받는 작물 재해를 말하는데, 작물이 과도한 고온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 자, 고온의 원인을 먼저 보면, 너무 온도가 높다 보면 유기물이 과잉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호흡작용이 광합성보다 더 우세하게 되어서 유기물의 소모가 많아지면 작물에 당분이 감소하게 되어서 고온의 발생이 되고요. 다음에 단백질 합성이 잘 되지 않아요. 고온에서는. 그리고 단백질 합성이 잘 되지 않고 암모니아 축적이 많아져서 암모니아가 유해 물질로 작용해서 질소 대사 이상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작물에 피해를 주는가. 자, 세 번째, 고온에 의해서 철분이 침전되면 작물에 황백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황백화 현상이란 작물이 황색으로 변하거나 백색으로 변해서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황백화 현상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또한 공기에 태양광의 작물이 과다 노출되게 되면 일소피해가 발생을 해요. 일소피해라는 건 공기에 작물이 직사광선에 과다 노출되게 되면 온 줄기라든가 온 가지의 어떤 조직들이 화상을 입는 현상인데, 일소피해 현상에 대해서는 과수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과수에 과일이 화상을 입어서 검게 그리거나 착색되어서 어떤 과일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되는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온의 대책은 어떤 거냐? 어떻게 했을 때 열의 피해를 피해갈 수 있는지, 월하할 수 있는 내열성 작물을 선택한다. 월하는, 자, 우리 농업책에는 한자가 굉장히 많아요. 월하는 여름을 넘긴다 하는 뜻. 여름을 넘길 수 있는 내열성 작물을 선택하고 재배 시기를 조절해서 혹석이 위험을 회피해 주는 방법. 자, 그리고 위에 덮개를 씌운다든가 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관개를 많이 해서 그 지온을 낮춘다든가, 관개는 논밭의 물대기죠. 물을 많이 대서 그 물이 지온을 낮춰줌으로 인해서 그 열에로 인해서 뜨거워진 토양이 식을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 관개를 해서 지온을 낮추는 방법. 자, 시설 재배에 있어서는 환기를 조절해서 지나친 고온을 회피하는 방법. 시설 재배는 환기를 하지 않는다면 전부 고온으로 말라 죽는 그런 피해가 올수 있어요. 그래서 시설 재배에서는 환기가 필수가 되겠죠. 자, 다음에 밀식 상황이나 질소가용을 회피한다. 밀식은, 자, 어떤 작물이든 적정 재식 밀도라는 게 있어요. 이 작물을 이 넓이의 포장에 몇 줄을 심어야 되는지, 몇 줄을 심어야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지 하는 재식 밀도가 있는데, 이 재식 밀도를 넘어서 심는 것을 밀식이라고 그럽니다. 밀식은 빡빡하게 심는 거, 빡빡하게 심는 거. 자, 밀식을 하게 되면 고온의 피해가 더 커지는 이유가 바람길이 막혀서 바람으로 작물 체온을 식혀줘야 되는데, 밀식을 한것 때문에 너무 빽빽이 심어져 있어서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고온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고, 자, 질소를 과용하게 되면 과다 성장, 웃자람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파리도 커져버리고 키도 커져버리면 마찬가지로 바람이 많이 통하지 않아서 고온의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밀식 환경이라든가 질소를 적정 시비를 함으로써 열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고 이해를 하시고요. 고온의 대책 부분도 자주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습회입니다. 습회는 수분으로 인한 피해예요. 자, 수분은 토양 중에 적정 수분이 있을 때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래서 수분이 너무 과다하면 발생한 피해가 습회예요. 너무 건조해서 발생한 피해는 건조해인데, 이 시간에는 습회에 대해서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습회의 의미는 토양의 수분이 과다하여 토양 공기가 부족해지고, 아까 토양 삼상 설명했어요. 자, 고상, 액상, 기상이 있는데, 고상이 50%, 액상과 기상이 각각 25%일 때 가장 이상적인 토양 삼상이라 그랬는데, 수분이 이 액체가 액상이 너무 많아. 그런다면 토양 속에 공기가 부족하겠죠. 토양 속에 공기가 부족하면 뿌리 호흡이 저하가 돼. 그래서 뿌리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피해로 생육 초기보다

생육성기의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생육 초기의 수폐보다 다 자랐을 때 생육성기의 피해가 더 심하다. 자, 수폐의 원인을 보면은요, 먼저 토양이 다습하다, 물이 많다. 다습한 토양은 토양 중에 산소 결핍을 초래합니다. 왜? 호흡작용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 결핍을 초래해서 호흡작용의 장애를 받아서 결론적으로 뿌리의 정상적인 기능이 저하된다. 두 번째, 배수가 불량한 토양. 배수가 불량한 토양이 어떤 토양이에요? 점토질 토양. 즉, 토양 입자가 너무 작은 점토질 토양은 투수성이, 물이 빠지는 성질이 아주 안 좋다 그랬어. 그래서 물이 안 빠지고 비가 오고, 그랬는데 물이 안 빠지고 계속 토양에 머물러 있다 보면 배수가 불량돼서 습해의 원인이 된다. 자, 그리고 지하수위가 상승한다든지 갑자기 지하수위가 올라와서 그 포장에 습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과다강계 물을 너무 많이 주었을 때도 습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습해 대책. 자, 당연히 내습성 품종을 선택해야 되겠죠. 물이 많은 환경에서 클수 있는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뭐벼 미나리 뭐 이런 것들이 내습성 품종이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이랑을 높여서 재배하는 거. 고휴 재배. 이 휴자가 이랑 주자예요. 그래서 이랑을 높여서 높은 곳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바닥에 물이 많아도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습한 답에서는 효립 재배, 이랑을 세워서 이랑에 재배하는 거, 횡화 재배. 횡화 재배라는 건 벼를 심을 때, 즉, 모내기 할때약 25도 정도 이렇게 눕혀서 재배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습해에 강한 품종으로 키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연구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유기물을 사용할 때는 충분히 부숙시켜서 사용한다. 그리고, 시비를 할 때는 심층 시비가 아닌 깊은 곳에 비료를 주지 말고 표층에 비료를 줘야 된다. 자, 습회를 입어서 밑으로는 투수성이 좋지 않아서 어떤 양분도 잘 내려가지 않는데, 이 밑에다 심층에 깊은 곳에다가 비료를 주게 되면 그 뿌리 작용이 이미 저하되어 있는, 그런 작물에서 뿌리를 통한 양분을 흡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표층이라고 하면 작물이 심어진 작토층 정도에 시비를 실시함으로써, 습해를 극복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객토나 중경을 실시하여 토양의 통기를 조장한다. 통기라는 건 토양의 바람기를 많이 좋게 한다 하는 이야기. 자, 객토라는 건뭘 말해요? 토양을 바꾸는 거. 다른 곳에 흙을 가져다가, 흙을 더 씌우는 게 객토. 흙을 바꾸는 거. 중경은 토양과 토양 사이를 부드럽게 갈아주는 거. 긁어주는 거. 또는 쇄토하는 거라고 이야기할까? 토양 입자를 부드럽게 해서 토양 공기가 잘 통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배수를 개선하는 거. 배수를 개선하는 건 방법이 암거 배수 방법, 명거 배수 방법이 있는데, 암거 배수 방법은 지하에 배수관을 묻어서 물을 빼는 거. 명거 배수 방법은 지상에 어떤 물골을 내서 물을 배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다음에 동상애인데요. 동상애는 얼음하고 서리로 인한 피해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냉해는 작물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는 아니야. 하지만 동상애는 작물이 얼거나 서리로 인한 피해를 동상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분해야 되겠죠? 자, 동상애는 영하의 기온에서

작물 조직 내에 결빙이 생겨서 받는 피해, 즉 동해와 서리로 인해서 작물 조직이 얻는 피해, 상해를 합쳐서 동상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상해에 견디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작물의 내동성을 키워야 되는데, 내동성이 어쩔 때 올라가느냐? 첫 번째, 세포에 수분 함량이 적어야 돼요. 수분 함량이 세포에 너무 많다 보면 기온이 내려가든가 하게 되면 쉽게 얼게 되기 때문에 세포 내에 자유수 함량, 자유수, 즉 중력수를 모두 보내버리고, 자, 수분 함량이 적었을 때 결빙이 쉽게 생기지 않는다. 두 번째, 전분 함량이 적어야 돼. 작물 세포 내에 전분 함량이 많으면 거꾸로 당분 함량이 떨어져서 내동성이 저하가 됩니다. 당분 함량이 높을 때 내동성도 높아지는데, 전분 함량이 높고 당분 함량이 낮아버리면 내동성이 그만큼 취약해지겠죠. 자, 세포의 삼투압이 높을 거. 자, 삼투압은 세포의 삼투압이란 삼투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의 흐름의 에너지인데, 삼투압이 낮아버리면 그만큼 물 흐름이 느려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물 흐름이 느려지면 세포에게 무게질 및 당 함량이 높아지게 되고, 세포에게 삼투압이 높아서 빙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내동성이 증가하는데 삼투압이 높음으로 인해서 물 흐름이 아주 좋게 되면 내동성이 증가된다. 자, 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의 증가인데, 칼슘과 마그네슘은 작물의 내동성을 높여주는 그런 양분입니다. 자, 작물의 내동성 증가 요인, 세포의 수분 함량이 적을 거, 전분 함량이 적을 거, 세포에게 삼투압이 높을 것, 칼슘 및 마그네슘이 증가될 것,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거꾸로 하면 내동성 저하 요인이 되겠지. 자, 마지막으로 동상의 대책입니다. 자, 동상의 대책으로는 당연히 동해에 관한 작물을 심고 그런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해야 된다. 그래서 포복성 작물은 동해에도 강하지만 풍해에도 강합니다. 자, 그리고 관부가 깊은 작물, 관부라는 건 뿌리와 지상부, 지하부와 지상부의 연결 부위가 깊은 작물, 엽색이 진한 품종들이 동해에 강하다. 자, 재배 시기를 조절해서 동해는 생식 생장기가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동상의 약한 시기에 생식 생장기가 겹치지 않도록 재배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 자, 입지 조건 개선, 방풍린과 방풍 울타리를 설치해서 포장에 기온을 올리는 방법. 자, 보온 재배를 해야 되는데 비닐이나 폴리에틸렌 등 보온 재료를 사용해서 피복을 해줌으로써 기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답합인데요. 답합은 토양을 밟아주는 거. 여러분들 옛날에 보리밭기 많이 해보셨죠? 보리밭에 동상해로 인해서 이렇게 서리빨이 있으면 보리밭을 밟아주면 건전하게 큰다. 자, 마지막으로 풍해입니다. 풍해는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예요. 보통 초속 6-7m 이상의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인데, 이런 풍해로 인한 장애는 작물이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과일이 떨어지거나 작물이 넘어지거나 이파리가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초래해서 2차적으로 병해나 부패립을 발생시키는 피해가 있고요. 화곡류에서는 넘어지면 수발화 발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수발화란 이삭 자체에서 발화가 되어버림으로써 품질을 현저히 떨치는 그런 작업들. 자, 그리고 작물의 체온이 저하되고, 그리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매개곤충이 활동이 저하돼서 수정률이 감소되는 그런 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러면 풍해 대책으로는 마찬가지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링을 조성하고 방풍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 내풍

성, 내 도복성 품종을 선택하는 것, 배토를 해준다거나 지주를 결속해 주는 것. 자, 질소를 적정하게 뿌리고 밀식을 회피해서 생육을 건실하게 한다거나 또는 도복이 우려되는 논에 물을 가둬둠으로써 도복을 경감시킨다거나 또는 우리나라 태풍 이염기를 회피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재배 시기를 조절한다거나 또는 가수원에서 낙과 환기제를 살포하면 이런 풍해를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작물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 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인데요. 지난 시간보다 한결 가벼워졌죠. 지난 시간보다는 제복이 좀 짧아졌어요. 이러면 좀 마음이 편하다 이거예요. 자,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를 찾겠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삼각형에서 평행선 딱 만들었을 때 그 옆에 양옆에 보이는 길이의 비가 같았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평행선이라면 길이의 비가 어떻게 표현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저랑 같이 직접 확인해보면서 평행선 사이에서는 선분의 길이의 비가 어떻게 나올지 직접 눈으로 볼게요. 자, 세 개의 평행선이 다른 두 직선과 만날 때 이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는 같더라. 오잉? 이 말이 좀 어려워요.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는 같다. 뭐가 같대요? 선분의 길이의 비가 같대요. 비가 같은 겁니다. 길이가 같은 건 아니고. 근데 어디에서? 평행선끼리 있으면 그 사이에 생기는 선분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요. L, M, N이 평행선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생기는 요 각각의 선분들이 있겠죠. 그럼 이 선분 사이 길이의 비, A 대 B, C 대 D, 요거는 같다. 그게 요렇게 예쁘게 사다리처럼 생겨도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엇갈려서 크로스 하더라도 A 대 B, C 대 D,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세 개의 평행선이 아니라 평행선이 네 개 이상 있어도 여전히 성질이 성립하더라. 만약에 평행선이 네 개예요. 그러면은 선분이 세 개 생기겠죠. 그러면 그 세 개들의 비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뭐가 필요한 순간? 수학적 증명이 필요한 순간이죠. 그럼 증명을 해봐야겠죠? 자, L, M, N이 평행할 때 AB 대 BC가 DE 대 EF랑 실제로 같냐? 그거를 설명한 과정이 밑에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그냥 설명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보조선을 하나 그어줘요. 점 A를 지나고 직선 Q, 요게 직선 Q예요. Q에 평행한 직선이 두 직선 M, N과 만나는 점을 G와 H라고 한대요. 자, 요 하늘색 선이 만나는 거 G, H라고 할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사실 요거예요. 요 A, B, B, C, B가요. A, G, G, H, B랑 같고 그 다음 여기가 평행사변형이라서 요렇게도 같더라. 즉, A, B 대 B, C는 D, E 대 E, F다. 요거를 설명할 건데 그 설명하는 과정에 그냥 막 무작정 우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같아요! 막 이렇게 우기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올바름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삼각형 ACH를 봤더니